0: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에 한국인 직원들이 연락 두절이 되자 해당 기업들이 대응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오후에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정연인 대표 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으며, 사건 발생 직후 카트만두 법인 인력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의 원인은 규모 5.2의 빙하 붕괴 사태라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파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빙하 붕괴와 토성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하류에 연쇄적인 재앙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건은 당초 규모 4.4 지진으로 보고됐었지만, 인근 지진 관측소와 장주기 지진파, 위성 사진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60mm,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 제주도 최대 30mm입니다. 충청 내륙에는 최대 50mm, 전북 내륙과 대구 경북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며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4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가운데 곳에 따라 산발적인 비가 내린답니다. 오늘도 수해복구 작업에 여념 없으실 중장비 다루시는 형님들과 아우님들 또 누이들께 감사드리며 남성시대에 출발을 합니다. 이 질문부터 드리죠.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 가족과의 대화 많이 하시나요? 이 가족과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독거인

0: 보다 우울감을 더 느낀다는 외신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1: 네, 일본에서 건너온 소식인데요. 일본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40세 이상 주민 약 8,800명을 대상으로 혼자 사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사나 교류는 어느 정도 하나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집안에서 대화와 교류가 적은 가정 내 고립 상태의 중장년층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보다 우울감을 더 느끼더랍니다. 가정 내 고립 상태는 동거 가족이 있어도 하루 대화 시간이 15분 미만이고 주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고립 상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으며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았습니다.
0: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중장년 남성들이 나이 들수록 가정 내 고립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요. 물론 일본의 얘기입니다만 전 세계 남성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는 남성시대 입장에서 일본 남성들의 이 사정이 안타깝고 과연 우리는 가정 내 고립과 소외에서 안전한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아이들과 배우자에게 친절하게 말 걸기, 그들이 말을 걸면 친절하게 답하기부터 실천하는 거 우리 형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온 소식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팔 산악지대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많은데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부디 안전하시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도하며 우주의 중심, 한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7: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6: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7: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렇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1: 차차차.
2: 예.
1: 아침 공기가 확실히 좀 덜 뜨겁긴 해요.
2: 맞아요.
1: 양손 까치 껴서 머리 위로 올리고 온몸 기지개를 켜시고 오늘은 양손을 머리 위에서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2: 아, 네.
1: 배랑 등에 힘을 주고 깍지 낀 손을 앞뒤로 흔들흔들. 와, 이게 어깨랑 근육이 풀릴 수 있게 심호흡도 하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0: 자, 일주일에 단 한 후 남성 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드는 문자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미니는 무료예요.
1: 1, 2부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달달한 미숫가루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0: 저희가 근데 문자 번호를 샵8001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요새 이 샵이 이게 이걸 어떻게 읽느냐가 또 문제더만요.
1: 우물정.
0: 그렇죠. 우물정.
1: 우물정. 예. 8001번.
0: 아니면 이제 샵까지 오는데 요새는 해시태그라고 한다는 거죠.
1: 아, 해시태그.
0: 네. 그래서 요 표시를 두고 넌 어떻게 읽니 했을 때 이제 세대별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1: 네.
0: 예.
1: 우물정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맞겠죠.
0: 네, 우물정, 샵, 해시태그. 아니, 샵이지, 샵. 예. 아니면 우물정이지, 이게. 뭐, 해시태그 8001.
1: 아유, 그건 말이 길어.
0: 이상해.
1: 네. 네.
0: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 손편지로. 아니군요. 손편지는 다음이군요.
1: 네. 제 편지가, 네. 제가 읽을 사연이 손편지입니다.
0: 서울시 중구 창경국로에서 구자명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남성시대의 새싹글을 올리는 저는 직장인이자 트래커인 왕당당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코리아 둘레길 약 4,300km를 걷고 있습니다. 와우. 코리아 둘레길이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부산 오륙도 공원을 출발하여 우리나라 해안가 전체 동서남쪽 바닷길과 북쪽 민통선 육지길을 걸어 다시 부산 오륙도 공원까지 오는 길입니다.
1: 와,
0: 우와. 지지난 주말에 저는 남파랑길 거제 구간을 혼자 걸으려 거제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무려 9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걷지도 못하고 출발 장소인 통영 매물도로 갈 수 있는 저구항에 있는 선착장 근처 펜션에 갇히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는 그 폭우로 전체 교통이 멈췄고 18일 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저로서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 고현버스터미널까지 경로를 검색해보니 1018번 도로를 따라 9시간 정도 걸어가면 예매해둔 서울행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침부터 과감하게 빗속으로 나서서 3시간 만에 유명한 거제 식물원이 있는 거제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빗줄기는 더 거세지고 급류에 쓸려온 토사와 나뭇가지가 도로를 덮어 사방이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1: 세상에.
0: 길을 찾을 수 없어 꼭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식당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간신히 각산의 식당이라는 곳을 발견해서 갈비탕을 먹고 계산대로 가니 인심 좋게 생긴 남성이 계셨습니다. 계산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지역 주민이니 저보다 택시를 잡기 쉬우리라 여겨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한참 동안 여러 곳으로 통화했지만 운영하는 택시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근처에 자고 갈 숙소는 있는가 물어보니 없다는 겁니다. 어휴. 이거 서울로 가지도 못하고 잘 데도 없구나 싶어 절망하고 있는데 그 남성이 멀리 모텔이 있는 곳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데 그분은 정말 차를 가지고 와서 그 험한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30여 분을 고개하듯 달려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행히 거기에서부터 고현 버스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시간 이상 가면 되고 길 상태도 좋았습니다. 거제에서 외지로 나가는 다른 길은 모두 막혔는데 그 길은 유일하게 통영으로 가는 통행이 가능한 길이어서 그 밤을 보내고 저는 예매한 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0: 내도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식당 이름을 검색해서 전화번호를 찾아 감사를 드리려고 사장님을 찾으니 사장님이라는 여성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사장님의 사위가 저를 태워다 준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위분은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조건 없이 선행을 베풀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외지인을 도와준 그 가게 사위님을 최고의 멋진 남성으로 남성시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간 그 식당은 낙지와 굴 요리로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폭우가 내린 날은 제가 너무 놀라고 막막해서 그 맛난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서 꼭 다시 찾아가서 맛도 보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근처 거제식물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가도 가봐야겠습니다.
1: 아유 진짜 고생하셨는데 그러네요. 뜻밖의 이렇게 도움을 예. 얻으셨네 참.
0: 실은 선뜻 그 저 앞에 밖을 차를 가지고 나가리라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요.
1: 그러게 말이에요. 고개하듯이
0: 네. 고개하듯이
1: 야.
0: 진짜 고마운 분이시다 그 사위.
1: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0: 네.
1: 엄마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얼굴이 얘기해 준다는 것도 있어. 이분이 이렇게 딱 보고는.
0: 아 처음에 가게 들어서자마자.
1: 가게 들어서서 그간에 이제 인심 좋게 생긴 남성이 계셨다 그러잖아.
0: 네.
1: 그래 사정을 얘기하니 뭐 택시를 좀 불러달라 하고 했지만 운영하는 택시가 없다고 하니. 야, 이 사람이 일단은 자고 갈 수 있게 멀리 있는 모텔까지 내가 모셔다 드리겠소.
0: 저는 그 폭우 속에 그 난리통 속에 그래도 한 뭐 한 5분 10분 정도인 줄 알았더니
1: 걷는 게 예.
0: 30여 차, 분을 운전해서
1: 차를 가지고 30여 분.
0: 그 돌아올 때 또 본인 혼자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야, 진짜.
1: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네. 정말. 근데 이분은 이제 버스 터미널까지를 계산한 거예요. 네. 숙소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통행이 가능한 그 길로 그 밤을 보내고는 예매한 차 타고 서울로 왔다.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 야, 근데 대단한 건 우리나라 둘레길 그 다 걷고 계시다는 거야.
0: 그러네요.
1: 근데 이게 다 합하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길이군요.
0: 네.
1: 네?
0: 그 한 저 남한을
1: 4,300km
0: 남한을 이렇게 둘레를 말 그대로 이렇게 쫙뺑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1: 네.
0: 네.
1: 그나저나 거제 얘기를 적어주셔서 네.
0: 서해남님이요. 거제도 도움의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시에서 거제 피해 봉사하러 가려고 금요일로 신청을 했는데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취소했어요. 취소가 됐어요. 다시 날 잡아서 봉사하러 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셨습니다.
1: 아휴.
0: 서해남님 네. 아, 이렇게 봉사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1: 네네. 네. 자 이번에는요 강원도 속초시의 박병조님 사연입니다. 저는 48년째 택시를 하고 있는 개인택시 강원 35파 2895호 기사입니다. 두 달 전 속초 장사동에서 속초 의료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한쪽 다리를 동물보호센터에 알려야 하는데 두 손으로 새를 안고 있었기에 전화를 걸 수 없어 지나가는 분에게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40분 정도가 지나서야 새가 들어갈 수 있는 통을 가져왔기에 통에다 넣는데 머리가 축 늘어지더군요. 그리고 약 한 달 후 속초 동부 아파트 손님을 모시고 골목을 나오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고양이와 함께 있어 고양이가 해칠 것 같아 차에서 내려 비둘기를 손으로 잡았는데 도망갈 생각 없이 가만히 있길래 보니 머리에 하얀 솜털이 있는 걸 보니 아직 새끼인 것 같았어요. 직접 속초 시청으로 달려가 보호센터에 연락하여 상자에 넣었는데 제 손가락을 두 발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떼어서 통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 길에서 구조된 원앙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에이구 시청에 도착해서 30분쯤 후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번 세상에 태어나 늙어서 떠나야 하는데 사고로 요절하다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음 날 비둘기를 처음 발견한 아파트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을 나오는데 나무 위에서 구구구구구구 하는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는 손

0: 손님이 탄 상태라 비둘기가 우는 나무 위를 살피지 못하고 나오면서 어미가 잃은 새끼를 찾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궁금하여 며칠 후 빈차로 그곳에 가서 나무 위를 살펴보니 나무 위에 비둘기 집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둘기 울음소리는 그곳에서 잃은 새끼를 찾는 어미의 애달픈 울음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식 잃은 심정이 어땠을지. 아무리 말 못하는 새지만 어미의 슬픔이 짐작이 됐습니다. 원앙 살려내려고 했는데 수포로 돌아갔지만 비둘기만이라도 잘 살아서 어미 찾아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불쌍한 새들이 내 시야에 자꾸 나타나 내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약 2년 전에도 영랑호 뚝에 차 세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영랑호 철망에 갈매기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걸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여 구조해 준 적이 있답니다. 새들아, 안전한 곳에서 잘 살다가 좋은 곳 하늘나라로 가렴.
1: 야, 그야말로 우리 새들의 수호천사시네요.
0: 네, 그러신가 봐요. 왜 네.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계속 닿죠? 네.
1: 무심결에 지나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새가 뭔가 위험에 빠져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0: 와, 참. 네. 하여튼 예, 갈매기서부터 원앙서부터
1: 비둘기까지.
0: 아기 비둘기까지.
1: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운명인 것 같습니다.
0: 왜냐면 왜?
1: 우리 박병조님의 성함에 이 조자가 어떤 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새와 인연이 깊으실 수밖에 없는 성함이세요. 박병조.
0: 새 조자 들었다고요? 아침 조자가 들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1: 이 아침에 또 남성시대와 딱 맞으시는 분이죠.
0: 네, 그렇죠.
1: 네. 김경태님이 택시 운전자님의 글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저도 포항 택시 운전사입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그러셨어요.
0: 네.
1: 네, 속초에서 운전하시는 우리 박병조님 그리고 포항 택시를 운전하시는 김경태님. 네, 그 외에도 많은 우리 택시 기사님들, 우리 형님들 많이 듣고 계시죠? 예.
0: 아이, 박병조님, 저 듣고 계시면 여성시대로 꼭 연락 좀 주세요. 문자 주셔도 되고요. 선물을 드리려면 저희가 연락처가 꼭 필요하거든요.
1: 아, 네.
0: 근데 연락처 전화번호는 안 적어주셨네.
1: 아, 그러셨구나. 예, 예.
0: 차량 아니, 번호는 알려주셨는데 네, 선물을 드리려면 전화번호가 꼭 필요하답니다.
1: 이렇게 우편으로 그죠? 네. 편지까지 주셨는데 네,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0: 샵 8001로 주셔도 됩니다. 짧은 네.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길고도 짧은, 짧고도 긴 우리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독서를 가장 많이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아, 군대? 그렇다면 편지를 가장 많이 쓰고 일기를 가장 많이 쓰신 때는 역시 군대. 그런데 말입니다. 독서와 쓰기를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한 분들은 스마트폰 세대가 아닌 아우님들까지입니다. 군대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배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평생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때는 군대 시절이라고요. 군 지휘관인 당당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군대에서도 이 스마트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과몰입과 과의존이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고 온라인 도박 같은 새로운 문제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 땅의 장병은 모름지기 국가와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 경계 근무와 사격, 장비 운용, 전술 토익까지 두루 잘 해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장시간 집중력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억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스마트폰 짧은 영상이 주는 자극이 이런 능력을 방해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옆에 갖고만 있어도 인지 능력이 줄어들더랍니다. 이 실험에서는 8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책상 앞에, 주머니나 가방 안에, 또 다른 방, 이렇게 세 곳에 스마트폰을 두게 하고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를 풀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는 그룹일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스마트폰이 없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뺏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랍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일시적으로 사용시간을 줄일 수는 있어도 이미 짧은 자극에 익숙해진 뇌의 정보 처리 방식까지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제시된 안인 짧은 자극에 익숙해진 뇌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회복법으로는 역시 독서와 운동이 있습니다. 형님과 아우님들 기억하시듯이 진중문고 우리 군생활에서 짬밥과 함께 일용할 양식이 되어줬습니다. 책 사이즈도 딱 그 진중문고만의 판형이 있어서 눈에 선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진중문고로 하겠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도움이 될 실용적인 서적이 더 많이 선정되길 바라고요. 스크린에 익숙한 신세대 장병을 위해서 전자책 비중도 늘려주길 바라면서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는 노래네요.
1: 네.
0: 7633님은 이 노래는 한 편의 시 같아요. 해주셨는데.
1: 네.
0: 조동진의 노래였습니다. 제비꽃 듣고 왔어요. 예. 아니 스마트폰이 옆에 있기만 해도 가까이 있기만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무섭네. 예.
1: 우리가 그래서 가끔씩 단어를 틀리나? 아 지금이라도 좀 멀리 두세요. 멀리 멀리.
0: 그리고 그럼 생방 들어올 때 그러면 이렇게 저기 밖에다 두고 들어올.
1: 그것도 괜찮지.
0: 안돼 불안해서 안 돼.
1: 아니 진중문공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0: 군대에 이렇게 쫙 구비되어 있는 그 주요 서적들을 네. 진중문고에서 좀 많이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예, 잘 모르나 봐. 몰라.
0: 저는 좋은 생각 세대인 것 같아요.
1: 아, 좋은 생각 좋죠.
0: 예, 예.
1: 얇고도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0: 우리 월간 여성 시대.
1: 네, 맞아요. 네. 네.
0: 저는 군대에서 좋은 생각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1: 그렇구나. 예.
0: 아무래도 군대에 좀 많이 이렇게 비치돼 있는
1: 네네.
0: 서적들이 진중문고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아, 우리 희은 누님이 워낙에 책을 늘 가까이 두시는 분이니까
1: 네.
0: 생방 전에도 이렇게 책을 좀 종종 보시고
1: 네.
0: 독서를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네, 제가 좀 책을 봐야죠. 네, 제가 좀 봐야 되는데.
1: 뭐 이렇게 반성할 것까지는 없어요.
0: 네네네.
1: 아니 그냥 그때 맞춰서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 동하는 게 있으면 또 책을 잡고 또 맞아. 그렇지 않으면 또 휴대폰으로 짤도 보고 뭐 얼마든지
0: 그렇군요.
1: 재미나게 지낼 수 있지만
0: 네.
1: 어쨌든 휴대폰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0: 그러네요.
1: 네. 당당이님들은 어떠신지 최근에 읽으신 책 저희에게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무작위로 10번 뽑아서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좋다 좋다.
1: 이제 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독서의 계절로 불리는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추천 도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0: 네.
1: 문자는 #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1: 최근에 읽으신 책 추천 좀 해주세요.
0: 좋습니다. 이 #8001 1549님이 저희 아이는요 이 샵을요 와플이라고 해요.
1: 와플 기계 문이죠. 맞아요.
0: 그러네. 네. 이 정도면 거의 상형 문자다. 예. 도대체
1: 와플.
0: 샵의 정체는 뭐니? 뭐라고 읽어야 되니 너를? 재밌네요. 와플. 와플 8001로 문자 주세요.
1: 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영재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란 말이 있듯이 집안이 가난했던 나는 소년공으로 15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께서는 6남매 중 둘째인 나를 집안의 기둥으로 생각하셨기에 책임감도 막중했다. 아버지와 힘을 모아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 서울의 작은 철공소에서 기술을 배우는데 기술도 잘 안 늘고 돈도 벌리지 않았다. 1년 반 정도 일하며 깨달은 안타까운 사실은 내 손에 재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돈은커녕 내 한몸 지탱하기도 힘들었다. 빠른 시간에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알아보니 탄광에서 일하면 지금보다 두세 배는 번다고 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리셨다. 그럼 사우디로 돈 벌러 가는 건 어떨까요?
2: 그건 네가 알아서 하거라.
1: 아버지 허락을 받고 노동청 해외 취업과에 가서 사우디 취업을 신청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싶습니다.
0: 군대는 다녀왔습니까?
1: 아니요.
0: 그러면은 군대를 다녀온 뒤에

0: 다시 오십시오.
1: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와 직장을 다니며 때를 기다렸다. 22세가 되어 군필자로 다시 해외 취업가에 갔더니 D건설에 가서 시험을 보라고 했다. 약속한 날에 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비장한 각오로 모여 있었다. 회사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내가 갈 곳은 사우디가 아니라 리비아라고 했다. 80년대 당시 리비아는 생소한 나라였다. 집에 와서 사회과 부도를 펴보니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이었다. 경제는 대한민국과 국방은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출국 전 3박 4일간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고 출국하게 되었다. 드디어 나도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도 컸다. 태국 방콕과 아부다비를 거쳐 18시간 만에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풍경만 보다가 사막을 보니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분명했다. 관광이 아니라 돈을 벌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버스를 타고 1100km 떨어진 제2의 도시 벵가지로 이동했다. 현장에 오니 먼저 온 선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한국인 400명, 방글라데시 사람 150명 등 많은 이들이 몸의 언어로 소통하며 일하고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5시에 일어나 씻고 조식을 먹은 후 현장에 나가면 6시나 7시가 되었다. 한국 사람이나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목적은 하나였다.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자는 것. 어떤 때는 방글라 사람들 가로로 안부를 물으면 깜짝 놀라며 좋아하곤 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하루하루 일과를 수행하는 사이 1년 계약 기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에 1년 연장 근무에 들어갔다. 회사에서 내 성실함을 잘 봐주어 순조롭게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리비아에는 유럽과 일본 건설사들도 있었지만 한국인의 업무 능력을 따라오진 못했다. 사하라 남쪽에서 남방기 바람 같은 뜨거운 열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 그 바람을 이겨가며 일한 게 바로 한국인들이었다. 2년 3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회사에서 고생 많았다며 남부 유럽을 관광할 기회를 주었다. 선발된 30명은 꿈을 꾸는 마음으로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파르테논 신전을 둘러보았다. 20대 한 시절을 사하라에서 보내고 미래의 꿈을 안고 귀국하게 되었다. 같이 근무하던 반장님이 내 성실함을 보고 막내 동생을 소개시켜 주어 귀국하면 꼭 결혼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국내로 돌아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순이와 가정을 이루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유는 내가 회사에서 불의의 폭발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고 9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는 중 순이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강했던 몸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중증 장애인이 되어 세상에 나오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쓰러질 수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일찍 고아가 되어 머슴살이를 하다가 어머니를 만나 자식을 많이 두셨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에 비하면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나는 장애를 입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내가 울면 아버지 가슴이 찢어질 것이기에 강하게 버텨내었다. 이후 아내를 만나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며 이남일녀의 가장이 되었다. 슈퍼 일은 거의 아내가 맡았고 나는 지역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했다. 내가 장애인이 되어보니 다른 장애인의 사정이 눈에 들어왔다.

0: 2년씩 집에서만 지내던 이들을 모임으로 이끌어 함께 웃기도 하고 취업도 도와주었다. 이웃에서는 칭찬을 해주었지만 어느 날 가정을 돌아보니 내 아이들이 많이 자라 있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아내 벌이로는 감당이 안 되었다. 내가 잘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 운전이었다. 큰아들은 군대 다녀오고 둘째 딸은 재수하고 막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한 해에 세 녀석이 동시에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 아유, 달러 빚을 얻어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을 운행해도 아이들 등록금에 용돈 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도 탈 없이 학교를 마치고 각자의 삶을 살아주어 감사할 뿐이다. 큰아들은 세무회계를 공부해 가정을 꾸렸고 둘째 딸은 독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가서 정착했으며 막내는 자기 사업을 하며 우리 곁에 살고 있다. 아내는 정년 퇴직 후 나와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고 나는 나라와 가족, 형제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크게 아픈 데 없이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배움의 부족함을 느껴 30살에 방통고, 방송통신고를 졸업하고 33살에 신학교, 37살에 사회복지학 학사, 55세 방통대 국어국문학과 학사, 63살에 상담심리학 석사를 졸업했다. 60대 중반이지만 중증장애인에 머무르지 않고 사하라 사막의 열풍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온 내 삶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1: 정말 이 성실함, 이 책임감.
0: 네.
1: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0: 아니, 어려서도 효심이 아버지를 보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얘기를 네. 알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와 함께 네. 집안을 일으켜보리라
1: 야,
0: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1: 내가 이 가게를 책임져야 된다. 아니, 정말 존경스럽다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심지어 하루 10시간 이상씩의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언제 네. 또 이렇게 배움의 길은 또 계속 걸으신 거예요.
0: 그러니까.
1: 와, 거기에 또 3남매 다 대학 졸업시키시고.
0: 대단하시다, 진짜.
1: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0: 네, 네.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1: 우리 공연자님은 진짜.
0: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못할 게 없는 분이시다, 정말.
0: 네.
1: 엄청난 분이시네.
0: 맞아. 아무 소리도 말아야지. 예,
1: 저도 옛날 사람.
0: 잘난 척도 하지 말아야 돼.
1: 그러니까 이런 공영재님 앞에서 정말 날 덥다고 공부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 어떻게 하냐고.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엑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구자영님께는, 아 그리고 공영재님, 공영재님 구자영님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 박병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그리고 추천해 주신 책이 정말 많은데 시간이 야속합니다. 일단 처음 문자 주신 8324님, 한여름 8월 복도이 속에서 읽은 책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가 시인인 건 아는데 네. 저게 풀네임인가 보죠.
2: 733 하나님, 나비도감 초등학생 아이 읽히려고 도서관 대출했는데 제가 읽으며 펑펑 울었어요.
1: 나비도감을 읽으며 펑펑 우셨어요? 자, 새싹 문자 7830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어? 익숙하다 했더니 여성 살롱에서 나왔던
2: 그렇죠.
1: 예, 도서인데.
2: 네, 도서 상품권 받으실 10분의 추천 도서 목록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고요. 뉴스 후에 10시 5분에 보라 켜고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5: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심작심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올리며 7월에 이어 연속 인상에 나섰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 3.3%, 내년은 2.9%로 전망되는 등 경제 성장이 견조한 가운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나타나는 등 물가가 여전히 높아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긴축에 나섰는데 연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예견됐었습니다. 네팔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주 네팔 대사관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 1명이 추가로 연락 두절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연락 두절인 우리 국민은 총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이들은 네팔 라수아 지역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6명입니다. 들어갔으며 사건 발생 직후 카트만두 법인 인력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의 원인은 규모 5.2의 빙하 붕괴 사태라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파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빙하 붕괴와 토성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하류에 연쇄적인 재앙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당초 규모 4.4 지진으로 보고됐지만 인근 지진 관측소와 장주기 지진파, 위성 사진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60mm,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 제주도는 최대 3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4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얼마인가요? 아마 20리터짜리 한 장에 500원 남짓일 테고 이 가격은 물가가 올라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봉투값을 매기는 지자체 측이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청소 노동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재정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과정

0: 환경에서 투자를 덜 하게 되고 그만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치르는 가격, 얼마가 적당할지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5: 아, 이제 아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7: 아, 다행이고 부럽네요. 오늘 사서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8: 아들 박기태는 2026년 9월 3일부로 전역합니다. 박기태 씨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생후 3일째부터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아들. 열감기로 집보다 응급실 문턱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아들이기에 아들 본인보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해병대 입대해 훈병 때부터 군대장으로 시작하더니 공수훈련까지 병장 때에는 연대장 상장까지 받은 아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박기태 씨 사랑합니다.
6: 필승 신고합니다. 병장 박기태는 2026년 9월 3일부로 전역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아직 좀 남았잖아요.
9: 며칠 남았죠? 네네. 예,
6: 그때까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살며시 살곰살곰.
9: 맞아. 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 기준으로. 예. 어릴 때 그렇게 응급실 행이 잦았다는데 그 아드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다. 아유. 엄마도 이젠 걱정 없죠.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 아주 늠름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육군병장 박기태 병장 해병대 만기 전역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9: 왜 육군병장이에요?
6: 아니요. 그쵸. 해병병장이. 죄송합니다. 예.
9: 깜짝 놀랐어. 뭐 육군병장 박기태 병장 해병대 만기 전역 축하합니다 해서.
6: 제가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요. 예. 어쨌든 병장은 병장이죠.
9: 아, 병장.
6: 이제 예비역 그렇죠. 병장. 네. 예비역 병장. 네. 네.
9: 자, 오늘 이 음성 남겨주신 김미정님. 네.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들 전역하고 같이 맛나게 드세요.
6: 네. 아, 우리 미정님은 이제 9월 3일처럼 달력에 동그라미 촥 쳐놓고 며칠 남았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우리 여러분도 D-Day 이렇게 딱 정해놓고 세는 그런 날 하나씩 있으시죠? 뭐 결혼기념일, 합격 발표날, 오래 준비했던 여행일 등등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날 뭘 해주지? 뭐 좀 특별하게 해볼까?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은 그만하시고요. 지금 당장 휴대폰 켜시고 02789-1004, 02789-1004번 이곳 열린 사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음성 남겨보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9: 잠시 후 3, 4부에서는 어흠 벵갈 호랑이 백이성 씨와 여자는 모른다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 남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연 티맵대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니베라,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NH농협손해보험,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처리기 휴렉,

0: 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노무법인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남자로 태어나서 할 일이 너무 많은 남자.
10: 남자로 태어나서 할 일이 너무 없는 남자.
11: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적당히 일 중인 일중이까지.
10: 다양한 남자들의 속마음.
9: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10: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9: 에라차차차차.
11: 우후. 야, 언젠가 기피코 스피커를 터뜨리고야 말 것 같은 벵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2: 언젠가 아니라 네. 스피커를 대학 때
10: 이미 터뜨렸어요?
12: 네네. 그때 90년대 초반이니까 예. 그때 이제 연극을 제가 했거든요. 네. 연극을 이제 대학생 치고 밖에서 야외 무대에서 했어요.
11: 야외 무대에서
12: 극장에서.
10: 네. 네.
12: 부산 그 시립극장이야, 국민극장이 거기서 해갖고 난리가 난 거지 선배들이.
11: 예.
12: 이야, 그래갖고 너희들 잘했으니까
11: 넘친다,
12: 오늘 쫑파티 강당에 모여. 그러더니 노래방 기계를 그때는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10: 네.
12: 노래방 기계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11: 예.
12: 선배들이 돈을 다 모아서. 야, 기성애, 첫 스타트로 네가 해. 알겠습니다. 와, 뻥 터져갖고 노래 한 번도
11: 심지어 첫 스타트.
10: 야, 진짜. 와,
11: 그때 이미 터트린 이력이 있으신가? 네.
12: 그 터트려서 그 비싼 걸 갖고 가지고 네. 한 번을 못 샀어요.
11: 아니 무슨 노래를 부르셨는데 갑자기
12: 기억이 안 나죠? 오, 처음에 우와 했는데 뻥 터져갖고.
10: 아이고 참.
11: 걱정하지 아이고. 마세요. 그래도 여기 MBC의 스피커는 네네. 받아줄
12: 아,
11: 겁니다.
12: 아, 네네네. MBC 받아주죠.
11: 아니 요새 네. SNS에 굉장히 네. 우픈 영상이 하나 떴어요. 영업사원의 여름휴가라는
12: 아,
11: 영상인데
12: 봤어요, 봤어요.
11: 보셨어요?
10: 네네네네. 너무 슬퍼.
12: 뭔가 잘못했어. 그게 삐지가 나오거든요.
10: 네네네.
11: 그러니까 여름휴가 중인데 워터파크에 네. 왜 이렇게 파도풀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12: 맞아요.
11: 파도타면 이렇게 네. 동실 다니면서 근데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서.
12: 그리고 예. 되게 난처한 표정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데 혼자만 아 예예예 아 거기요 그러니까 약간 그 회사의 예. 연장이죠
10: 네.
11: 일의 연장인
12: 네네네.
11: 딱 대화가 그걸 어 저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데 괜찮으세요?
12: 아이고 네네 제가 지금 파도를 타고 있어서요 걱정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물속이 되게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10: 아유 정말
11: 아 짜라다
12: 짜는
11: 아,
12: 네. 이게 그래서 공감들이 정말 많이 한다 그래서 네. 500만이 넘었어요.
10: 그러게
12: 그런 영상들이
10: 아유 참 신혼여행 가서도 이랬다는 그런 분들도
12: 아유,
10: 계시고
12: 엄청 많죠.
10: 네. 네.
11: 이 댓글들의 반응이 진짜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다.
12: 그럼요.

0: 우리네 가장의 모습이다.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
1: 아이고.
0: 예. 근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네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2: 해서. 아유, 네. 내가 없으면 회사 돌아가지도 않아. 이거 큰일이다, 큰일.
0: 회사에 뭐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2: 맞습니다.
0: 뭐 이렇게 또 생각.
2: 이렇게 또 생각해야 또 마음 편해요.
0: 맞아요. 네네네. 예. 자, 이렇게 알고 보면 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남자들의 속마음 오늘도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누겠습니다. 네. 여자는 모른다 첫 사연 소개해 주시죠.
2: 네, 닉네임 날마다 영화처럼
1: 오.
2: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 남자의 사연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제 연애의 시작은 솔직히 좀 강렬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앞가게 사장님을 남몰래 짝사랑하던 시절. 길 건너편에서 바라만 봐도 가슴이 콩쾅거렸는데 어느 날 그녀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배우 유지태 씨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기 유지태? 좋았어. 가자. 백이성이 아니고 배지태로 변신하러. 저는 그 길로 미용실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유지태처럼 해주세요.
3: 네? 유지태처럼요? 어떤 유지태요?
2: 그거 영화 동감에 그 나오는 그 유지태요. 있잖아요. 그 노랑머리 그 탈색한 머리 있잖아요. 그거.
3: 아하, 얼굴이 다른데. 아니 아니 그 모발의 컨디션이 다르세요.
2: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해주세요. 머리색이라도 똑같게 완전 유지태로.
3: 네, 일단 해볼게요.
2: 난감해하던 사장님은 생애 가장 큰 도전을 하듯 비장한 얼굴로.
0: 유덕화 씨예요 왜 이렇게.
2: 제 머리카락을 다듬고 씻기고 약을 바르고 말리고 한참을 만지다가 말씀하셨습니다.
3: 안 되겠어요. 저로서는 이게 최선인데요.
2: 사장님의 한숨소리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는 순간 참담했습니다. 제 이마 위로 노란 빗자루 하나가 솟아있더라고요.
3: 아, 머리카락이 너무 굵어서 색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2: 머리털은 개털이 됐지. 그렇다고 짝사랑하는 티를 낼 수도 없지. 노랗게 타버린 제 머리카락 마냥 까맣게 속만 태우던 그때 하늘이 도왔는지 그녀와 단둘이 영화를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무려 화양연화. 어둡고 조용한 극장 안 스크린 속에서 양조위와 장만옥이 스칠 듯 말 듯 숨막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을 때 진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수줍은 숨소리,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 어딘가 긴장한 듯 보이는 그녀의 옆 얼굴, 저는 육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보다 우리 둘 사이에 훨씬 더 찌릿하고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는 것을요. 서늘한 극장 안 공기 속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바짝 붙어 앉아있던 그때 그녀가 슬며시 고개를 들려 저를 쳐다보더군요.
0: 아, 뭐해요? 영화 안 봐요?
2: 네, 못 봐요. 당신 보느라. 그렇게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스파크가 튀었고 어둠 속에 얼어낸 그녀와의 첫 키스. 그렇게 제 인생의 최고의 로맨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첫 키스에 성공하고 기세가 등등해진 저는 야심차게 첫 데이트 코스를 기획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낭만의 도시 군산에 가서 맛있는 회를 실컷 먹고 배를 타고 장항으로 넘어가서 버스를 타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는 완벽한 코스. 설레이는 마음으로 군산에 도착했어. 회를 정말 맛있게 먹고 장항으로 건너가는 배 위에 올랐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고 서 있는데 문득 영화 타이타닉 생각이 나더군요. 로맨틱한 분위기에 취한 저는 잭과 로즈를 흉내내고 싶었습니다. 슬금슬금 그녀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덥석 잡고 말했지요. 로즈, 나를 믿어요? 그러자 이어진 그녀의 비명.
4: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손을 올려요? 거길 왜 만지냐고요?
2: 그게 아니고 나는 그

0: 타이타닉 배 위에 사람 그 바람 맞으니까 잭이랑 로즈처럼.
1: 아이고 멀쩡하게 생겼어는 왜 갑자기 뱃머리에서 여자 허리를 덥석 잡고 난리여? 응? 여자가 놀래서 울잖아. 놀래서. 아이고.
0: 아,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리는 시선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아찔하고 창피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장항을 거쳐 대천 해수욕장까지 가려던 완벽한 코스는 장항 선착장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하지만 포기하면 남자가 아니죠. 그날의 대참사를 교훈 삼아 더욱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구애를 펼쳤습니다. 사과하고 달래고 진심을 다해 마음을 표현한 끝에 감사하게도 울보 그녀와 결혼해 꼬린. 그런데요, 결혼한다고 남자가 다 뭐 어디 쉽게 변합니까? 네? 남자가 결혼한다고 뭐 발이 철이 드냐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TV를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2: 여보 왔어요? 밥은?
0: 먹었지. 근데 뭐해?
2: 아니 요즘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요거 대고 누워서 이렇게 문지르면 빠진다길래. 아 당신 왔으니까 이제 윗몸 일으키기도 좀 하자.
0: 윗몸 일으키. 아 오케이. 잠깐만 나 옷 좀 갈아입고. 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정하게 아내의 발목을 잡아주었습니다.
2: 하나. 여보, 발목 좀 더 꽉 좀 눌러봐봐.
0: 이렇게, 야, 아예 그냥 다리를 그냥 안을까, 어때? 그때였습니다. 마침 제가 지퍼가 달린 추리닝 점퍼를 입은 채 아내의 두 다리를 꼭 끌어안고 있고, 아내는 윗몸 일으키기로 저를 향해 올라오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저는 시크릿가든의 현빈이 되어 바로 대사를 날렸지요. 우리 1순위는 몇 살부터 이렇게 발목이 굵었나? 그러자 얼음창같이 서늘한 침묵. 저를 향해 올라오던 아내가 상체를 멈춘 채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묻더군요.
2: 뭐라고? 다시 말해봐.
0: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를 쳐다보는 아내의 눈빛에서 청양고추 같은 매콤함이 뿜어져 나오더군요. 밥은 차려주는데 대화는 안 해주는 그 냉혹한 형벌. 무조건 제가 잘못한 게 맞죠. 타이타닉 허리 사건으로 첫 데이트를 망치고 시크릿 가든 발목 발언으로 무건수행 형벌을 받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제 눈엔 아내가 전도연이고 김혜수고 전지현입니다. 물론 저도 그 옆에서 현빈이 되고 싶고 유지태가 되고 싶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멋지고 재밌게 떠올리면 웃음부터 나는 이 여자와 매일매일을 시트콤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하늘 아래 하나뿐인 나의 영원한 짝꿍 여보. 그동안 철없는 남편 참아주느라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사고 덜 칠게. 우리 예쁘게 살자. 사랑해.
3: 아, 재밌게 사신다.
0: 아유, 재밌죠. 네.
3: 근데 진짜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남자도 그렇지만 실은 옆구리 살이 항상 우리는 이게 컴플렉스니까 여기를 갑자기 손대 뭐 어우.
4: 네네. 네. 근데 요즘에 그 공감되는 이제 SNS 많잖아요. 아까도 이제 해수욕장에서 전화하는 네. 것처럼 네.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아내가 먼저 남편의 배를 탁탁탁탁 쳐요. 그러면 남편이 웃어요.
3: 그치 뭐 남편은 뭐
4: 반대로 이제 남편도 네. 남편도 이제 아내 배를 탁탁탁탁 치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네. 밖에 나가 누워 있어요. 남자가 밖에 나가 쫓겨나.
3: 결혼해도 그거는
4: 아 그럼요.
3: 뱃살만큼
4: 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3: 옆구리 민감한 살이. 거예요.
4: 아 그러죠 그러죠.
1: 건드리지 네. 말아야 할 곳 네. 있어요. 네.
4: 맞아요.
3: 아 1443님이 아니 유지태 씨한테 내용 증명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배지태.
4: 배지태.
3: 예. 네.
4: 근데 이게 탈색이 사실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3: 그래요.
1: 그렇죠.
4: 왜냐면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네. 이게 머리가 진짜 빗자루처럼 뻣뻣해지거든요.
3: 맞아요. 아.
4: 네네.
3: 그 기본적으로 한국인에게 이 노랑 머리는 잘 안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
1: 탈색하고 절대 안 어울려요.
4: 유지태시니까 어울리지.
3: 그래.
4: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3: 아, 노랑 머리는 네. 어지간하면 안 어울려요.
1: 게다가 이거 약을 어느 정도 탈색하는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 머리가 머리카락이 뚝뚝 부러져 나가고
4: 부러져요.
1: 그래요.
4: 뚝뚝 부러져 나가요. 진짜로. 진짜.
1: 맞아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4: 저는 완전 하얗게까지 해봤어요.
1: 완전 하얗게? 거의 네, 네. 여러 번 빼야 되잖아요.
4: 여러 번 빼야 돼.
1: 한 번에 안 돼. 네,
4: 근데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피가 너무 아파가지고
1: 아파요. 아파.
3: 진짜 상한다며요.
4: 완전 아파요. 그리고 네네. 진짜 막 너무 심할 때는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
3: 그래, 아예 굳이 탈색을 세게.
1: 요새는
3: 하시죠?
1: 그래서 탈색하는 사람도 이제 한물 지나갔어요.
4: 맞아요,
1: 그래서
4: 맞아요.
1: 별로 없어. 네네. 그래서. 아예 하얗게 하든지 회색 비슷하게 이렇게

0: 이쁘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사람들도 있고, 네네. 여기 뿌리 부분만 살려놓고 나머지 하시는 분들.
0: 맞아. 그런 분도 네, 계시고.
2: 네,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는 이 배우를 닮았다. 유지태 얘기 나왔으니까. 내 짝꿍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 한번 노래 듣고 올 동안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2: 예. 아우, 그러고 있네요.
1: 저는 윤다운 씨 닮았어요.
2: 본인이. 어, 그러네.
0: 좀 알아. 있어, 있어. 알 것 같아.
2: 아, 있어, 있어. 저는 이 저 OST 주제곡에 나왔던 드라마에.
1: 아, 김범수 씨야?
2: 아니, 부른 사람 말고요.
1: 아, 김범수 씨.
2: 부른 사람 말고.
1: 아, 부른 사람 말고.
2: 자, 김범수의 나타나 듣겠습니다.
0: 현빈.

0: 여러분들 내 짝꿍 얼굴에 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보인다 소개해드리죠. 4832님 제 아내 얼굴에 남편이 아니야 아내 얼굴에 추성훈 씨가 있어요. 정인아 내 마음 알지.
1: 오늘 밖에 나가서 주무시겠네요.
0: 얼굴뿐만 아니라 주먹도 추성훈 된다 이제. 예.
2: 아, 읽어주세요. 네,
1: 6042번님의 우리 아들은 살찐 이장호 닮았다고.
0: 오, 이장호 이장호 씨 인물 좋지.
1: 잘생겼잖아요. 예.
2: 7428님 저는 홍진경 씨 닮았다고 많이 들어요. 너무 말랐다며. 아. 지나가는 분이 팥죽을 사주신 어머머. 적도 있어요.
1: 아니 얼마나 마르셨길래 팥죽을.
2: 오한창.
0: 6264님 우리 남편은 젊었을 때 선글라스 끼면 키아누 리브스 닮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반했는데 나이 드니까 또 손석구를 닮아가네요.
1: 자랑.
0: 야 손수. 오호.
1: 자랑.
0: 그러네 인물.
1: 6072번님 제 남편은 씻고 나면 일본 야외 온천물에 앉아 있는 원숭이 닮았어요.
2: 야 진짜. 무자비하다.
0: 거기에 젖은 수건 하나 이렇게 머리 내리고 올려.
1: 오른 뻘겋고.
2: 아유.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역했는데 다시 군대 가는 꿈 꿨을 때,
1: 그 꿈에서 급식으로 코다리 조림 나왔을 때,
0: 아우 아우 아우,
1: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0: 간밤에 귀뚜라미 울길래 문득 감성 터져서 제 침대 옆자리 아내 손을 극 잡았더니,
2: 아 피곤하다 자자
0: 하면서 손을 털어내네요. 40대 유부남의 헛헛한 마음 이 노래로 달래주세요. 프라이머리의 자니. 오케이 렛츠고.
3: 여보세요.

0: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1: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0: 클럽?
1: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1: 어, 어디야? 어, 집에 가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2: 제발.
1: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2: 심심해서 그래.
3: 네, 프라이머리 잔이 듣고 왔습니다. 늑대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곡해주신 6982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4: 네, 축하드립니다.
3: 아, 그나저나 저희가 그 아우 외치기 전에 네. 그 군대 급식으로 코다리 조림 나왔을 때 싫다고 그랬더니 네. 양은정님이 진짜 질문을 주시네요. 진짜 군인들이 코다리 조림 싫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기 유머죠.
4: 옛날에 네. 옛날에 코다리 조림이 보관하기도 쉽고 네. 오래
3: 워낙에
4: 먹을
3: 자주 나오니까.
4: 자주 나오니까. 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급식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3: 아, 그럼요.
4: 예. 이제 드라마에서 한몫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드라마 병, 그 예. 최근에
3: 아, 네. 예, 예. 그 취사병 그 네네, 취사병. 박지훈 씨 나온 거.
4: 네네.
3: 어, 예.
4: 거기 이제 코다리 아. 코다리가 나오거든요.
2: 그렇구나. 아.
3: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역한 지 오래됐어요.
2: 전설의 취사병.
3: 예. 집에서 너무 전설 맛있게 잘 먹어요.
4: 예. 아, 코다리 맛있어요.
3: 코다리 조림 맛있어요.
4: 요즘 코다리가 얼마나 비싼데요? 네. 그러니까. 비싸요.
2: 자, 남자의 마음을 울린 늑대의 노래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샵8001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그나저나 오늘 밖에서 주무실 분들 많으시네요.
3: 왜 왜? 아.
2: 제가 알아서 저 익명 처리했어요.
3: 예, 내 짝꿍 네. 닮은 꼴. 네네. 네,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7로 시작하는 문자. 제 아내는요 피오나 공주처럼 생겼는데. 근데 변신을 안 해서 슬퍼요. 유유. 그거 아시죠? 슈렉에 나오는.
2: 네네. 예. 그럼요. 네.
3: 아이고 뭐 저 우리 7명 7로 시작하는 이분은 네네. 그럼 본인은 이제 슈렉이지.
4: 네, 슈렉이죠.
3: 네, 피오나 공주랑 사시는가. 네네.
4: 그리고 번호가 이제 끝자리가 5호인데요. 네. 저희 남편은 이름이 조영구 씨. 그래서인지 얼굴은 연예인 조영구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짓은 그냥 영구 같아요.
3: 띠리리리리. 띠리리.
2: 자, 소개된 분들께 모두 미스카루 보내드려요.
4: 네, 감사합니다.
3: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 아, 이 두 번째 사연 이게 오다가 읽어봤는데 예. 어, 글을 너무 잘 쓰시고.
3: 어, 그래요?
4: 이제 울었어요. 읽다가.
3: 어머머.
2: 진짜?
4: 네네.
3: 자, 저희도 감정 잡고.
4: 실컷 울어서 이제 울진 않을 것 같은데.
2: 네.
4: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첫 술자님의 사연입니다. 제 아들은 올해 20살입니다. 녀석과 제가 하루에 나누는 대화는 길어야 30초죠.
3: 학교 다녀올게요.
4: 그래.
3: 저녁 드세요?
4: 응, 그래.
3: 나갔다 올게요.
4: 어, 늦지 마라. 이게 하루 대화의 전부입니다. 옆에서 보던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듯 쏘아붙이더군요.
2: 아유, 당신들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 아니라 경비실 교대하는 사람들 같아.
4: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제 등에 매달려 화장실까지 따라오더니 언제부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 일에 지쳐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 점점 말 없는 남자 둘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제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평생 트럭을 운전하시던 제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셨고 집에 오시면 말없이 밥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해 성적표를 내밀었을 때도 딱 한마디 하셨죠.
5: 다음에도 잘해라.
4: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라.
4: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참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나는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 그런데 사람이 참 우습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점점 제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잘 봐도 그래 수고했다. 축구대회에서 결승골을 넣어도 다치지만 마라. 속으로는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입만 열면 늘 그 모양입니다. 한 번은 아들이 중학생 때 그러더군요.
5: 아빠는 내가 뭘 잘해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4: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 입에서는 또 그토록 담기 싫었던 아버지의 말투가 나왔습니다.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 아들이 얼마 전 군 입대를 앞두게 됐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나오자 아내는 벌써 난리였죠.
2: 아휴. 거기 가서 밥은 잘 먹으려나 몰라.
4: 아이고, 요즘 군대 밥 잘 나온대.
2: 아이, 당신이 요즘 군대를 어떻게 알아?
4: 맞는 말이라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속옷이며 세면도구며 이것저것 챙겼고 저는 옆에서 또 아이 거기 가면 다 있다니까 라고 한마디 했다가 괜히 등짝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도 괜찮은 척 했을 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만 보던 녀석도 밤마다 냉장고를 열며 먹을 거 없어 하던 녀석도 한동안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집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말했습니다. 가서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제 조언은 고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입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온 아들이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서 있더군요. 녀석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5: 저 아빠 저랑 한잔 하실래요?
4: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술 마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와 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안주는? 아들이 과자를 흔들었습니다.
5: 아, 이거면 되죠.
4: 야, 아빠랑 처음 마시는 술인데 과자가 뭐냐? 저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들이 어릴 때

0: 아내가 야근하면 제가 해줄 줄 아는 반찬은 계란말이 하나뿐이었거든요. 문제는 15년이 지나도 실력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뒤집다가 반으로 찢어지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1: 아빠, 이거 옛날 맛 그대로네요.
0: 아, 그렇지. 아빠 손맛은 변함이 없어.
1: 소금 양도요.
0: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아니, 친구들이랑은 마셔봤어도 아빠랑은 처음이지. 그럼 오늘은 아빠한테 제대로 배워.
1: 근데 이걸 왜 계속 먹는 거예요?
0: 그러게. 아빠도 30년째 연구 중이다. 한두 잔 들어가자 이게 신기하게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대학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생각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1: 아빠,
0: 응?
1: 아빠도 할아버지 어려웠어요?
0: 제 술잔이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어려웠지.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어.
1: 서운했어요?
0: 많이.
1: 아빠도 할아버지랑 똑같은데.
0: 내가?
1: 저한테 사랑한다고 거의 안 하잖아요.
0: 전국을 찔렸습니다. 괜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남자끼리 뭘 그런 말을 해.
1: 거봐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빠, 저 중학교 때 축구대회 기억나요?
0: 네가 골 넣었던 거.
1: 그때 아빠는 저한테 다치지만 마라 딱 한마디 했잖아요.
0: 아빠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하니까.
1: 알아요. 나중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결승골 넣었다고 며칠 동안 자랑하고 다녔다고.
0: 저는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그걸 아들이 알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1: 그때 알았어요. 아빠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구나.
0: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군대 가던 날 아버지는 터미널에서 가서 몸 조심해라 딱 한마디 하셨죠. 서운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버스에 올랐는데 출발할 때 창밖을 보니 아버지가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제 빈방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저처럼 말하는 법을 몰랐던 것뿐이었겠죠. 저는 아들의 잔에 술을 조금 따라줬습니다. 아들.
1: 네.
0: 군대 가서 힘들면 전화해.
1: 네.
0: 돈 필요해도 전화하고.
1: 네.
0: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이 말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망해서 제가 먼저 눈을 피했죠. 잠시 후 녀석이 웃었습니다.
1: 아빠.
0: 응?
1: 그 말 하는데 20년 걸렸네요.
0: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웃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뜨거워졌거든요. 며칠 뒤 아들을 훈련소에 데려다 줬습니다. 입소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내는 결국 눈물을 닦았습니다.
2: 아휴, 어떡해. 가서 밥은 잘 먹으려나?
0: 아이고, 울긴 왜 울어. 금방 나온다니까. 아들이 저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던 녀석이 갑자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 아빠.
0: 응?
1: 그날 아빠가 한 말 있잖아요.
0: 무슨 말?
1: 네, 저도요.
0: 아니까 뭐가?
1: 사랑한다고요.
0: 그러고는 얼른 돌아가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등을 보다가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아들!
1: 네!
0: 아빠도! 아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울면서 웃더군요. 아버지도 오래전 그 터미널에서 그 말을 하고 싶으셨겠지요? 여자는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마음이 없어서 말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들은 아버지가 된 뒤에도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곤 합니다.

0: 제 아버지는 제게 하지 못했고 저 역시 20년 동안 아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 그날 소주 한 병 사이에 두고 겨우 배웠습니다. 이제 아들이 제대하면 다시 둘이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어볼 겁니다. 아들, 한잔 할래? 달걀 말이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조금 덜 넣고요. 그리고 술잔을 채우기 전에 먼저 말해주려고 합니다. 아들 사랑한다. 이제 그 말은 술기운을 빌리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결국엔 또 우시네. 아이고.
2: 그래도 꾹꾹 참고 네. 우리 기성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아버지랑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러시죠?
0: 그렇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2개월? 네. 6월에 돌아가셨으니까.
2: 네, 얼마 안 되셨으니까.
0: 글을 너무 잘 쓰셔갖고.
2: 그러게요. 이게 진짜 참 그 할아버지부터 이어왔던 그 무뚝뚝한.
0: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 탁 예. 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아버지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탁. 그 아버지도 너무 무뚝뚝하셔가지고
2: 언제 좀 많이 생각나세요?
0: 매일 생각나요, 매일.
2: 진짜 그래요?
0: 네, 매일 뭐 맛있는 거 먹고 아버지 생각나고 뭐 TV 보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전에는 몰랐는데 어르신들 뒷모습, 네. 그리고 이제 사우나 가면은 이제 그 노인분들 다 네. 걷고 있는 모습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아버지도 저렇겠구나.
1: 아버지 돌아가시기 네네. 전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0: 아, 전혀 그런 게
1: 글쎄, 안. 글쎄, 네. 그런 연상이. 예. 생각이 떠오르지조차 않았죠.
0: 예, 아예 그런 네, 거조차도 몰랐는데 이제는 뭐 어르신들 가면 다 아버지고 그냥 뒷모습 보면 다 아버지고.
2: 지금 난, 이렇게 방송 끝나고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다는 생각으로 전화드린다면 바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0: 그냥
2: 있으세요?
0: 저도 말을 많이 못했었으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아버지도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도 좀 약간 섭섭할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진짜 닮아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더 표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1: 좋다.
0: 예, 예, 예. 네. 표현 많이 하세요 지금 아버지 계시면.
2: 아 그러니까 네. 저 진짜 전화 드리려고 진짜.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려고.
1: 아유 그래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일조차 부럽지.
0: 그렇죠 그렇죠.
1: 부러워요 정말.
2: 그걸 몰랐었는데.
0: 몰랐었어요 진짜. 예.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웃겨요.
1: 희한하죠.
0: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후회를 안 해.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희한하게.
1: 전혀 와서 닿지 예. 않았죠.
0: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끝나고 아버지한테 전화드려. 네 하고 그냥 가서 전화 안 드렸을 거야 아마. 예, 참.
1: 그래 맞아.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자,
2: 오늘 네. 사연 이렇게 진하게 주신 네. 우리 첫술자님. 네 그리고 첫 사연 날마다 영화처럼 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유.
2: 아 근데 이게 울다가 충전하면 이거 큰일 날.
0: 뭐 해야죠 해야죠.
2: 그래요.
0: 아 울다가 우는 거랑 달라요.
2: 아, 또 그래요. 아 역시 프로다. 알겠습니다. 우리 뱅갈 호랑이로 이제 돌아왔어.
0: 네. 자,
2: 자 마지막으로 힘 한번 주고 가시죠.
0: 좋습니다. 우리 당당이 분들 재밌게 멋있게 화끈하게 사랑 많이 주고 받으시라고. 으라 차차차.
2: 고맙습니다.
1: 안녕히
0: 계세요.
2: 예.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죠.

0: 있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
7: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8: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0: 이준빈님,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매우 사연 있어 보이네요. 이해하실 겁니다.
11: 아, 이 노래 듣고 더 우시면 어떡하지?
10: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오늘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7: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10: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연에서 색을 얻고 그 색으로 새롭게 물들이는 작업, 천연 염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그대로 천에 옮겨지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노란꽃 금잔화에서는 황금빛을 얻고 초록빛 쪽잎에선 푸른빛을, 까만색 흑미에서는 보랏빛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0: 내 안에 어떤 색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피어날지, 그 빛이 내 삶을 얼마나 곱게 물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올리며 7월에 이어 연속 인상에 나섰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 3.3%, 내년은 2.9%로 전망되는 등 경제성장이 견조한 가운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나타나는 등 물가가 여전히 높아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 7월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긴축에 나섰는데 연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예견됐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60명이 숨지고 약 500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피해로 지금까지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91명과 네팔인 93명을 포함한 484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업무를 맡고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의 원인은 규모 5.2의

0: 빙하 붕괴 사태라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파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빙하 붕괴와 토성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하류에 연쇄적인 재앙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당초 규모 4.4 지진으로 보고됐지만 인근 지진 관측소와 장주기 지진파, 위성 사진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의 한국인 직원들의 연락이 두절되자 해당 기업들이 대응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 오후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정현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으며 사건 발생 직후 카트만두 법인 인력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각각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인천의 한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과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경기도 고양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를 엽니다. 이번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 미야기현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야기현 측은 현재 정확히 파악된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러 반도체 관련 기업에 연락한 건 사실이지만 SK하이닉스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내륙에는 최대 50mm, 전북 내륙과 대구 경북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며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름도 생김새도 꽤 익숙한 동물들, 바로 공룡입니다. 공룡은 약 2억 3천만 년 전 지구에 등장했고 6,600만 년 전 대부분 사라졌지만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먹으며 살아갔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조과학에서는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이자 현재 펭귄 각종과학관을 이끌고 계신 이정모 관장과 함께 공룡의 탄생부터 멸종까지 공룡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조과학 첫 곡은 김윤아 지드래곤의 미싱뉴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0: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서울시립박물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관장을 지내시면서 12년 넘게 과학관을 이끌어오신 분 모셨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현재는 펭귄 각종 과학관을 이끌고 계신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한때 대한민국 과학관계의 꽃이었던 이정모입니다.
1: 지금도 꽃이십니다.
2: 지금은 그냥 은퇴한 꽃입니다.
1: 저는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관장님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설명을 재밌고 쉽게 그렇게 잘 해주세요.
2: 저희 첫 번째 저희 청취자가 저희 엄마였어요.
1: 아.
2: 저희 어머니가 뭐 공부하신 분이 아닌데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맨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근데 그때 한 엄마가 이제 다림질하면 그 옆에 뒹굴뒹굴하면서 설명을 할 때 어쩌다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엄마가 또 그래서 또 약 선생해라 그래가지고 종로구에서 약 교사를 9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노동하고 온 그 청계 피복 노조원들에게 졸리지 않게 과학과 수학을 설명하려다 보니 약간 그 재주가 좀 자연스럽게 장착이 됐던 것 같아요.
1: 어린 시절부터 시간과 노력을 쏟아온.
2: 네. 거저되진 않습니다.
1: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재밌고 쉽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빠져들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2: 그러니까 제가 좀 목소리 드려봤어요. 좀 좋고 좀 잘생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 이게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왜요? 외모는 왜요? 알겠습니다. 오늘 관장님하고 얘기 나눌 주제는요. 관장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공룡이에요. 공룡은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셨죠.
2: 그게 좀 민망해요. 저는 사실 공룡 박사가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공룡 박사님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2: 공룡 박사를 알려줘야 돼. 공룡, 공룡 박사는 그냥 아예 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공룡 박사, 공룡 박사에서 정작 공룡 박사님들에게 미안하죠. 주로 공룡 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물학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장을 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룡을 비롯한 자연사 쪽에 익숙하게 됐을 뿐입니다.
1: 그럼 어렸을 때는 공룡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2: 전 유학 가서 30대 때 처음으로 공룡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1: 자연사박물관에서?
2: 네. 독일 본에 그 본대학교의 동물학과가 운영하는 지금은 되게 어마어마한 자연사박물관인데요. 약간 공장형 자연사박물관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트리케라톱스를 보고선 확 매력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미 아빠인 다음에 아빠가 된 다음에 공룡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1: 그럼 아이와 같이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하셨을까요? 어떤 매력에 빠지셨을까요?
2: 일단 크고 크다. 괴상하게 생겼다. 그리고 지금 없다. 근데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오해였어요. 크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되게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공룡의 종류의 후예들이 있고 또 괴생하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평범한 동물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1: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들어보기로 하고요. 어릴 때부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룡 이름 몇 개쯤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저도 트리케라톱스 방금 말씀하신 티라노사우루스 그 정도는 모두가 다 아는 공룡이에요.
2: 그러니까 80억 인구 가운데 75억 명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데 워낙 자주 등장하고요.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라는 느낌에 더 신비로운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재밌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룡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공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룡이란 먼저 어떤 동물들을 말하는 건지 공룡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흔히 중생대라고 하는 옛날에 살았던

0: 파충류를 커다란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1: 그렇지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네. 공통 조상에서 어떤 나온 여러 가지 계통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계통만 공룡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면 다리 모양을 딱 구분할 수 있어요.
1: 예.
0: 우리는 달릴 때 숨 쉴 수 있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야구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1: 예.
0: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달릴 때 숨을 쉬지 못합니다.
1: 왜요?
0: 왜냐하면 다리 모양 때문이에요. 도마뱀은요.
1: 네.
0: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잖아요. 몸 옆으로 다리가 기역자로 딱 나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달릴 때 몸이 이렇게 S자로 휘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허파를 누릅니다. 그래서 달릴 때는 숨 쉬지 못하고 달려요.
1: 아, 허파를 이렇게 눌러요?
0: 네, 눌러요.
1: 아.
0: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잠수하듯이 숨 참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악어는 약간 엉거주춤하게 우리 푸시업 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호흡과 협의에 약간 여유가 있죠. 그런데
1: 예.
0: 공룡은 사람처럼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몸을 효율적으로 받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걷거나 달릴 때 유리해요. 숨을 쉴 수도 있고요.
1: 예.
0: 그래서 다리의 모양으로 악어류. 그다음에 도마뱀류, 공룡류로 완전히 나눌 수가 있죠.
1: 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도마뱀, 뱀 이런 파충류들이 공룡이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상식이네요.
0: 그렇죠. 단 조상에서 다 각기 갈라져 나온 거꾸로 가면 공통 조상이 있겠지만
1: 네.
0: 이미 한참 전에 갈라졌습니다.
1: 몸통의 옆으로 다리가 나온 게 아니라
0: 네.
1: 몸통과 수직으로
0: 그렇습니다.
1: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파충류만 공룡이라고 한다.
0: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1: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익룡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은 뭐 수장룡,
0: 네.
1: 예, 어룡
0: 네.
1: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공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도 그럼 아닌 거예요?
0: 전혀 아니죠. 일단 다리 모양이 다르고요.
1: 예.
0: 보통 또 공룡은 수직으로 내려왔고 또 육상에서 주로 살았던 생명을 이야기해요.
1: 예.
0: 익룡은 하늘을 날아다녔잖아요.
1: 네.
0: 또 어룡은 뭐 물고기처럼 거기 살았고 수장룡은 또 마치 물에 살아 모사사우루스 마찬가지인데요.
1: 예.
0: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보면 엘라스모사우루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수장룡이 있어요.
1: 예.
0: 그 물에 살았습니다. 아빠들이 설명하죠. 얘가 왜 수장룡이냐면
1: 예.
0: 물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물에 살았던 아주 기다란 용이어서 수장룡이야라고 그러는데
1: 이게
0: 물 숫자가 아니라 목 숫자예요.
1: 목이 길어서
0: 네, 머리가 크고 목이 긴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아빠들이 되게 엉뚱하게 설명 많이 하십니다.
1: 아, 수장이 목이 길다.
0: 네, 맞습니다.
1: 아.
0: 네. 그리고 또 고생대에 살았던

0: 있었죠.
1: 아, 숨을 쉬기가 용이하니까.
0: 그래서 몸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공룡은 그렇다면 크게 어떻게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0: 골반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골반 모양은 뭐 다 뜯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골반 모양에 따라서 용반류와 조반류가 있어요.
1: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0: 그러니까 조반류 그러면 뭐 새의 그 골반. 용반류면 새, 뭐 파충류의 용반이 되는데 네. 용반류 목 낀 공룡이 있잖아요. 네. 목 낀 공룡과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들이 네. 용반류예요. 네. 조반류는 뭐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이죠.
1: 주로 초식 공룡은 네 발로 다니는.
0: 네 발로 많이 다닙니다. 네.
1: 육식 그러니까, 공룡은 두 발로 서기도 하는.
0: 네. 네. 그러니까 네 발로 다니는 공룡 중에서 목 낀 공룡과 육식 공룡이 한 덩어리고 용반류고 네, 예. 그 나머지 초식 공룡들이 조반류라고 하는 다른 종류인 거죠.
1: 용반류와 조반류.
0: 네.
1: 이 용자는 이게 도마뱀 같은 것들을 맞죠. 뜻하는 거고 거예요. 조반류의 조자는 새조자를 뜻하는 거예요. 새가 공룡과 관계가 있다면서요.
0: 새는 또 이제 수강류, 육식 공룡의 또 후손이죠.
1: 새가 그 공룡의 후손이에요?
0: 예, 새는 공룡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새는 그냥 공룡입니다. 살아남은 공룡.
1: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네. 새가 살아남은 공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새를 보면서 쟤는 공룡이야라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는 약 1만 400종의 공룡과 같이 살고 있는 거고요.
1: 공룡이 멸종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비조류형 공룡이 멸종했다.
1: 비조류 조류가 아닌 형태의 애들이
0: 네, 공룡은 멸종했고 조류형 공룡은 살아남았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매년 10억 마리의 공룡 튀김을 먹고 있죠.
1: 그러면 우리는 익룡이 새의 조상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0: 전혀 아닙니다.
1: 틀린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0: 익룡이 아니라 새는 익룡이 아니라 공룡의 같은 계통이에요.
1: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하나 외워둘 게 생겼습니다. 네. 새는
0: 공룡이다.
1: 공룡이다.
0: 그렇다고 공룡이 새는 아니다.
1: 더 넓은 그렇죠. 범위가 있었을 테니까요.
0: 남자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남자가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룡을 얘기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이제 새 얘기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공룡은 언제 처음 지구에 등장했을까요?
0: 그러니까 지질시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생대는 아래부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쯤 나눠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2억 3천만 년 전에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공룡이 처음 생겨요.
1: 2억 3천만 년 전에.
0: 네, 이때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매우 낮았는데 네. 이때 호흡에 유리했던 친구들이 공룡이 됐죠. 초기 공룡은 대체로 작고 네. 두 발로 뛰어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서 6,600만 년 전까지 네. 약 1억 6천만 년 넘게 그러니까 지구의 육상에 아주 그냥 번창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기껏해야 30만 년밖에 안 됐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을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화석으로 많이 남겼는데
1: 네.
0: 우리가 이름을 딱 구분한 게 작년 말까지 1,259종이나 돼요.
1: 그러니까
0: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대략 뭐 한 1,200종에서 1,400종은 우리가 화석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을 발견하기 되게 어려운데.
1: 네.
0: 그러니까 뭐 그 발견한 것만 그만큼 되니 발견하지 못한 건 엄청나게 많았겠죠.
1: 그런데 이렇게 화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연대를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0: 예.
1: 예, 그 지층의 연대를 그쵸? 보면서. 근데 그 화석들을 더 밑에 있는 지층을 파면 더 옛날 것이 나올 텐데
0: 예.
1: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파보기도 하고 막 그러나요?
0: 그렇죠.
1: 그런 연구가 있어요?
0: 그런데 그 트라이아스기 후기 이전에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0: 트라이아스기 후기부터 나오는구나.
1: 네.
0: 그러니까 공룡의 초기 모습이 있고 대략 이때부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1: 제가 어디에서 그 관장님께서 그 트라이아스기 뭐 이렇게 이걸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네. 주신 걸 봤는데 네.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오르도부스기, 뭐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 쥐라기, 백악기예요. 첫 앞줄만 따면
1: 네.
0: 영어로 오다가 컴이잖아요. 컴.
1: 컴.
0: 컴을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캄이 됩니다.
1: 캄.
0: 캄. 캄 오실 때.
1: 오실 때.
0: 네. 오실 오르도부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죠.
1: 네.
0: 캄 오실 때 석탄 퍼 오시면.
1: 석탄 퍼 오시면.
0: 튀긴 지퍼 100마리 드릴게요.
1: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0: 네, 정말 괜찮아요. 캄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1: 네.
0: 신생대는 3기 사기니까 외울 것도 없고요.
1: 네.
0: 실루라기, 대본기, 뭐 오르도비스기 입에 안 읽어도 돼요. 그건 책에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순서만.

0: 알면 돼요. 왜냐면 책이 순서대로 안 나와요. 얘기 왔다 갔다 해. 헷갈려. 근데 이 순서만 알면 되는데 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했어요. 감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김치포 100마리 드릴게요. 한번 했더니 아직까지 안 집었고 있습니다.
1: 이 외우는 방법은 관장님께서 고안하신 거예요?
0: 네. 그때 고안했습니다. 감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김치포 100마리 드릴게요. 네. 되는 거죠.
1: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백악기 하면 100마리의 백이고.
0: 그렇죠.
1: 네, 캄브리아기 하면 캄.
0: 캄이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요.
0: 네. 아, 좀 많이 했더니 이제 학생들 다 알더라고요.
1: 우리는 이제 30만 년 전에 인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1억 6천만 년 동안 공룡이 살았다고 하니까.
0: 네. 네, 근데 약간 이제 저도 말이
1: 상상이 안 되는
0: 어폐가 있는 게 예. 1억 6천만 년 동안 한 가지 공룡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계속 공룡이 바뀌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류도 한 700만 년 동안 다양한 인류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됐다는 거죠.
1: 네. 지금은 우리가 인류가 네. 네, 사람이 지구를 거의 사람 입장에서 하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거 자체가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0: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최고 포식자고요. 네. 생물량으로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80억 명을 다 모아두면 킬로그램을 치면요. 네. 어떤 공룡 어떤 고래보다도 많았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박테리아가 훨씬 많죠. 박테리아가 훨씬 많겠죠. 하지만 박테리아는 수십만 종입니다. 네. 아이고 최재천 교수님이 그런데 개미도 사람만큼 많다던데요 하는데요. 개미도 사람만큼 많습니다. 양파를 저울에다가 한쪽에 개미

0: 그럼 공룡은 공룡 시대에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있었나요?
1: 그러니까 많이 있었죠. 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작은 동물이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죠. 느린 동물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공룡은 그 당시에 환경에 아주 적합한 다리 효율적인 호흡계를 갖고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그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0: 네. 굉장히 강한 동물이었을까요?
1: 물론 강한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었죠.
0: 아, 네.
1: 하지만 공룡 전체를 보면 강한 놈이었죠. 근데 그 당시도 포유류는 있었는데 포유류는
0: 네.
1: 그 생기만한 크기로 야행성으로 숨어 살았거든요.
0: 굉장히 작고.
1: 작게. 네. 괜히 포유류랑 공룡이랑 같은 시대에 생겼어요. 같이. 근데 공룡이 우세했기 때문에
0: 네.
1: 괜히 공룡 포유류도 나도 낮에 몸집 키워서 낮에 다녀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아먹혀 죽잖아요.
0: 숨어 살았겠군요. 강자를 피해서.
1: 조그만한 크기로 야행성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이정모 관장과 오늘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룡이 지구를 지배할 정도로 공룡의 시대를 겪을 때 그때 호흡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예. 지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1: 공룡이 처음 등장할 때쯤 되면 엄청나게 많은 화산이 터집니다.
0: 네.
1: 화산이 터지면서 일단 숲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0: 네.
1: 그러니까 화산에서는 여러 가지 화산재가 쌓이니까 어떻게 햇빛이 안 들어가고 광합성하지 못하잖아요.
0: 네.
1: 또 뿐만 아니라 화산에서는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같이 산성물질이 막 쏟아져 나리면서 숲이 다 망가집니다.
0: 네네.
1: 숲이 망가진 것 같아요. 산소가 생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산소 농도가 낮아졌어요.
0: 예.
1: 낮을 때 호흡할 때 유리했던 동물이 먼저 등치를 키웠죠. 그래서 그다음에 산소 농도가 다시 높아졌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이미 덩치 큰 공룡이 생겼기 때문에.
0: 네, 걔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1: 네, 네. 다른 동물들은 덩치를 키우는 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0: 예. 그래서 갈라지는 거군요.
1: 예.
0: 큰 것과 작은 것들로.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공룡과 인간은 사실은 함께 살아본 적은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가 공룡이라면 같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1: 그렇죠.
0: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룡이랑은 같이 살아본 적은 없는데 공룡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리고
1: 예.
0: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언제부터 처음 공룡의 존재를 알게 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걸까요?
1: 그러니까 공룡뼈를 공룡뼈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되게 오래됐죠. 옛날부터 이상하게 큰 동물 뼈가 있네
0: 예.
1: 하고 뭐 동양에서 용뼈라고 그러고 뭐 다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1: 근데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된 건 19세기 들어서.

0: 19세기.
1: 네, 1824년에 네. 메갈로사우루스가 최초로 학명을 부여받은 공룡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2024년 해봐야 2년 전이 딱 200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의 학명이 생긴 게.
0: 네.
1: 그다음에 1842년에 리처드 오원이라고 그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께서
0: 네.
1: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그다음에 힐라에오사우루스 이런 거 세 가지를 묶어서 디노사우리아, 그러니까 공룡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이름이 생긴 게 채 200년이 되지 않습니다.
0: 뼈 자체는 계속해서 발견을
1: 해요. 네, 뼈는 옛날에도 거예요. 봤지만 거의 옛날 희한한 큰 동물이 있었나 보네 하고 말았던 거죠.
0: 그런데 1824년하고 1842년하고 이 시기에는 네. 큰 뼈들이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공룡이라는 거는 사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지금처럼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이 공룡이야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
1: 지역에 따라 뭐 시대에 따라 다른데요.
0: 네.
1: 뭐 거인이나 용의 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동물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멸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0: 예.
1: 멸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동물이 과거에 살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낯설었죠.
0: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옛날에 커다랬던 동물이 점점 작아져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 아 인간들도 죄를 짓고 동물들도 죄를 짓다 보니까 점점 왜소하고 보잘것 모양이 된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공룡의 발견은 단지 새로운 동물을 발견한 사건이 아니라요.
0: 예.
1: 지구에서 인간이 전혀 보지 못한 과거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엄청난 사건이었죠.
0: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전에 어쨌든 그런 큰 것들을 보다가 얘는 새롭게 공룡이라고 하자라고 예. 할 때까지는 뭔가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들끼리 뭔가 논의가 있어서 합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 근데 그런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0: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이건 공룡인 것 같아.
1: 공룡이라고 하자. 리차드 오원이라는 사람이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워낙에 권위가 있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공룡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0: 네.
1: 아, 저 사람 점잖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 이렇게 약간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거여가지고
0: 네네.
1: 두려움이 있었죠.
0: 알겠습니다. 어쩌면 용기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겠네요.
1: 그렇죠.
0: 공룡이라고 하자라고.
1: 네, 정작 이제 리처드 오원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진화론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알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화석을 통해서 공룡의 생김새 그리고 뭐 어떻게 생활했는지
1: 네.
0: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은 만들어졌는데 네. 어디까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는 걸까요?
1: 그러니까 뼈 화석이 가장 중요했고요.
0: 네. 근데
1: 발자국이 되게 중요합니다. 발자국을 보면 얘가 두 발 공룡인지 네 발 공룡인지 또 어떤 식으로 걸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0: 예.
1: 여러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있다? 아, 그럼 얘는 집단 행동을 했겠구나 하고 추론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빨을 보면 이빨에 마모가 되잖아요.
0: 네.
1: 이 마모된 흔적을 보세요. 얘가 뭘 먹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분화석, 똥화석도 중요합니다.
0: 네.
1: 그 정말 많은 걸 알죠. 얘가 뭘 먹었는지 알려주죠.
0: 똥도 화석으로 남아요?
1: 네, 남습니다. 그다음에 알과 둥지,
0: 네.
1: 피부 자국, 깃털, 또 물리는 흔적, 또 골절이 아문 자국도 있거든요.
0: 예.
1: 부러졌다가 다시 아문 자국. 이런 걸 보고서 얘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고생물학은 온갖 남아있는 수많은 단서 들을 조립하는 어떤 탐정 같은 작업입니다.
0: 그렇겠네요. 그 남아 있는 증거들, 근거들을 가지고 얘가 어땠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것까지 네. 예상을 해야 되니까.
1: 그래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림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룡 화석 캐러전 몇 번 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요막 조금 튀어나오잖아요.
0: 네.
1: 그 사람들이 일단 거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묻혀 있을까. 그러니까 상상하고 어찌를 파야 되나 쫙 해봐요. 좀 다르지만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0: 네.
1: 그 밤중에 뭐 막 얘기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묻혔을까. 뭔가 이야기를 막 만들어냅니다.
0: 네.

0: 에서 보는 공룡들이 우리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도 있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룡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뼈대는 상당히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0: 네, 뼈는 발견이 됐으니까. 네. 네.
1: 옛날 또 뼈를 갖다가 꼬리가 질질 끌리는 모양으로 해놨어요.
0: 네.
1: 근데 그 당시에 아주 그 권위 있는 파충류 학자께서 아니 자기는 결 도마뱀을 많이 연구하셨거든요. 꼬리가 끌리게. 그런데 아무리 조립해도 꼬리가 안 끌리는 거 이렇게 해보니까.
0: 네네.
1: 그래서 억지로 한 군데 끊어버립니다. 두 군데를.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야 해버려요. 그런데
0: 예.
1: 이분이 워낙에 권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자연사범구간에서도 공룡을 연구 그러니까 전시할 때 꼬리가 질질 끌리는 방식으로 전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에 해버리면 수십 년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단 교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뼈 바깥이에요. 근육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0: 네.
1: 또 입술이 있었을까? 이거 뺨이 있었을까? 네. 이런 거예요. 뼈, 또 피부는 어떤 형태였을까? 또 어느 부분에 깃털이 있었을까?
0: 네.
1: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건 증거가 적어서
0: 네.
1: 그때그때 조금씩 교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공룡 복원도는요.
0: 예.
1: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잠정적인 과학적인 가설에 불과합니다.
0: 3913님이요. 듣다 보니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상상도는 네. 누가 그리는 건가요?
1: 대개 그 공룡학자와 팔레오 아티스트라고 하는 고생물학 그 그림을 그린 분들이 있어요.
0: 아, 예.
1: 근데 이분들이 되게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생명들을 있잖아. 이런 뼈들은 어떻게 돼 있을 거야.
0: 예.
1: 이 정도 덩치면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런 환경에 살았어. 그럼 색깔과 모양은 어땠어야지를 저렇게 다 같이 더하죠.
0: 아.
1: 그러니까 과학자와 과학자와 미술가가 같이 토론을 해서 그립니다.
0: 아.
1: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도 똑같아요. 지금도 논문 쓸 때 그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꼭 거기에 팔레오 아티스트가 붙어서 하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새로운 화석이 발견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큰 뼈만 발견돼서 뼈와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네. 뭐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네. 종합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1: 네.
0: 거기에서 같은 뼈가 발견된 새로운 화석에서 깃털 같은 게 더 나왔다거나 네. 뭐 이러면은 그림이 수정되는 건가요?
1: 그렇죠.
0: 그
1: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장령이 있었는데
0: 예.
1: 수장령이 처음에는 뭐 길게 있잖아요. 그 긴 목 끝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목이 이렇게 길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꼬리는 짧아요. 그 짧은 꼬리에다가 머리를 붙여놨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런데
0: 예.
1: 한참 후에 목 끝에 목에 머리가 붙어있는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태까지는 아니네 하고 다시 이제는 옛날 거 다른 데 있던 것도 목을 머리를 꼬리에서 진짜 이제 머리 쪽에 갖다 놨죠. 처음에는 그 목이 꼬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0: 이 깃털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진 게 최근이라면서요.
1: 예. 한 1996년쯤에 예. 어떤 깃털이 있는 화석이 발견돼요.
0: 예.
1: 머리에서부터 목, 꼬리까지 꼬리 위아래까지 깃털이 딱 있습니다.
0: 다 있어요.
1: 다 있어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죠. 과학자들은. 그걸 한탄을 합니다.
0: 예.
1: 아, 나도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각자 자기 서랍에 깃털이 있는 화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깃털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평생 공룡은 피부는 뭐 악어나 뱀 같은 피부일 걸 생각했죠.
0: 네네.
1: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를 믿지 않고 배운 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이게 아니었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나도 먼저 이게 깃털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0: 네.
1: 좋은 교훈을 주는 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을 배웠든 내가 어떻게 배웠든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깃털이 아니라 뭐 문드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0: 아, 기존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편견 같은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쳐왔던 그쵸. 거군요. 증거보다. 그러면 깃털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화석일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게 어디에 붙어 있고 또 무슨 색이고 뭐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보통의 깃털이 그 뼈랑 같이 뼈 위치에 있어요. 나란히
0: 아,
1: 자기의
0: 예.
1: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알게 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색깔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알까? 보면 왜 색은 색소 화학적으로 나타나잖아요.
0: 네.
1: 그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그 멜라닌 색소를 내태내는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일부 공룡 화석에서는 멜라노솜이 발견된 거예요.
0: 네.
1: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 어떤 뭐 이런 모양의 이런 무늬의 이런 색깔이야. 근데 얘 멜라노솜을 보니까 지금 옛날 우리 화석에 찾은 것과 지금 살고 있는 생명들의 멜라소를 비교해 보면 예. 아 이거 무슨 색깔이네 알 수 있죠.
0: 아 성분을 분석해서.
1: 성분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자 현미경이 있으니까 가능해진.

0: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없을 때 몰랐습니다.
1: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예전에 있던 화석들도 새롭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군요.
0: 그렇죠. 근데 모든 게 뭐 멜라노소만 갖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계가 있고 또 모든 동물에서 다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 색깔을 다 아는 것까지는. 그런데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지금 생명들을 보고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1: 생김새는 그렇게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보면 공룡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목소리 같은 울음소리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룡의 목소리였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을까요?
0: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소리는 화석으로 남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정확한 소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 울음소리는요. 기본적으로 그 몽골에 살고 있는 쌍봉 낙타의 소리에다가 몇 가지 소리를 더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저 정도는 울었어야지 좀 무섭지 않겠어 한 거죠.
1: 엄지가 크니까. 뭐.
0: 네. 근데 저 두개골, 두개 이제 볕이 이제 코의 그 소리의 통로 이제 볕이 있거든요.
1: 예.
0: 볕의 구조를 보고서 어떤 종류의 공명이 가능했을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사울로로푸스라고 해주고 볕이 쭉 길게 있는 공룡이 있거든요. 그 멕시코의 자연사 박물관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소리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트롬본 소리 같이 뿌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어디다 했을까? 아마도 적들이 나타났을 때 적을 경고하고 아니면 짝짓기 할 때 나 어때? 뭐 이런 소리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지금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저 경고하고 그렇죠. 구애할 때 내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1: 지금에 비춰서 합리적인 상상을 해내는 거군요.
0: 그렇죠. 공룡이라고 유별난 생명이 아니다.
1: 그렇죠.
0: 나도 동물들이니까.
1: 공룡하면 거대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가장 큰 공룡은 어느 정도 컸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뼈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파타고 티탄이라고 있습니다. 파타고 티탄. 얘는 비교적 화석이 거의 다 온전히 남아 있어요. 얘를 보니까 37m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그 뭐 몸무게를 한 57톤쯤 될 거라고 상상합니다.
1: 37m.
0: 근데 또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고 해가지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목긴 공룡이 있는데 얘는 70톤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파타고 티탄보다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얘는 화석이 약간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면 70톤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타고 티탄이나 뭐 아르헨티노사우루스가 뭐 수십 메터씩 될 정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수십 메터 되는 공룡들은 얼마나 먹어야지 그 몸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그 파타고 티탄을 전시하려고 하면서 뭔가 팻말을 만들어야 되잖아. 분명히 이런 거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뭐 크다고 무작정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맞추면 코끼리의 먹이량을 갖다가 그대로 몸무게에 비례하면 너무나 많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려면 하루가 부족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거대한 동물은 몸무게에 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면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표면적 무게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는 부피는 1이지만 표면적은 6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면 부피는 8이 되지만 표면적은 24가 된단 말이에요. 8분지 24로 1분지 6에서 8분지 24로 줄어들죠.
1: 표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체온 유지 뭐 이런 것 때문인가?
0: 그렇죠. 체온을 뺏기는 건 표면에서만 뺏기니까.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율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의 먹이량을 그대로 비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1: 덩치가 커질수록 에너지 효율은 좋아진다.
0: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막 파타고 티탄 같은 경우는 그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식물 한 130kg 정도 먹지 않았을까?
1: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먹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0: 그러니까 130 적진 않지만 풀을 130 적진 않지만. 근데 아까 이제 큰 공룡 얘기했는데 우리 다 공룡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발견한 공룡의 절반 정도는 우리 무릎보다도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룡이 딱 코치 크지만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크로 랍토르는 까마귀 정도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꼬리까지 다 해봐야 몸 길이가 한 80cm밖에 안 됐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기 진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을 보면요. 이 발자국을 보니까 얘는 기껏해 크기가 참새 정도 크기였을 것이다 하고 추정되는 공룡도 있습니다.
1: 참새 정도. 굉장히 작은 공룡부터 엄청나게 큰 공룡까지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얘기 듣다 보니까 영화나 그림을

0: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룡이랑 다른 것도 있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관장님께 누군가가 제가 지금 질문을 그렇게 드릴게요. 공룡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뭘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1: 일단 크다. 예, 크다는 게 가장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예.
1: 크지 않다.
0: 크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은
1: 것 같다. 우리 동물도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도 큰 동물, 작은 동물 있잖아요. 포유류도.
0: 네.
1: 막 비슷한 겁니다.
0: 혹시 공룡도 뭐 알라코 새끼, 알을 낳아서 알이 이제 새끼를 부화하는 예. 거겠죠? 새끼를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도 알려진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파충류들은요 알 낳고 떠나버립니다.
0: 네.
1: 그렇잖아요. 근데 새가 공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들 어떻게 알을 품기도 하고 새끼 타면 양육도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공룡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0: 네.
1: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체가 한쪽 방향으로 같이 갔어요. 공동 생활을 했다는 거죠. 또 같은 종류의 뼈가 와장창 대량으로 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0: 그러네요.
1: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공룡의 알, 공룡 새끼와 알을 품고 있는 공룡의 화석이 있어요.
0: 알을 품고 있는 화석.
1: 네. 아. 이 얘기면 새처럼 품고 있는 거예요.
0: 예, 예.
1: 처음에 그 오해를 했어요. 알을 훔쳐먹으러 갔다고. 그런데 또 어떤 게냐면 공룡 새끼하고 어미랑 같이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푸시타코 사우루스가. 그러니까 새끼가 왜 새끼들이만 모여있는 것이 있어요. 새끼가 왜 모여있었을까.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또 더 확실하게 어미랑 같이 있는 화석도 있어.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먹이려고 뭘 갖고 왔었나 봐요. 이때 뭐. 둥지가 무너져서 파묻혔나 봐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새끼들과 조금 더 큰 개체가 있는 거예요.
0: 네.
1: 어미는 아니야. 근데 조금 더 큰 개체야. 이게 뭐냐 형이나 누나쯤 되는 거예요. 새보다 달라요. 새는 요즘 올해 태어나는 새끼와 어미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0: 네네.
1: 작년에 태어난 형이랑 같이 안 산단 말이에요.
0: 네, 다 떠나갔겠죠.
1: 다 떠나가고 심지어 얘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작년에 태어난 개체도 올해 야 너 동생 좀 돌봐줘 역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사회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0: 알겠습니다. 오 재밌네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1: 네.
0: 아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게 속도가 그 정도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영화 속의 상상이라고 생각할까요?
1: 그러니까 지뢰기공은 1편, 2편, 3편 갈 때요.
0: 네.
1: 티라노사우루스가 계속 바뀌어요. 1편에서는 시속 70km예요. 찝찰 쫓아가요.
0: 맞아요.
1: 예, 2편에서는 시속 30km로 줄어듭니다. 3편에서는 달리지를 못해요.
0: 그럼 왜 그런 거예요?
1: 그러니까 그건 좀 더 계산을 해보니까 네. 예, 티라노사우루스가 1시간에 한 4.6km 정도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거의 비슷한 정도죠. 예, 거대한 몸인데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잖아요.
0: 네.
1: 한번 부상을 입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리 뛸 리가 없다. 빨리 뛸수록 그 무릎은 어떻게 될 거야. 무릎을 견딜 수도 못하잖아요. 아마 질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린 동물은 또 아니었어요. 짧은 거리는 우샤인 네. 볼트보다도 더 빨랐을 걸 생각합니다.
0: 너무 한 걸음이 너무 크니까.
1: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네. 걸어도 우샨 볼트보다는 충분히 빠를 수 있었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1: 하지만 먼 거리는 그렇게 달릴 일은 없었을 겁니다.
0: 자,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저 어쨌든 오랫동안 지구에서 번성했던 다양한 공룡들이 결국 6,600만 년 전쯤에 자취를 감추게 돼요.
1: 네.
0: 예. 예, 공룡 멸종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가설이 소행성 충돌이죠.
1: 저 마지막 6,600만 년 전에 소의 지름 10km짜리 운석. 10km면 한라산 높이 5배쯤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엄청나게 지구에 꽝 부딪혔죠. 시속 7만 km 속도로. 그 단 30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공룡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0: 예.
1: 근데 이런 증거 있어? 그런데 딱 6,600만 년 지층 보면요. 전 지구 지층에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0: 이리듐.
1: 이리듐은 지구에 거의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 어디면 소행성 운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꽝 부딪혀서 전 지구에 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1: 근데 실제로 꽝 부딪히게 되면 뭐 석영 같은 유리 구슬 같은 물질이 많아야 되는데
0: 네.
1: 실제로 6,600만 년 지층에는 꽤 많이 있어요. 또 멕시코 유카타반도에 보니까 칙술루브하고라는 충돌구가 있어요.
0: 예.
1: 바닷속에.
0: 예.
1: 지름이 18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아, 그래.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운석에 붙여서 마지막 한 방이 됐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그 소행성 충돌로 우리가 공룡 멸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사실은 완전히 멸종된 게 아니고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있다.
1: 예. 비조류 공룡들만 멸종하고 네. 조류 공룡 가운데도 작은 조류 공룡들을 살아남아서 네. 우리 주변에 새

0: 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죠.
1: 아, 공룡은 멸종된 게 아니에요.
0: 예.
1: 그럼 새 그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새 다리가 세 개에 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비늘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0: 맞아요.
1: 다리. 그 예. 위로는 이제 깃털이 덮여 있지만 그 다리가 공룡의 다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0: 그러니까 새의 발자국과 공룡의 발자국, 수강류의 발자국을 비면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1: 아, 진짜요? 예. 그 정도예요?
0: 거의 똑같게 생겼어요.
1: 그러면 새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가졌던 공룡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공룡들을 점점 지금의 새의 모습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1: 아, 깃털도 만들고 그렇게 생겼고. 벼슬도 만들고
0: 네. 화려하게.
1: 화려하게.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룡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눠봤는데 아쉬워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공룡이 살고 있으니까
0: 네.
1: 새를 통해서 공룡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과학조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이정모 관장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방탄방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2676님이 근데요 아가들을 왜 그리 공룡을 좋아할까요? 보면 다 좋아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9387님은 나이 들어도 공룡 이야기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0: 손상된 어깨 심출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올리며 7월에 이어서 연속 인상에 나섰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 3.3%, 내년은 2.9%로 전망되는 등 경제 성장이 견조한 가운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나타나는 등 물가가 여전히 높아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 7월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긴축에 나섰는데 연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예견됐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수정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7%포인트를 높인 3.3%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9%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기준 2.7%를 또 내년 기존 2.3%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일정들을 미루고 긴급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경내에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부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내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사관학교 통합공청회가 고성과 욕설 속에서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어떤 방식으로 여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상세 계획을 발표할 때는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원점 재검토에 나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0: 함께 투쟁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장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 지휘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 지역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CPBC 라디오 시사천국에 출연해 당 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처리하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60mm,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 제주도는 최대 30mm입니다. 충청 내륙에는 최대 50mm, 전북 내륙과 대구 경북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22년의 겨울 벌써 4년 가까이 지난 그때 북극해 스발바르에서는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빙하가 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녹아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유빙들이 초겨울에 바다를 덮고 있었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구촌 사이드 A는 네팔로 가겠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죠. 그리고 빙하 붕괴가 원인이라고 해서 빙하 전문가도 이어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네팔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파송 선교사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2: 네, 안녕하세요. 문광진 선교사입니다.
1: 예,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2: 네, 잘 들립니다.
1: 예, 예. 선교사님 목소리는 조금 멀게 들리는데 괜찮으시다면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지금은 좋습니다. 현재 계신 곳은 카트만두죠?
2: 네, 저희는 카트만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예, 곧 그 현장으로 가셔서 구호 활동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 네, 이제 현장에 교통 통제가 있는데 그 교통 통제가 열리면 저희가 가까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난 곳이 네팔 중북부의 히말라야 산악지대 라수아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자주 가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예, 어떤 일로 가셨었습니까? 그때도 구호 활동 때문에 가셨는지요?
2: 네, 그 지역은 구호 활동보다는 네팔에서 트레킹이 크게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러수아 지역에 있는 낭탕 지역입니다.
1: 예, 예.
2: 그리고 그곳에 고사인군도라고 하는 힌두 성지가 있는데,
1: 예.
2: 네, 그 성지에서 굉장히 큰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때문에 인도인들이 많이 갔는데 아마 이번에 실종을 인도인들이 많이 당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공교롭게도 때가 그때가 돼버린 모양이네요. 예, 라수아 지역에서 큰 홍수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가끔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2: 예, 라수아 지역은 히말라야의 홍수가 나면 그 지류들이 다 모이는 중간에 있는 교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에 모든 물들이 모여서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나는 지역이어서 수시로 홍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1: 아, 예. 혹시 청취자분들이 전화 감이 조금 떨어져서 잘 못 들으셨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히말라야 지역의 지류들이 다 모이는 곳이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홍수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돼 있고요. 다 일하러 가신 분들인데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된 상황인데 이 10분은 그래도 안전하다는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9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들었고요. 근데 지금 현지의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구조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2: 이게 지진이나 다른 재해와 달리 홍수는 실종자들 물로 싣고 내려가 버려서 지금 수색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1: 예.
2: 고립 지역에 헬기가 내릴 착륙 지점이 없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많은 고립 지역에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현지인들을 구조하기가 지금 수색하고 있는 12대 정도의 헬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구조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예. 이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립돼서 일단 안전이 확인된 10분도 빨리 지금 구해내는 게 관건이겠군요.
2: 네, 정부 차원에서 헬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실을 수 있는 인원도 제한돼 있고 착륙이 안 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1: 예, 그 어제도 뭐 SNS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돌았습니다만은 뭐 그 동영상을 100% 다 믿을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요즘은 하도 그 저 AI 영상도 많아서 근데 엄청난 양의 물과 토사가 덮치던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리콥터가 착륙할 장소라든가 이런 걸 찾기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더군요.
2: 네,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그곳에 수력발전소가 9개 운영되거나 건설되고 있는데 다 중단되었고요.
1: 예.
2: 그 강에 19개의 교량이 다 파손되었고 강가 옆으로 40km 정도의 도로가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물론 전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건 다 끊겼을 테니까 지금 그 확인된 분들 외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분들 연락이 두절된 분들하고 연락한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겠군요.
2: 네, 저희가 아는 현지인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1: 예.
2: 이제 당신들

0: 있는지, 혹시 사고를 당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1: 예.
0: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예, 예. 그 현재까지 알려진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0: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다리가 한 19개가 붕괴되었고요. 수력발전소 대부분이 다 파괴된 상태고,
1: 예.
0: 사망자가 한 160명 정도가 지금 시신을 실종자 지금 수백에서 1,400명까지
1: 예.
0: 인원수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인원수도 계속 변경되고 있고
1: 예.
0: 현지인들도 새로운 사람들 실종자 명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인원이 예. 더 늘 걸로 예상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실종자는 당초에 한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지 보도로는 최대 한 1,400여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종자 수가 늘어나면 혹시 또 이제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번 홍수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봐도 워낙 그 규모가 크고 갑작스러워서 이렇게 큰 규모의 홍수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경우가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까?
0: 네팔은 상류에서 비가 온 게 하류에 도착할 때쯤 하류에 비가 다시 또 오면 큰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1: 예.
0: 2008년도에 코시강이 한번 범람한 적이 있어서 댐이 무너진 적이 있어서
1: 예예.
0: 그때 한 30만 명 정도 수재민이 생긴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런데 그때와는 이번이 좀 경향이 다른 게 그때는 하류 지역이었고
1: 예.
0: 이번엔 상류 지역에 굉장히 빠른 물살이 있어서 피해를 본 상황이라서 조금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대피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번에 보면 그럴 겨를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게 갖춰져 있긴 합니까?
0: 네팔 자체에서도 전화를 걸면 안내 문자 방송이 지금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나니까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1: 예예. 예.
0: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계속 경고 방송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그것이 도착했고
1: 예.
0: 그것을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마을에 가서 경찰이나 군경들이 직접 그 강구를 했는데 이제는 그 군경들도 80여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1: 예예. 예.
0: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급한 재난에 대해서 보도를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 아, 예예. 예. 우리 저 문광진 선교사께서는 네팔에서 26년 동안 거주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난을 직접 보시기도 하고 겪기도 하셨겠지만은 이번 상황은 아무튼 좀 특별하게 좀 급박하고 또 피해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현지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도로가 뚫려야 될 텐데 그게 언제쯤인지 예상하기는 어려우시죠?
0: 네, 예상은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오늘 오전에 그 인근 지역까지는 이동을 해서
1: 예,
0: 예, 그 홍수 네, 2차 홍수의 위험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닌 조금 떨어져서
1: 예.
0: 상황 파악을 하려고 이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안 그래도 그 2차 홍수 피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들어가시게 되면 그 가까운 지역도 좋고 아니면 현지까지 도로가 뚫려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하고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혹시 그 지역에 통신에 문제가 없으면 한번 연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카트만두에 계신 문광진 파송 선교사와 현지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뭐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여기가 네팔의 라수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빙하 붕괴로 촉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과학자들의 그 초기 분석이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좀 급하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의 이원상 박사께 좀 더 자세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원상 박사님 나와 계시죠?
2: 예, 안녕하세요. 예, 이원상입니다.
1: 예, 예. 당초에 그 미국 지질조사국이 그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규모 4.4 지진을 지목했다가 규모 5.2의 빙하 붕괴 사태로 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정확히는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초기 분석을 하다 보니 4.4 지진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정정을 냈는데요.
1: 예, 예.
2: 장주기 지진파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지진이 아니라 이제 산사태가 만들어낸 신호였다고 보이고요.
1: 예.
2: 이게 한 5.2 지진 정도라고 되는 걸 보면은 집이 많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뛰쳐나올 정도의 그런 충격음이 있었다라고
1: 예.
2: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얼음하고 바위가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그러니까 지진 정도의 파괴력이 나올 수가 있는 모양이죠.
2: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거의 폭이 600m에다가 120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러니까 5200m 정도 높이에서 1200m를 낙하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얼음이
1: 예.
2: 바닥을 때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운석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를 충격하는 것처럼 얼음이 땅을 충격하다 보니 그 정도의 파괴력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그 영상을 보니까 돌, 자갈, 뭐 이런 토성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지형을 완전히 초토화했다고 들었는데, 그 아까 문 선교사께서도 바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헬기가 가서 착륙할 곳도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현지 상황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2: 저도 그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1: 예.
2: 보면은 말 그대로 토성류가 흙하고 돌이 섞여져 있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그 아무튼 원인으로는 빙하호 붕괴를 꼽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빙하호 붕괴는 어떤 현상입니까, 구체적으로?
2: 사실 이건 빙하호 붕괴라기보다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빙하호 붕괴라는 거는 이게 얼음이니까 태양열을 받게 되면은 얼음이 녹잖아요. 그렇게
1: 예, 예.
2: 되면은 빙하 위라든지 앞에 물이 고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댐처럼 물을 막고 있는 게 앞에 이제 못 내려가고 있다가
1: 예.
2: 예를 들어 댐은 콘크리트가 막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흙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막고 있다가 이게 뚝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빙하호 붕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예예.
2: 이번에는 인공위성 사진을 어느 정도 이제 보다 보니까 커다란 얼음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밑에 하류를 또 내려가고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충격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 예예.
2: 그게 얼음을 녹여서 그 얼음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토사들하고 다 섞여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1: 예.
2: 더 정확한 분석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예. 원래는 그 빙하호 붕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요약해보면 태양빛이 강하거나 기온이 높아서 녹은 물들이 쌓여있다가 그 하중으로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보신 것은 빙하호의 얼음 덩어리의 상당 부분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2: 그렇죠. 그 위에 있었던 커다란 얼음 덩어리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1: 예.
2: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원래 바다에 있는 해빙도 왜 그 조금씩 쪼가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2: 그렇죠. 예.
1: 예, 이것도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빙하가 그렇게 크게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을 주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 예, 지금 인공위성 사진으로만 단순히 보게 되면은 커다란 얼음 덩어리 자체가 떨어져서 밑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1: 예.
2: 지금 현상으로는 그런 쪽의 기작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그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아 왜 모든 걸 기후 위기로 갖다가 붙이느냐라는 반론도 일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도 역시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2: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가 전 지구 온난화를 지금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 예.
2: 뭐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해서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얘기하기는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1: 예예.
2: 어쨌든 알프스라든지 이런 고산 지방의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얼음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1: 예, 예. 실제로 그 대홍수가 난 지역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올해 빙하 녹는 속도가 예년에 한 몇 배는 빨라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이 지역만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의 얼음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고요.
1: 예.
2: 최근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런 티벳이라든지 히말라야 지역의 얼음이 거의 뭐 반 정도씩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
1: 예.
2: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더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그 빙하가 녹는 것이 이제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말씀이신데 3분의 2 정도가 그게

0: 과거에 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그 몇 년 전과 비교한 말씀이신지요?
1: 이게 정확하게 보면 한 30년 동안 정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동네에서는 예. 이제 3분의 2 정도가 사라진 거고요. 최근에 한 20년 정도만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반 정도가 줄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그러면 나머지 반이 줄어드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속도가 붙었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없어질 거란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뭘까요?
1: 사실은 그 아까 요 사태가 일어난 빙하가 그 얄라빙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예. 이쪽에서 이분들이 올라가셔가지고 얄라빙하가 그 추모제에 비슷하게 빙하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
0: 예.
1: 전 세계 곳곳에서 빙하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고 특히나 이런 고산 빙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처럼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타나서 큰 사태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0: 예.
1: 고산 쪽에는 아시겠지만 그 물을 이제 식수 식용수를 빙하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0: 예.
1: 어류원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식수 문제도 크게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아, 그렇군요.
1: 예, 결과적으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고산 빙하가 겪고 있는 그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0: 예, 역사적으로도 이곳이 지금 그 사고 나는 곳이 빙하 관련해서 재난이 많이 일어났던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히말라야라든가 네팔 인근에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빙하호가 한 2만 개 된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저희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른바 이제 2차 산사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정확히는 한 2만 5천 개가 넘는 상황인데요.
0: 예.
1: 여기 지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재난 때문에 다음번 그 지진같이 하면 본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번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다음번 또 재난이 일어날지 아닐지에 대해서 더 큰 우리가 관심과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0: 예예.
1: 만약에 위에 있는 얼음이 또 어느 중간에 막고 있어서 이제 뚝이 형성이 돼서 계속 물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0: 예.
1: 어느 순간에 또 이 뚝이 무너져서 2차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의 그 사상자들을 더 줄일 수 있는
0: 예,
1: 그런
0: 예.
1: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그 박사님께서는 올해 1월에도 남극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예.
0: 예, 사실 남극은 뭐 온난화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한데 위급성을 그만큼 자주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쪽은?
1: 제가 이번에 1, 2월 달에 다녀온 곳은 남극에서 얼음이 가장 빨리 녹고 있는 유명 그 종말의 날 빙하 혹은 운명의 날 빙하라고 하는 스웨이츠 빙하인데요.
0: 예.
1: 원래 남극에는 가게 되면은 사실은 1, 2년 아니면 10년 동안 가더라도 너무 큰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를 못 느껴요.
0: 예, 예.
1: 근데 저희가 갔던 곳 같은 경우에는 한 2년마다 가게 되는데 2년마다 갈 때도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한다.
0: 예, 예.
1: 그래서 지구 변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열에 취약한 곳인데 우리가 내뿜고 있는 어떤 이런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극지 쪽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0: 예.
1: 특히나 이제

0: 나오는 것이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목격한 것은 산 위의 빙하의 붕괴를 목격을 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언제 또 그 극지방은 또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1: 예, 그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빨리 녹는 빙하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서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뭐 전지구 해수면 한 65cm 그다음에 이가 그 위에 있는 커다란 얼음을 갖고 있는 뚝 같은 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뚝이 무너지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커다란 상황이 또 남극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예, 그런 것 때문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0: 예, 이원상 박사님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앤옥,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예, 이선영 아나운서가 2부의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많이 하시나요? 메타가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방치했다며 미국 47개 주로부터 소송에 걸렸는데요. 결국 우리 돈으로 23조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제 미국 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무한 스크롤 안 되고요. 잦은 알고리즘 추천, 잦은 알림 제한됩니다. 청소년들은 하루 2시간만 쓸 수 있고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셧다운도 생길 전망입니다. 젤렌스키가 일론 머스크에게 최고 훈장을 줬습니다. Order of Liberty, 자유훈장인데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 스타링크 덕분입니다. 지상통신망이 파괴됐을 경우 스타링크는 핵심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선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접속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국 어디일까요? 베트남입니다. 대만, 중국, 멕시코를 모두 제치고 올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 1위 국가로 급부상했는데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23.2%에 달하는 데 반해 베트남산 수입품은 6.5%에 그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어느 나라 출신이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중국 아닌가 싶었는데 이것도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베트남 출신이 31.5%, 중국 출신이 25.7%라고 하네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개발 중인 자폭용 드론을 어제 남해상 마라도함에서 실험 운용했지만 두 차례 모두 이륙 직후 해상에 추락하며 실패했습니다. 자폭용 드론은 이른바 가성비 무기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상 실험은 30차례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7: 与世界接轨
8: ，conectarse con el mundo，
9: 世界とつながる
10: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1: ，connect with the world，
12: 세계는연결돼있다손석희의12시
0: 예한걸음더들어가겠습니다오늘새벽에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2분기실적이나왔죠이번주글로벌시장의최대이벤트로

0: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성적표는 개별 기업의 성적, 뭐 그 실적 그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세계 AI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엔비디아는 우리 반도체 기업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투자 뉴스 채널을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예.
0: 일주일이 빨리 갑니다. 예. 오늘 새벽에 하여간 뭐 저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었다면서요?
1: 네, 실제로 보면은 요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아요.
0: 예,
1: 그리고
0: 예.
1: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뭐 토스라는 앱에 보면은 그 요즘은 AI가 발달돼가지고 컨퍼런스 콜에서 뭘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즉각적으로 이제 한글로 바꿔가지고 텍스트로 바꿔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자면 AI 산업에 대한 실체적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말씀드렸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0: 예.
1: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잠 설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0: 예, 예.
1: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아무튼 그 엔비디아의 2분기 성적표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1: 뭐 다 좋았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예.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거 매출, 이익 모두 웃돌았는데요. 이제 매출은 예상을 한 게 한 920억 달러였어요.
0: 예, 예.
1: 그런데 실제로는 962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예상치 전망치를 4.6% 상회했고요.
0: 예.
1: 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06%가 늘었습니다.
0: 두 배가 늘었군요.
1: 이게 사실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아니고요.
0: 예.
1: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5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거든요.
0: 예.
1: 근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00% 넘게 늘어난 어마어마한
0: 거죠?
1: 성장을 한 거죠.
0: 예.
1: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라 그래서 한 주당 얼마를 벌어들이냐에서 2.22달러를 벌었어요. 이게 전망치를 약 6.2% 웃돌았고요.
0: 예.
1: 역시 벌어들이는 이익 역시 전년 대비해서 120%가 늘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매출액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매출을 얼마 했는데 얼마를 벌었느냐.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았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이게 보자면 매출액 총 이익률이 75%가 나왔습니다.
0: 예.
1: 100원어치 팔면 75원이 다 이익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0: 뭐
1: 예. 대동강 물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0: 예, 예.
1: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 직전 분기 1분기와 비교해서도 성장세가 둔화하지 않고 가속화하는
0: 예.
1: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사실 실적 발표 전엔 엔비디아 주가는 한 1.5% 떨어졌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거래가 되는데
0: 예.
1: 그때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으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4% 정도 상승했습니다.
0: 예, 예. 하여간 뭐 모든 구성 요소가 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네네. 상황이 됐네요. 뭐 워낙 뭐 돈 잘 버는 기업이란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늘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1: 맞아요.
0: 더 중요하다고
1: 네네네.
0: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볼까요?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 2028년, 그 후년까지는 네. 걱정 마라 뭐 이렇게 나오던데.
1: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하도 뭔가 아이 그 반도체나 얘의 그 사이클 산업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분기가 아니라 내년 어떤데 이걸 넘어서서 지금은 야, 내후년까지도 괜찮아. 지금
0: 예.
1: 시장이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0: 예.
1: 그걸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충족시켜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28년도 우리 매출 성장률이 70% 유지할 거야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한 40%, 45% 봤거든요.
0: 예.
1: 그런데 28년에도 지금 아까 제가 100% 늘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8년 뒤에도 2년 뒤에도 70% 성장할 거야라고 하니까
0: 예.
1: 시장이 환호했는데
0: 그건 근데 엔비디아의 그
1: 네.
0: 그냥 생각인 거 아닌가요?
1: 아,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들의 지금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예, 예.
1: 이 지금 현재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0: 예, 예.
1: 그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장 마감하고 나서 아까 말한 매출액 그리고 EPS 그 영업이익 이게
0: 예, 예.
1: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

0: 매출 총 이익률이 아까 제가 75%라는 예. 말씀드렸는데 다음 분기는 74%라고 1%포인트 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가이던스를 내놨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주가가 초반에는 소폭 하락했어요. 1%대 하락.
1: 예.
0: 그러다가 갑자기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야 앞으로 우리 이렇게 잘 될 것 같아 하고 얘기하니까 주가가 이제 4% 정도 상승한 예. 거거든요. 그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보자면
1: 예.
0: 많은 얘기를 했지만 크게 이제 전 네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요새 그 젠슨 황이 가장 밀고 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컴퓨트 is revenue 해서 이제 연산 능력이 곧 매출이다 라는
1: 예.
0: 거예요.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시 말하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것이 어딘가요? 뭐 자기들이잖아요.
1: 예예.
0: 우리들 이게 이제 기업의 매출이 컴퓨팅 파워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컴퓨팅 파워를 구매해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1: 예.
0: 그리고 이제 메모리 병목, 그러니까 HBM 병목 및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정만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우리가 매출 70%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보면 가격 결정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우리한테 HBM 그 GPU 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서
1: 예.
0: 가격을 우리 올릴 거야. 지금도 비싼 상황인데 더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가격 결정력을 지금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공급 제약만 아니면 성장률은 훨씬 더 높았을 거다.
1: 예.
0: 우리 더 팔 수 있었는데
1: 우리가 다 못 만들어서
0: 이제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못 예. 파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우리 기업에 약간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왜 우리가 못 만드느냐? 야, 메모리 공급을 못 받아서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1: 예.
0: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한 게 차세대 이제 GPU 미는 게 베라 루빈이거든요. 근데 베라 루빈이 기존 거보다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가장 큰 병목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메모리고 또 하나가 심각한 병목이 전력이거든요.
1: 예예.
0: 그러니까 똑같이 돌리는데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얼만큼 효율적으로 전력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팩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우리 지금 팔고 있는 게 이제 호퍼라는 거거든요. 호퍼는 1기가와트 전력당 180억 달러의 매출이 나오는데
1: 예.
0: 이 베라 루비는 말이야 1기가와트당 400억 달러 매출이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전력 효율적인 제품을 우리가 앞으로 주력 제품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 예.
0: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1: 예. 환호할 얘기만 했군요.
0: 그런 얘기를 해요.
1: 예.
0: 젠슨 황이 아, 이게 연설의 달인이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굉장히 예. 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환호할 얘기 말고 뭐 다른 얘기는 뭐 이렇게 좀 하는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까?
0: 오늘은 이제 환호할 얘기만 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어떤 시장은 이제 환호해서 반응하는데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야 그런데 진짜 이거 엔비디아 말을 믿어도 되나?
1: 그러니까요. 예.
0: 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1: 예.
0: 우리 기업에는 이제 후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또 이제 더 굳이 이제
1: 예.
0: 우려되는 점을 말하자면 뭐 우리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리스크라고
1: 예.
0: 해야 되나요? 중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1: 예, 예.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환호할 얘기인데
1: 예.
0: 굳이 찾자면 이제 중국 얘기나
1: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중국과
0: 네.
1: 관련된
0: 중국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1: 예.
0: 보자면 중국

0: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라고 잡았어요.
1: 아, 전제를 그렇게 잡고 네, 전제를 긍정적인 잡고. 얘기를 하니까. 네. 예.
0: 예. 그러면서 우린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빅테크 여기에만 팔아도 우린 충분히 돈 벌 수 있어. 예. 라고 전제를 잡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근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엔비디아 수출칩 통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뭔가 조금 뭐 아, 미국과 중국이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이거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0: 근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 그 사이에 이미 화웨이 같은 중국이 자국 칩 개발에 아, 굉장히 예. 많은 진전을 이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장 관계가 미중 관계가 괜찮아져도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1: 예, 예.
0: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제 그냥 중국 수출 빼버리는 게 그냥 아, 그냥 상수값이 돼버리는 이제 상황이 예, 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봐요. 중국에서 그 개발하는 AI 약간 그런 서비스 같은 거가 뭐 키미쓰리, 뭐 딥시크 이런 거 예, 예. 나왔을 때 시장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 보통 미국에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GPU를 써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값을 얻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중국에 있는 AI 서비스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 값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1: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
0: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이제 개발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 고도의 작업은 뭐 클로드를 쓰고 예. 미국 서비스를
1: 예, 예.
0: 그리고 그렇게 많은 뭔가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들은
1: 그건 중국 걸 쓴다.
0: 중국 걸 쓴다 몰래 몰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 예.
0: 이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GPU를 사주던 빅테크에서도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1: 예.
0: 야 그러면 우리도 GPU를 그 이제 엔비디아 GPU를 무조건 사서 컴퓨팅 파워를 늘릴 게 아니라
1: 예.
0: 중국처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 그렇겠네요.
0: 굳이 뭐 하러 엔비디아 칩을 우리가 많이 사야 될까라고 하는 그 구매 열풍 지금은 예. 진짜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무조건 일단 사고 보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에 이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성장의 한계에 부닥칠 수 있는 그 우려감이 되는 거죠.
1: 예.
0: 물론 이거는 진짜 굉장히 멀리 멀리 생각해서
1: 그렇죠.
0: 나올 수 있는
1: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이렇게 세운 네네. 다음에 하시는 얘기니까
0: 그럼
1: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0: 그리고 근데 이런 변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엔비디아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1: 아, 예.
0: 그 대책이 바로 예. 최근에 발표했던 블랙스톤, 아, 블랙락,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아폴로, KKR, 브룩필드 같은 글로벌 이제 대형 운용사 예. 6곳과 손잡고 5천억 달러, 710조 정도 됩니다.
1: 예.
0: AI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 이거 영어로 하니까 더 직관적이더라고요. Compute Financing 플랫폼. 예. 구축하기로 딱 발표를 한 거죠.
1: 아.
0: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런 우리 이제 GPU를 안 사가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떨까에 대해서 대비해서
1: 예.
0: 이제 이 아예 그 이제 파이낸싱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기로 한 발표가 이어졌고요.
1: 그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뭐 순환
0: 금융거래 요거랑 예.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1: 예.
0: 일단 지금 젠순왕이 표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단순하게 GPU를 파는 기업이 아니야.
1: 예.
0: 우리는 AI 인프라 기업이야.
1: 예.
0: 라는 일단 그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1: 예.
0: 지난번에 말씀하신 순환금융 논란. 여기가 이제
1: 그 내 돈 빌려줘서 그 돈으로 내 제품
0: 사게 한다.
1: 예. 예.
0: 라는 그 순환금융 논란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순환금융 논란을 약간 돌파를

0: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네. 거네요.
1: 이게 어차피 순환금융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엔비디아가 직접 지급 보증을 서주는 건 아니지만
0: 예.
1: 이 구조에서 GPU 감가상각 이러지잖아요. 그거 우리가 최소의 그 감가상각은 왜 엔비디아가 보증하는 거고요.
0: 예, 예.
1: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간 어떤 곳이 업체가 부도가 파산이 날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럼 거기서 막대한 GPU들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엔비디아가 되사가가지고 대파는 구조를 자기들이 거기다가 이제 보증을 썼습니다.
0: 예.
1: 그럼 어차피 엔비디아 보증 선 거 아니야?
0: 그러게요.
1: 라고 하지만
0: 예.
1: 직접적으로 돈을 대출해 주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금액에 대해서 보증 서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0: 예, 예.
1: 약간 한 발 좀 비켜서 있다라는 구조로 이제 만들었고요.
0: 예.
1: 이렇게 돼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자면 AI 생태계의 중앙은행이 됐다라는 평가까지
0: 예, 예.
1: 나오고 있어요.
0: 예,
1: 자기들이
0: 그렇군요.
1: 모든 AI 인프라를 키우면서 중심에 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면요.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면
0: 예.
1: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사실 엔비디아 주식 투자하는 분들만 그냥 조금 손해를 많이 보시겠죠.
0: 예예.
1: 지금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월가가 여기 5천억 달러 이제 펀드를 만들잖아요. 그 월가가 돈을 갖고 와서 펀드를 만드는데 이 월가는 돈을 어디서 조달하나요? 연기금이나
0: 예.
1: 아니면 그 보험사들 이런 것들이 월가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0: 예.
1: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월가는 여기 펀드에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실해지면
0: 예.
1: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 연기금이나 보험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연기금이나 보험사에다 돈을 넣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일반 시민들입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에서 이 구조를 보고서 이게 그 블랙락의 그 래리 핑크 회장은 MBS라는 그 부동산 담보 증권
0: 예.
1: 과 비슷한 정도의 금융 혁신이다라고 했거든요. GPU 잠보 대출을.
0: 예.
1: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MBS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0: 그렇죠.
1: 이거 이번에 또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0: 예.
1: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그러지 말란 법도 없는 거고.
1: 네네네.
0: 예.
1: 물론 구조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0: 그러길 바라야죠.
1: 네네.
0: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폭풍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1: 아, 네.
0: 일단은 그 시장이 환호했다는 부분에만 오늘은 좀.
1: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예, 예.
1: 그 엔비디아가 그 가격을 올린다라고 통보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0: 그러게요.
1: 근데 가격 올리는 이유가 메모리 값이 올라서거든요.
0: 예.
1: 그런데 기존의 구조였다라고 하면 그 메모리 공급한 업체들한테 너네 깎아
0: 예.
1: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메모리가
0: 올린다니까
1: 이걸 예. 올려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고객들한테 더 비싸게 팔겠다는 구조니까
0: 예, 예.
1: 주도권이 완전히 우리 메모리 업체에 왔다.
0: 그것도 또 환호해야 될 얘기이기도
1: 부분이죠.
0: 하고.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조금 아까 폭풍처럼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노래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합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1: 안 돼. 손곡이 기가 막혀서요.
0: 예, 언제까지 개별 기업의 실적을 새벽에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느리게 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박정영 선거위원이 말하고 있네요.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네팔 홍수 피해 관련 소식 들으시고 미니의 이인순 씨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탈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란 기자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들으시고 미니의 도용재 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 9401 쓰시는 분께서는 LP 코너도 기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50여 년 동안 팝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방송의 힘인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물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 5분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 인원이 휘말린 대홍수가 난 네팔에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4명과 소방 5명, 경찰 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가 팀장을 맡았습니다. 임상우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지에서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오늘 오후 민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거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하며 현지에서 한국인 수색과 구조를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수정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7%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9%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기존 2.7%를 내년 기존 2.3%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허용해주는 시간제 속도 제한 대상 지역을 올해 말까지 전국 160여 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시간제 속도 제한 지역은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5,500여 곳 가운데 84곳인데 이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적용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서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사관학교 통합공청회가 고성과 욕설 속에서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어떤 방식으로 여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상세 계획을 발표할 때는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원점 재검토에 나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6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고 대출을 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유흥업소에 팔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대 연 4만 1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8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여성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해 강간을 하거나

0: 유흥업소에 팔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인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 배추 등 총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오늘 질문들 3부 진행하죠. 유튜브 역마살 로드 운영하는 장준호 PD가 지난 방송에서 다 못다한 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수렵 채집 부족 하드자족 얘기도 있고요. 악어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캄보디아의 뿌릭돌 마을까지 흥미로운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4부의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채워지죠.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신곡을 보내주시면 4부 시작하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성원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성원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하다 보면 사실 좀 20분이 너무 좀 짧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3주 전이었나요? 그때 세상의 가장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사라져가는 풍경 또 사람들을 기록해온 오지탐험가 장준호 프로듀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만 아쉬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먹기도 전에 숟가락을 빼앗긴 느낌이다 이런 사연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 이거를 20분 안에 듣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였죠. 그래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목요일의 질문들 유튜브 역마살 로드를 운영하는 장준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게다가 장 PD는 이제 얼마 뒤면 또 인도로 출국을 하게 돼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장준호 PD입니다.
0: 예, 3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1: 예.
0: 예, 그때 아마 나는 또 나오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나요?
1: 아, 너무 못다한 얘기가 많아서 예. 살짝 아쉬워가지고 내심 바랬습니다.
0: 예. 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예. 그때 하려던 얘기는 사실 하나도 못했습니다.
1: 아, 예, 하나도 못했습니다.
0: 예. 갑자기 그 여러 가지 그 찍어오신 사진에 꽂혀가지고 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인도로 출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 어디로 가십니까?
1: 마우실람이라고요. 세상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최고 기록이 11m로 알고 있습니다.
0: 11m요?
1: 네, 11m. 그래서
0: 아, 그게 얼마 동안에 오는 비입니까?
1: 그게 이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 6월부터 8월 달까지예요.
0: 예, 예.
1: 아마도 그 정도 기간일 것 같고요.
0: 한 두 달 동안에.
1: 예, 예,
0: 예.
1: 그래서 제가
0: 어우, 예.
1: 도대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빨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리고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0: 예.
1: 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직접 예.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0: 그렇군요. 예. 11m라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녀오신 다음에 또 얘기거리가 있으면 또 모실 수도
1: 예, 예, 예.
0: 있지 않을까요?
1: 갈 데가 아주 많아가지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나저나 이게 청취자분께서 많이 그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100여 개의 나라를 다니셨다면 짐 싸기에 이골이 나셨을 듯. 필수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거 라면 스프 정도.
0: 라면 스프?
1: 예, 예.
0: 그 국수 말고요?
1: 아, 라면 스프만. 이게 예. 왜냐면은 세계 돌아다니면서 아시겠지만 음식이 싱거운 것도 있고 뭐 남미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감자만 나와요.
0: 예.
1: 그냥 밥이 옥수수 감자예요.
0: 예.
1: 반찬도 없고. 그럼 이제 저도 사실은 먹을 걸 가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0: 예.
1: 해외 음식을 먹다 보면 약간 한국의 매운맛이 땡길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간편하고 접하기 쉬운 게 예. 라면 스프라서.
0: 그렇군요.
1: 예. 그렇게.
0: 보통의 남자들이 군대 있을 때 하던 일을 아직까지도 이제 하고 계신다.
1: 그처럼 훌륭한 게 없더라고요.
0: 라면 스프 얘기로 계속 빠지면
1: 아, 예. 알겠습니다.
0: 또 본론을 얘기를 못해요.
1: 예.
0: 그래서 예.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하드자족?
1: 예,
0: 탄자니아?
1: 예, 예, 하드자족.
0: 하드.
1: 예, 어떤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가축을 키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예, 예.
1: 오로지 사냥을 하고 사냥에 만약에 실패를 하면
0: 예.
1: 채집을 해가지고 나무뿌리나 열매 같은 걸 캐먹고 이런 부족이었어요.
0: 예, 예.
1: 며칠 동안 지내면서 저희도 똑같이 그대로 먹고 자고 이렇게 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0: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 분들은?
1: 아, 그러니까 언어는 안 통하지만
0: 예.
1: 그들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 같은 게 있는 게 만약에 오지에 산다고 마냥 걱정 없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0: 예.
1: 인간이 느끼는 비슷한 걱정도 있고 예, 기쁨도 있고 단지 욕심이 적을 뿐이라는 거는 확실히 느꼈어요.
0: 예.
1: 예, 이분들이 말 그대로 공동 사유재산이 없어요.
0: 아, 예.
1: 예, 사유재산이 없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갖거나 뭐 뭐를 뭐 욕심 같은 것도 없고 사냥을 하면 똑같이 나눠 먹고.
0: 예, 그러니까 소유욕이라는 게 별로 없겠군요.
1: 예, 없습니다.
0: 예,
1: 자기 재산도 없고.
0: 아.
1: 그래서 집도 보면은 정말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대충 짓고 사냥감이 저기 있으면. 그냥 그 집 놔두고 또 거기 가서 또 집 짓고 살고 이런
0: 아,
1: 식으로
0: 예.
1: 생활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오지에 계신 분들이니까
1: 네.
0: 바깥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도 적었을 텐데 그렇게 만나면 서로 좀 경계심이 있을 테니까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0: 그나마 하드자 부족이 제가 만난 그 원시 부족 중에 되게 그 호의적이에요.
1: 아, 그런가요?
0: 예. 그
1: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던가요? 바깥 사람들하고 만난?
0: 경험도 있고 원래 호전적인 부족이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탄자니아에는 마사이족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1: 예.
0: 이들에게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딱 원래 그 수렵 채집하는 모든 저택의
1: 예.
0: 오지 부족들의 특징이 이 땅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생활이.
1: 자기의 영역.
0: 그렇죠.
1: 예.
0: 여기 가서 사냥하고 저기 가서 사냥하고 이러는데 그들에게 이제 싸우기 싫어서
1: 예.
0: 자꾸 양보를 해주고 같이 쓰고 이러는데 이게 점점 밀려나는 거죠.
1: 예.
0: 예.
1: 그 하드자족이 사냥한 원숭이 고기를 나눠 먹을 때
0: 네.
1: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어디 쓰셨더군요. 직접 피를 묻히며 생명을 먹는 이들과 죽음의 과정은 지워버린 채 돈으로 고기를 소비하는 우리 가운데 진짜 삶의 무게를 더 또렷이 아는 쪽은 어디일까? 과연 누가 더 문명적이고 누가 더 야만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0: 사실은 댓글에
1: 예.
0: 그러니까는 이분들 되게 미개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댓글을 제가 많이 봤어요.
1: 예.
0: 예, 그 영상을 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직업이 분업화된 거잖아요.
1: 예.
0: 잡는 사람 따로 있고 키우는 사람 따로
1: 그렇죠.
0: 있고 저희는 마트에 가서 사서 먹을 뿐이지. 그분들은 그 모든 그 과정을 한꺼번에 하는
1: 예.
0: 것뿐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되려 그런 삶과 죽음의 과정을 너무 멀리 동떨어져 생각하는 게 아닌가.
1: 예.
0: 예, 그런
1: 그분들은
0: 생각.
1: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과정을 체화시키면서
0: 그죠.
1: 음식을 접하는 거니까.
0: 예.
1: 예. 그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0: 예.
1: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아니 그래도 그 익혀먹고 그러는 게 문명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0: 네. 근데 저도 이제 오지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도축 과정을 되게 여러 번 목격을
1: 그러셨겠죠.
0: 하게
1: 예.
0: 돼요. 네. 그럴 때마다 사실은 마음은 안 편해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1: 그러니까요. 예.
0: 거를 보고 그러고 좀 있다가 먹을 때는 또그 생각이 안 들어요. 배고프니까.
1: 예.
0: 왜냐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래 있지 않고 잠깐 동안이지만
1: 예.
0: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1: 예.
0: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이거를 무슨 반찬 투정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사치인 것 같아요. 예,
1: 그렇겠죠.
0: 주는 대로 먹자.
1: 예. 혹시 이렇게 다니시다가 남들은 잘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 가운데 아 이건 정말 맛있던데 하는 것도 있나요?
0: 아,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악어부터 원숭이 뭐 전갈 박쥐 그
1: 전갈이요?
0: 예, 다
1: 예.
0: 먹어요. 다 먹고 뭐 곤충 종류는 다 먹어봤는데 이런 벌레 아마존에 그 벌레 있잖아요. 이렇게
1: 예.
0: 보면은 꿈틀꿈틀대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씹으면 입안에서도 꿈틀거려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1: 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0: 아,
1: 예,
0: 그러시구나.
1: 괜찮습니다.
0: 예.
1: 예.
0: 그런 거는 조금 저도 이제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꿈지락꿈지락대고 그러니까 그럴 땐좀 힘들고. 예.
1: 아니, 근데 그걸 왜 드셨습니까? 뭐, 그거밖에 없어서?
0: 아, 그 저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1: 예.
0: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먹는지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인데
1: 예.
0: 그런 거 체험 안 하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1: 아.
0: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1: 아니, 뭐,
0: 합니다.
1: 직업의식에 투철하시다는 건 알겠는데요.
0: 예.
1: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꿈틀꿈틀거리는 벌레를 먹어가면서까지 해야 체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분들하고 가까워지려면
0: 예.
1: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러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보죠.
0: 아, 둘 다, 둘 다.
1: 아, 예.
0: 예, 여기 질문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1: 예.
0: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1: 예.
0: 사실은 이제 그분들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눈치라는 게 발달돼 있거든요.
1: 예.
0: 그분들일수록. 우리가 그런 거를 호의를 받았을 때, 음식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멈칫하거나,
1: 예.
0: 이렇게, 인상을 집으려거나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때
1: 기분
0: 그분들도
1: 나쁘겠죠.
0: 안
1: 예.
0: 좋은 거잖아요. 예. 최대한
1: 아니, 그래서
0: 이렇게
1: 저는
0: 호의를 받으려고.
1: 그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0: 아,
1: 여쭤봤는데,
0: 맛없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1: 예.
0: 맛있는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라면이었어요. 그러니까
1: 너무
0: 이게
1: 솔직하신 것 같은데? 예.
0: 네, 뭐를 먹느냐보다 그 어떤 환경이었는지가 중요했던 게
1: 예.
0: 제가 유니 사막에서.
1: 유니 사막은 어디 있는 겁니까?
0: 그 저기 볼리비아.
1: 아 볼리비아에.
0: 예.
1: 아 그 높은 지대에 있는 사막.
0: 예예. 예. 예,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이 되거든요.
1: 예예. 예.
0: 그리고 거기를 갔는데 사막이 보통 밤 되면 되게 영하 몇 도로 확 떨어지고 춥고 먹을 건 없고 꼴랑 라면 하나 들고 왔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들고 온 버너가 고장이 나가지고
1: 예.
0: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거기서 막 셋이서 낑낑 매고 그냥 막 불 켜고 이렇게 한두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불을 간신히 켰어가지고
1: 예.
0: 그 기쁨과 이 추위와 배고픔과 모든 게 겹치다 보니까
1: 예.
0: 이 분위기 하늘에는 제가 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은하수를 가장 많이 본 게 우유니 사막과 몽골이었거든요.
1: 아 몽골은 워낙 유명하고요.
0: 예예. 예, 예. 이런 그 불빛 도시의 불빛이 없다 보니까
1: 예, 예.
0: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은하수가
1: 은하수를 보면서 먹는 라면 맛.
0: 그렇죠.
1: 예.
0: 그 분위기.
1: 아 지금 정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환상이었어요.
1: 예, 저는 충무에 가서 멸치잡이 배 위에서 라면 먹은 적 있거든요. 아, 그 정말 맛있었거든요.
0: 아.
1: 근데 은하수한테는 지는 것 같습니다.
0: 아유.
1: 예. 하드자족 얘기하다가 라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하드자족도 이게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면서요.
0: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하드자부족이 원래 사냥했던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서,
1: 예,
0: 그 아마존하고 비슷한 게 여기에 어떤 자원이나 무슨 뭐 석유나 뭐가 이렇게 탁 터졌다.
1: 예.
0: 그러면 이제 정부랑 대기업이랑 결탁해서 니네 이제 나가라.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토지대장이나 뭐 집문서 이런 게 없잖아요.
1: 그렇겠죠.
0: 수천 년 동안 그냥 여기서 사냥했던 사람들이라서.
1: 예.
0: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 시선으로 니네들은 여기에 권리가 없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제일 척박한데 지금 임시거주권이에요.
1: 그것도. 아, 그렇군요.
0: 임시거주권. 거기서 살고 있는데.
1: 예.
0: 그것마저도 정부에서 니네들 이제 외국에서 촬영 오면은 이렇게 용인민속촌처럼 쇼하고 불 지피고 뭐 사냥하고 보여줘라.
1: 예.
0: 그래야지 니네들 여기서 계속 있게 해주겠다.
1: 아.
0: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좀
1: 역시 좀 씁쓸하군요.
0: 이 분들도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남은 수렵 채집 부족이라고 하는데
1: 예.
0: 금세기 안에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 아. 예.
0: 제가 아까 예.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분들도 고민이 있다고 말하는 게.
1: 예예.
0: 사냥감은 점점 줄어드니까 이 생활을 유지를 못하고
1: 예.
0: 도시에 나갔는데 이분들이 도시에 나갔다 한들 거기서 적응을 못하거든요.
1: 그건 당연히 그렇죠.
0: 다시 돌아와요.
1: 예.
0: 그러니까는 그 눈빛이 이게 행복과 불행 반반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1: 예, 예. 예.
0: 사냥할 때는 와 봐라 난 아직 살아있다 이런
1: 혈기왕성한
0: 눈빛이었는데
1: 예, 예.
0: 가만히 그러니까 쉬다 보면 슬픈 눈빛도 보이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1: 예. 예. 그렇군요. 그 첫 번째 하드자족 얘기하다가 시간이 꽤 많이 갔거든요.
0: 네.
1: 사실 제가 오늘 그 세 군데 얘기를 들으려고 모셨는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0: 예, 예.
1: 또 모셔야 될 것 같은 아유. 예감이 들면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뿌릭뚤 마을.
0: 예, 예.
1: 톤레삽이라는 커다란 호수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0: 동남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예요. 톤레삽 호수가.
1: 예, 예.
0: 거기서 나오는 어족 자원도 세계 1위로 알고 있어요.
1: 예.
0: 가지고 거기서 그 수많은 부족들이 무리해서 살아가는 거죠.
1: 예. 거긴 왜 가셨나요, 그러면?
0: 땅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1: 예, 그냥 모든 게 궁금한 투성이군요.
0: 아, 호기심 왕입니다.
1: 예.
0: 호기심 왕이라서 어렸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기 어디 들어가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라는 푯말이 있으면
1: 꼭 들어가 보는?
0: 그렇죠. 왜 예. 하지 말래지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1: 예. 예. 그래서 찾아간 곳이
0: 예,
1: 수산가옥마을. 예. 마을. 이름이 어렵습니다. 뿌릭뚤마을. 무슨 뜻입니까?
0: 아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뜻은 모르겠고
1: 예, 예.
0: 뿌릭뚤마을이라는 곳이 사실은 악어를 키우고 있어요. 집집마다.
1: 아 수산가옥인데?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면 뭐 가두어서 키웁니까? 아니면
0: 그쵸.
1: 가두어서?
0: 집이 있으면 우리 이제 보통 물이 반쯤 잠긴
1: 예.
0: 닭장처럼 생각하면 돼요.
1: 예예. 예.
0: 그런 곳에 육지에 같았으면 소나 돼지나 닭 염소를 키우잖아요.
1: 그렇겠죠.
0: 여기서는 악어를 키워요.
1: 아니 그 악어는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0: 팔죠 이제. 원래 그 지금 한

0: 캄보디아 브릭돌 마을도 약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1: 예.
0: 기후 변화와 댐 건설로 인해서 물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1: 예, 예.
0: 그럼 수족 자원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예, 예. 중에 하나사 이제 악어 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1: 아.
0: 그 악어 가격이 한 10분의 1로 폭락을 해버렸어요.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악어를 악어 가지고 소비자 하지
1: 안 사가나 보죠.
0: 가나가다가
1: 주로 수출하는 데가 중국이었던 모양이군요.
0: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진짜 팔지도 못하고
1: 예, 예.
0: 이렇게 약간 엄청 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돼버렸군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예. 브릭돌에 머무시는 동안에 그러면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도 있습니까?
0: 저희가 그 당연히 수산가국이니까 수도 전기 뭐 이런 게 없잖아요.
1: 예, 예.
0: 대부분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고
1: 예.
0: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1: 그렇겠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을 보통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담아서 쓰기는 하는데
1: 예.
0: 이게 우기가 아닐 때는 부족하잖아요. 거기서
1: 예.
0: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세수하고 그물로 이빨 닦고 심지어 화장실이 있으면 그게 물 밑으로 그냥 내려가요.
1: 아, 예, 예.
0: 근데 저희 아침에 이렇게 밥 먹으려고 보니까 그 쌀을 씻는데
1: 예.
0: 그 바가지를 이렇게 퍼가지고 그 물로 막 쌀을 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 예, 그 역시 이제 톤레삽 호수 이 저 담수호라는 여기도 그 미래가 그렇게 썩 밝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0: 예,
1: 예. 예, 여기는 어떤 문제가 또 있는가요? 그게 기후 변화 다른 이유도 또 있을까요?
0: 물고기 어획량도 줄어들지만
1: 예.
0: 이제 이분들 또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오지 부족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1: 예, 예.
0: 똑같은 게 뭐냐면 내 자식만큼은 육지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교복을 입히고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1: 예.
0: 대부분 그런 분들은 하루 벌어먹고 살지 저축이라는 게
1: 그렇겠죠.
0: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 예, 예.
0: 물고기도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1: 예. 예. 그 이분들한테 느낀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의미 이런 거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0: 그러니까 가진 게 적어도 내가 웃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 예, 예.
0: 웃는 건 내가 마음대로 웃을 수 있다.
1: 아, 예.
0: 예. 가난은 어쩔 수 없지만
1: 예.
0: 웃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 근데 이분들도 그 인구라든가 이런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겠군요.
0: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살기 힘드니까.
1: 예,
0: 그리고
1: 예.
0: 자꾸 도시 빈민이 돼가는 거죠. 대부분의 오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서 허드렛 일하고 도시 빈민화가 되는 거죠.
1: 예, 그렇군요. 예. 사실 한 군데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어차피
0: 예.
1: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서.
0: 알겠습니다.
1: 그 인도의 아까 어떤 마을이요?
0: 마우실람.
1: 아우실람.
0: 예, 마우실람.
1: 인도의 어느 쪽입니까?
0: 저기 거의 그 북쪽 위에
1: 예.
0: 방글라데시 국경 쪽에 있어요.
1: 예.
0: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1: 예.
0: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서.
1: 예. 어찌 보면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호기심을 갖잖아요. 궁금해하기도
0: 네.
1: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이나 궁금한 점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잖아요.
0: 예.
1: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다녀오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1: 예예. 예. 네. 그것도 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0: 네.
1: 저희 대신 그런 데 또 다녀오시고 그런 얘기도 또 들려주시고 해서 다음 시간에 혹시 이제 모시게 되면 인도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0: 네.
1: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0: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4부를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그러니까 추천곡을 듣고 있죠. 청취자 게시판에 김종복 씨께서 보내주셨는데, 따님이 아마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강의를 받던 중에 아마 제 강의였던 모양입니다. 저의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크게 당황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질문으로 또 괴롭혔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예, 노래 한 곡 들려주신다면 저 역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좋은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티스 레딩의 I've been loving you too long을 듣겠습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순서기획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청동으로 된 거대한 노란 호박에 검은 물방울 무늬가 그려진 작품 호박 본 적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인천의 한 복합 리조트에 설치돼 있죠.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인데요. 어려서 경험한 환각과 환청을 물방울 무늬와 그물 무늬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석학들이 모이죠. 그 유명한 잭슨홀 미팅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갑니다. 케빈 워시 기조연설도 있고요. 내일 한 걸음 더에 출연하는 김효진 박사가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했습니다. 기존 연 2.7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연 3.00%인데요.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유는 많습니다. 일단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많고요. 가계부채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금리 인상 이유 중에 반도체도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라는 겁니다. 성장세의 주역 삼성전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합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인 요즘에 연 1.5% 금리로 5억 실탄을 확보하고 시작한다. 올해 16%가 뛰었다는 동탄 집값. 더 오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합니까?
0: 네, 오늘은 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을 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단풍나무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고요. 단풍나무를 살리기 위해 5억 원 쓴 개발자들이라는 제목인데 뉴욕 브루클린에서 전해진 특별한 건물 이야기입니다.
1: 예, 건물 짓느라고 그 나무를 베어내진 않고 잘 살려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0: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대부분 다 잘라버리는데.
0: 그러게요.
1: 예, 그럼 몇 그루를 살렸는데 5억이나 들어갔습니까?
0: 이제 그게 놀라운 점인데 단풍나무 딱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 기사에 나온 비용 4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억이 넘는 것이죠.
1: 예. 예.
0: 그래서 브루클린 지역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지으려던 부동산 개발회사 하이어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1: 예, 예.
0: 그 부지 딱 정중앙에 이 은 단풍나무가 자라 있었던 거예요.
1: 예.
0: 이 은 단풍나무가 건물 높이 6층에 달하는 아주 높은 나무고요. 수령으로 치면 100년이 넘는 오래된 나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말씀처럼 베어냈겠지만 이 특히 이제 건축가 벤 크로네 씨가 나무를 자르면서까지 공사하진 않겠다 이런
1: 예.
0: 의지가 강경해서 보존을 택했다고 합니다.
1: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호수였다면
0: 이게 얕게 자리를 잡는데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빛이나 수분이나 이런 양분들을 빨아들이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또 외부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1: 예.
0: 연약한 나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었느냐 정말 이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게 건물을 지을 때 멜빵에 매듯이 이렇게 허공에 매단 상태에서 건물을 하는 공법이 있대요. 캔틸레버 철골 구조라고 하는데
1: 잘 모르시죠?
0: 전 잘 모르죠.
1: 네.
0: 기사에 이제 쓰여 있는 설명을 제가 최대한

0: 잘 전달을 해드리려는 건데.
1: 저도 모릅니다.
0: 예, 예. 공중에서 뼈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공중에서 뼈대를 잡아요?
0: 예, 이렇게 매달아놓고 예, 허공에서 뼈대를 잡고 그다음 이제 천천히 내리는 것이죠.
1: 아, 예.
0: 그래서 이제 이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하는 공법을 적용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상에 직접적인 하중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관이 이제 집 지을 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더 깊게 판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들겠죠.
1: 예.
0: 그리고 진입로도 시멘트를 보통은 이제 까는데 시멘트 안 깔고 이제 나무 위주로 생각해서 언제든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투수성 물이 들어가는 진입로로 조성을 했다.
1: 예.
0: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나무를 중심으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5억 정도가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
1: 예.
0: 그 건축가 벤 크로네 씨는 100살이 넘는 나무를 살리면서 아, 이게 어떤 과정과 비슷했냐면 나이 든 유기견을 구조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 이런 아.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 이 집은 이 단풍나무와 함께 더 멋있는 타운하우스로 완성이 됐다고 하고요.
1: 그렇겠네요.
0: 예. 예. 그리고 단풍나무가 이렇게 나문데도 은색으로 좀 찰랑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모습이 됐고 또 가을이 되면
1: 아, 바람 불 때마다 이렇게 예. 나뭇잎이 뒤집히면서
0: 네, 반짝반짝하는 예. 이제 은빛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이 됐고
1: 예.
0: 결국에 최당 400만 달러의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1: 예.
0: 약 53억 원 이상의 분양될 예정이라니까
1: 그게 그다음, 나무를 살려서 풍치가 더 좋아져서 값도 올라간 거 아닐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예. 훨씬 높아진데도 이 나무가 예술품처럼 작용한 게 이유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1: 예,
0: 있다고 합니다.
1: 물론 뭐 그 집값 더 올리려고 나무 살렸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0: 예, 예.
1: 예. 참 그 뭐랄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됐지만 그 환기미술관인가요? 거기는 은행나무였죠.
0: 네.
1: 예. 그 없애 지금 없애버렸죠?
0: 아직 없애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 미술관에서 미술관의 주장은 이제 안전을 이유로 은행나무가 예. 너무 크다 보니까 담장이 무너질 이유 위험이 있다 해서 일부러 죽이려고 제초제를 뿌린 사건이었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면서 미술관 측에 이제 고발을 진행을 해서 지금 사건이 접수가 된 상태라고
1: 예, 예.
0: 하고요. 이게 지금 최근 기사를 좀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술관의 사과문이라는 게 이제 6월 1일에 나왔는데
1: 예.
0: 지난주 기사 보니까 종로구에 굳이 공문을 다시 보내서 은행나무가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제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1: 예.
0: 그래서 이제
1: 아직도 제거하고 싶어 한대요.
0: 네.
1: 예.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0: 사과문이 6월 달에 나왔었는데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제거를 요청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1: 예, 예.
0: 그래서 기자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환기미술관은 여전히 안전 문제가 논란 속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 나무를 꼭 제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1: 예, 예. 뭐 나름의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이제 예. 미술관의 입장도 좀 얘기를 하면 이제 계속해서 나무 때문에 민원도 들어왔고 뭐 악취는 사실 일부의 문제고 그
1: 예.
0: 담장이 허물어지면 이제 뭐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취지예요.
1: 예.
0: 근데 사실 이걸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 내린 그 저기 땅 면적이 1850제곱미터여서 소유자들이 4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어쩔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아, 예. 예. 아, 그 소유자가 40명이 넘습니까?
0: 네네. 그 사유지가 걸쳐 있어서
1: 예, 예.
0: 미술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 예. 그 담장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그 하여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0: 예.
1: 아무튼 좀 씁쓸해지는 그런 소식이긴 합니다. 그 오래된 나무가 도심에 많이 있다는 건 사실 좀 축복받은 일이긴 하죠.
0: 예.
1: 예. 우리는 뭐 다 없앴잖아요. 그 저 광화문도 다 없애버리고 나무들 많았었는데.
0: 네.
1: 예. 예. 지금은 좀 그 광장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좀 씁쓸하긴 하죠.
0: 네.
1: 예.
0: 사실 이 오랜 나무들이 도시에 주는 가치는 생각보다 큰데요.
1: 예.
0: 과학적으로 다룬 기사가 있더라고요. 뉴욕타임스에 오래된 나무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1: 예.
0: 보니까 이 나무라고 같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들도 그늘과 어떤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좀 자랄 시간이 필요하대요.
1: 그래야 예, 예.
0: 10여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냥 나무들보다는 오랜 나무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고
1: 예.
0: 특히 이제 피복 나무가 땅을 덮고 있는 정도의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인간의 전체 사망률이 약 10%나 감소할 수 있는 연관성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늘도 많아지고 폭염도 완화시킬 수 있고 공기

0: 체계제도 개선되고 그게 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인간에게
1: 예.
0: 그렇게나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과학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1: 예. 그럼 뭐 과학 이전에 어찌 보면 이제 본능으로 그 자연은 좋은 것이니까.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와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0: 네,
1: 수고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음악 속의 이별은 대체로 좀 성숙하죠. 그리워하고 슬퍼하다가 나중엔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별은 뭐 사실 그렇게 고상하진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미련이나 분노, 질투, 배신감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쏟아지기도 하는데 1995년 21살의 한 여성 가수가 그런 날것의 감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람이 버림받았을 때 품을 법한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노래했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음악은 2000년대 이후에 여성 뮤지션들의 작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박정영 선거위원이 꼽은 네 번째 인물은 엘라니스 모리셋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엘라니스 모리셋이 처음부터 락스타였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두 장의 앨범을 내면서

너는 알아야 돼. 에, You ought to know에는 그 알약처럼 삼키기 힘든 감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별 뒤에 찾아오는 미련, 집착, 분노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는데 거칠고 갈라지는 날것의 목소리도 꼭 그 감정의 일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엘라니스 모리셋의 You ought to know, 너는 알아야 해, 예?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네,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엘라니스 모리셋의 You Oughta Know를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한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5: 예, 문자 2424 쓰시는 분께서 여지껏 이런 시사 국제 뉴스는 없었다.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이경복님은 듣다 보면 전 세계를 따라 걷게 하는 고마운 방송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헌어 추적 기자님 얘기 들었고 오늘은 오지탐험 PD 얘기까지 세상 생각 밖의 세상을 보여주어서 늘 뇌를 깨우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보스님께서는 상암동의 직장인이라고 하셨네요. 이 근처에 계시겠군요. 손석희의 12시와 가까이 지내고 있구나 싶어서 상암동이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상암동은 올 때마다 좀 삭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니까 저도 무척 보람이 있어집니다. 늘 듣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확장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스님 고맙습니다. 미니의 조수연님, 매일 출퇴근길에 팟캐스트로 다시 듣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점심때 듣기 어려우시면 팟캐스트로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에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또 밤에도 물론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더운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12시 5분에 손석희 12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 중북부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인 라스와 지역에서 빙하호가 붕괴하며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최소 160명, 실종자 역시 적어도 400여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구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1: 정부는 오늘 오후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해 한국인 구조를 즉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에서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10명은 다행히 대피해 비교적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오름세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높였는데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1: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직접 실종신고를 했던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가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 중국인 강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팀 전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단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2: 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60명이 숨졌습니다.
0: 네.
2: 네팔에서 157명의 그 시신이 수습됐고요.
0: 네.
2: 중국 티베트 쪽에서도 3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실종자가 1,000명 가까운데요. 네팔에서만 관광객을 포함해 403명이 실종됐고 중국 쪽에서는 558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황입니다.
0: 네.
2: 양쪽을 합하면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이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2: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외국인 관광객과 순례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0: 네.
2: 네팔 당국이 집계한 403명의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만 341명에 달합니다. 인도인을 비롯해서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관광객과 순례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팔 트레킹 지역인 랑탕 계곡과 또 랑탕 계곡 서쪽에 있는 타망 헤리티지 트레일로 향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등산객들이 몰리는 유명한 관광지라서
0: 네.
2: 이런 지역적 특성이 외국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 외신에 따르면은 카일라스산 여기가 자주 언급이 되던데 여기가 사고 지점인가요?
2: 아, 이 카일라스산 정상에서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0: 예.
2: 네팔과 중국, 티벳 접경 지역의 산악 계곡과 도로, 강 주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0: 네네.
2: 이 카일라스산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이용하는 길목에 가까워서 관광객들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국민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2: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요.
0: 네.
2: 이들은 네팔 중북부 트리슐리강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입니다. 반면 한때 현장에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지금 이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정확히는 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인데요.
0: 네네.
2: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이 현장에 있던 한국인 가운데 6명이 연락이 두절됐고 남동발전에서도 현장 건설 관리 인력 3명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0: 네.
2: 두 회사 모두 사고 직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처음에는 이 사고 원인이 이제 지진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빙하가 큰 문제였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2: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0: 네.
2: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후에 지진 관측소 자료와 또 장주기 지진파 그리고 위성사진 등을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실제 지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0: 네.
2: 당시 관측된 진동은 대규모 빙하가 붕괴되고 토성류 때문에 발생한 지진 유사 현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0: 보통 근데 빙하하면 저희가 이제 얼음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대홍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2: 예, 이 산악 지역에는 빙하나 눈사태로 엄청난 양의 얼음과 바위가 이 계곡으로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물이 고이거나 기존에 있던 물의 흐름을 한꺼번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물과 그 토석의 흐름이 계곡을 따라 빠르게 하류로 흘러가면서 이번과 같은 돌발 홍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근데 보통 이제 히말라야 하면은 세계 지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산지대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이 과연 얼마나 많길래 그 이런 피해가 났을까? 언뜻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2: 그렇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빙하 지역이 없다 보니까 네네. 상상하기 힘든데 이 히말라야 같은 이 고산 지역에는 빙하가 녹음물이 고이는 빙하호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아, 네.
2: 이 문제는 이런 호수의 가장자리를 얼음이나 바위, 흙등이 막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일종의 자연 저수지처럼 물이 고여 있다가 이 주변에 얼음이나 암석이 무너지면 그 단기간에 엄청난 물이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0: 네.
2: 다만 이번 사고가 정확히 어떤 형태의 빙하호 붕괴였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홍수와는 이제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2: 맞습니다. 일반적인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점차 불어나는 경우인데
0: 네.
2: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물과 토석이 한꺼번에 계곡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이 물에 흙과 바위, 나무 같은 잔해가 뒤섞이면서 거대한 토석류처럼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이 물에 잠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건물과 교량 자체를 파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 가파른 산악지형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0: 네.
2: 높은 곳에서 쏟아진 물을 경사를 따라 빠르게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고 또 좁은 계곡으로는 또 흐름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게다가 물이 내려오면서 주변에 바위나 흙, 나뭇가지 함께 쓸어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 단순한 물살이 아니라 거대한 돌과 토사가 섞인 파괴적인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0: 지금 이제 파괴적인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2: 네.
0: 그만큼 이제 위력이 대단하다는 건데 이거를 쓰나미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2: 뭐 이 발생 원리나 규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엄청난 물과 잔해가 구조물을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뭐 청취자들께서도 이 쓰나미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0: 네.
2: 이번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물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위 그리고 토사가 함께 이동했다는 점이 파괴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도로, 교량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교량을 무너뜨린다. 이 교량 같은 경우 밑에 교각이 굉장히 튼튼하게 타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질 정도면 어느 정도 충격인 거죠?
2: 예, 이 교량은 평소에 강한 물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지만 이 거대한 바위나 토사가 섞인 급류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교각 주변에는 흙이 그 물을 깎여나가는 이른바 그 쇄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0: 네.
2: 여기에 떠내려온 나무랄지 차량, 바위까지 부딪히면서 교량이 통째로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0: 보통 이제 계곡에서 물살이 불어나는 영상을 보면 굉장히 순식간이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0: 그렇다면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2: 맞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돌발성 홍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 범람과는 달리 수위가 갑자기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류의 산악지역에서 붕괴가 발생하면 하류에서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물과 토석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0: 했습니다. 네. 이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위험을 인지할 때까지는 이미 대규모 물살이 가까이 왔을 가능성을 염두할 수 없는 거죠.
1: 그럼 이번에 이제 피해가 커진 이유도 고산지대에서 급물살이 일단 형성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점점 계속 커졌기 때문인데 이 처음에 발생한 그 물과 토석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주변에서의 그 흙과 돌 그리고 나뭇가지 이 추가로 쓸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0: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단정짓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네네.
0: 히말라야의 빙하와 빙하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지속적인 관측과 대비가 중요해 보입니다.
1: 자, 지금 무엇보다 이제 다급한 거는 구조 작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0: 네, 네팔 군 당국이 이 헬기 등을 투입해서 수색과 구조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도로와 교량이 크게 파손돼 있고 또 진흙과 토석이 쌓이면서 지상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1: 네.
0: 여기에 추가 산사태나 홍수 위험까지 있어서 구조대 역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우리 정부도 신속 대응팀 현지 보내기로 했다고 했죠?
0: 네. 외교부와 소방, 경찰로 구성된 11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이 현지로 출발합니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고요. 실종자들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기업들도 또 별도의 대응팀을 보내서 현장 수색과 또 구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의 생사 확인이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우리 실종자들 비롯해서 모든 실종자들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국제팀 전재용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건데 반도체 호황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긴축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3%로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한 겁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건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연속 인상 자체가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데 특히 통화 긴축 기조에 들어서자마자 두 달 연속 인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대로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돼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긴축의 속도를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물가 상승 압박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이제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런 상황에서
2: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3: 실제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와 중동 전쟁 영향으로 3%대를 넘나들면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난달 근원 물가 상승률이 2.6%에 달해 2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높였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 겁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인지 묻는 언론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구체적 숫자를 언급하는 한편 김 위원장과의 관계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를 묻는 기자 질의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기조를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미 당국자의 발언으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2: 중국산 배추 수확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유튜브가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는 조사 결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 배추 등 모두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까지 충청 이남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0: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영배 전남광주시장이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모 방식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직접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민 시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자세로 용수와 전력 등 반도체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주권은 팹 연구시설, 서부권은 전력 반도체, 동부권은 소재 부품 장비 거점을 육성해 지역 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곡성과 신안에서 주민등록 인구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수가 지급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곡성이 3.6%, 신안이 9% 늘어 평균 6.3% 증가했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수도 곡성 21.9%, 신안 15.1% 등 평균 18.5% 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남 광주 내 시범지역 4곳 중 남은 구례와 보성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름철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남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둘째 주 33주차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6명, 이 가운데 전남광주는 4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한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9.1%로 3주 사이 2.8배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여름 재유행 규모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개인별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영암군 삼읍 대불산업단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도, 국지도 8개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은 완도 약산에서 금일 해상 교량과 강진 마량에서 군동 국도 확장, 해남 북일에서 강진 도암 국지도 개량 등 모두 8개 지구 총 연장 92.2km로 사업비는 1조 8,328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들 사업이 올 하반기 국가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오는 2027년 실시 설계 착수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전남광주가 포함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0% 인하될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남부권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김사랑입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얼음이 맺힌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리고 흥겨운 음악이 아닐까요? 바로 오늘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제4회 강진 하맥축제가 열립니다. 강진 귀리를 활용한 라그와 홉의 향을 살린 IPA, 부드러운 브라운 에일,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오렌지 밀 맥주까지 네 가지의 하멜촌 맥주를 비교해서 맛볼 수 있는데요. 입장료 10,000원이면 공연도 보고 다양한 맥주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되고요. 강진역과 축제장을 잇는 무료 셔틀 택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금물인 거 아시죠? 오고 가는 게 무료 셔틀 버스나 택시 이용해서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강진에서 시원한 맥주와 흥겨운 음악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마무리해보세요.

0: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사흘 동안 EDM 파티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함액 축제가 열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이무진, 크라잉너, 노브레인 등이 함께하는 락 페스티벌도 열리거든요.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와 음악, 공연이 터지는 3일간의 여름밤, 친구, 연인, 뭐 가족 할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단 성인이 아닌 분들은 맥주 즐기시면 안 되겠죠. 다른 음료로 즐기셔야겠죠. 여튼 올 여름 마지막을 시원하게 즐기고 싶다면 강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의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 동서, 백조싱크, NH농협 손해보험, 브람스 안마의자, 롯데렌탈,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과 함께 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뜨거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모아 김현진의
1: 스포트라이트.
0: 자, 오늘도 김현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현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와, 한낮에는

0: 어떤 스포츠 소식 준비하셨어요?
1: 네, 오늘도 우리 기아 타이거즈 소식 가져왔고요. 아, 예,
0: 해야죠, 해야죠.
1: 오랜만에 전남 드래곤즈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0: 축구 소식까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부 시작하기 전에 퀴즈 먼저 내볼까요?
1: 네, 다음 달 나고야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데요. 직전 시즌에는 중국의 이곳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됐습니다.
0: 아, 네.
1: 2022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는 어디였을까요? 1번 항저우, 2번 광저우.
0: 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1: 조금 난도가 있나요? 예,
0: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반가운 기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 네, 기아 요즘 기세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경기 모두 다 이겼네요.
0: 그러니까요. 그 특히나 화요일 경기에서 끝내기 말로 홈런이 나왔는데 네. 이게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지난 일요일 키움과의 경기에서도 말로 홈런 때문에
1: 졌죠.
0: 예,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말로 홈런으로 예. 경기에서 이기고 네. 이게 근데 KBO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1: 네. 9회 말 투아웃 대타 역전 말루 홈런도 처음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경기에서는 끝내기 말루 홈런을 맞고 졌는데 네네. 다음 경기에는 똑같이 그렇게 이긴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0: 네. 이러니까 기아 경기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억울해서 예, 잠을 못 자고 그쵸? 이겨도 너무 짜릿하게 이겨가지고 잠을 못 자고
1: 예. 도파민이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 기아의 경기력은 연패는 빨리 끊고
1: 그쵸?
0: 연승은 계속 이어가는 하고. 이런 흐름이라서 참 좋더라고요.
1: 네, 지난주에는 예. 6연승까지 했는데요. 또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김도영 선수 홈런 또 터뜨렸습니다.
0: 아, 맞아요.
1: 이렇게 되면서 39호 홈런 기록했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2024 시즌에 38개 기록을 넘어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0: 네. 근데 아직 지금 시즌 중이니까 계속 개인 최고 기록은 경신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김도영 선수가 과연 올 시즌에 홈런을 몇 개까지 칠 수 있을지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아 선수들 참 활약이 골고루 좋았잖아요.
1: 네. 지난주에 기아 선수들 활약 대단히 좋았는데요. 최고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김호령 선수 말루 홈런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0: 네.
1: 또 우리 기아의 새로운 마무리 이유리 선수도 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두 선수고 또 우리 아기 호랑이 박재현 김동 선수도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특히 8월 19일 수요일 경기에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9회 초 동점 상황에서 박재현 선수가 번트를 대는 척 하면서 안타를 때려내서 또 1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냈고요.
0: 네.
1: 이후에 이제 김도영 선수가 3점 홈런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0: 네. 번트를 대는 척 하다가 안타를 때려내고 점수까지 냈을 때 엄청 좋아하던
1: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0: 예, 박재현 선수의 그 얼굴이 막 생생합니다. 근데 그 전날에 경기에서 보니까 중간에 덕아웃에서 박재현 선수가 김동 선수한테 굉장히 좀 미안해하는 네. 모습이 찍혔었는데 그건 왜 그랬던 거죠?
1: 네, 18일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0: 네.
1: 박재현 선수가 자신의 무리한 두루 플레이 때문에 이제 김도영 선수의 홈런에 더 많은 타점을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에 미안함을 표현했다고 네네네. 하는데요. 관련해서 김도영 선수 경기 후 인터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2: 오늘 홈런 직후 더그아웃에서 또 박재현 선수가 찰싹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서로 오늘은 어떤 얘기 주고받으셨어요?
3: 재현이가 계속 저한테 타점을 주려고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재현이의 무리한 주루 플레이로 저의 타점이 뭐 날아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재현이가 죽어줘서 제가 쳤다고 네, 생각하고 재현이가 내일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김도영 선수는 진짜 대인배예요.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없고
1: 너무 훈훈하죠.
0: 네, 동료 선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잘 네. 느껴집니다. 이제 아기 호랑이들이니까 점점 더 커가면 기아는 무서운 팀으로 네.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가을 야구 문제 없겠는데요?
1: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남 드래곤즈 소식 만나볼까요?
1: 네, 전남 드래곤즈 지난 주말에 기분 좋은 승리 거뒀습니다. 화성FC를 상대로 1-0 승리했는데요. 네. 경기 내내 수비도 굉장히 잘했고요. 또 슈팅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0: 네, 전반 36분에 박태용 선수가

0: 김범수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었는데 이 강력한 왼발 슈팅 정말
1: 네,
0: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1: 정말 강력한 왼발 슈팅이었는데요. 박태훈 선수가 득점이 없었는데 이제
0: 네.
1: 이 골로 득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0: 오.
1: 네, 이팀 승점 3점 얻었지만 아직
0: 네.
1: 더 많이 올라가야 합니다.
0: 열심히 해야죠.
1: 네, 더
0: 예.
1: 열심히 해야 되고 바로 내일 홈에서 이제 천안 시티 FC와 경기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승리해서 또 승점 또 얻고 순위도 팍팍 올라가야 합니다.
0: 네, 지난 주말에 그 승리의 기운을 계속
1: 이어서
0: 이어갔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더 내주세요.
1: 네, 다음 달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데요. 직전 시즌에는 중국의 이곳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습니다. 2022 아시안 게임의 개최지는 어디였을까요? 1번 항저우, 2번 광저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0: 네.
1: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 자,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1부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기아도, 전남 드래곤즈도 순위가 더 쭉쭉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도겸의 고!

0: 전기 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김현준의 스포트라이트 계속 이어갑니다. 퀴즈 한 번 더 내주실래요?
2: 네, 퀴즈입니다. 9월 19일부터 나고야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데요. 직전 시즌에는 중국의 이곳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됐습니다. 2022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는 어디였을까요? 1번 항저우, 2번 광저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자 2부에서는 이제 나고야 아시안게임 이야기 한번 다뤄볼까요? 언제 시작되나요?
2: 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9월 19일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아시안게임, 뭐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2: 큰 대회가 있으니까 또 계속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선수들 경기 챙겨보는 재미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야구나 한국 축구와는 달리 다른 나라 선수들과 싸워서 이기면 이 국뽕도 차오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맛볼 수 있고 네. 또 온 국민의 하나가 돼서 열심히 그쵸? 응원하는 모습도 있고요.
2: 네.
1: 자,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 겁니까?
2: 네, 다음 달 9월 19일부터 10월 4일에 일본의 아이치 나고야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1: 종목들이 참 많은데 구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2: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43종목이 개최되는데요. e스포츠, 근대 5종, 농구, 야구,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펜싱 등 정말 다양한 종목이 개최됩니다.
1: 네.
2: 이렇게 종목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792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1: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네. 하네요. 보니까 근대 5종의 성승민, 전웅태 선수, 배드민턴의 안세영, 서승재 선수, 수영의 황선우, 김우민 선수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 다 참여하는데 이미 메달을 딴 기분인데요.
2: 벌써부터. 네. 네,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야구에는 우리 기아의 김도영, 박태현 선수, 축구에서는 양민혁, 엄지성 선수.

0: 선수, 펜싱에서는 오상욱, 도경동 선수 등이 참가합니다.
1: 네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제대회 영웅들이 정말 많이 참가하죠.
1: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싸워줬으면 좋겠고,
0: 네.
1: 특히나 김동현 선수 비롯해서 안세영 선수도 전남 광주 우리
0: 네.
1: 지역 출신이고, 근데 5종의 서청원 선수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 소속이잖아요.
0: 네,
1: 네.
0: 우리 전남 광주에 연고가 있고 또 소속돼 있는 선수들도 많이 참가하는데요. 특히나 이 선수들의 종목인 배드민턴이나 야구, 뭐 e스포츠, 근대 5종 이런 종목들은 또 우리 아시안 게임의 효자 종목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선수단 모두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저는 생각나는 게, 양궁.
0: 그렇죠.
1: 대표적인 효자
0: 그렇죠.
1: 종목이니까, 또 어떤, 선수가 또 새롭게 등장해서 우리 국민들을 웃게 해줄지 기대가 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저번 아시안 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도 개최가
0: 네.
1: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이 e스포츠 강국 아니겠어요?
0: 강국이죠. 네.
1: 어땠습니까?
0: 네, e스포츠도 우리 기대 종목 중 하나인데 세계 최강 페이커 선수를 필두로 이제 41명의 e스포츠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페이커 선수 국가적 자부심을 안겨드릴 기회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각오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 종목 중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풋볼 이런 건좀 익숙하실 텐데,
1: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표현하는
0: 네,
1: 그
0: 맞습니다.
1: 게임이잖아요.
0: 네.
1: 근데
0: 근데 혹시 그란 투리스모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그란 투리스모라는 게임이 있어요?
0: 네, 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레이싱 게임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종목도 채택이 돼서 우리나라 김영찬 선수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MBC 뉴스 리포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2: 언뜻 오락실의 레이싱 게임 같지만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 그란투리스모 코스 훈련 중인 국가대표 김영찬입니다. 3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따낸 김영찬. e스포츠는 물론 모터스포츠를 알리기 위해 매일 10시간 훈련에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3: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한 번쯤은 따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4: 레이싱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화이팅!
1: 와, 350대 1의 경쟁률을
0: 어마어마한
1: 뚫고 국가대표가
0: 경쟁률이죠.
1: 된 김영창 선수.
0: 네.
1: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또 매일 10시간 이상 연습을 한다니까
0: 그렇죠.
1: 얼마나 지금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0: 얼마나
1: 열심히,
0: 훈련을 하고 있을지.
1: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지, 대단합니다.
0: 네.
1: 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0: 네.
1: 다시 한번 e스포츠의 강국은 역시 대한민국이다. 예.
0: 증명해 주시길.
1: 다른 나라들한테 딱, 멋지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더 내주세요.
0: 네, 9월 19일부터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 개최되는데요. 직전 시즌에는 중국의 이곳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습니다. 2022 아시안 게임의 개최지는 어디였을까요? 1번 항저우, 2번 광저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네,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 정답 공개해주세요. 지역은 어디입니까?
13: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항저우였습니다.
12: 네, 광저우랑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1번 항저우가 정답입니다. 6500님 항저우 잘 맞히셨고요. 4711번님.
13: 네, 1번 항저우. 13세기 원나라 마르코 폴로가 방문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 지상 낙원으로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2: 이렇게 표현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항저우. 6097님 1번. 2958님 1번 항저우. 2022 아시안게임 슬로건이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있다였습니다. 야, 슬로건까지 알고 계시고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13: 네, 6500번님 항저우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255번님 정답 1번 잘 보내주셨습니다. 2821번님도 정답 항저우 보내주셨네요.
12: 네, 4871님은 항저우 닛 땜시 사러야 김도영 최연소 40 홈런 기록 가즈야. 기아 롯데전 수입 가즈야. 김현진 리포터도 야구장 가즈야. 랑디는 방송해야 되니까 안 되고. 예. 네. 그렇죠.
13: 너무 슬프네요.
12: 전 주말에 어떻게든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김도영 선수 최연소 40 맞아요. 홈런 이승엽 선수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13: 한계를 남겨뒀으니
12: 예. 네. 넘어설 것 같아요.
13: 그렇죠.
12: 예. 네. 계속 가즈야. 예. 네. 그리고
13: 네, 4232번님 항저우 보내주셨고요. 6469번님도 정답 1번 항저우입니다. 잘 보내주셨습니다.
12: 네.
13: 0899번님 1번 잘 보내주셨고요.
12: 5251님은 오랜만입니다. 농부택배 안만기입니다. 너무나도 덥네요. 시원한 노래 부탁드립니다. 정답 2번.
13: 아...
12: 아이고. 정답은 아쉽네요. 1번 항저우였습니다.
13: 네, 0899번님도 1번이지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12: 이외에도 5208-4129 등 많은 분들께서 1번 항저우 잘 맞춰주셨는데 오늘 김현진 리포터의 마음을 움직인 분들은 누굽니까?
13: 네, 오늘의 당첨자는
12: 네.
13: 2821번님, 423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2: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4871님의 신청곡 이룬의 젊어 좋겠다 보내드리면서 김현정 리포터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0: 너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의 3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 인원이 휘말린 대홍수가 난 네팔에 11명 규모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4명과 소방 5명, 경찰 2명으로 구성됩니다.

됐으며 임상호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팀장을 맡았습니다. 임상호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지에서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오늘 오후 민간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거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하며 현지에서 한국인 수색과 구조를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과 관련해 신현송 총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는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 오름세가 더 확산하기 전에 사전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 향후 6개월간 완만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추가 인상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제주경찰청장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 지휘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 지역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도입한 사람들이 너무 근시한 적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해 시장 참여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정책의 결과로 나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껴야 오를 것이라며 일시적인 이벤트로는 지지율의 반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 예정일을 오는 10월 7일로 결정했습니다. 돌발 변수를 대비한 발사 예비 기간은 10월 8일에서 14일까지로 설정했고 발사 시간은 낮 12시 32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톡쏘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3, 4부 함께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중간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보내드리는 슈로드 논스톱 뮤직 함께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즐거운 오후 2시 가을맞이 이벤트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가보고 싶은 분들 티켓 증정 이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태안 가을꽃 박람회 가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신청하신 분 한 분께 문자를 통해서 총 네 분이서 입장할 수 있는 티켓 업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환인제약, 음주 후엔 팀앱들이, 탄탄방수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유성 물산교역, 환인제약,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7: 한인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주로드 논스톱 뮤직.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드리는 주로드 논스톱 뮤직 시간입니다.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묶어서 보내주시면 온전히 신청자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목요일 3부를 가득 채워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샵 0891번으로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곡을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사연이 좀 길어서 문자로 못 보낼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포 MBC 홈페이지 즐거운 오후 2시에 사연엔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차례 모아뒀다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20일에 문자로 신청해 주신 2211님의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랑디님 하시면서 다섯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조제제 모르시나요? 아이유의 좋은 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노라조의 사이다, 마찬가지 노라조의 슈퍼맨까지 다섯 곡 보내주셨습니다. 한 곡 빼고 다 신나는 곡 청해 주셨네요. 예, 이 여름에 들으면 이 더위를 물나게 할 만큼 시원한 노래들 청해 주셨는데 오늘 주로드 논스톱 뮤직은 2211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제제 모르시나요? 아이유의 좋은 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노라조의 사이다, 슈퍼맨까지 논스톱으로 함께 하시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일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재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샵 0891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7428님 좋은 선곡 좋아요. 잘 듣겠습니다. 목포 MC 라디오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아까 논스톱 라이브 논스톱 뮤직 시간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선곡은 우리 2211님 청취자 2211님이 보내주신 건데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7088님 여기는 해남 읍인디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했는데 햇빛만 쨍쨍 비추네요. 송대가님의 그 사람이 그 사람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목포역 부근도 아까까지는 먹구름이 막 꼈었는데 슬슬 또 걷히고 있네요. 참 비라도 좀 시원하게 내렸어야 되는데 아유 참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리고 6097님 축하해주세요. 사랑하는 조카가 건강한 딸을 순산했답니다. 집에서 몸조리 중인데 조카랑 같이 듣고 싶어요.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아, 건강한 딸을 순산했다니 아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울까요. 예. 그러면 우리 6097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조카가 딸을 순산한 거니까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는 그 조카분도 좋아하는 노래 맞죠? 6097님 또 워낙 장민호 씨 팬이다 보니까 6097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뭐 풍악을 울려라 너무너무 축하 할 일이고 또 풍악을 올려야 할 일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관의 그 사람이 그 사람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앞서 들은 노래 송대관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틱땡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정성웅님께서 최성수의 남남이란 노래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8929번님께서 랑디님 날씨가 허벌나게 덥단께요. 마지막 더위라서 참고 있냐면서 고구마 캐고 있단께요. 와, 열심히 캐셨네요. 한 박스 가득 담긴 고구마 사진 보내주셨고 또 멋진 덥지만 진짜 멋진 풍경 사진 그리고 펜스에 주렁주렁 달린 호박 사진까지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셔요. 8929번님 감사합니다. 아, 중간중간 잘 쉬시면서 그늘에 쉬시면서 수분 섭취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28님은 해남 맞고요. 그러게요. 소나기라도 온 데서 기다리는데 안 오고 징하게 덥네요 하시면서 이지연의 노래 바람아 불어다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지연의 노래는 바람아 멈추어다오인데 아마 그 더운 바람이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느낌에서 신청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성수의 남남 그리고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두 곡입니다.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곡은요, 5138님의 신청곡 마이진의 빈손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못다한 사연과 신청곡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119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마이진의 빈손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내신 뉴스입니다. 중국 국경 인근의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168명이 숨지고 138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경찰은 홍수 발생 이틀째인 현지 시간 27일 165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82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룡현에서도 이번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1.5% 증가했는데 특히 공적 지원이 포함된 이전 소득이 93만 1천 원으로 20.4% 급증했습니다. 2분기 월평균 소비 지출은

0: 3만 2천 원으로 가정용품, 가사서비스와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늘어 1년 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모든 소득 분위에 영향을 줬고 특히 1분위 소득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로 웃돌면서 근로자 실질 임금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6월에 341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0.1% 줄었습니다. 실질 임금이 석 달 넘게 감소한 건 2023년 4월부터 5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평이한 임금 상승률에 비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영향으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정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조치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 등은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고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석유화학 제품 원료의 매점 매석도 금지됩니다. 산업부는 현재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비상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 여권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성용 검사를 고발하면서 낸 고발장에 AI가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허위 판례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권 최대 80mm, 전라권과 충청권 최대 7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5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기본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리기.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이 만인의 상식이자 불가침의 진리라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무리 봐도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이른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거세게 반발할 텐데 대체 어찌하는 게 좋을까? 그의 전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를 과감하게 헤쳐나가기로 했다. 맞다면 과감하게 헤쳐나간다. 더 이상 좋은 답이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오늘 신속 대응팀이 네팔로 출국하는 장면을 봤어요.
3: 네.
4: 근데 이 현지에 계신 분들도 구조하러 가시는 분들 생각하면 진짜 계속 마음이 쓰이고 무거운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저도 어제부터 뉴스를 계속 보게 되는데 무섭고 참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4: 아,
3: 그야말로 순식간이잖아요.
4: 너무 순식간이라 예. 내가 뭘 봤지 싶었어요.
3: 진짜로.
4: 근데 이게 보니까 물론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미국 지질조사국 얘기로는 빙하 붕괴 과정에서의 흔들림이 산사태와 홍수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빙하가 붕괴됐다는 건 결국 지구 온난화의 문제 맞잖아요.
3: 그렇죠.
4: 아.

0: 많은 전문가분들이 빙하가 녹고 산이 불안정해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게 네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긴장하고 수습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예, 그렇게 됐어요. 예. 이제. 아, 오늘 신속 대응팀이 네팔로 출국하시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꾸벅 인사를 하고 들어가시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 뒷모습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저희가 네팔에 가서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네. 이곳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혹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 듣고 계신다면 네. 저희 지라시에도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목요일 첫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김범수 씨의 노래입니다. 위로.

0: 네, 목요일 첫 곡으로 김범수의 위로 듣고 오셨고요. 8091님, 너무 가슴 아파요. 일하려고 그 먼 나라까지 간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빕니다.
1: 네, 아, 진짜 한 마음으로 쑥 TV를 보든 뭐 어디에서 뉴스를 듣든 네.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쵸. 그 힘이 느껴져요. 지금 맞습니다. 요즘은. 네. 자, 9676님이 대구 북구는 천둥 번개가 칩니다. 하늘에 구멍 난 줄 알았어요.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뭐 좁다 좁다 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여러 개일까.
0: 그러니까요.
1: 어, 어디는 폭염 때문에 힘들고 어디는 비 때문에 힘들고 그죠. 이래저래.
0: 서울은 좀 더운데.
1: 그렇죠. 서울은 무더위가 엄청납니다.
0: 대구는 비가 엄청 오네요. 그쵸? 예.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라시 1, 2부 도움하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키움증권
1: 백조싱크
0: SK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0: IS 동서
1: 올품
0: 성원 에드피아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1,500명이 넘는 이웃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7: 병마와 싸우는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아파해주신 여러분의 진심,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살아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6: 30년의 진심,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7: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 오늘은 또 누구가 우리를 웃겨주실까?
7: 아저씨지. 제목 신혼 첫 명절에 생긴 일. 경기도에서 주신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7: 네.
6: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시댁에서 사흘을 지냈을 때 일이에요. 그때는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어도 새색 씨가 시댁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긴장되고 떨렸죠.
7: 그렇죠.
6: 시댁에 도착

0: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갈비에 전에 잡채, 송편, 식혜까지 한가득 음식을 해두셨어요.
1: 아이고 그래 시어머니가 너 준다고 밤새 만드셨다. 많이 먹어라 새아가.
2: 네 아버님.
1: 그래 아이고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
0: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더 잘 먹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먹고 먹고 또 먹었죠. 남편은 옆에서 그러대요.
1: 자기야 그만 먹어. 칭찬만 한다고 명절상을 혼자 다 먹으려 그래. 그러다 똥 싼다.
0: 네. 남편의 말은 씨가 됐어요. 먹기는 계속 먹었는데 시댁이라고 첫날도 참고 둘째 날도 참았더니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일을 마음껏 볼 수가 없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하필 화장실이 거실 바로 옆이었기 때문이었죠.
1: 아...
0: 화장실에서 가글을 해도 볼일을 봐도 그 소리가 고스란히 다 들리는 그런 구조 아시죠? 그래서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셋째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세차게 시계 경고가 왔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구
2: 언니,
1: 배고픈 사...
2: 저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힘을 줄 때마다 옆 세면대 물을 틀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물 트는 소리를 낸 끝에 저는 사흘 동안 참았던 걸 겨우 다 해결했고 이제 개운하게 변기물을 내리고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나가면 됐는데 그런데 안 내려가. 물이 다시 내려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껏 한 번 더 내렸어요. 어떻게 물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어떡하지 바가지로 물을 부어도 보고 괜히 그 락스를 뿌려도 보고 그랬는데 변기가 안 뚫리는 겁니다. 제가 한참을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남편이 화장실 문 앞에 와서 묻더라고요.
1: 여보 무슨 일이야?
0: 저는 문을 조금만 열고 아주 작게 새까맣게 얘기했어요. 변기가 막혔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신이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은 안을 힐끔 쳐다보더니 바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1: 나는 그런 거 못해.
2: 뭐야? 지금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어.
1: 나는 못하고 그 사람 불러올게.
2: 미쳤나 봐. 이 집안에서 지금 어떤 사람을 부르려고.
1: 아버지! 변기 막혔다는데.
0: 문천식 물 만났다. 이런 캐릭 진짜 잘하는데. 저는 또 한 번 하늘이 노래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제가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선택한 남자가 할 소린가? 잠시 후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평소엔 말씀 별로 없으시고 저만 보면 새아가 하시던 분이었는데 역시 아버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소매를 조용히 걷어 올리시더라고요.
3: 여보 저 뚫어뻥 가져와요.
0: 아버님은 그 뚫어뻥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오셨고 저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1: 아버지 이거 많이 막힌 것 같은데? 뚫어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0: 진짜! 좀 다물어 제발 좀!
1: 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지! 살다 보면 변기도 막히고 그러는 거지. 와이프 지금 난처한 상황에 너 호들갑 떨지 말고 다들 나가서 문 닫어.
2: 죄송해요.
1: 아니다. 괜찮다.
0: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버님을 화장실에 두고 문을 닫았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4: 그 세 번 이상 하는 게 어딨어?
3: 이게 단단히 마음을 먹었네. 안 돼.
0: 그렇게 열심히 뚫으셨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셨나 봐요.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3: 이런 씨.
0: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그 점잖은 아버님이 내뱉는 욕설을. 남편도 그 소리 듣고 많이 놀란 눈치였죠.
1: 아버지 방금 뭐라 하셨어요?
0: 조용히 좀.
1: 왜?
0: 그러자 화장실 안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들린 아버님의 대답.
1: 저 새아가한테 한 말 아니다.
0: 정말 쥐구멍이 세팅돼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영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1: 아버지 그럼 누구한테 하신 건데요?
0: 또 한 번의 침묵. 그리고 흘러나온 대답.
1: 변기한테 했다. 새아가한테 욕한 건 절대 아니야.
0: 진짜 어떡하지? 어떡해?
1: 제 진짜.

0: 괜찮아요? 주식하신 거 아니에요?
1: 조용히 좀 해.
2: 아, 왜? 아유, 아들, 그거 좀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라. 너는 저 애비 걱정하지 말고 창문부터 열.
1: 아버님 죄송합니다.
3: 남편은 창문을 열고 시어머니는 방향제를 가져오시고 그렇게 온 가족이 제가 막아놓은 변기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화장실 안에선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식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0: 와, 대박이다, 뚫렸다. 와,
3: 세상에 뚫렸다. 그렇게 박수를 받으며 아버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셨는데 정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영화처럼 맺혀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저를 안 보시고 다른 곳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4: 세아가 저 이거 이제 잘 내려간다.
1: 아버님 그래. 고맙습니다.
4: 그저 다음부터는 말이다 사흘씩 참지 마라. 에, 변기도 준비할 시간 있어야지.
3: 그날 어머니는 제 앞에서 다시 밥상을 차려주셨고요.
0: 엄마 우리 자기 그만 줘 또 막혀.
3: 아유 세아가 오늘 인천집 가는 날이잖아 맞지? 가서도 막히면 네 시아버지 또 불러라.
0: 그러다가 아버지 가스 중독되면 어떡해.
1: 조용히 좀 하라.
0: 아, 왜 왜 농담도 못해.
3: 물 만났다 물 만났어. 좋아 아주. 참으로 점잖고 자상하신 우리 시아버님. 그러나 아직도 묻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변기 뚫다가 아버님 자신도 모르게 내뱉으셨던 그 욕설 진짜 변기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4: 아, 그럼요.
3: 아니면 변기를 막은 새아가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언젠가는 이 질문에 꼭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반성하세요.
4: 왜요? 열심히
3: 게시판 난리 났어. 박가연님, 아우 남편 이걸 죽여 살려. 아유 확 그냥. 김화정님, 아우 순식이 너무 얄미워. 아 남편이 좀 뚫으면 안 되나?
0: 아 난 그럼 못해요.
3: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이야 이게? 이러시면서 네.
5: 네. 장세정님 아 그래서는 남의 집 가서는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집 화장실 안 가요.
4: 근데 이분도 죽을 뻔했대잖아요. 3일을 일을 못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3: 아 깐족거리는 네. 거 봐. 아 진짜
4: 그 싸야지.
3: 어머 아 꼴배기 아니 아까 문천식 씨가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대본을 미리 숙지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대본을 미리 보고 있는 거야. 왜 그러지? 아 누나 진짜 오늘 진짜 와 이거 어떡하냐 나
4: 아니 맞춤옷이 왔더라고요
3: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하는 네. 표정이 아니라 진짜 막 들떠서 도파민이 미리 분비되고 있는 그 얼굴 있잖아요 왜.
4: 이거 한번 해주세요 전선희씨 구리꾸리님
3: 구리꾸리님
6: 임신 중인데 사연 듣다가 입덧 올라와
4: 어우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새댁 예, 죄송합니다
3: 왜냐면 이 느낌을 아니까 네. 계속 이런 소리만 들어도 자극이 되거든
4: 아, 아주 지금 임신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아,
3: 이게요 네. 다른 집도 아니고 시댁이잖아요.
4: 그렇죠. 조심스럽죠.
3: 그럼 긴장감과 압박감이 더 세다고. 그리고 네. 어머님, 아버님이 또 평상시에 몇 배로 챙겨주시는데 그걸 안 먹고 깨작거릴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착한 거야. 그런데 또 갖다 먹은 거야 다.
4: 드리자면 계속 물을 한 번씩 내리면서 일을 보셔야 돼요.
3: 아 조용히 하라고 지금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힌 거냐고. 진짜 왜 이렇게 남편한테 빙이 돼가지고 안 나올까?
4: 아니, 그걸
3: 빨리 빠져나오라니까.
4: 그걸 한 번에 내리냐고 그거를.
3: 왜 깐족깐족거리고 있냐고 진짜.
4: 아 정보처럼 알려주는 거 아니야.
3: 진짜 아, 나 그 화장실에다 가둬놓으면 좋겠네 진짜.
4: 참.
3: 1080님. 저도 평생 소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큰일 보는 게 소원입니다. 막힐까 봐 누다가 자르고 물 내리고 누다가 자르고 물 내리고 아,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해요.
4: 아 잘하셨어요. 안 막혔잖아요. 잘하셨어요. 예.
3: 나 진짜 언젠가는 정말 막힌 화장실에다 너 넣을 거야. 집어 넣을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문 잠궈 놓고 나올 거예요.
4: 시원하게 해보시기 바라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3: 놀아줍니다. 사이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세면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0: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0: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버지, 정이가 똥 싸는데 변기 막혔대요.
0: 제발 입 좀 다물어.
1: 아 그래 괜찮다. 아, 살다 보면 변기가 막히고 그럴 수 있지. 자 다들 나가 문 닫고 나가 있어.
0: 네
1: 어.
0: 죄송해 아버님. 어머 어떡해요 어떡해.
2: 이런 삐삐삐.
3: 어머.
4: 어떤 욕설이었을까요?
1: 그러게요. 아마 그 뚫어뻥의 효과가 없음에 대해서 원망,
4: 맞아요.
1: 예, 그런 거겠죠. 예.
4: 그럼요, 그럼요. 사람이 아니야. 그 며느리를 향한 게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땐 그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안 생기는 것.
1: 그렇죠, 그렇죠.
4: 점잖은 시아버님이 변기를 뚫다가 욕설을 내뱉은 사연이었는데 네. 그 사연자분 도와주다가 이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자기 모르게 확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고된 상황에 빠지면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그래도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일이 더 커졌을 겁니다. 기사님 부르거나 이러면.
4: 암요.
1: 예. 예. 정선우 씨도 난감한 상황에서 누가 도와준 경험 있나요?
4: 그럼요. 저는 그 운전 처음에 주차 못하고 그럴 때 그 체육관 관장님이 내려와서
1: 오셔가지고.
4: 병렬 주차해 주셨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었어요.
1: 그런데
4: 그분이 잠깐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 사나우니까 내려오셔서 나 봐.
1: 그렇죠.
4: 그런 것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나를 구해준 사람. 각종 그렇죠. 위기 상황, 난감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 받고 있습니다.
4: 뭐가 있을까요? 아, 그게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막 그렇죠. 아내한테 혼나려고 막 하는데 일촉즉발의 위기에 딸이 더 큰 사고를 치고 들어와죠.
1: 그렇죠.
4: 나는 네. 뒤로 밀리고 잊혀진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4: 그런 거 있어요.
1: 또는 뭐 술 먹고 택시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구토 올라오는데 친구가 겨우 입을 막아줘가지고 네, 살았다든지.
4: 입을 막아주는 것도 바람막이에 그 자기 후드 쪽 있잖아요.
1: 아,
4: 그쪽을 이렇게 입으로 대주면 돼.
1: 저런.
4: 난 경험해봤지. 그거. 대줬어요.
1: 수고하셨습니다.
4: 친구한테. 예. 아, 내 바람막이를 친구한테.
1: 진짜? 헌신하셨네요.
4: 그럼 나 헌신했어 진짜.
1: 네. 문자번호 #8001번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구해준 사람 보내십시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 얹을게요.
1: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들을게요.
4: 비주입니다. 누구보다 널 사랑해.

0: 조용필 씨가 저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1: 오.
0: 제가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갔었는데 조용필 웨이터분이 부킹을 해주셔서 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1: 대박.
0: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그날부터 1일이 돼서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혼에 꼬린까지 하게 됐죠.
1: 와, 강태성님. 멋있다. 저희 가끔 클럽에서 만나 연을 맺은 네. 그런 부부들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0: 그쵸.
1: 근데 그렇게 연을 맺게 해준 분을 아직도 고마워한다는 경우는 드물어요.
0: 아, 여기 네. 조용필님은 주례 선생님 못지않게 고마운 분이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네. 그렇게 했을 때 수십 년이 지나고 십수년이 지나면은 이제 조용필 찾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고결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네. 것 이것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0: 맞아요. 원망 안 하시네.
1: 그렇죠. 네. 박상우님,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혼나고 있으면 딸이 나타나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아니면 엄마 나 심심해 책 읽어줘
0: 우와.
1: 라고 합니다. 저를 구해주는 딸이 진정한 혈호입니다.
0: 와 진짜 짱이다 따니.
1: 딸 없었으면 어떡할 뻔.
0: 박상우님에게는 우리 공주님이 아이언맨이고 맞아. 토르고.
1: 맞아. 네. 근데 상우님이 대신 해주실 생각은 없어요? 언제까지 딸한테 기댈 거냐고.
0: 근데 박상우님 혹시 따님 혼날 때는 가만히 계실 것 같은데 그죠?
1: 어우 진짜. 네. 아빠랑 딸이 돈독한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집을 보면은 와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
0: 네.
1: 근데 요즘 아빠들은 또 옛날 아빠들하고 살짝 결이 다르잖아요. 친구 같잖아.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조카가 제 동생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 보면은 네. 되게 부러워요.
0: 그렇죠.
1: 맞아요. 약간 평등하고 수평한 관계가 된 것 같아서.
0: 다음 수영 쪽이라 정선우 씨 반가울 것 같은데. 3638님
1: 예.
0: 수영을 갔는데요. 가슴 패드를 안 갖고 간 거예요. 같은 방 왕 언니가 60대신데
1: 네.
0: 그 언니가 글쎄 이태리 타올 있잖아요. 초록대 미리 반 잘라가지고 양쪽에 대라고 해주셨어요. 무사히 수업을 해서 좋았지만 때밀이 자국은 네모로 남아있더라고.
1: 남죠. 그 엄폭엄폭 패인 것까지 그 무늬가 그대로 박히죠.
0: 아 그럼.
1: 근데 이게 안 쓸려서 다행이다 그나마. 그 때타월이 아무래도 까슬까슬해가지고.
0: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쓸리면 안 되죠.
1: 영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쓸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착붙이었나 보다.
0: 천만 다행이네요.
1: 예, 저도 요거 놓고 다닐 때 왕왕 있어가지고 배영은 못해요 그러면.
0: 야,
1: 아무도 신경 안 써 사실은. 누가
0: 그렇죠.
1: 그걸 신경을 써요. 근데
0: 나 운동에 바쁜데.
1: 본인이 괜히, 너무 괜히. 신경이 쓰이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 너무 그건 이해합니다. 우리 8552님 벨리 대회 나갔어요. 벨리 댄스인가 봐.
0: 네.
1: 제가 그날따라 엉덩이를 앞뒤 좌우로 너무 세게 튕기는 바람에 치마 벨트가 탁 풀어지면서
0: 아이고.
1: 치마가 스르르 내려간 것도 몰랐어. 근데 바로 뒤에 회원이 자기 몸으로 바로 가려주면서 치마 입어 치마 그래가지고 위기 상황을 모면했어요.
0: 우와.
1: 큰일 날 뻔했다 진짜.
0: 진짜 난리 날 뻔했네요.
1: 벨리 댄스 대회 나가서 진짜 벨리만 보여줄 뻔.
0: 네.
1: 다 보여줄 뻔. 근데 그게 이렇게 겹겹이 입는 거긴 한데
0: 네,
1: 당황하면은 다 놓치잖아요.
0: 그 대회는 또 귀한 시간들이니까 영상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센스 있게 딱 가려줬으니까.
1: 맞아. 박제될 뻔. 근데 이제 보면 많이 튕기긴. 잘 쪼여 매셔야겠다. 그 저는 치마 풀리는 건 줄 몰랐거든요 벨트가. 근데 이게 묶는 건가 보다.
0: 그러니까
1: 내려가나 보다. 튕기니까 이게 후루룩 풀어진 거죠.
0: 조심해야겠네요.
1: 김명사님.
0: 아 야구 보러 갔는데 야구 파울 타구. 파울 타구가 저한테 날라오는 거 저는 소리 지르면서 오오오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꼬마가 글러브 끼고서 멋지게 잡아줬어요.
1: 와 대박. 꼬마가요? 공 센스 어떻게 해?
0: 아빠랑 아마 캐치볼을 많이 했나 봐요.
1: 그런가 보다. 네. 이게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탁 잡는 그런
0: 그렇지,
1: 건가 보다.
0: 그렇지.
1: 야, 이거 만약에 꼬마가 아니었으면 진짜 약간 로맨스 각인데. 우리 꼬마 너무 기특한데.
0: 멋있네요.
1: 네. 5045님. 저는 20대에 유치원 교사 시절에 첫 차를 구입했어요.
0: 네네.
1: 호기롭게 엄마를 태우고 시장에 갔는데 복잡한 시장에 들어가긴 했지만 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0: 아이고.
1: 때마침 유치원 학부모님이 지나가시다가
0: 아 선생님 나와요.
1: 네? 아니 아이고 네. 그래도 될까요?
0: 아, 제가 해드릴게요.
1: 흔쾌히 차를 빼주셨습니다.
0: 와.
1: 그때 구해주신 승현 아버님 잘 지내시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0: 야 완전 구세주죠.
1: 맞아요.
0: 시장에서 차 이렇게 넣고 못 빼면 욕 많이 먹거든요.
1: 그럼요. 네. 제가 이태원 쪽을 차를 몰고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이태원 쪽에 그 주택가 쪽에
0: 네.
1: 내비가 이 안내한 대로 다 가도 안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지.
0: 맞아요.
1: 그대로 갔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차를 딱 박아놨는데 이게 뒤로 빼기도 돌릴 각도 안 나오고.
0: 아.
1: 그래서 거기서 진짜 양치하고 계시던 주민이 빼주셨어요. 후진해서.
0: 아유 진짜 천만다행이다.
1: 아, 그런 쪽이네 나는. 참 대한민국 아름답다.
0: 정선우 씨 돈 많이 받았네.
1: 그렇네요.
0: 예.
1: 자 우리 0209님.
0: 1990년대 국민학교 1학년 때 푸세식 화장실에 빠진 저를 셋째 방 언니가 구해준 적이 있어요.
1: 와.
0: 제가 이제 빠

0: 졌거든요. 체격이 작아가지고.
1: 어떡해.
0: 그런 언니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도 늘 행복하시길 바래요.
1: 그 언니도 어렸을 텐데.
2: 그러게.
1: 그러게. 와, 근데 이렇게 똥 빠진 애를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빼줬나?
2: 아니 손 잡아서 그죠?
1: 그렇지.
2: 언니 손 잡아. 그래서. 와.
1: 그 이제 예전에 푸세제 화장실 좀 무서워했어요. 깜깜했잖아, 되게.
2: 맞아. 안 보이니까. 아이고.
1: 깜깜했는데 모를 거야. 아마 밖에는 푸세제 화장 구경도 못한 우리 스태프들은 민성 PD 모르죠. 푸세제 화장실. 지금 진짜 바닥이 보이는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2: 그렇죠. 아래가
1: 지옥이야 지옥. 깜깜해. 자, 하동균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그녀를 사랑해줘요.

0: 7746님,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그날 숙박 인원이 저밖에 없어서 운영하시는 사장님 세 분이 저를 그 동네 관광시켜 주셨는데 연못 구경을 하다가 그만 제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저를 건져 올려주신 남자 사장님과 빨래해서 건조까지 해주신 여사장님 진짜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1: 야. 아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빨래해서 건조까지 시켜주셨다는 진짜. 그 표현의 여유가
0: 엄마 아빠 좀 다 해주셨네요.
1: 그래 맞아 진짜 A부터 Z까지
2: 뭐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그냥 뚱뛰는 줄 알고 발을 디뎠다가 네. 가슴 높이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남자 사장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데 순간 스치는 생각이 내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네. 잘 끌어올려주셔가지고
1: 아이고야.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보통 그 건조까지 시켜주시진 않는데.
0: 그러니까 우리 나영 씨 손 많이 가네.
1: 뽀송뽀송 해졌어요?
2: 네. 덕분에 다 남은 여행 이어갔어요.
1: 아, 근데 대단하다. 전국 일주를.
0: 나영 씨 진짜 전국을 네. 다 다녔어요?
2: 아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멀어서 못 갔던 지역들 위주로 아, 제가 전라북도 순창인데 이렇게
1: 좋죠.
2: 가평이랑 이런 쪽은 잘 못 가거든요. 또 5시간 이렇게 걸려요.
1: 그렇죠, 그렇죠. 반대구나.
2: 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하나씩 여행하고 가평 찍고 좋다. 다시 쭉 내려왔어요.
0: 잘하셨네.
1: 어머, 진짜 멋지게 산다. 네. 나영 씨 지금 이제 또 여행 뭐 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리스트업 네. 해놨겠네요.
2: 아 여행 저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고 있어가지고 아,
1: 쉽진 않겠다.
2: 네, 애들이랑 너무 멀리 가는 곳을 못 가니까 맞다. 그게 좀 아직 아쉬워요.
0: 맞아요. 애기들이 멀미하거든요.
1: 네, 맞아요.
2: 네네.
1: 근데 뭐 맞아요. 매일같이 버라이어티 할 텐데 뭐 육아가 곧 여행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힘들긴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0: 그럼 나연 씨 지금은 애기만 보세요 아니면 네. 인도하세요?
2: 아, 저 애기 이제 둘째가 두 돌 반 정도 지났고 네. 둘째가 둘 됐을 때 제가 강아지 미용실을 창업을 해가지고
1: 어머나.
2: 네, 그래서 왕복 2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1: 어머 김 사장님 저랑 또 아주 연관이 아유. 없는 분은 아니네.
0: 동물 쪽이네.
2: 네. 자,
1: 오늘 또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네. 뭐 원하시는 분께 메시지 네, 남길 네. 시간 드릴게요.
2: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보.
1: 어떡해.
2: 아, 제가 일하느라 아기들을 잘 케어 못할 때 남편이 항상 새벽에 일찍 출근했다가 빨리 하원 애들 하원에서 밥 먹이고 씻기고 재워주기까지 진짜 잘 보거든요, 애들을.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1: 아, 사랑스럽다.
0: 되게. 이런 남편 없는데.
1: 맞아.
2: 맞아요.
1: 그리고 이런 고마움이 또 가까울수록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네. 예쁘게 표현해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맞아요. 네, 자 오늘 나영 씨가 네,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2: 네네.
0: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날 우리 사장님들과 먹었던 전용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즉석 떡볶이, 2번 한우구이, 3번 회.
0: 즉석 떡볶이.
2: 지금까지. 네. 네네네.
0: 한우 회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미 무료예요.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1: 네,
2: 고생하세요.
1: 행복하세요. 네.
0: 참 좋으시다.
1: 진짜 밝다. 엄청 우리까지 밝아지는 느낌?
0: 그러니까요.
1: 재능이다, 이분의. 그죠?
3: 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네, 물에 빠졌던 관광통신원이 그날 사장님과 먹었던 저녁 메뉴는요?
9: 1번 떡볶이였습니다. 어우, 떡볶이 땡겨.
8: 네.
9: 9551님, 0183님, 정홍구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2부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9: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까지 들으시고 5시 5분에 찾아뵐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0: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통합특별시 주청사 무한확정 민관합동대책위원회가 새 조직개편안으로 전남청사의 행정기능이 약화돼 남학신도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입장문에서 광주청사의 시장 상근과 핵심 기능이 집중되면서 공무원과 민원인 등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가 위축돼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건전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해온 전남의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반영해 핵심 기관 운영 기능을 전남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이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에 281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최근 군청에서 열린 협약 시배에는 이남호 군수와 주식회사 모구 H텍, 주식회사 성원 SP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빅그린 산단 3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두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트럭 적재함 도어와 차량 상단 루프백, 루프렉바 등으로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의 직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름철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남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둘째 주 33주차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6명, 이 가운데 전남 광주는 4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한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9.1%로 3주 사이 2.8배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여름 재유행 규모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개인별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지는 백중사리를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목포해경은 백중사리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의 갯벌과 갯바위 등 연안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기상 악화 시 연안활동 자제와 대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어빈과 선박 종사자들에게 출항 전 기상과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최대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에서 다음 달 4일부터 4흘 동안 영암 무화과 축제가 3옥 일원에서 열립니다. 무화과에 반하다 영암에 머물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제철 무화과와 무화과빵, 스무디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0.8도, 습도는 72%입니다. MBC 5시 뉴스 임사랑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이주노동자 일터에 가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 앞에 제육볶음이 놓여있고 빨리빨리 식사 문화에 당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 하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오늘 뭘 먹을지 미리 알려주고 식사 시간을 조금만 여유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이건 모두가 바라는 식사 문화 아닌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함께 들어가실까요?
2: 자,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집니다. 5688님. 다들 민만사 들으며 깔깔깔 하실 때 저는 오늘도 진지하게 숨겨진 교훈을 찾아 캐보겠습니다. 아작! 와,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분들 덕분에 민담 만담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그냥 가볍기만 해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1: 교훈이라는 뼈대가 있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웃음 깔깔이로 살을 붙이는 거죠.
2: 그 뼈대를 우리도 모르거든요. 우리도 당시 모르는데 여러분이 발굴해내시더라고.
1: 맞습니다.
2: 그 뼈를 와, 대단하셔.
1: 웃음과 교훈이 함께 있는 시간 민만사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라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이 되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1: 음주후엔 티맵 대리,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주식회사 두드린 SNC,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약,
2: 빅토스,
1: 국민연료 써니얼리오,
2: 음식물 처리기 휴레,
1: 데이팩,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드리면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205번째 이야기, 그리스 민담 수다쟁이 할머니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3: 일로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하고 가랬어.
4: 왔마? 아까 한참 통화했잖아, 테네. 또 할 말이 남았제우스?
3: 마, 그랬으로마. 신화 재밌지? 많이 남았지? 아까 어디까지 말해더라스? 아, 그랬어, 우리 영감이 말이야. 요즘 자전거 타보겠다고 고집을 부리잖아, 이 나이에스.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징징, 쌌다고니 쏘린다고 징징, 게다가 코는 날마다 꾸는지 코에서 드르드르드르 소리가 난다니까로스.
4: 아, 그랬구나. 그럼 난 이만.
3: 아, 아직 말 안 끝났 그랬어.
5: 저 또 시작이네, 땡. 할머니 그만 떠들고 들어와, 트렌테미스.
3: 할머니는 집안일부터 할아버지의 사생활까지 뭐든 이웃들에게 떠벌떠벌댔죠. 게다가 남의 말도 거지고 때로 믿어가지고 자주 속아 넘어갔어요. 할아버진 그런 할머니를 보면 늘 속이 터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숲에 갔는데,
5: 아이고, 그러시. 아이고, 이것도 이제 힘들고만 그리. 아이고, 허리 아파서. 아이고.
3: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서 있던 땅이 푹 꺼져버렸어요.
5: 엄마, 땅이 꺼져오스. 무릎까지 땅 속에 처박혀버렸잖아. 아이고, 안 빠지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이, 거기에 누가 없어, 이놈은.
3: 할아버지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던 순간, 어라? 발밑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네요.
5: 에? 이게 뭐다냐, 스르스. 웬 나무 상자가 이끌이?
3: 시작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5: 아이고, 세상에나. 이 깊은 땅속에 금이 숨어있었다니. 아, 내가 그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고 뭔디세. 그나저나, 이걸 혼잠 귀신은 없고 말이야. 마누라를 부르면 수다를 떨어가지고 또 온 동네가 다 알아버릴 텐데.
3: 한참을 고민하던 할아버진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5: 아하, 좋은 방법이 떠올라오스. 이렇게 하면 마누라가 아무리 떠들어서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라오스.
3: 할아버지는 상자를 다시 묻어두고 서둘러 마을 장터로 향합니다.
6: 아, 골라리 아무거나 골라리. 오늘 진짜 싸다 싸리오스.
5: 아, 주인 양반, 이따시만큼 큰 물고기 하나랑 저 토끼 한 마리 주시오롯데.
3: 아, 여기 있습니다, 리오토스.
5: 아,
3: 할아버지는 그 길로 다시 숲으로 가 물고기는 나뭇가지에 매달고 토끼는 강물에 쳐놓은 그 그물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5: 아, 여보, 나 얘 아프로디테 마누라. 내가 아까 그 숲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으르디.
3: 아마 나도? 뭔데레스 토텔라스?
5: 아,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로. 금화가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어, 그러데스.
3: 너 자신을 알라. 금화?
5: 어두워지기 전에 낼름 가져와야 되니까 삽하고 자루 챙기라, 루스.
3: 두 사람은 비상한 표정으로 숲을 향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슬쩍 입을 열었지요.
5: 여보, 그 얘기 들었으르테? 요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글쎄 물고기가 나무에서 자라고 토끼는 물속에서 산대미테르.
3: 무슨 귀신 신나라 까방을 날려네.
5: 아니, 진짜라니까.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그리. 그런데 저기라면 보라고.
3: 어머나, 세상 토리니, 진짜 나무에 물고기가 열렸다싸.
5: 응, 우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거라스라스. 자, 이번엔 물속을 한번 볼까라.

0: 네.
1: 이번엔 강가에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엄마, 그 안에서 토끼 한 마리가 불쩍 뛰어나왔네요.
0: 으쌰.
2: 아이고, 엄마나 세상 떨이니. 진짜 토끼가 물속에 사네 그리.
0: 그렇다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 아테네.
1: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두 사람은 금화 상자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할머니의 씀씀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0: 아? 옷을 또 샀으던? 이거랑 똑같은 거 있잖아, 세이돈.
2: 하참, 돈돈거리 내로.
0: 아이, 진짜.
2: 자, 세보면 달리야 열었다.
0: 뭐가 달라?
2: 이건 분홍색이고 저건 핑크색이잖아, 또.
0: 어?
2: 죽기 전에 부지런히 써야지. 저 돈을 다 어쩔 거래요.
0: 아니, 할망고,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이러다 금방 거덜난다고. 매일 잔치 버리고 돈도 막 물쓰듯 하면 금화가 나만 얀야를 쓰르르르.
2: 뱀이야. 뱀이 났어.
1: 화가 난 할아버지는 할머니 몰래 금화 상자를 다른 곳에 숨겨버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 역시 화가 잔뜩 나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재판관인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2: 남편이 우리가 함께 발견한 금화를 숨겨 소크라테스.
3: 어?
2: 돈이 생기다니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됐어라스.
3: 아, 예, 잘 알겠고요.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들어오시죠. 예, 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일까요?
0: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금화 상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2: 자, 거짓말쟁이 영감팽이리우스. 사실대로 말하더라.
0: 아무래도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꾼 모양인데로. 아니 뭐 평소에도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이 지금도 뭐 그러는 거 아닐까요?
3: 아, 예, 잘 알겠고요. 할머니, 그러면 그날 상황을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2: 잘 들어봐리오세. 그날은 시작부터가 좀 요상했어. 영감하고 숲에 갔는데, 아니 글쎄, 나무에 커다란 물고기가 걸려있던 깎개로 쏘러.
3: 예?
2: 재판관님 본 좀 있으르테?
3: 나무에 물고기요? 아직은 못 봤습니다만, 예, 일단 계속 말씀해 주시죠.
2: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강에 쳐놓은 그물을 들었더니 깡충깡충 토끼가 튀어나오더라니 깨르스.
3: 아, 강에서 토끼가요?
2: 응.
3: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까요. 예, 판결 내리겠습니다. 예, 할머니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관계로요.
2: 응?
3: 예, 상식적으로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따라서 할아버지가 금화 상자를 숨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2: 저거 씨, 아니라 깨르. 내가 이 돈으로 똑똑히 봤어.
0: 아이고,
2: 영감도 받자네 말 좀
0: 해봤어. 아이고, 마누라 고생했어.
2: 왜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어.
0: 아이고, 고생했어. 그래, 아이, 무슨 말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네. 아이, 다들 고생하셨어. 아이, 재판장님, 아이고, 12시 지나느라 바쁘시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대.
2: 시 혼자 잘 노냈어.
1: 결국 할머니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말처럼 들렸고, 할머니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고 말았죠. 그리고 할아버진 금화 상자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그 후 뭐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진 아무도 모르지.

0: 네, 민만세에 들으신 노래 아바의 맘마미아 들으셨고요.
1: 사이유사님이 그리스 신들 이름이 얼핏 들린 것 같은데 맞죠?
0: 얼추, 예, 뭐 얼추. 예.
1: 포세이돈, 헬레네, 아테네.
0: 네, 아테네 뭐 몇 개 나죠. 제우스 몇 개 해서 예. 섞어 좀 비벼 봤어요. 이렇게 맛있게
1: 예, 좀. 우리가 아는 건 이름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때 네로 25시를 채용할 순 없잖아요.
0: 0209 님도 그리스 사람들이 스르르르르 이런 거 하나요? 현타 참는 천신 써니 언니 천식 오빠.
1: 문천식 씨가 그 혀가 좀 가끔 미끄러져요. 게다가 막 갑자기 햇집이 아이비 뿡뿡뿡 막 이런 거 나오고 이게 내리막길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로 네. 달리는 그 발음이 나와요.
0: 일종의 무리수죠, 무리수.
1: 아까도 이제 스르스로 끝나면 되는데 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혀를 지배한 거지. 스르스르스르르르.
0: 여러분 전들 마음이 편한 줄 알아요? 욕심은 있는데 실력은 안 되고 얼마나 괴롭다고요.
1: 이게 제일 괴롭지. 네. 우리 모두 힘든 게 현타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야.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헛된 희망 때문에.
0: 맞아요. 아.
1: 6752님 아, 이 민담 듣고 교훈 보내주신 네. 분이에요. 역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당해 낼 수가 없네. 할아버지의 큰 그림 해주셨어요.
0: 공사구님도 교훈 부부도 남이다. 근데 남편이 아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할머니가 남들한테 수다 안 떨었을 것 같아요. 오. 할아버지 나빠요 하셨는데
2: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귀에서 피가 난다니까.
1: 피를 닦으면서 들었어요.
0: 아
1: 이게 이호선 교수님식의 접근이에요.
2: 그래요?
1: 네, 어떻게든 들어줬어야 돼.
2: 내가 잘못했네. 네,
1: 밖에서 안 이렇게 쫙 풀지 않으려면. 예, 예. 아 유옥주님이 증거는 꼭 남겨야 한다. 물고기며 토끼며 증거가 없으니 꼼짝없이 당하네요.
0: 그러네요.
1: 굉장히 약간 무슨 그 프로파일러 같은 접근을 해주세요.
0: 요즘 폰이 있으니까 다 찍어야 됩니다.
1: 아
0: 증거 남기세요.
1: 그리스 민담인데.
0: 예예. 예.
1: 민담에. 예. 자 우리 민담 만담 들으셨으니까 또 퀴즈로 가야죠.
0: 퀴즈 가야죠. 입맛의 퀴즈. 어우 비행기 타고 어디 가나 보다
1: 부럽다. 아, 가고 싶다 가고 싶다.
0: 자 오늘은 그리스 민담 들어봤으니까 그리스와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3: 이곳은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 풍경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대표 관광지인데요. 에게해에 자리한 화산섬으로 절벽을 따라 들어선 마을과 아름...
0: 어디서 터진 거야 누나? 어디서 터진 거야?
3: 아름다운 석양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찾는 곳입니다. 이 섬은 어디일까요?
0: 보게 됩니다. 1번 울릉도, 2번 보라카이, 3번 산토리니.
3: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맞힌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0: 여기 또 석양이 끝내준다던데. 아, 가보고 싶네요. 네.
3: 자, 정답 기다린 동안 형돈이와 대준이 그리고 장미 여관이 함께합니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2배.
1: 우와! 만져보고, 입어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3: 요한인의
1: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올케 언니이자 엄마 같은 김규자님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팔남매의 셋째 오빠와 결혼해 우리 가족에게 와주신 올케 언니. 그때 올케 언니의 나이는 꽃다운 17이었죠. 돌아보면 그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언니의 청춘이 얼마나 고단하고 눈물겨웠을까 가슴이 아파옵니다. 고된 집안일과 끝없는 농사일, 게다가 아버지가 61살에 늦둥이로 낳은 저까지 키우시느라 손은 마를 날이 없었죠. 그러나 언니는 저에게 늘 3살 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대신이었습니다.
1: 인선아, 국민학생이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 입학식은 내 손 잡고 가면 돼. 너 엄마 없다고 친구들한테 기죽을 거 절대 없어.
0: 입학식은 물론 운동회 날도 가족을 대표해 찾아와준 언니. 제가 달리기에서 꼴등을 하자 실망한 저를 대신해 우리 반 학생 수만큼 공책과 연필을 사오셨죠. 그리고 달리기에 참가하고 응원한 아이들이 모두 다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거라며 연필과 공책 한 권씩을 나눠주던 언니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언니가 준 상을 받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감히 그 세월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 그늘 없이 밝고 건강하게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어느 때보다 친정엄마가 그리웠던 시기에 언니는 저에게 바리바리 택배를 보내셨죠.
2: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아주 깨끗하게 키운 거야. 조금씩 종류별로 싸서 보냈으니까 잘 챙겨 먹고 회복 잘해. 그리고 서러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0: 그때는 언니에게 고마움은 있었지만 그 고생과 노고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하늘로 보낸 언니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지도 못했죠. 제가 좀 철이 든 아이였다면 언니를 꼭 한번 안아드렸을 텐데, 그래서 더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삶의 무게를 조금씩 알아가며 그때 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2: 아이고, 내가 벌써 70년이나 살았네. 잔치랄 것도 없어. 뭐 그냥 온 가족이 밥 한번 먹자고 부르는 거야.
0: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언니. 칠순을 맞은 날,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날들이 참 아름답고 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그동안 짊어지고 살아오신 무거운 짐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언니,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막내 시누이 올림.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양희은 씨의 그대가 있음에 였습니다.
1: 네.
0: 이하나 씨가 아 정말로 지혜로운 어른이시네요. 아마도 그분을 만난 많은 이들이 그 따뜻함으로 힘을 얻었을 테지요.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해주셨어요.
1: 그러게요. 8193님께서 사연자입니다.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0: 아이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려요.
1: 네. 네.
0: 근데 사실 진짜 그 엄마일 거예요. 정서적 엄마. 그렇죠? 너무
1: 그럼요.
0: 어린 나이에 옛날에는 네. 그런 터울이 좀 많이 지는 형세가 있으면
1: 그쵸.
0: 꼭 그 며느리들이 또 이렇게 엄마처럼 키워주신 집이 있더라고요.
1: 진짜 키워준 엄마죠, 그죠?
0: 네. 그래서 올케와 시누이가 아닌 정말 모녀지간 같은 애틋한 관계.
1: 너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0: 맞아요. 예.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또 따뜻함을 이어갈게요.
1: 네.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네, 목요일에 직업전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3: 자, 오늘 저희 또 함께 하실 네.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2: 오늘은요, 평생 부모님과 형님을 책임져온 든든한 가장 51세 성진우님을 만나봅니다.
3: 네네. 젊으시네요. 네,
2: 젊으세요. 네. 그런데 성진우님은 고환종, 그러니까 고환에 생긴 악성 종양,
1: 아이고야.
2: 그리고 신장암까지 동시에 진단을 아이고. 받으셨습니다.
1: 신장까지요?
3: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요?
2: 이렇게 두 가지 암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3: 다른 종류로 이렇게.
2: 네. 처음 몸의 변화를 느끼신 건 1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1: 예.
2: 그날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참 작년 6월부터인가 아까 시작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나이 먹고 이러니까 약간 뭐 전립선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0: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뭐 오른 속도가 좀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 병원을 갔죠. 비뇨기과를 갔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빨리 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 보시자마자 이제 그러셔서. 그리고 제가 봐도 부은 정도가 일반, 원래 제 고환 크기의 한 두 배 이상은, 두 배가 뭐야. 한 2.5배 정도는 컸던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죠.
1: 아, 이게 아무래도 예, 통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1년을 모르고 지나치신 거죠?
2: 네.
1: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암을 한꺼번에 진단받으셨는데 수술은 하셨을까요?
2: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인데 네. 환자분은 이제 두 군데를 동시에 개복할 경우에 네. 위험이 좀 크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한 방향을 택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수술로 오른쪽 신장 부분 절제를 하고요. 아이고야. 또 고환 절제술도 함께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치아들을 미리 발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앞둔 환자들은 구강 내 세균이 상처 부위나 혈류로 이렇게 퍼질 위험이 있어서 좀 흔들리는 치아 아니면 염증이 있는 치아를 사전에 뽑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아이고야.
2: 그래서 환자분도요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를 할 수밖에 아이고.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진우님께 남은 치아는 단 6개뿐입니다.
3: 아, 그래서 아니, 말씀하시는데 발이 네. 조금 네. 명확치 그렇죠. 않아군요. 아니,
1: 젊은 분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게.
2: 이게 윗니는 하나도 예. 남아있지 않으시고요.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발음도 많이 새시고 언뜻 들으면 여든 넘은 어르신 목소리처럼
3: 약간
2: 들리기도
3: 좀
2: 하거든요.
3: 당황했어요. 그래서
2: 정말 한창인 나이라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3: 치아까지. 치아가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이 심적으로 굉장히 이런 게 바로 체감이 되니까
1: 맞아요. 위축되죠. 아무래도
3: 또 먹는 거 다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드셨겠다.
1: 그런데 정작 본인보다 다른 걱정이 더 크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2: 성진우님 곁에는 챙겨야 할 가족이 두 분이 더 계세요. 아이고. 5,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편마비에다가 인지기능까지 저하된 형님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심근경색과 척추협착증을 앓고 계신 81살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부친께서는 3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성진우님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린 건 물론이고 부모님 빚까지 대신 갚아가면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홀로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치료받아야 할 처지가 됐잖아요. 참 이렇게 눈앞이 깜깜한 상황인데도 환자분이 가장 걱정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0: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형님도 그런데 저까지 이러니까 그래도 제가 몸은 좀 힘들었어도 이렇게 크게 아픈 데가 없으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죠 솔직히 그게. 항암도 이렇게 자주 할 거라고 이번 주 저번 주 들어와서 이제 안 건데 한 일주일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주일이면 또 병원비가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항상 금액적인 부분이니까 어디에서 돈이 나올 때는 없으니까 제일 걱정이 생계비인 거죠.
3: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당장 그 내 몸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 자각이 사실 확 오질 않으니까 경제적인 맞아요. 부분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어떡하지? 부모님은 어떡하지? 아 이거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너무 와닿는 걱정일 것 같은데
1: 그래도 본인
3: 수술은
1: 이렇게
3: 아니야.
1: 아픈데.
3: 그래도 이게 네. 너무 맞아요. 그냥 그 삶의 쳇바퀴 속에서 달려오신 분이라 네. 아 그래 빨리 뭐가 중요하고 뭐가 먼저야라는 개념이 선뜻 안 생길 것도 같아요 저는.
2: 그래서 이제 항암
3: 실감도 안 나고
2: 항암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 네. 아르바이트도 알아보셨더라고요.
1: 그래요. 그러니까
2: 물론 충분히 할 몸은 안 되지만
1: 그렇죠. 마음이 급한 거지. 걸까요?
2: 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3: 지금은 좀 회복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2: 지금 항암 치료를 일단 1차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네네. 받고 계신데요. 그런데 얼마 전 검사에서 이 암이 림프절에도 전이가 됐다는 소견이 추가로 확인이 됐어요. 그만큼 앞으로도 항암 치료를 더 오래 꾸준하게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처음에는 수술 한 번만 받으면 되겠지, 끝나겠지 그렇게 알았던 싸움.

0: 아직 갈 길이 더 멀어진 셈입니다. 그런데도 성진우님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1: 와, 그 힘은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과 네. 책임감에서 나오는 걸까요?
0: 맞아요. 성진우님은 어머니보다 내가 절대 먼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살아오셨다고 해요. 아이고.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다는 그 마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80 넘은 어머니를 홀로

0: 책임을 또 혼자서 깊이 파고들어서 네? 강사 이력까지 있을 만큼 우리 문화를 누군가와 나누는 일에 굉장히 진심이셨던 그런 분이에요.
1: 와, 그러셨구나.
0: 하지만 그동안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마음속에만 이 꿈을 담아두셨는데 이번에 큰 병을 만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예. 그 마음 마지막 컷으로 전해드릴게요.
2: 어려서부터도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아프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행동을 좀 해봐야겠다. 뭔가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또 그런 데 가서도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조금 작은 행동을 먼저 실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좋아지면 좋겠지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게 이 병이잖아요. 또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넋놓고 있어요. 하다가 끝까지 해보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이제까지 좀 혼자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같이 나누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돕고 그런 마음이 옛날보다 좀 더 강하고 뭔가 실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이번 계기가 좀 많이 저한테는 그런 게 좀 오는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예. 살아갈 이유를 찾는 분께 분명 기회가 주어져야죠.
1: 그 삶의 습관이 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든 오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삶의 습관을 갖고 있는지가 그쵸. 그 다음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3: 이 상황에도 지금 남을 돕는 예. 꿈을 키우신다는 게 참 존경스러운
1: 그러니까요.
3: 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뭔가 목표를 명확하게 한 분들의 회복과 그 이후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모색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네, 그러니까
0: 그럼요.
1: 저는 느낌이 왠지 이분이 완치돼서 네. 정말 꿈을 네.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저도요. 네.
3: 우리 성진우님이 건강을 되찾아서 어머님 곁을 좀 오래오래 지키고 오죠.
1: 그럼요.
3: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0: 네. 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저희가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좀 안내를 네. 할게요. 모두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를 10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입으로 그냥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러면은 이렇게 덜 찍거나 더 찍을 위험성이 좀 줄어요.
3: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 2를 9개 찍어주시고요. 뒤에 01037 붙여주시면 됩니다.
3: 네,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이고 2를 10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확인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보내주신 사랑 잘 모아서 우리 성진우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성진우님 항상 혼자 뭔가 네. 책임지고 결정하고 그대로 또 실천해야 되는 조금은 외로운 길을 네. 그냥 씩씩하게 오셨다면 이제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두가 성진우님의 이 사정을 알았잖아요.
3: 네, 그렇죠.
1: 우리가 보내는 응원을 좀 이제 누리실 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은 힘을 빼셔도 됩니다.
0: 네, 네. 네.
1: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순 리포터 애쓰셨어요.
0: 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매기를 마친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캥마쿵쿵 노새입니다. 일을 마친 농부들이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흥겹게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오며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6: 네,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끝곡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7: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6: 고맙습니다.

0: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반도체 호황의 파급 효과가 내년에는 경제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동열 한은조사국장은 오늘 오후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계속되고 그 파급 효과도 현재 수출 투자 중심에서 내년에는 경제 전반으로 크게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확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낙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오늘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인 3.3%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8% 높인 2.9%로 크게 올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해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병력 투입 및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오늘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

0: 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보복 테러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는 협박과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권은 최대 80mm, 전라권과 충청권은 최대 7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기본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기.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이 만인의 상식이자 불가침의 진리라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무리 봐도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이른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거세게 반발할 텐데 대체 어찌하는 게 좋을까? 그의 전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를 과감하게 헤쳐나가기로 했다. 맞다면 과감하게 헤쳐나간다. 더 이상 좋은 답이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Time, weather, and...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 63%가 이런 생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정기 국회를 앞둔 여당과 제1야당,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을 달구는 현안,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찰관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의문점도 한둘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고 뭘 고쳐야 하는지 3부에 경찰 출신 표창원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넜다던 보수정당, 그 강을 다시 건너오는 것인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합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롤렉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브루노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7: 자, 뉴스 신세계. 뉴스 신뢰도 정확도 99.99% 시사 뉴스계의 공인인증서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7: 자, 오늘 첫 소식은 대통령 지지율. 그동안 최근에 지금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락세가 멈췄네요. 보니까.
8: 네, 오늘 나온 이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이 50%로 딱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가 올라서 다시 50%선으로 회복을 한 건데요.
7: 네.
8: 부정평가는 43%로 이전 조사와 같았습니다. 사실 이제 1%포인트라는 건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7: 그렇죠.
8: 뭐 통계적으로 뭐 큰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7: 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쭉 하락세였는데 이걸 멈췄다. 이 추가 하락이 멈춘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7: 네.
8: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로 1%포인트가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0%로 나왔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1%, 지지정당이 없다는 30%였습니다.
7: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눈에 띈 게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에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매우 높았어요.
8: 네, 보통 이제 여론조사 돌리면은 다른 현안 항목들을 같이 추가를 하는데 이번에 네. 이제 연임 개헌 관련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자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가 63%, 동의하지 않는다가 28%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왔는데요.
7: 네.
8: 특히 진보층에서도 55%,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1%가 동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SNS에 본인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4년 중임 혹은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이미 국민의힘은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7: 네.
8: 본인의 연임 포기부터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7: 네.
8: 축제하면요.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네. 이 대통령이 네팔 홍수 관련

0: 대변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 9명이 지금 실종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9명이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한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지금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최소 160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실종이 됐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9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0: 그러니까요.
1: 합니다.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한때 고립됐다가 다행히 안전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 경찰까지로 구성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를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또 국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내일로 예정돼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도 수년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오늘 지금 워크숍과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시작하면서 네팔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을 했고요.
0: 네.
1: 양당 모두 공식 만찬에서는 술을 제공하거나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 네, 얘기한 대로 지금 두 당이 모두 연찬회예요. 지금 민주당은 워크숍이란 이름이고,
1: 네, 그렇죠.
0: 그리고 국민의힘은 연찬회란 이름인데, 자 먼저 민주당 풍경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인천 영종도에서 1박 2일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0: 네.
1: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의원 워크숍인데요. 핵심 구호는 사실상 입법 전쟁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앞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규정을 했고요.
0: 네.
1: 그래서 뭐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이라든가 메가특구특별법, 미래대응기금, 청년지원입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모든 상임위원회를 풀 가동해서 속도감 있게 네.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단축해서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공유를 하고 상임위별 분임 토론이 아마 지금 진행을 했을 텐데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 홍수 사태를 고려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다라고 네. 합니다.
0: 네.
1: 네.
0: 김민석 대표.
1: 대표.
0: 얘기.
1: 김민석 대표가 사실 오늘 꽤 오랫동안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꽤 길게
0: 네.
1: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정청래 전 대표를 언급한 게
0: 그러니까요.
1: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와는 본인이 생각이 좀 달랐고
0: 네.
1: 절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뭘 절충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중도에 대한 생각, 이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가 없다론자라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자.
0: 그 연찬의 중간에 했던
1: 그쵸.
0: 얘기죠.
1: 연찬의 아닐까? 중간에 본인이 무대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0: PT를 하면서
1: 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자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다가
0: 네.
1: 이거 좀 폭력적인 모욕죽이다라면서 20년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본회의장에서 어제 한
0: 네.
1: 1, 2분간 대화한 게 전부인데 중도론에 대해서는 그게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아니 연찬회가 원팀 되자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네.
0: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으쌰으쌰 해보자 단합하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런 좀 갈등이 노출이 됐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0: 네.
1: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이 이 중도를 향한 공약 그리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얼개를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0: 네.
1: 차원으로 보이는데
0: 네.
1: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 경쟁된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0: 네.
1: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개파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연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국민의힘은 경기
0: 네.
1: 고양시 소녹함에서 연찬회를 열었고요. 제목이 민생국회 살리기 100일 총력전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멈춰 세우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곧 있을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겠다라고 했고요.
0: 네.
1: 특히 이제 부동산 지옥, 증시는 도학판, 일자리는 절벽이라면서 이 민생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역시나 부동산 문제, 단일정보 레버리지 ETF, 또 국민연금 등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의원들은 행사 시작 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고요. 오늘 뭐 외부 강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0: 아니 지금 곽 기자가
1: 네.
0: 지금 국민의힘 연찬에 지금 취재하

0: 왔다가 지금 스튜디오로 달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1: 그렇죠. 고양시에 있다가 네. 방송을 위해서 잠깐 왔습니다.
0: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1: 이 만찬 일정이 있어가지고 뒤에 네. 상황을 좀 봐서 합류할 수 있으면 합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연찬회의 사실상의 하이라이트는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직접 참여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씨가 오지 않았으면 저도 가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지난 19일에 이미 초청을 했었고 정근식 원내대표가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도 아니고 정당 국회의원 연찬에 직접 참석하는 건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0: 저는 처음 봅니다.
1: 네, 저도 네. 정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오는 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고
0: 현직은 가죠. 여당일 네. 경우에
1: 여당 네. 연찬
0: 여당일 경우에 현직은 워크숍이나 연찬에 가는 걸 봤는데 전직은 못 봤어요.
1: 네.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왔는데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장도영 대표, 정은식 원내대표가 직접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도 네. 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은 네. 보수 통합이었습니다. 당이 어려울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노력하면 또다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의 총선 행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 생각보다 인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0: 그래서 분위기가
1: 사실, 네, 그러니까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네. 연설이 끝나고 나서 하는데 특히 이제 대구 영남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악수 한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좀 사진 찍는 시간이 좀 오래 지연되기도 좀 했고요. 또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 막 의원들이 다수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몇몇 의원들이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이런 해다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0: 곽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렇게 등판한 거에 대해서. 연찬회에 등판한 거.
1: 그냥 전직 대통령이면 괜찮은데 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연찬에서 뭔가 당의 어떤 기조라든가 정신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고 가는 것이 네.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 당연히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 그럴 정도로 이 당이 좀 처참한 상황이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지금 등판을 시켜서 네. 선거도 뛰어야 되고 예우도 갖춰야 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상징자본으로 쓸 수 있는 정치인이 너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데려오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종의 향수 정치죠. 과거의 향수를 갖고 있는 큰 인물을 데려와다가 이름값 있는 인물을 데려와서 이렇게 내세운 약간 영화 제목으로 하면 국민의힘판 백투더퓨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뭐 모르겠어요. 보수가 원래 지향하는 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뭐 미래를 설계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과연 과거의 지혜일까? 과거의 그림자로 걸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 선관위 특검이 국회 선관위 국조 특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공문입니까?
1: 이게? 네, 이 공문 이름이요. 제목이 네? 국정조사 현장 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의 협조 요청이란 공문이었습니다. 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보낸 건데 국조 특위가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서 현장 검증을 할 경우엔 특검 검사 수사관 감식반원까지 10여 명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 핵심은 이상 투표지가 발견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네? 특검팀은 먼저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광학 장비 등을 활용한 비파괴 검사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도 하고 이 투표지를 다른 표와 분리해 개별 봉투에 봉인을 한 뒤 특검의 증거 확보가 끝날 때까지 손대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네. 특검은 이런 계획을 국조특위 현장 검증 계획에 반영해달라면서 내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0: 자, 그런데 이런 공문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여야가 지금 해석이 다르다면서요.
1: 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공문이 났으니까 야, 특검이 국민이 요구했던 조건을 모두 다 갖춰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현장 검증에 대해서 재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해야 된다. 또 특검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특검도 현장에 인력을 보내고 이상투표지 직접 검사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진짜로 재검증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네. 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상투표지를 별도로 봉인하고 비파괴 검사를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투표지에 증거 보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라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200

0: 47만 표를 다시 세는 방식으로는 검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 위주의 재검표는 범죄자에게 증거를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나 유의사항을 얘기해 준 거니까 협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국조특위 활동 시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0: 남았습니다.
1: 되면 이거 재검표 247만 표 재검표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0: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는 게 좀
1: 사실상 무산.
0: 네. 그러니까 활동 종료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나흘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원래 이제 지난 18일에 하려고 했다가 이때 이제 공개 검증 잠정 합의였고
1: 네.
0: 특검 참여를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죠. 특검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검증 방식이 다시 또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 네.
0: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무산시킨 거다. 이거 국민의힘이 당 내부 의견, 특히 내부의 어떤 일부 음모론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산시키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 네.
0: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판을 깬 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특검 공문의 요구사항부터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건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재검증 일정부터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네. 건데요.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아니 가장 중요한 재검증을 하지 않으면은 결과서 이거 채택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게 사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75일간의 국정조사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75일을 했는데.
0: 했는데.
1: 뭐 네. 예산만 날린 거네 그냥 거의. 이게 알맹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 누가 책임이 더 커요 그러면 곽 기자 보기에.
0: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야당이 특검의 어떤 관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까지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는데
1: 네.
0: 사실은 그 특검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1: 네.
0: 그럼 시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그 사이에 빨리 재검증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1: 네.
0: 야당에서는 오히려 조금 시간에도 끄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리는 게 과연 맞을까? 물음표가 싶긴 합니다.
1: 그러면 약간 속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이 지금 속내는 재검표 했다가 아무것도 안 나와. 노 프라블럼이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역풍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경파들의 어떤 분열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0: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설득할 자신도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1: 네.
0: 지금 국면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 이걸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이 여야 국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고리를 걸어가지고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연장을 한다라든가 시안을 그런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자면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된 건 이제 어제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탈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처음에 5명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김영동 네.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뒤늦게 밝혔습니다.
1: 어제 우리가 5명이라 그랬는데
0: 네.
1: 아니네. 4명이네.
2: 최고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 표결 참여한 사람들 제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0: 네, 오늘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 가지고
1: 네.
0: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당 조직의 결속에 해악을 끼치는 분들이다. 비상식적인 철없는 행동, 또 일탈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행위라고까지 규정하지는 않겠지만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아서 투표한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동훈 의원과 좀 관계가 네, 있는 의원들입니다.
1: 네. 네.
0: 물론 조경태 의원은 본인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긴 합니다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앞서서 비당권파의 무더기 징계가 있었는데 또 개파적으로 몰고 가서 징계 정치 이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공교롭게 진짜 다 뭐 한지하 의원, 우재준 의원, 김혜지 의원 전부 다 한동훈 캠프에 참여한 그런
0: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1: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이걸 제재할 수 있어요? 아니 이 국민의힘 당헌의 정강정책에 5.18은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기네 정강정책에 적어놓은 건데 이걸 제재할 수가 있나 싶네요.
0: 사실 논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김상우 의원 징계하려고 했다가 네. 논란됐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2: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5: 자, 거침없이 하이킥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네,
7: 안녕하세요. 네.
5: 자,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대통합 추진단, 그냥 통합도 아니고 대통합 추진단을 띄웠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중도 보수 인사는 영입을 하고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는 이제 합당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 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조국 혁신당 반응이 냉랭합니다. 잡탕 연합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를 마치 주식으로 보면 민주당은 약간 저점 매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은

0: 불가능으로
1: 불가능. 봅니다. 자, 네. 어떻게 보세요?
2: 내년 불가능하죠.
1: 불가능. 두 분 다 불가능. 그러면 시기를 넓혀 볼게요. 총선 전까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0: 아니, 저는 합당은 이미 시기와 상관없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 총선 때까지도?
0: 네.
3: 그렇게 개별 보면? 입당이나 흡수 합당은 가능한데 네. 이렇게 그냥 당대당 통합 이거는 불가능해
0: 보여요. 아, 지분이 불가능하다. 있는 건 불가능하죠.
3: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의원이 12분인가요?
1: 네.
3: 그분 다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면 합당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뭐 줄 건데
1: 네.
3: 우리 나가고 싶은 지역구 있거든. 거기 우리한테 배려해줘. 내놔. 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3: 어떤 가치와 노선과 철학. 이거 뭐 연대 이거보다는 네. 일단은 우리가 배지를 한 번 더 달아야 된다. 네.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럼 최소한 12 플러스 알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3: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네. 조국혁신당 분들에게 그 조국혁신당 분들이 험지에 나가겠어요? 네. 어려운데 나가겠냐고요.
1: 수도권 아니면 호남.
3: 예, 네, 당선이 좀 확실하고 네. 가능한데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배지가 있는 분 있을 거고 정치 지금 하는 분 있잖아요.
1: 네.
3: 부딪힌단 말이에요.
1: 네.
3: 그럼 그 배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합당은 불가능하다.
1: 아예 불가능하다.
0: 아니 근데 저는 합당 얘기 나올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민주당도 이익이 되고 조국혁신당도 이익이 될 때 합당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서로 계산기는 안 두드려 보고 그냥 묻지 마시게 합당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의아하고 또 진보 진영이라는 블럭에도 조국혁신당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다른 정당들하고는 합당 얘기에 히읗자도 안 나오는데
1: 네.
0: 유독 조국혁신당 것만 이렇게 좀 정서적 친밀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꾸 합당 얘기로 나오는 게 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 왔어요. 결국 초반에 당을 네. 만들 때는 자강의 길을 가겠다. 제3지대의 역할을 했었고 또 지난 평택을 선거 때는 조국 대표가 당시에는 또 민주당스러움이라는 그런 정체성 얘기를 했고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전 이 논의 자체가 매우 이거는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명분과 실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합당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민주당에는 손해가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근데 이제 일단 대통합 추진단까지 띄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김민석 대표니까 그러면 시간이 누구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이게
3: 시간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겠죠.
1: 민주당에게
3: 네, 점점 네. 시간이 갈수록 조국혁신당은 네.
1: 애가 턴다.
3: 네,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12분 그러면 또 지난번처럼 다 비례대표로 다시 출마해요? 그럼 그때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할까
1: 네.
3: 그것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점점 애가 탈 거고 그 애가 타기 전에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어요. 더 거칠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무시하고는 진보 진영 내에서 단합 못한다. 통합 못한다. 우리 지분 내놔라. 그런 식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0: 근데 이제 장 소장님 말씀이 합리적인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정서적 거리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또 합당이 안 되는
1: 네.
0: 이런 모순 관계에 와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도 좀 조금의 하나 저도 선택지를 드리자면
1: 네.
0: 합당 논의는 전 이거 사실 전임 지도부가 벌려 논의를 지금 수습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 네.
0: 그럼 결국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출구 전략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교섭 단체의 요건을 완화하자. 이게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건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해줘서 조국혁신당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되고요.
1: 네.
0: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저는 지금 연동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저는 이거 병립형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위성정당 논란 이런 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선거법을 연동형을 저는 병립형으로 바꾸는
1: 네.
0: 이런 정치개혁 입법을 통해가지고 전 조국혁신당에도 활로를 좀 열어주면서 합당 논의는 종결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3: 그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1: 근데 원내 교섭 단체는 조국혁신당도 간절히 원하는
0: 원하고 있죠,
1: 거잖아요.
3: 근데 그걸 원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1: 네.
3: 첫 번째로 국고 보조금
1: 네.
3: 공식적으로 이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거의 한 10배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1: 재정적인
3: 예. 네, 그게
0: 재정 지원이 있고.
3: 네. 또 하나는 각 상임위마다 간사 자리를 줘야 돼요.
1: 네.
3: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이 그냥 워낙 상임위에서도 의석수가 많으니까 국민의힘과 간사협의 잘 안 되면 에이 위원장하고 우리랑 그냥 해가지고 안건 놀리고 일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네. 할 수가 있는데 간사가 한 명이 더 생기면은 또 이제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정 잡고 안건 올려야 되고 귀찮아지거든요. 그 귀찮음을 왜 감당을 하겠냐 그런 생각도 있어 보여요.
0: 근데 저는 이제
3: 쉬워 보이진 않아요.
0: 이게 뭐 간사가

0: 자리가 하나씩 생기니까 둘이 논의하는 것보다 저는 셋이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이 평행선을 조율할 수 있는 뭐 조혁신당의 합리적인 판단에 네. 한번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진영도 사실 지금 한 지붕에 한 대여섯 가족 되거든요. 네. 거기도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만 되면 네. 나올 수 있는 유인들이 생겨요.
1: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네. 본다면은 전 그리고 뭐 더 다 떠나서 교섭단체 완화 얘기는 원래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전 약속 이행 차원에서도 하면서 연동형만 저는 병립형으로 바꾸는 이 딜이 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엊그제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런 발언이 이제 알려졌어요. 조국혁 신당이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시혜를 받는 대상이냐 하면서 지금 오늘 굉장히 반발을 했고 이거 진보 진영 폄훼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국혁 신당의 반응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0: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구조적 네.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화하면서 조금 더 확장적인 노선을 그동안 해왔던 건데 동시에 이제 내부에서 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왜 홀대하는 거야? 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1: 그렇죠.
0: 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도 의식을 해서 네. 나름의 어떤 마음을 쓰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비판하는 거고요. 앉아 있으면 앉았다고 뭐라 그러고 누우면 또 누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 운영을 위한 어떤 합리적인 야당의 역할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보기가 전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 신당이 이렇게 자꾸 예민하게 나오는 것은 본인들의 조급함을 반증할 뿐이고 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마음 쓰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의견 그대로 그냥 존중하면 될 일인데 꼭 한마디 하면 거기에 토를 다니까
1: 아니 그러니까
0: 전 이건 매우 좀 부적절한 반응이었다.
1: 여기 보면 이 대통령 워딩에 왼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왼쪽을 왜 왼쪽이라 그래? 우리 진영이라고 해야지. 진보 진영을 해야지라고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챙겼다. 요 발언을 갖고도 뭐 챙겨?
2: 우리가 그지야?
1: 우리가 뭐 어린애야?
0: 아니, 그것도 있어요. 그동안에 그럼 안 챙겼다는
1: 거야? 안 챙겼다는 거야? 예, 네, 맞아. 그러면 아이고, 자 대통령님 어떻게 보세요?
2: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솔직하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네. 조혁신당에서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냥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김민석 네. 대표가 대통합하고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표현인데 굳이 이것까지 뭐 혁신당에서 말꼬리 잡는 형식으로 하냐 이런 얘기 하시면은 그래 자 우리 진보 진영 우리 민주당 뭐 이런 진영들 우리 단합을 위해서 우리 뭐 무엇을 어떻게 하자 네. 열어놓고 하면 되지 통합하자 그러면 잡탕연대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냥 말만 하면 계속 비꼬고 말꼬리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세게 나가야 얻을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네. 그냥 만만하게 보이면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강하게 나간다. 이런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0: 일종의... 아니 그리고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노선이고 네. 민주당도 이제 그 노선을 따라가려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 대통령을 진영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영의 대표자, 네. 또 진영 출신, 말도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는 쪽으로 가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1: 외연 확장에 대한 견제.
0: 근데 이게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요.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집권 여당이 정부를 박살냈다는 표현을 노무현 대통령이 쓰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국정운영 어느 정부도 못한다고 대통령께서 학을 띄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진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성공시키겠다라는 분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시키려면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 진영을 초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저는 가장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기왕 조국혁신당 얘기 나온 김에 조국혁신당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격앙됐는데 어제부터 그랬어요. 이게 이른바 이제 민혁당 발언 이게 이쪽에 유튜브에서 그런 발언이 좀 나왔고 파문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당사자도 진솔하게 좀 사과를 했고 네. 본인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다 하차함으로써 네. 진정한 좀 반성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당시 이제 방송을 했던 방송사 네. 그 프로그램 진행자도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을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인 조국 원장 그리고 김민석 대표 이분들이 직접

0: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좀 맞는 것인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 당에 당을 따르는 분들은 야 그래 우리 그러면은 그 사람 가서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맞는 바람직스러운 모습인가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1: 신인규 변호사도
2: 뭐 저는 사실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국가폭력에 네. 아주 아픈 사건이고 네. 지금도 그 유족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물론 고인분들도 우리가 추모해야 되지만요. 이걸 가지고 방송에서 저는 뭐 어떤 의도가 됐든 네. 저는 활용했던 건 좀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한 평론가 분이나 네. 또 그 진행자분까지도 다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네. 책임을 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사과가 없는 시대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사과하고 반응하는 건 저는 매우 그래도 뭐 잘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과잉쟁점화 해가지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들 저 잘 마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갖는 그런 네.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30%대가 3자가 나왔다라고 했고 근데 오늘 나온 결과는 그래도 뭐 이걸 소폭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포인트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브레이크가 좀 걸렸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과는
0: 조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 풀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네. 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0% 나왔는데 이거는 네. 50% 나왔어. 네. 야 지지율 반등이야. 흐름이 바뀌었어. 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1: 최근의 추세를 보자면
0: 예 지난 이 오늘 MBS 조사는 지난 2주 전에 MBS 조사랑 비교를 해보는 게 맞고 네.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는 일주일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을 뭐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처럼 원싸게 두 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오늘 네.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 삼는 부분들을 좀 타겟형으로 해서 정리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뭐 좀 반등을 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들은 본인의 안전과 생명에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네. 있거든요. 제주도에 있었던 그렇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네. 그 책임 결국에는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반등한다라고 예측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2: 저는 뭐 이번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제 50%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정보다는 한 7% 일단 높게 나온 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멈췄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만 네. 그렇다고 이게 위기가 아닌 건 아니니까.
1: 내일 나오는 거 또 봐야 돼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무겁게 이 상황을 네. 좀 인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참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단 50%로 나왔어요. 네. 근데 또 정당 지지율은 또 민주당이 41이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러니까요. 20% 반토막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장동혁 대표는 또 엄청 기가 살아있고 또 민주당은 약간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좀 이것도 여론조사 결과와 현실은 또 다르게 지금 나타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국 정치가 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저는 조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숫자에 너무 일일비해서 단기적인 대안을 내면 안 되고요. 지금의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전 일단 20, 30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대들이 저항하고자 하는 그 기득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그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냐. 저는 좀 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지금부터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민주당 얘기는 요거 하나만 좀 짧게 더 짚어보고 민주당 지금 김민석 대표가 뭐 TF 추진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개헌 추진단도 발족시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율도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이런 개헌 추진단을 발족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0: 개헌은 해야죠. 네. 중앙선관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네.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0: 이건 진행하는 거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거 그리고 네.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네. 그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것도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개헌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개헌 혼자 못하잖아요. 국민의힘이
1: 그럼요.
0: 찬성을 해주고 논의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고 해라. 공소 취소 안 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약속을 해라.
1: 그래야죠. 네.
0: 그거 안 하면
1: 그렇게 얘기를 하고
0: 개헌
1: 있죠.
0: 논의에 네. 참여 못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한 그냥 당내에 하나의 위원회로 끝날 것 같아요. 개헌 논의는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개헌해야 된다는 당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2: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네. 개헌이라는 게 원래도 어려운데
1: 네.
2: 게다가 이제 조정식 의장의 그 실언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정식 의장 임기 내에서는 이거 개헌도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비판이 많았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이라는 거를 큰 것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니 니까 지금
1: 네.
2: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선관위 문제는 개헌 안 하고서는 제도적으로 고쳐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한 것부터 저는 개헌을 해 나가는 노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어찌 됐든 구조적 다수를 확보하겠다라는 그 개헌을 향한 여러 가지 의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국민의힘 오늘 내일 연차는 지금 양당이 지금 다 연차네요. 지금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는 아무래도 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특강 형식이었던 것 같고 뭐 보수 분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똘똘 뭉치면 다시 가져올 수 정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역사적 퇴행이죠.
1: 네.
0: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구나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 명예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좀
1: 네.
0: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탄핵당할 그런 큰 죄를 지었는가 그런 억울함도 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이 직접 정치는 하지 못하더라도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기반으로 삼고 싶다. 그런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그런 의도가 하나 보여지고
1: 네.
0: 또 하나는 어쨌든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모시고 있잖아요. 집사 역할 같은
1: 네.
0: 걸 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 등장시킴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국민의힘에서 좀 높여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다음번 전당대회 열리면은 최고위원에 도전을 해서 좀 최고 당 지도부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해봅니다.
1: 아니 오늘 연찬회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다라는 그 현장 기자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의원들이 사진도 같이 찍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2: 뭐
1: 아직까지도 TK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좀 상징이 있잖아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2: 근데 뭐 역사적 퇴행이라는 말에 더해서
1: 네.
2: 저는 정말 국가적인 비극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이 정치인에 대한 이제 사법적인 판단 물론
1: 네.
2: 뭐 복권은 됐습니다만 사법적 판단과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다 내린 이 현실 속에서 다시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1: 네.
2: 그 생각이 들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코어 조직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효과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계산 같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뭉쳐보자 이제 이런 계산인데 그게 TK 지역에서도 이제는 효과가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도움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당내에서 어떤 뭐 개개인의 선거에 유불리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1: 네.
2: 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 같이 그냥 죽는 길을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
1: 네.
2: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 내지는 이번에도 뭐 5.18 관련해서 이진수 의원 지금 제명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 5.18 문제와 더불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까지 겹친 게 전 엎친 데 더 친 격이다.
1: 아니 그러면 그 신 변호사한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2: 네.
1: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졌을 때 박근혜의 등판이 호재예요, 악재예요?
2: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어떤 뭐 소위 말해 섣발질이나 넘어지는 네. 걸로 반사익면에서 호재인데 네. 그걸로 정치하는 시대를 전 좀 막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0: 민주당이 잘해서 압도적인 저는 지지율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네. 더 필요한 일 아닌가. 근데 호재인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 선거나 이런 데 또 보수 어떤 결집에 마침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느낌으로 좀 보여서 그렇게 되면 민주당한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 뭐 수도권이라든지 네. 뭐 중도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네.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 높아져서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거 하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의 하나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정식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과 야심이 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봐요.
1: 아, 개인적인 욕심이요?
2: 네. 그러니까 뭐 정정식 의원도 이제 그 영남권 네.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에서만큼은 박근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네. 본인이 장동혁 대표가 중간에 좀 낙마를 하게 되면 좀 비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네. 그러한 욕심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정치적인 본인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하나씩 자신의 영향력을 끌어내는 것. 영남권 의원들에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보는 게 소원 중에 하나예요. 네.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1: 그러니까요.
2: 근데 잘 안 만나거든. 네. 그런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연찬회까지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야 정정식 원내대표 좀 역량이 있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좋은가 보다. 유영하 변호사랑도 사이가 좋은 모양이네. 야 정정식 원내대표 다시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중간 다리로 비대위원장 내가 할 수 있어. 나를 밀어주세요. 이러한 생각과 판단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네.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0: 근데 명예롭게 퇴임한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연찬회에 가는 거 올바르지 않거든요. 네. 현실 정치에 또 참여하는 논란을 만드니까. 근데 불명예 퇴진한 분이 아니 무슨 얼굴 낯짝으로 이렇게 옵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라고 한다고 또 가는 것도 아직 저는 뭐 소위 말해서 정신을 차리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프타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4: 건강에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3부와 4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더 이어가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재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당국이 군 헬기를 이용해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인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은 현지에 잔류했고 주 네팔 대사관 영사와 행정직원 등 대사관 직원 2명도 함께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경 인근의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168명이 숨지고 1,38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지 시간 27일 165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826명이 실종됐다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에서도 이번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0: 이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실종 상태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려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급히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네팔 홍수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하다며 실종 상태인 우리 국민 9명과 임시대피소에 고립된 10명의 안전 확보부터 지시했습니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 특히 네팔 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네팔 정부 측에 인력 등 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 유실로 현장 접근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소방,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오늘 오후 출국한 이들은 밤늦게 네팔 현지에 도착해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등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현재까지 외교부로 접수된 추가 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0: 제주경찰청장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 지휘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 지역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04.16포인트, 1.53%가 오른 6,912.37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조 9천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와 소부장,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 속에 어제보다 10.77포인트, 1.3%가 오른 837.64에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건데 반도체 호황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김세훈 기자입니다.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3%로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한 겁니다.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은 역대 네 번째로 매우 이례적인데 특히 통화 긴축 기조에 들어서자마자 연달아 인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대로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돼 금리

0: 이 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높였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반도체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웃돌면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 임금은 6월에 341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0.1% 줄었습니다. 실질 임금이 석 달 넘게 감소한 건 2023년 4월부터 5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평이한 임금 상승률에 비해 높은 물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정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조치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 등은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고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석유화학 제품 원료의 매점 매석도 금지됩니다. 산업부는 현재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비상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초 오늘 기자들에게 공개하려고 했던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 1시간 전 돌연 취소됐습니다. 정 장관이 직접 발표하려 했던 중요 사안이 브리핑 1시간 전 돌연 취소된 건데 복지부 내부 문제보다는 다른 정부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나 청와대와의 견해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우려돼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기소된 가해자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의 3부는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세 백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권 최대 80mm, 전라권과 충청권 최대 7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5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부산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찰관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의문점도 한둘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3부에 경찰 출신 표창원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등장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그 강을 다시 건너오는 걸까요? 4부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자, 예고해드린 대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아, 저는 정말 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초대 MC셨죠.
5: 아, 뉴스 그렇죠. 하이킥.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4: 예,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이었죠. 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네. 제가
5: 게스트로 예, 고정으로
4: 고정 출연자였습니다.
5: 네, 나오셨어요.
4: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저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5: 맞아요.
4: 지금 몇 년 만에 자리가 바뀌는. 아, 진짜.
5: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4: 아, 진짜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5: 지금 제가 한 달 살기 하면서 네. 소설 쓰고 있어요.
4: 아.
5: 이게 세 번째고요.
4: 예. 네. 역시 추리 소설.
5: 그렇죠.
4: 범죄 추리 소설.
5: 네, 범죄 소설인데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이제 방송에선 다 제가 못 간다. 네. 그래서 전화로 인터뷰를 다 했는데 네. 아, 뉴스하이킥에서 오라고 하시니까 막 그냥 옷 차려입고 뛰어왔습니다.
4: 아유, 그럼요. 네. 초대 그래도 진행자 앵커셨는데 네. 나와주셔야죠. 자, 하여튼 뭐 저희가 이렇게 뭐 과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고 떠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5: 그러게요.
4: 예, 지금 네.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고 그래서 이 제주 실종 사건, 이 허위 종결 사건이요.
5: 네.
4: 진짜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이 부모 경장, 이 문제의 경찰관. 그는 왜, 도대체 왜 이거든요. 오늘 제주경찰청장도 본인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허위 종결을 했다 해서 실종사건 종결을 했다 해서 본인한테 무슨 실적으로 플러스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서요.
5: 아니죠. 네.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혹시 이제 네. 그 자기가 허위 종결 처리한 사건이 계속 실종으로 네. 나중에 이제 허위 종결하지 않았을 때
4: 네.
5: 그

0: 시간이 흘러서도 못 찾게 되면 관계부서 합동회의란 걸 하거든요.
1: 네.
0: 그때 본인이 신고 접수한 사람으로서 회의를 위한 자료 준비하고
1: 네.
0: 이 정도의 일이 귀찮아서 그거 안 하려고. 그거 말고는 자기가 얻는 게 없죠, 합리적으로는.
1: 아, 그 해다가 이번에 보면 이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종결을 하려면 뭐 선택을 해야 된다면서요.
0: 그렇죠.
1: 근데 뭐
0: 사유를.
1: 예, 사유를 실 근데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0: 예.
1: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1: 네.
0: 이유를 제가 알수 있나요?
1: 네. 아, 그러니까 추리를 해보신다면.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선택이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망의
1: 네.
0: 경우에는 교통사고이건 또는 뭐 자살이건 어떤 형태로건
1: 네.
0: 사망 변사로 발견됐다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반드시 이제 경고창이 뜨게 되어
1: 네.
0: 있거든요. 삭제가 된다.
1: 네.
0: 확인하고 눌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1: 네.
0: 그중에 교통사고 사망. 그건 아마도 그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기록에 남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망의 종류를 선정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부경장의 마음속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란 것이
1: 네.
0: 가장 납득이 가고 문제가 되지 않고 하지
1: 네.
0: 않겠느냐 라는 그런 그 인식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밖에 못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살인이나 변사 이런 걸로 해놓으면 나중에 뭔가 심의도 할수 있고 이렇다 보니
0: 뒤따라야 되죠, 다른 것들이.
1: 아예 그냥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버리면 더 이상 자기한테 뭐 물어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0: 일단 어쨌든 삭제가 되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어떤
1: 그러니까요.
0: 사유를 했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그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것이 흔하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1: 자, 이렇게 허위 종결을 하면서 지금 어제 이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는 했습니다만
0: 네.
1: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요. 일단 뭐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야자수?
0: 네.
1: 이게 뭐 목을 맨다던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이렇게 막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여자 혼자 밤늦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종결을 하면서 일단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지났잖아요.
0: 네.
1: 석달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정확한 사인, 뭐 사망 시점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0: 정확한이란 거는 무척 어려워지겠죠.
1: 네.
0: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유병언 회장 그 같은 경우에도 그 논란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시간이
1: 그렇죠.
0: 오래 흘러서 부패가
1: 네.
0: 진행이 되고 뭐 밀랍화라든지
1: 네.
0: 또는 뭐 백골화라든지
1: 네.
0: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일단 사망 시간 추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1: 네.
0: 정확한 이런 거는. 그때는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생활상의 증거
1: 네.
0: 또는 사회관계상의 증거
1: 네.
0: 이런 것들로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1: 네.
0: 이제 마지막 언제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느냐.
1: 네.
0: 그 다음에 언제부터는 생활 흔적이 없느냐.
1: 네.
0: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원인, 사인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게 있으면 아무리 부패가 오래돼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 네.
0: 독극물이 사용됐다. 그런데 잔존하는 뼈에서도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골절이 있어서 외상 흔적이 있다.
1: 네.
0: 그러면 알수 있겠죠.
1: 네.
0: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이게 규명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골절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골이라고 해서 이제
1: 네.
0: 목불뼈, 요쪽에 이제 앞쪽에 있는 가느다란
1: 네.
0: 그 쉽게 골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골절이 되었다.
1: 네.
0: 그거는 목맨사뿐만 아니라 목졸음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은
1: 네.
0: 가능한데 그게 과연 스스로가 목을 매는 의사, 목맨사냐 아니면 타인이 목을 졸라서 질식을 시킨 그런 뭐 액사나
1: 네.
0: 또는 교사냐 이런 부분들은 법의학적으로는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5월 12일 밤 실종 후 다음 날 새벽쯤에 사망한 걸로 보더라고요. 추정이죠, 이것도.
0: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 네.
0: 법의학적인 그 소견이 아니고요. 사회관계적인
1: 아.
0: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언제 목격이 되었고,
1: 네.
0: 그리고 복장 상태,
1: 네.
0: 그 다음에 다른 목격이 부재한 점, 그다음에 이동의 흔적이 없는 점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네. 그다음에

0: 이제 다른 법의학적으로 이후에 오랜 동안 생활했다는 흔적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 실종 직후 새벽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죠.
1: 일단 CCTV도 지금 다 지워져 버려서
0: 그러니까요.
1: 더 이게 밝히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하여튼 그렇고, 와, 이거는 진짜 정확한 사인이 나올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보면 성인 실종 사건의 어떤 수사 시스템의 허점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말단이죠. 말단에 경찰관 한 명이 마음 먹으면 이런 식으로 허위 종결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드러난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스템?
0: 우선 계급이 낮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영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경찰관의 권리는 컨스타블, 순경의 권리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순경이 되는 순간 경찰관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 출발점이거든요. 계급이란 것은 단지 그 조직 내에서의 관리, 지휘 체계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너 계급이 뭐야라는 걸로 그 실무자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관행이 있어서 이번 사건에서조차 그 계급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낮은 계급이어서가 아니라 혼자서 여야 합니다. 만약에
1: 누구든 간에
0: 누구든
1: 혼자서
0: 간에
1: 혼자
0: 예, 경정급이든 총경급이든 그 사람 혼자서 말아먹을 수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점이란 거는 한 명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허위 종결을 해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1: 이번에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바꾼다고는 하는데
0: 네.
1: 그렇게 좀 체크하고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혼자서 종결 못 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결재를 거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두명 이상의 책임자가 이 사실을 더블 체크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시스템적으로.
1: 그리고 이번에 보면 해외 이제 뭐 아까 영국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걸 보면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험도를 기준으로 실종 사건들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은 그냥 실종 사건은 가출인으로 일단 분류를 해버리는 이것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 그러니까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일단 분류와 통계상으로는 성인이나 연령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 가지 기준으로 해요. 하나는 missing, 또 하나는 absent. missing이란 거는 실종인 거죠. 그야말로 보호를 벗어나 있고 위험하고 빨리 찾아야 될. 그리고 absent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서 스스로가 이탈한 걸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가출인 거죠. 그래서 가출이라는 형태의 분류를 영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어디서나 해요. 다만 그것을 자동적으로 성인은 가출로 본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실종에 대해서는 초기에 전문가가 전문가는 경찰관을 말합니다. 실종 전담반 경찰관은 반드시 실종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을 획득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본 것은 부경장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냥 실종 전담반에 배치가 돼서 더더군다나 실종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같은 것이 원인이 된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스스로 가정폭력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1: 그랬다고 하죠.
0: 사람을 실종 전담반에 뒀다? 이건 제도적 관행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동 성인의 구분 문제도 있지만 위험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있어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반드시 위험도를 상중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록 조치한 게 문제인 거죠.
1: 이번 사건 때문에 일단 경찰의 신뢰가 많이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장윤기 사건 또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뭐 개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 참 안타깝죠. 참담하고 우선은 거의 우리 역사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그 제헌의회에서 그런 고민과 논의가 다 기록돼 있어요. 검찰 파쇼는 위험하다. 하지만 경찰 파쇼보다는 낫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충분히 제대로 된 제도를 완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차악인 검찰 발시로 가자. 이것이 사실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하고 또 공소권도 독점하고 이러한 이제 구조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0: 여러 차례 있었어요. 검찰이 직접 수사는 하지 말고 경찰에 대한 지휘만 하자. 검찰이 노 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다가 지난 검찰 검사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뭐 검찰이 가졌던 모든 수사 권한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1: 네.
0: 경찰은 그걸 그렇게까지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1: 네.
0: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찰도 검찰도 다 문제다.
1: 네.
0: 그래서 그들이 수사권을 독점을 하고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상태를 둬서는 안 된다.
1: 네.
0: 그런데 그나마 경찰을 검찰이 과거에는 관리하고 감독을 했으니 나았지 않았느냐. 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같은 편이란 거예요.
1: 네.
0: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서 수사 권력을 행사하고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1: 네.
0: 혹은 봐주고 싶다면 봐주려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조직들인데 네. 그들을 열 세워서 줄 세워서 누굴 감시하고 하도록 하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제도냐.
1: 네.
0: 그러면 검찰 대신에
1: 네.
0: 더 같은 권력형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 감시기구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1: 네.
0: 거죠. 문제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이러한 보안수사권 다 해제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 모두 없애고 나서 그럼 누가 경찰을 감독할 거야? 라는 데 대한 답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걸 10월 2일인가요?
1: 10월 2일이요.
0: 10월 2일 네. 새 형사소송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
1: 네.
0: 갖춰줘야 하죠.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원복하자라는 얘기가 더 힘을 발휘하겠죠.
1: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0: 크게 보면 두 가지,
1: 네.
0: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1: 네.
0: 하나는 뭐 모델별로 보자면
1: 네.
0: 뭐 독일, 프랑스 흔히 말하는 대륙법계식으로 법원이 상당히 강한 감독 권한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검사가 속해 있어요.
1: 네.
0: 그 검사가 법원의 판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도
1: 네.
0: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경찰 감시 기구가 있어요.
1: 네.
0: 그 민간 경찰 감시 기구에서 경찰의 비위 행위나 경찰에 대한 민원도 접수해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1: 일종의 수사 심의 위원회 같은 거를
0: 심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찰에 대한
1: 권한을 더 줘서
0: 네, 조사권까지 네.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러한 어떤 민간의 경찰 감시 기구만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경찰 위원회를
1: 네.
0: 실질화시키고 그 아래에
1: 네.
0: 경찰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주는 형태가
1: 네.
0: 되겠죠.
1: 네.
0: 세 번째 형태가 다른 행정 감독 기관들이 좀 더 경찰 문제를 들여다볼 수
1: 네.
0: 있게 하는 거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만약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경찰 때문에 억울해요라는 한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좀 더 경찰 관련한 전용 접수와
1: 네.
0: 처리 인력과 기구를 확장을 하고
1: 네.
0: 또 감사원도 있고요. 그곳에서 더 경찰에 대한 감시를 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와 사법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직접 더 감독하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1: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10월 2일까지 못 할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1: 네.
0: 이게 여야가 함께 검찰 개혁하자, 수사구조
1: 네.
0: 개혁하자라고 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1: 네.
0: 근데 그게 안 되는 우리 정치 구조다 보니까 한쪽은 검찰 편, 다른 쪽은 검찰의 적 이래서 서로 싸우고 누가 이기나 힘센 자가 이겼는데 그게 검찰의 반대편이었던
1: 네.
0: 거죠.
1: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일단 내부 통제라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0: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수사가 지금 이번에 나타난 그 부경장 사건처럼
1: 네.
0: 그 실종 사건 처리는 수사는 아니지만
1: 네.
0: 수사는 더 심하잖아요. 그런 어떤 경찰이 권력적 작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누구든 스스로가 혼자서 사건을 뭉개거나 말아먹거나 왜곡하거나
1: 네.
0: 특정인의 편을 들거나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내부건 외부건. 중첩적이면
1: 네.
0: 더 좋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라도 감찰 기능을 더 강화한다든지 청문감사 기능을 좀 더 현실화
1: 네.
0: 실제로 한다든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나 피의자나 자기들이 억울할 때 이들 피해자와 피의자를 본인이 돈을 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국가의 뭐 미국의 퍼블릭 디펜더나 이런
1: 네.
0: 제도를 통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피해자나 피의자나
1: 네.
0: 또 사건 관계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거나
1: 네.
0: 이런 노력들을 해야죠.
1: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0: 네.
1: 지금 당장 10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사 쓰나미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0: 네.
1: 제가 아는 경찰분들도 이 걱정 되게 많이 해요.
0: 많이
1: 사실은.
0: 하죠. 일선에서.
1: 어떻게 보세요 지금?

0: 이 상황을?
1: 일단
0: 수사 적체 그러자도 심각했는데.
1: 사실 뭐 그동안 수사는 경찰에 다 해왔고요.
0: 네.
1: 그 검찰이 보안 수사를 이제 하는 그런 네. 비율은 상당히 낮죠.
0: 네.
1: 하지만 이제 그건 마저도 모두 경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0: 그러니까요.
1: 양적으로 예를 들어 전혀 경찰이 하지 않던 것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 네. 아닙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종결까지 해야 되고 마지막 이제 공소청에 송치할 때까지 뭐 법률적 완성도라든지 사건의 어떤 완성도를 훨씬 더 높여야 되니까 일거리가 네. 많아지는 건 맞죠.
0: 네.
1: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현재의 수사 인력으로 되겠느냐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무리가 갑니다. 지금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0: 그러니까요.
1: 일선 형사들하고 수사계 수사관들은 상당히 버거워하거든요.
0: 네.
1: 해결해야죠 이 문제.
0: 그런데
1: 네. 지금 인력 증원이라는 방향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과감하게
0: 네.
1: 경찰이 사실은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민사적 사건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0: 네.
1: 과감하게 비형사 사건으로 하고 그것이 또
0: 네.
1: 약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률구조공단의 역할 강화라든지 이런
0: 네.
1: 형태로 찾아낼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0: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은 계속 공석이에요. 아직까지도 임명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0: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0: 안 하는 거겠죠. 못하는
1: 게 하면 된 지가 8개월이 지났는데 왜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제가 글쎄요. 그냥 개인으로서 네. 사적으로 네. 그 들은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선임을 할 때 연령 정년 문제가 있단 말이죠.
1: 예.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예,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2: MBC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0: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2: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기온도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현재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 영남과 호남지방은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강원권과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모레까지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서울이 26도, 한낮에는 서울, 대전 32도, 광주, 대구 31도 예상됩니다. 신월 여의 지하차도 인천 방향으로 퇴근길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4km 지점 신정교 부근에는 고장차가 2차로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입니다.
4: 자, 장동혁 대표 1년 됐는데 솔직히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1년을 버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5: 솔직히. 의외로 맷집이 좋아요.
4: 그래요?
5: 다들 지난 6.3 선거 마치고 당연히 네. 거기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뭐 올해가 헌정 78년이지만은 네. 뭐 정당 역사상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그대 양당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든 민주 진보 진영이든 큰 선거에 지고 나면은 뭐 버티는 그런 뭐 아무 장사 없거든요.
4: 그렇죠.
5: 선거 결과는 곧 천심이고 민심이니까 네. 올고지 받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4: 네.
5: 그게 이제 정치인의 도리고 덕목인데. 하여튼 6.3 선거 나름 분명히 12대 4로 네. 우리가 참패를 했죠.
4: 네.
5: 그렇지만 그걸 평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숫자적 계량 수치적으로는 졌는지 모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진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틴 거고
4: 네.
5: 문제는 이제 버티고 난 이후에도 그럼 당이 이제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서 특히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 오판에
4: 네.
5: 그 멍해를 제대로 아직 국민들로부터 벗어 던졌다고 평가를 받지 못한 선거거든요.
4: 네.
5: 그렇다면 당이 자정 변화 쇄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4: 네.
5: 그런 쇄신 동력으로서 당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초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뭐 천신망고 끝에 우여곡절은 깨끗지만은 뭐 거의 기사 회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4: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말씀하신 쇄신안 뭐 이런 걸 냈습니다.
5: 예.
4: 보면 그동안 나온 얘기들이 많아요. 뭐 예. 당원 주권 뭐 이거 강조하는 뭐 그런 당심 이걸 강조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5: 그러니까 이제 뭐 2.0 그 네. 새로운 그 핵심 프로젝트를 이제 제시한 거 아니에요.
4: 네.
5: 그 핵심 내용이 당원 주권주의예요.
4: 네.
5: 그러니까 당원을 제일 우선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지난번 8.17 전당대회에서 실패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당 리더십하고 개를 거의 같이 하는
4: 네.
5: 상황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2.0 4대 그 핵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4: 네.
5: 이제 상당히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헌정을 파괴하고

0: 참정권을 파괴한 그런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된다. 맞설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찌감치 손털어라.
1: 네.
0: 이 메시지예요.
1: 네.
0: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그냥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역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맡게 하게 둘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지역의 당원들 내지는 최소 국민들, 지역 주민들 그런 여론을 담아서 평가하겠다. 그런 뜻이죠.
1: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당협위원장 물갈이. 그러니까 네. 그걸 위해서 직선제 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은 하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구체적인 이제 실천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1: 네.
0: 그런 이제 평가 제도를 통한 어떤 그걸 이제 직선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 네.
0: 그런 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지도부 안에 아직도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1: 아니 그리고 일단
0: 그 직선제라는 게 다른 네. 게 아니에요. 가령 A라는 네. 지역구가 있다면은
1: 예, 예.
0: 지금 이제 우리 당헌 당규상은 2년이 지나면은 네 가지의 방법으로
1: 네.
0: 쉽게 말하면 그 규정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운영 그 당의 위원장이 개최한 지역구 책임자가 개최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본인의 신임 여부를 물어서
1: 네.
0: 그걸 당에 이제 결과를 올리는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책임 당원을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
1: 네.
0: 거고 일반 당원 그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1: 네.
0: 방식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그럼 책임 당원이든 당원 주권으로서 당원들이 판단하는 결정을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신임 여부를 가겠다. 그러면은 당원이든 책임당원이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대략 지금까지 이제 나온 이야기는 A라는 지역구가 있으면은 그 현역위원이든
1: 네.
0: 원외당협위원장이든 지역구 책임자가 있으면은 새로운 도전자가 있으면은 그 경선을 통해서.
1: 경선.
0: 뭐 그런 방식인데.
1: 네.
0: 그것도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1: 아니 근데 일단 의원들이 벌써 한 두 번 정도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이게 가능하겠어요?
0: 그러니까 보통 정당
1: 그다음에 최고위원들도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 지금은.
0: 그러니까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은
1: 네.
0: 결국은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그 정당이
1: 네.
0: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보다는 영남권 출신 의원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이제 보수의 좀 지지 기반이 강한 곳에서 다 선출돼서 지금 국민의힘의 줄을 이루고 있는
1: 네.
0: 그런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지지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책임 맡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우리 당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거 이건 아니거든.
1: 네.
0: 그러니까 뭐 가령 50%의 뭐 가반 이상의 신임을 득하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진짜 뭐 지금 수도권의 젊은 뭐 이런 정치인들이 거기에 도전장을 던지는 건지 그런데 보통 이런 행식은
1: 네.
0: 총선 때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총선을 앞두고 쉽게 말하면 공천이 경선 지역 내지는 뭐
1: 물갈이 얘기는 다 그때 나오죠.
0: 그때
1: 사실은.
0: 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1: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나왔죠.
0: 그런 게 하나의 그러니까 네. 지금은 1년 8개월 남았거든요.
1: 네.
0: 2028년 총선이.
1: 사실상 공천권을 좀 미리 행사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0: 뭐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1: 네.
0: 크게 무리는 아니죠.
1: 그래서 더 힘들지 않겠냐.
0: 그래서 이제 의원들 네. 입장에서는
1: 네.
0: 자 총선 1년 8개월 앞두고 벌써 지역에서 그런데
1: 네.
0: 이 경합 내지 평가 내지 신입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역 지역 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우찌됐든 간에 떨어져야 자신한테 또 기회가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네.
0: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 나섰던 사람은 앞으로 4년을 갖다 그 지역에서 고스란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1: 네.
0: 또 뭐 2년 지나고 나면은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그때 기회만 주어주면
1: 네.
0: 그걸 자기가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열의 아홉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부류만 가지고도 보면 경합이 되면은 그 지역은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죠.
1: 네.
0: 엄청난 갈등 소요가 생기는 네.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고착화되면은 자 선거는 결국은 집중인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1: 네.
0: 야당이면 이게 결속력이 더없이 중요한 건데 그 결속된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나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현역 의원들은 반대를 하는.

0: 겁니다. 네. 이걸 그게 한 두 차례 반들 의원총회 총의로 공식적으로 그 뭐 결정을 모아가지고 지금 정전식 원내대표에게 그걸 묶어줬기 때문에 장동익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럼 이 방식을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와 협조하지 않으면은 현역위원들하고 바로 분란으로 가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내 분열 상태가 이제 고착화 될 수도 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옥고를 치렀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당에서 뭐 우리 당 어떤 뭐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네. 뭐 우리 당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때
1: 네.
0: 초청해서 이렇게 모시고 예의를 갖출 수는 있는데
1: 네.
0: 이걸 당이 아니에요.
1: 네.
0: 당대표인 장동익 대표가 이걸 추진해서
1: 그렇죠.
0: 그런 그림을 만든 게 아니고
1: 원내대표가
0: 갔죠. 원내사령탑인 네. 원내대표.
1: 네.
0: 이 연찬회는 언연찬회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이 소관이 네. 당의 소관이 아니고 원내소관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절 직접 방문하고 우리 언연찬회 이렇게 개최하는데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주십시오.
1: 네.
0: 이렇게 간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간청을 한 것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일정 부분 좀 자신의 위상이라든지 정치력 제고를 위해서 그런 판을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1: 특히 또 영남권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0: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요청한 사안도 아닌데
1: 네.
0: 아 그걸 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 여기 고양시까지
1: 네.
0: 아, 이 연찬에 참석할 건지 다들 반시반인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1: 네.
0: 왔어요.
1: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박근혜 전
1: 그러면?
0: 대통령의 등판은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네. 봅니다.
1: 그 이중은 또 어떻게 보세요?
0: 아, 저는 첫 번째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명예회복을 간절히 마음속에 이거는 좀 원하고 있구나.
1: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것에서
0: 그 오명을 네. 좀 벗어 던지고
1: 약간 자신의 보수의 원로로 남고 싶은 그런 생각인
0: 보수의 적통으로서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일종의 또 TK의 상징 네. 이렇게 남고 싶은
0: 지난 6.3 선거에서도 네. 대구시장 살상
1: 그러니까요.
0: 후보 추경호가 네.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살상 처음에는 지고 있었잖아요. 꽤 큰
1: 네.
0: 이런 차이로
1: 네.
0: 그럼에도 그걸 뒤집어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영역을 분명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있었어요.
1: 네.
0: 나머지 울산이라든지 뭐 부산 뭐 이런 쪽에 강원도까지는 이제 그게 먹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TK에서는 살아있다. 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면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 보수권에서 꽤 역할을 네. 할 거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소한 네. 영남권 정도에서는 그래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소신과 의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사실상 당의 공식적인 뭐 일정도 아니고 이건 원내사령탑인 원연찬회이지만 물론 당대표도 참석하고 다 네. 하지는 말은 그래도 원내 행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올 뭐 한 크게 메시지를 저는 올 참석도 뭐 의미를 두지만은
1: 네.
0: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국민의힘 현역위원들 중심으로 연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날리는지
1: 네.
0: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봤어요.
1: 네.
0: 그게 이제 크게는 하나는 이제 분열하지 마라.
1: 네.
0: 이게 당내 내부 분열만큼 무슨 적이 없다. 분열 때문에 자신도
1: 네.
0: 단일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갖다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서로 정오하고 부정해서는 안 되는
1: 네.
0: 것이다. 그래서 동지애로 네. 앞으로 화해하고
1: 네.
0: 단합해달라 이 메시지를 네. 남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하나가 뭐냐.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1: 네.
0: 단결해주라, 단합해주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장동익 대표가 지금 이제 좀 강성 지층의 소구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네. 뭐 당 대표 활동. 그렇지만은 뭐 한편으로는 당내 정적을 제거하고
1: 네.
0: 또 징계 정치를 통해서

0: 윤리 이론을 통해서 네. 상식적인 그런 당의 반목 분열 대립 갈등 이 양산을 통합 치유해내는 그런 네. 통합의 리더십은 아니다 이런 비판이 크잖아요. 그 대목에서 이제 두 가지를 네. 다 지적을 한 거죠.
1: 그런데 원래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초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들이 네. 많았냐면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 카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메시지만 보자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체제에 조금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자, 힘도 싣고 네. 또 지금은 분열 양상이다. 빨리 이걸 갖다가 다시 하해해가지고 네. 서로 정화하고 저 표현 그대로라면 네. 정화하고 부정하지 마라. 네. 저 그 말은 보수는 큰 그릇이다. 네. 하나로 담아가지고 네. 다 통합해달라.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는 통합의 리더십도 가져달라고 네. 이거는 메시지를 날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 우리 국민의힘에는 네.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네. 단합해달라.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당내 갈등 분열 네. 양상을 좀 이렇게 수그러뜨리는 그런 메시지도 네. 날린 거죠.
1: 갈등 봉합 그리고 네. 보수 통합 네. 이렇게 봉합과 통합 이 두 네. 가지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죠.
0: 정확합니다.
1: 자 그렇다면 지금 보수 연대를 마침 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주장을 했어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건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동훈 의원. 그리고 뭐 여러 지금 이른바 잠룡들이 있잖아요. 또 오세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어때요? 한동훈
0: 정치는 한동훈은. 생물인데 네. 이 봅시오. 네. 우리 조국장 조인카께서도 변화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네. 사실상 한동훈을 갖다 국민의힘에서 윤리 네. 제명 조치를 통해서 내보내 쫓고 난 뒤에 네. 장동혁 대표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하고는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죠. 네. 특히 이제 지난 6.3 선거 이전에도 그랬고 네. 6.3 선거를 마친 이후의 상황도 보면 벌써 지금 두 달이 훨씬 지났잖아요. 네. 그죠? 만날 상황이 국회 안에서도 많았는데 그렇죠. 서로 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저께 만났잖아요. 네. 그죠? 그 자리에 가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아 무소속 한동훈 의원 만나는 것이고 네. 그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서로 피해야 될 건지 네. 마음속에 뭔가 정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상당히 꽤 밝은 모습으로 네. 악수하고 서로 인사 나눴어요. 이게 변한 겁니다.
1: 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라고 보시는군요.
0: 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래 워낙 이 보수진 당내에 선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네. 지역적 기반도 없기 때문에 아 정치적 어떤 기반이 좀 약하다. 그래서 그 기반을 갖다 정인 제가 볼 때는 강성 지층에 소구력을 둔 그 기반을 네. 위해서 지난 1년이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야 네. 일당이 된다는 길은 2028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결국은 이 반목 분열 대립 네. 갈등으로서 이 분열되어 있는 이 보수 진영을 결국은 통합해내지 않은 네. 영남 정당으로 가버릴 것이다. 네. 대략 지난번 22대 총선보다 더 최악의 성적표를 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다음 2028년 총선에서 정말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기는 총선의 판을 지도사 상을 만들지 못하면 네. 본인이 아무리 지금 뭐 1년 연임 더 가져가가지고 자기 임기 다 채우고 나서 다시 연임 네. 정청래처럼 나선다 하더라도 예? 네. 그때 알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가능성이 있으면 안 찍어준다는 걸 알아요. 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긴꼬리 투구 생활은
6: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부화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땐 깨어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에서는 수십 년도 버티죠. 다시 물이 고이고 햇빛이 비치면 그제야 깨어나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당장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긴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걸지도 모르니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9: 예쁘거나 특이하게 생긴 제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쉽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 디자인에 공을 들이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의욕이 지나쳐서 위험한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과자나 과일처럼 생긴 입욕제가 대표적인데요. 아이들이 실제 음식으로 착각해서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앰플형 화장품이 물의를 빚었죠. 피부 보습용 세럼의 겉모습이 일회용 인공눈물의 용기와 비슷해서 화장품을 눈에 넣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멋도 재미도 좋지만 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8시 뉴스입니다. 중국 국경 인근에 있는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의 실종자 수가 823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고립된 것으로 알려진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전날까지 157명이던 사망자 수도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이면서 27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며 재집권 실패의 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나머지 4년을 성공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지난 8.17 전당대회가 정청래 전 대표와의 정권 재창출 방법론에 대한 차이로 치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시대적 상황이 바뀐 만큼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0점을 이동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뉴 DJ 플랜을 본떠 재집권을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 워크숍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절충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김민석 대표를 향해 마이크 독재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후 의원 워크숍 도중 SNS에 글을 올려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민석 대표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소위 중도론에 대해 김민석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불과 1, 2분이 전부라며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하여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지도부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당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연찬회 공개 강연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 신뢰를 얻어서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권 최대 80mm, 전라권과 충청권 최대 7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5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부산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상사에 찌든 것 같을 때, 그래서 마음이 순해지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얼 하세요? 어떤 댓글을 보니까 추억의 드라마 전원일기를 틀어놓고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분이 있었는데요. 인간의 무지막지한 탐욕, 또 처절한 복수극을 다룬 요즘 드라마보다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들로 일상을 쌓아가는 슴슴한 전원일기가 어쩐지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책을 다시 꺼내보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동화는 아니지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여러 번 읽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문장.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런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순수함을 되찾아보려고 한다는데요. 목요일쯤 되면 마음의 때가 덕지덕지 붙었을 때잖아요. 순한 맛, 오당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야.
1: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전해드렸어요. 박현진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김요한님 목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건네주셨고요. 이경희님은 어린 왕자 서른 넘어서 다시 읽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하하하 하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세상사에 찌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마음이 좀 순해지고 싶을 때 여러분 뭘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우리 경희님은 서른 넘어서 어린 왕자 다시 보시고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구예찬님은 그럴 때면 저는 게임 영상을 봐요. 어릴 때 슈퍼마리오 팬이었던 저는 그거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요. 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 하는 거 하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저절로 동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네요. 서정성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저녁 운동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 길에 하늘에 보름달이 크게 떴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 오늘 보름달이 진짜 큰가요? 우리 혜영 작가님도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퇴근길에 한번 봐야겠네요.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시간에 또 회사에만 있다 보니까 퇴근할 때 꼭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름달 보고 계신가요? 6076님, 재은님 안녕하세요. 머리 식힐 때는 달멍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보름입니다. 달 안 보셨으면 퇴근길에 꼭 보시길 바랄게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달 진짜 크고 예쁘네요. 아직 막 하늘이 캄캄해지진 않았거든요. 사진 보니까. 근데도 달이 그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엄청 둥글고 크고 밝고 퇴근길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모두 좋고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마음이 순해지고 싶을 때 여러분 뭐 하시는지 계속해서 문자 미니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 3, 4부,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신청곡 쉴 틈 없이 논스톱으로 듣고 싶은 노래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열심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목했는데요. 거대한 빙하와 암석 덩어리가 계곡으로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바위와 흙이 강을 일시적으로 막았고 이후 마치 댐에서 물이 방류되듯이 한꺼번에 물살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의 강 상류에 아직 암석 등으로 막힌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이번 홍수로 이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이 실종됐고 10명이 구조를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외교부는 오늘 오후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의 소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어온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기존 차량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동안은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별도의 승인 없이 기존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급발진 의심사고 가운데 상당수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9건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됐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 최대 80mm,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은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도심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로이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 478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뉴스에서는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피해 지역에 세계적인 순례지가 있고 또 히말라야 트레킹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종자 1,300명 넘게 발생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실종자가 발생한 나라가 최소 29개 나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 지금도 이제 헬기를 동원해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도로도 계속 무너져 있고 또 통신 시설도 그렇고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 많다고 하네요. 조영호님이 네팔 홍수 사태 보면서 잠깐 망각하던 자연의 힘과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갈수록 중요해지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이게 히말라야 지역에 빙하 붕괴로 발생했다고 하죠. 어쨌든 구조 작업이 빨리 속도를 내서 실종된 분들의 생존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어온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막기 위한 안전장치 기존 차량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이 안전장치를 기존 차량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것도 의미 있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에는 과한 대비가 없잖아요. 기존 차량에도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분들이 안전장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누구나 순간적으로 페달을 이렇게 착각하는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특정 연령층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그런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뉴스였던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이야.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오당제가 좋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2794님이 우리 젠디와 음악 들으면서 저녁을 함께하는 일이 하루의 정화 작업이지요 하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오프닝에서 좀 마음이 순수해지고 싶을 때 뭘 하시냐 물어봤는데 우리 1794님이 아주 모범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좀 순수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9525님, 여기 대구는 비가 억수로 와요. 너무 기뻐요. 요가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인데 개운해요. 비가 많이 안 왔었죠. 대구가 또 많이 더웠을 텐데 이렇게 비가 좀 와서 날씨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비가 와도 더위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날씨 전해드린 것처럼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안 올 때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으니까 대비하셔야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역시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6557님, 여기는 서귀포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요. 제주도 가뭄이 심했는데 단비가 내려서 기분 좋네요. 제주에서도 비 소식 전해주셨어요.

0: 울산도 하셨고 김지훈님 젠디 서울도 비가 왔나요? 광주는 오후 3시경부터 비가 엄청 오고 오후 5시부터는 호우주의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뭐 광주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군요. 오후부터.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야구 경기도 취소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가 와서 그렇군요. 오후 5시부터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주고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비가 이미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많네요. 뭐 제주에서 울산에서 광주에서 곳곳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비 소식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강한 비 또 천둥 번개 예상되는 만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6363님 꽝 오늘은 되는 일이 없는 날입니다. 흑흑 하면서 차 사고가 나셨나 봐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뒷 범퍼가 완전히 긁혔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 속상하네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다치진 않으셨죠? 6363님. 뭔가 다른 차가 긁고 간 거 아니면 우리 6364님이 뭐 후진을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건가? 이게 앞범퍼인가 뒷범퍼인가? 이 사진만으로는 제가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뒷범퍼 같아요. 어쨌든 다치지 않으셨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아 그런 날이 또 있으니까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네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셨겠어요. 그리고 9173님이 젠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퇴사를 앞둔 지금 젠디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데이트 해주세요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9173님과 전화 데이트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3살 김여민이라고 합니다.
0: 수원에 사시는 여민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퇴사를 하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퇴사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 어머나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 퇴사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로 정해진 거예요?
1: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0: 다음 주 월요일?
1: 그 월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네. 할 예정이에요.
0: 그러면은 네. 이제 내일이랑 월요일 이틀 출근하면 퇴사인 거네요.
1: 네,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0: 기분이 어떠세요?
1: 아, 뭔가 약간 기분이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아, 시원섭섭하시구나.
1: 네네.
0: 혹시 몇 년 정도 회사 다니셨어요?
1: 회사는 잠깐 다녔는데 네. 그래도 제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간단하게.
1: 저는 홍보 쪽에서 일을 했어요.
0: 아, 홍보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1: 네네.
0: 와, 그러면 이제까지 쭉 홍보 관련된 일을 준비하시고 해오신 거예요?
1: 맞아요. 이제 그러한 관련된 뭐 대외 활동도 학부생 때부터 꾸준히 해오기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현업에서도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을 해보게 됐어요.
0: 그 직장 생활이 그래도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뭐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1: 뭔가 제가 하는 일은 보통 모니터링 업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보고 드린 부분들이 네. 실제로 본사에 보고가 들어간 부분을 이제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0: 네.
1: 또는 이게 물론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이제 인사보고를 정리를 해서 메일을 보내는데 그게 모든 전 직원분들이 볼 수 있게 메일링을 아침마다 하고 있거든요.
0: 매일매일이요?
1: 네, 매일 아침마다
0: 와, 그래요.
1: 출근을 하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면 사장님부터 뭐 직원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와.
1: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이제 물론 소소한 일이지만 제게는 또 굉장히 뿌듯한 일로 다가와서 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전혀 소소한 일 아니었을 것 같고 너무 고생

0: 해보고 이제 뭐 사연이나 아니면 선곡 코너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도 하면서
1: 와.
0: 제가 커리큘럼 보다 보니까
1: 네.
0: 꽁트를 짜는 코너도 있더라고요.
1: 오, 중요하거든요. 라디오에서 꽁트는 절대 빠질 수 없거든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꽁트.
0: 맞아요. 젠데 네. 잘하잖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워낙 우리 작가님들이 재밌게 써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0: 맞아요.
1: 오, 그래서... 커리큘럼 재밌다.
0: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커리큘럼을 보고 단순해. 이제 바로 신청을 하게 됐죠.
1: 아, 그럼 우리 여미님이 라디오 작가의 꿈도 혹시 있으신 거예요?
0: 할 수 있으면 너무나 하고 싶어요. 제가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1: 그렇구나.
0: 라디오국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도전해보고 싶은 또 하나의 이런 영역이고 그리고 보컬 네. 레슨도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보컬은?
0: 처음에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송년회, 송별회 이런 모임 자리가
1: 네.
0: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후회담을 들어보면
1: 네.
0: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 꼭 노래방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노래방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1: 네.
0: 저도 그 부분을 듣고 솔깃한 거죠. 그럼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컬 레슨을 원데이 클래스로 신청을 했다가 너무나 괜찮은 수업이고 선생님이랑 잘 맞아서 본 수업으로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1: 아니 회식을 위해서 이 보컬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준비된 직장인이었다. 아직도 근데 노래방을 가는 회사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진짜. 근데 또 마침 적성이 잘 맞았던 거잖아요. 보컬 레슨이.
0: 맞아요.
1: 아 8298님이 들으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하셨는데 진짜 노래 잘 부르실 것 같아요.
0: 어머 잠깐.
1: 진짜?
0: 네?
1: 노래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어머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불러주시면 좋죠. 어떤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0: 저는 그 네. 최근에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라는 곡을
1: 이 노래를
0: 선곡을 했어요. 네. 아 근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막 뭔가 뭐랄까 굉장히 잘하는 멋스러운 목소리는 아니에요.
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저희가 에코를 우리 감독님께서 넣어드릴게요.
0: 그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부르면 될까요?
1: 네.
0: 네.

0: 우와, 박수! 오, 진짜 대단한데? 아니, 목소리가 엄청 청량하고 맑고
1: 네.
0: 예뻐요.
1: 세상에. 저 이게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극찬인 것 같아요.
0: 아니,
1: 너무나 감사해요.
0: 보컬 레슨 받으시면서 그런 칭찬 못 들었어요? 들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1: 가끔 듣는 것 같아요.
0: 와, 진짜 너무 멋지고 서정성 님이 자신감 보기 좋습니다. 구예찬 님이 갑자기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여민 님의 최애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하대요. 라디오 이제 작가 되고 싶다고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시는지 궁금하신
1: 거예요. 물론 표준 FM에서는 우리 오당재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0: 역시.
1: 매일 듣고 있어요.
0: 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진짜 진짜 솔직히. 내 인생 프로그램. 이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거.
1: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옆 동네에도
0: 네.
1: 살짝
0: 가능하지.
1: 있다면
0: 그럼요.
1: FM4U의 네. 완벽한 하루. 그 이상순 님이 진행하시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0: 그 프로의 매력이 뭔가요?
1: 일단 선곡이 정말 기가 막히고 그 어느 프로그램도 섭렵할 수 없는
0: 맞아
1: 정말 이렇게 희귀한 곡들을 어떻게 이렇게 발굴해내는지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고
0: 저도 그래서 그 프로를 좋아하는데
1: 네.
0: 혹시 오당재 선곡은 어때요?
1: 아 오당재 선곡
0: 우리 지금 미란 PD님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신데 잘 답변해주세요.
1: 미란 PD님 최고입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도 너무 잘 듣고 너무 즐거웠는데
1: 네.
0: 2941님이 여민님 인생도 만세 비바람이다 하고 외쳐주셨어요. 그동안
1: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0: 진짜 그동안 열심히 또 일했으니까 그 또 퇴사하고 하고 싶었던 일 다 이루시기를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음성편지 남겨볼까요?

0: 우선 저는 젠디의 오래된 팬으로서
1: 어떻게
0: 젠디의
1: 티를 안
0: 모든
1: 냈어,
0: 활동들.
1: 근데? 제 팬인데요? 전혀 티가 안 났는데. 와.
0: 정말요? 조금 더 티를 낼
1: 반가워요.
0: 것
1: 아니,
0: 같네요.
1: 아니,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그 젠디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우선 이렇게 저의 이제 MBC 공식적인 이런 그 청취자 전화 연결이 젠디 프로그램에서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나 젠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1: 감동, 너무 감사해요.
0: 저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달의 프로그램, 그
1: 네.
0: 최우수상 받으신 것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1: 오,
0: 말씀 못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여민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시길. 또 어떤 일 하시든 잘 해낼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거든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0: 신청곡. 저는 혹시 정효빈의 지금 우리의 여름처럼이라는 곡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혹시 완벽한 하루에서 들은 노래요?
0: 아니에요.
1: 아, 좋아요. 정효빈의 지금 우리의 여름처럼 전해드리면서 여미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미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0: 네, 준비 감사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신 우리 김여민님이 신청해 주신 정효빈의 지금 우리 여름처럼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김순옥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매력이 넘치네요. 자기의 꿈을 활발히 펼치는 것 같아서 좋아.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진짜 라디오 글쓰기 수업도 신청해 두고 보컬 레슨도 다니고 있고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여민님께 가장 잘 맞는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시작이고 또 출발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진심으로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김명희님, 저도 자영업 폐업한 지 17일 되었는데 우리 남편 차를 벽에 부딪혀서 30만 원 들여서 고쳐왔네요. 이제 배움 카드로 뭘 배워야 할지 잠시 쉬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명희님도 이 여민님 통화 내용 들으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나 봐요. 0524님,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신청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뿐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신청합니다. 오, 이 곡의 내용까지 그 잘 풀어서 정리해 주셨는데 앞서 토가이더 여민님한테도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서 이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가수 지드래곤이 콘서트 도중 무대에서 떨어질 뻔한 카메라 감독님을 도와줘서 화제인데요. 화제가 된 영상에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의 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지드래곤은 카메라 감독님이 무대 끝에 서서 촬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지드래곤은 다른 손을 뻗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지만 여전히 감독님이 무대 끝에 서 있자 자연스럽게 그를 안쪽으로 보낸 뒤 자신이 무대 끝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감독님이 무대에서 떨어질까봐 바로 뒤에 서서 공연을 이어간 건데요. 팬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감독님 뒤에 서서 누구처럼 지켜주는 GD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상 봤는데 진짜 GD 너무 멋지더라고요. 문제 여기서 드릴게요. 지드래곤은 감독님 뒤에 서서 마치 누구처럼 지켜줬을까요? 1번 코미디언, 2번 마술사, 3번 보디가드. 누군가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직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코미디언, 2번 마술사, 3번 보디가드.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빅뱅의 노래 들어야겠죠? 노래 듣고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B.I.G.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C-330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돼서 211명을 수송해온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육기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십 명 규모의 추가 구조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산하 부서에서 소셜미디어 및 언론 보도, 댓글 등 여론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차장의 내란 중요 임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50분께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고 인지전 공개정보 담당 부서에 계엄 관련 여론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일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독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 측은 전문 증거인 실무관의 다이어리를 그대로 베꼈다며 홍 전 차장의 대통령 지시 이행 여부 등도 빠졌다고 반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해서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병력 투입 및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3부는 오늘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10대와 2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서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7도입니다.

0: MBC 9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얼마인가요? 아마 20리터짜리 한 장에 500원 남짓일 테고 이 가격은 물가가 올라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봉투값을 매기는 지자체 측이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청소 노동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재정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투자를 덜 하게 되고 그만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치르는 가격, 얼마가 적당할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지드래곤이 카메라 감독님을 든든하게 지켜준 모습에 팬들은 누구 같다고 했을까요? 8979님 맞춰주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아들하고 빅뱅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정답 3번 보디가드. 와, 그 현장에 계셨군요. 멋진데요. 오늘의 당첨자 8979님. 직접 또 콘서트 다녀오신 우리 8979님 맞춰주셨고요.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카메라 감독님의 아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남편이 얘기해줬는데 무대가 2m 정도 되는 높이라서 GD가 아니었다면 무대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GD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서 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빅뱅 신곡 B.I.G. 빅이죠. 예전에 뱅뱅뱅 뱅이 있어서 이번에는 빅을 냈다고. 요즘에 빅뱅 나오는 너튜브 채널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지드래곤 정말 훈훈한 뉴스의 주인공이었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그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8629님, 지난주 제주도로 휴가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차 싣고 다녀오는 나라 이제 완도항 도착해서 부산까지 가고 있어요. 졸음운전하지 않고 집까지 신나게 갈 수 있게 이소라.

이소라의 신청곡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이소라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네요. 중간중간 쉬어가시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게임에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6557님은 김건모의 당신만이 듣고 싶네요 하고 짧고 굵게 신청곡 남겨주셔서 이 노래 두 번째 곡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김건모의 당신만이

김동준님. 젠디, 저는 요즘 채소마켓 모임으로 우쿨렐레를 다시 시작했어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우쿨렐레를 했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좋은 사람들과 연주하면서 풀고 싶더라고요. 요즘 연습하면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띵가띵가 소리로 다 같이 합주를 하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지난주에 연습한 더 라이온 슬립스 투나잇 신청해요. 와, 우쿨렐레를 시작하셨군요. 채소마켓 모임으로 연주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마음까지 편안해지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취미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즐겁게 연주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같이 듣겠습니다. 로버트 존의 The Lion Sleeps Tonight.

정예원님, 빨리 겨울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 보아의 메리크리 신청합니다. 아, 보아의 메리크리, 저도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 크리스마스가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예원님의 신청곡 보아의 메리크리 같이 들을게요.

윤근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근하면서 듣습니다. 먼데이 퀴즈의 가을 안부가 생각나서 열심히 무한 반복 중입니다. 들려주시면 감사하셨어요. 늘 야근하면서 들으시는 근식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요즘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침 김요한님도 야근 중에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셔서 야근송 가을 안부 먼데이 퀴즈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수줍음 많은 샤이 청취자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부담없이 참여해주세요. 정할 얘기 없으시면 그냥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김연수님이 신청해주셨어요. 젠디, 2주 휴가를 마치고 오늘 아침 상디가 돌아왔어요. 스페셜 DJ분들도 좋았지만 상디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되었네요 하면서 윤상의 이별 없던 세상 신청해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8128님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들으면서 몽글몽글해지고 싶어요 하고 신청해 주셨어요.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0004님 안녕하세요 젠디. 운전 중인데 피로가 몰려옵니다. 신나는 곡 들려주세요. 미스터 블루스카이 신청합니다. 아 운전 중이시군요 0004님. 좀 잠 깨시고 신나게 운전하시라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미스터 블루스카이 들으시고 0004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3896님은 처음으로 수줍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테이의 모노로그 신청해요. 남편과 투잡으로 대리운전 중인데 듣고 싶어요. 와, 용기 내서 첫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분이라 대리운전 중이신가 봐요.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0892님도 같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테이의 모노로그 전해드릴게요.

들어야 돼요 하면서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제발 제발요 간곡하게 또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첫 소절 듣는데 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풀어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1551님 항상 신청곡 틀어달라고 요청드리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 알지만 한 번 더 요청할게요. 노라조의 형 신청합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 노래 듣고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1551님 아 이렇게 계속 보내시다 보면 네 저희가 틀어드리는 날이 옵니다. 항상 신청곡이 많아서 다 못 틀어드려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아 모아서 언젠가 꼭 틀어드리니까요. 계속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남편분께 이 노래가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라면서 노라조의 형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8979님이 골라주신 이 끝곡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든 당첨은 좋네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부탁드립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0: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중국 국경 인근에 있는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사망자 수가 3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전날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 시간 27일 오후까지 35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잇따르면서 실종자 수도 하루 사이에 823명으로 급증했는데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517명이며 네팔인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CJ그룹 여성 임직원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CJ그룹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CJ그룹 전직 직원인 40대 남성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CJ그룹에 재직 중이던 2023년 5월부터 퇴사 이후인 작년 말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름과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330여 명으로 대부분 30대 이하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의 자폭 드론 해상 운용 검증 전투 실험에서 자폭 드론이 발사 직후 연달아 추락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이 국산 자폭 드론의 신뢰성 확보와 해상 운용 검증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추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자폭 드론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높여가겠다며 우리 군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 강화와 무인체계 전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00억 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게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선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서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권 최대 80, 전라권과 충청권 최대 70mm입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8.3도입니다. 엄정원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0: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번 분기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 발표 전부터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과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넘는 매출을 기록한 건데요.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이제는 연산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실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AI 들어가는 금융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용과 소비에서도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에서 하반기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잠시 후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시장에 들이운 기대와 불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전에 하락했던 주가가 발표 이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엄청나게 반등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주가 움직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0: 우려보다는 굉장히 좋았고 네.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 매출 성장 얘기한 게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엔비디아는 이제 분기가 이번에 5, 6, 7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월 말 결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5, 6, 7월 달 중심으로 2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성장. 어마무시한 거죠.
1: 네.
0: 예, 그리고 금액도 962억 달러. 원래 921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으니까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라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75%. 역시 물장사죠.
1: 네.
0: 나름대로 엄청난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런 것들 가지고는 조금 이제 뜨뜨미지근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 매출은 되게 좋습니다. 매출은 1,080억 달러. 원래 예상이 1,05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좋았는데 매출 총 이익률이 75가 아닌 7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예상을 했으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감소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급반전된 건 뭐냐면 내년 매출 전망입니다. 내년 매출 전망이 원래 시장에서는 올해 대비해서 한 44%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70%를 얘기했습니다.
1: 네.
0: 어마무시한 거죠.
1: 그렇죠.
0: 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단한데 내년에 40%도 이거 뭐 대단한 건데 70%라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오르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이상 오르고 있고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도 좋지만 내년엔 더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 네.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실적도 좋았고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 아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하셔서 시장은 이제 하락장이고 안 될 거야라는 심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엔비디아가 내년에 매출 70% 성장을 하면 올해 44%에서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거기에 들어가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우리는 우리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이 좋아서 오늘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부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 낙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이 매물을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지수 조정에 따른 상처가 너무 크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상처가 극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를 때마다 내가 차라리 좀 비중을 줄여서 시장을 좀 떠나고 싶다는 심리들도 굉장히 강하신 거고
1: 네.
0: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오르면 오를수록 부정적으로 새 판단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영향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요. 이 정도 실적 발표하고 향후 전망 나오면 다들 한껏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0: 네.
1: 오히려 제 주변에서도 물어보는 내용들이 다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있겠어. AMD라든가 이런 경쟁사들이 이제 크게 어떤 캐파도 들리고 첨단 공정까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던데 라는 얘기들이 막 들리는가 봐요.
0: 예.
1: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 말고 다른 경쟁사들까지 이제 시장에 뛰어들길 본격화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0: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경쟁사들이 생긴 거고
1: 네.
0: 사실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배력도 굉장히 컸지만 이 쿠다라고 불리는 생태계
1: 네.
0: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다른 어떤 그 AI 관련 기업들이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워낙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각 AI 기업들이 자기한테 맞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출처로 다각화해야 가격도 조금 싸질 수 있고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이거 아니라 이것도 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현상들은 결국 시장이 너무 좋아서고 그런 좋은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반감 또는 어떤 완화 차원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이런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1: 네.
0: 오늘만 하더라도 방금 전에 나온 기사지만 아마존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00만 개의 GPU를 더 가져가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죠.
1: 예.
0: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 예.
0: 20만 개도 아니고
1: 200만
0: 개.
1: 예.
0: 이러다 보니까 뭐

0: 아무리 경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쟁자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지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메모리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좋은 게 아니라 아다못해 CSMT까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온 거니까 시장이 너무 좋아지니까 사실 2등에 있었던 변방까지도 완전히 벼이 드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런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는 건지 되게 독특한 메시지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서버 가격 인상하겠다. 그런데 네. 그 이유가 메모리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고객들 부담이 지금도 사실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고객들 부담을 더 늘리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건데 그만큼 이건 수요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5가 아닌 74로 내린 이유가 네. 오로지 메모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메모리 가격이 극단적으로 높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했고 네. 그 기저에는 반도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서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뭐냐면 최근에 서버가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번에 그 아마존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네오클라우드 업체라고 불리는 네비우스라든가 코어이브에 대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최근에 우리가 생각할 서버 즉 데이터 센터가 돈이 되기 시작을 한 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임대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 이게 3년 정도면 본전을 뽑는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순전히 내가 이제 이득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했고요. 일부 네오클라우드 업체, 네오클라우드 업체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임대하는 사람들입니다.
1: 네.
0: 이런 기업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단기 믹스, 그러니까 어떤 애들한테 한 2, 3년 장기로 빌려주고 어떤 기업들한테 뭐 석 달 뭐 이렇게 임차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1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이미 수익성을 확실히 확보를 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쉽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제는 지어놓기만 하면 3년 내 본전은 다 뽑고 그 이후에는 내가 돈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 가격을 올려도 네. 서로 가져가려고 날린 거죠. 아, 이제는 뭐 돈이 되니 뭐 올리는 것도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80%까지 나오고 있어요.
1: 야.
0: 그럼 뭐 15% 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1: 그렇네요. 네. 수익률까지 생각해보니까
0: 그렇죠. 예.
1: 감내 가능한 수준이네요.
0: 충분히 가능하죠.
1: 예.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이 AI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투자들 돈만 조달을 하면 어떻게든 웃돈 주고라도 반도체 사서 제가 더 전 투자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읽혀지는데 그 돈 조달이 문제인 건지
0: 네.
1: 엔비디아가 자기 물건 사준 사람들에게 내가 돈 빌려줄게 뭐 이런 흐름도 있고 뭐 순환 출자는 이미 나온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채권 발행 얘기도 뭐 구글이
0: 맞습니다.
1: 호주에서 채권 발행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시장이 과열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투자의 정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다 고민이실 것 같아요.
0: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죠. 사실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게 맞는데
1: 네.
0: 안 할 수 없는 게 안 하면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뭐 구글도 있을 거고 메타도 있을 거고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 기업들은 원래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사업의 지향점이 독점적 구조입니다. 즉 나만 살아남아서
1: 네.
0: 모든 것들을 내가 지배하겠다. 우리에게는 쿠팡 같은 전략이
1: 예,
0: 거고
1: 예.
0: 우리나라 또 네이버 같은 전략이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기 할 때까지는 적자가 아니라 그 무엇도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1: 네.
0: 문제는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큰 거죠. 본인들도 생각했지 못할 정도로 뭐 우리가 보통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분기에 들어오고 나간 돈을 합해봤더니 그죠? 남는 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그죠 마이너스면 이제 더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잉여 현금 흐름이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회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투자까지 다 감안한 겁니다.
1: 네.
0: 투자 이거 다 줘서 돈이 예.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인데 이미 이 기업들은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니까
1: 네.
0: 그럼 이제 내 돈이 아닌 다른 돈, 즉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금액도 너무 큰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도 높고
1: 네.
0: 그리고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일단 여기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싶어하고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0: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네. 근데 시장의 걱정은 너희들의 계획은 창대한 건 알겠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저 기업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고 네. 저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과잉 투자 아닐까라는 예. 의구심도 있고 결국 그렇죠.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졌고 그런 의구심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이렇게 좀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그런 꾀를 낸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걸 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MOU니까 네. 아직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워지면 결국 이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차입을 해야 추가 투자를 할 거고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칩을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예전 A100이라는 칩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칩인데 이게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더라.
1: 그렇더라고요.
0: 원래 3년 정도 예상을 예. 했는데 그리고 3년 정도로 더 쓸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네. 첫 번째 엔비디아의 GPU가 생각보다 수명이 기네.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되네. 네. 어 이걸 했더니 이익률이 80%야. 네. 그리고 3년이면 본전을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추진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나 GPU를 담보물로 만들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데이터 센터 돈 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걸 담보물로 하시면 어떨까요? GPU 짧을 줄 알았는데 GPU도 9년까지 가네요. 이걸 담보를 해서 담보로 해서 돈을 또 차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 돈 차입을 해주는 주체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사들인 겁니다. 네. 골드만삭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해주는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또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이들이 돈을 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GPU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또 이 금융사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준 걸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또 개인한테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꾀를 잘 낸 거고 그리고 꾀를 잘 낸 것들이 GPU라든가 데이터 센터가 돈이 되고 수명이 긴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하는 금융사들부터 돈을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된 거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MOU고 실행이 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실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천군만마가 될 거다. 우리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아 네. 그러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네. 예상대로 진행되겠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행이 되지 않았고 네. 향후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진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0: 많이 바뀌었죠.
1: 예전에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런 계획만 가지고도 주가가 아주 껑충껑충 올라갔는데 이제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아주 침착한 분위기, 달리 말하면 좀 부정적인 분위기까지도
0: 훨씬 더 크고요. 예. 그래, 뭐 그대로 지켜두는지 지켜보겠어. 그리고 그게 진행되면 진행되는 것만큼만 내가 주가를 반영하겠어라는 거니까 상반기 때 그냥 좋을 겁니다라고 올라왔던 건 이제는 좋아도 그 좋은 게 정말 제대로 될까? 아. 내가 지켜볼래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주가 반응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투심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겁니까? 뭡니까?
0: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물론 확인하고 경계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돌다리도 두드리는 건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전망이 있는 거니까 네. 전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되 네. 전망을 위로 놓고 하나하나 안 될 때마다 깎아나가는 게 오히려 주식을 대할 땐 되게 좋은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일단 전망을 아예 안 믿고 조금씩 될 때마다 내가 보겠어라고 하면 사실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반대로 위험 관리도 오히려 이게 쉬운 게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좋게 볼 건 아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일단 전망은 존중해 주자. 그런데 이 전망이 100% 현실화될 건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전망치를 낮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또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리 봐도 단기간에 주가가 쉽게 안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투자할 대상처 똑같은 AI 섹터라고 하더라도 대상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주목하더라고요. 네. 실제 조만간 클로드도 상장할 거고요. 그 사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 상장했죠. 네. 유니트리 상장했죠. 네. 양쯔 메모리도 곧 상장한다는 네. 소리 들리고 또 문샷 등등 AI 관련된 직접적인 회사들도 줄줄이 홍콩이든 뭐 상하이든 상장 준비하고 있으니 결국 ETF든 내 개인 자금이든 투자를 분산 투자하는 게 원칙 중에 하나인데 나눠서 하다 보니

0: 결국 특정 내가 예전에 선호했던 종목에만 돈을 못 넣게 되니 하반기나 내년도까지 이게 계속 쭉 치고 올라가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거는 저도 그 전망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우리가 생각했던 자금들이 분산되라는 따라는 네. 측면에서 집중화가 분산으로 되다 보니 사실상 이전만큼 힘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특정 기업이 아닌 여러 기업으로 이제 나눠서 투자를 네.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 에너지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안타깝지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 관련 기업에 너무 특정 두 기업에 이게 너무 많이 그 중 우리 표현으로 좀 물려 계신 거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시각이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아마도 현 수준에서 혹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좋게보다는 올라오는 것 자체를 내가 이제 돈을 뺄 기회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물렸으니까 이 정도면 뺄 거야. 그러면 자, 이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망만큼이나 예. 누가 더 많이 이 기업들을 이전에 사셨던 분들보다도 더 많이 사줘야 올라갈 거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죠. 예. 예전에 뭐 이게 100억 원어치 샀다라면 지금은 110억 원어치 사에 올라갈 건데 네. 이제는 살려는 사람보다는 이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새로운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관 투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반도체를 무리하게 올릴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반도체만 올리게 되면 내가 드려야 될 그 품싸기라든가 아니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아야 되니까 예. 차라리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분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업종 간에서도 다른 괜찮은 업종들이 있다면 아무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올렸었을 때는 네. 오히려 수익률을 내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들 중에서 야 이거 조금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이전보다는 좀 속도가 많이 더디지 않겠냐 올라가는 단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거 이러다가요 정말 최악의 상황은 우리 개인들은 사실 마음이 더 급하기도 하고 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쳐서 아유 난 손절하고 나갈랍니다 한 거 외국인들이 다 또 줍줍해서 그들만 또 나중에 돈 버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1: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아이고. 있는 게 실제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 7월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었더니 7월 자료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예. 나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이탈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세력들이 이탈한 걸 봤어요.
0: 예.
1: 일단 우리나라 들고 있는 외국인들 비중에서 49.8%가 미국인들입니다. 영국이 한 8% 정도 되고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샀어요.
0: 예.
1: 자 여기서 미국계 자금들은 대부분 롱텀 머니라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0: 예.
1: 우리가 생각한 밸류에이션을 중시하는 자금들이고
0: 예.
1: 영국에 있는 자금들 다는 아니지만 예. 나름대로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예. 단기 세력이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으로 매매하는 세력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알고리즘 매매를 했었던 세력이거나 단기 세력들은 이번에 크게 팔고 나간 반면에 미국계 자금은 크진 않지만 3,800억 정도 샀더라고요.
0: 예,
1: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시장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따지고
0: 예.
1: 뭔가 조금 길게 보는 그 미국계 자금들은 이탈이 없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예.
1: 반면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계 자금은 왜 이탈을 했냐면 최근에 영국 영란은행 그러니까
0: 예.
1: 영국 중앙은행은 이 감독권이 있거든요. 이들 헤지펀드에 대해서
0: 네.
1: 영국 소속인 거니까
0: 네.
1: 영국 소속이라서 영국 자금은 아니고 영국이 아무래도 금융과 관련해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영국에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0: 예.
1: 이들 펀드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미국 반도체, 일본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에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많이 질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중에 하나가 레오폴드죠.
0: 예.
1: 그죠? 레오폴드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업이었더라? 저기 펀드 하나 있었죠.
0: 네,
1: 청산됐었던
0: 네.
1: 거. 그들도 그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영국 중앙은행이 경고했던 건 뭐냐면 영국에 소속을 둔 헤지펀드들이 너무나도 많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특정 반도체에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이번에 엄청 쓸려나갔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매물이 매물을 불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들이 볼 땐 이번에 팔고 나간 건 사실은 펀드멘탈 이슈도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자금의 성격보다는 뭔가 무리하게 우리처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레버리지가 있었었으니까 이렇게 썼다가 디레버리징 돼서 나간 외국인들이 많았던 거고 실제 밸류에이션은 따지는 외국인들 오늘도 삽니다.
0: 네.
1: 오늘도 사고 저희가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과 반대로 안 움직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장 안타깝게도 외국인이 살 때가 바닥이었고 외국인이 팔 때가 꼭지였었는데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거는 역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 사실 외국인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개인들도 많이 스마트해지셔서 개인 투자자들도 되게 잘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외국인들은 팔지 않고 그래도 계속 사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연속성이 있다라면 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시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화두는 엔비디아 이번에 네. 실적 발표를 가지고 전반적인 AI 시장, 반도체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정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투심은 반드시, 반드시가 아니죠. 투심은 지금 현재 냉각되어 있다.
4: 많이 냉각되었죠.
3: 예, 그러면 궁금한 게요. 만약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다시 도래하려면 도대체 어떤 지표상의 변화 아니면 모멘텀의 변화 뭐가 있어야 될까요?
4: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있어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언지를 많이 주셨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저 반도체 실적만 놓고 보면 됐는데 이제는 매크로 시장이 반도체 시장도 점령했고 우리나라 매크로 자체가 이제는 매크로에 나름대로 종속이 되어 있다 보니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 금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이 어려워지는 게 맞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냉각된 것도 일견 이해는 되는 게 글로벌에서 저렇게 국채금리들이 올라대는데 그리고 해결 방법도 쉽지 않아 보이고 내가 이 부분에서 과연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이것도 장기채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보통 단기물은 2년 장기물은 10년 30년을 얘기하는데 이 10년하고 30년물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빌리기도 어려울 거고
3: 네.
4: 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의 유동성도 줄어드는 거고 또 미국 정부의 부담도 늘어나면서
3: 그렇죠.
4: 궁극적으로는 경제도 안 좋아질 건데
3: 예.
4: 과연 내가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들 하시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아마 투자 심리를 조금 그래도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의 국채금리 안정이 우선적이다라는 데는 저도 우리 투자자분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3: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네.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시장의 펀더멘탈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니 진짜 이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먼저 선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군요.
4: 네.
3: 자,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반전해보려고 하는 건지 삼성전자와 SK화이닉스가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 네.
3: 이런 것들은 그러면 투자 심리 회복에 좀 도움이 될까요?
4: 도움은 되지만 방향성은 그쪽은 아니죠. 우리가 상반기에 삼성전자를 하이닉스가 주주환원 하지 않고도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3: 맞아요. 그렇죠.
4: 예, 결국 주가라는 건 이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고 대신에 주주환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이 벌었고 이 주주환원이 만약에 꾸준히 잘 된다면
3: 네.
4: 두 가지 의미가 생깁니다.
3: 네.
4: 하나는 주주환원을 이렇게 강하게 지속할 정도라면 우리 기업의 이익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아 이게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3: 네.
4: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주주환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예컨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크죠.
3: 네.
4: 이건 정말

0: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좋고 또 배당이 되게 많아지면 삼성전자처럼 되게 배당이 많아지면 어쨌든 내가 은행 예금도 좋지만 이 기업이 안정성이 있었을 때 이 배당만 가지고도 나중에 은행 이자보다 나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면 장기 투자가 문화가 적책될 수 있는 그러네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1: 예.
0: 다만 이번에는 조금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는 시장에서는 좀 아쉬웠다는 반응들이 되게 있는 게 사실이죠.
1: 네.
0: 실제 많이 아쉬웠고 아니 저 정도 벌어놓고 이게 말이 맞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은 악유가 있었겠죠.
1: 네.
0: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법이 있죠.
1: 네.
0: 그래서 금융업종이 산업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들고 있지 못하게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1: 네.
0: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나
1: 네.
0: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분이 늘어나게 돼요. 저절로. 그만큼 또 줄여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줄이는 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거니
1: 아.
0: 이게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 또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1: 네.
0: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고
1: 예.
0: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는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쉽게 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약간 하이에나들이 되게 많은지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하겠네.
1: 아.
0: 이렇게 해서 우선주가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1: 예.
0: 배당을 많이 주면 우선주 또는 생명, 물산이 많이 받아가겠나라고 해서 최근에 물산하고 생명이 좋았던 부분들도
1: 아,
0: 있습니다.
1: 그런
0: 시장은 이렇게 영리합니다.
1: 예. 예. 정말 시장이 관심 없는 척하지만
0: 맞습니다.
1: 정말 자금은 정교하네요.
0: 우리 표현대로 독사 같은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돈이 부족해질 것 같다.
0: 네.
1: 돈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데 그 자금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0: 네.
1: 이 고민이 많은데 이 고민을 뭐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미국과 중국이나 또 삼성,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신용등급 높은 회사들이고 돈도 잘 버는 회사들이니 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 AI 관련한 회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쓰고 또 AI 인프라 또 국가 차원에서 서포트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국가도 국공채 발행하거나 국채 발행해서 그거 다 갖다 쓰면 비-AI 관련한 회사들은 이제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회사채 발행하거나 연장하려고 해도 이제 이자 더 주셔야 된다.
0: 맞아요.
1: 이 소리 나올 거고요. 그러면 증시는 AI 관련한 회사와 비-AI에 관련한 회사가 완전히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희비가 더 엇갈리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고견이 궁금합니다.
0: 나름대로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빚이 많다거나 나중에도 빚을 많이 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1: 네.
0: 대단히 부담이 많이 되고 현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정도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시간이 지나서는 빅테크 기업들도 온전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잡음이 생기겠죠.
1: 네.
0: 야, 이렇게 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이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리고 싶은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빌려주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 국채 금리가 너무 높으면 차라리 얘들 빌려주는 것보다 국채를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1: 네.
0: 야 국채가 6% 준대는데 무위험이잖아요.
1: 네.
0: 굳이 내가 저 어떻게 될지는 뭔가 7, 8% 이게 맞아? 차라리 내가 그러면 무위험인 여기에 되겠다. 항상 시장에서는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과 내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을 했었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돈을 움직이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국채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력도 높을
1: 그렇죠.
0: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빅테크 기업이라고 온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지금 당장에 차별이 있지만
1: 네.
0: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시장 전체가 부담이 되는. 그렇게 보는 게 지금은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센트 재무 장관이 뭐 국채를 뭐 되산 바이백 정책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뭔가 시장의 기울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뭐 구두 개입도 하고
0: 네.
1: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드러켓밀러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세게 했다고
0: 맞습니다.
1: 들었어요.
0: 예.
1: 이 대표님은 이 바이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이게 스콧 베산트 장관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1: 네.
0: 문제는 이 계획이 성공할 거냐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인 거예요.
1: 그렇네요.
0: 이것도 영향이 있고요.
1: 아.
0: 마지막으로는 국제유가도 영향이 커요.
1: 아.
0: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1: 네.
0: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0: 재정적자분은 우리가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우리가 건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말씀 주신 바이백, 지금 이제 만기가 남아있는 국채를 재무부가 되사주는 것 또는 TGA라고 해서 미국의 재무부의 계정이 있어요.
1: 네.
0: 여기에 9,400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1: 네.
0: 이 돈을 가지고 또 장기채를 살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 그 TGA는 네. 재무부의 비상금 같은 거죠?
0: 비상금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기간이 중요해요.
1: 네.
0: 11월 4일까지.
1: 예.
0: 11월 3일이 중간 선거니까
1: 네.
0: 선거 때까지는 내가 일시적으로 사주겠다.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거 일시적 효과만 있지 근본적이지 않아.
1: 그렇네요.
0: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1: 예.
0: 이걸 스콧 베산트 재무장관이 모를까요? 알고
1: 알겠죠.
0: 있어요.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0: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1: 네.
0: 근본적으로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건
1: 예.
0: 사실 다 국제 유가 때문인 게 90%입니다.
1: 네.
0: 참고로 미국이 국제 유가가 오르기 전, 즉 올 3월 기준으로
1: 네.
0: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3.9밖에 안 됐었습니다.
1: 예.
0: 3%대였는데 지금 4.6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한 재정 뭐 부담은 뭐 계속 있어 왔던
1: 예.
0: 거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거 되더라도 유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1: 예.
0: 그럼 뭘 하고 싶은 거냐. 일단 TGA 장고에서 미 국채를 사겠다. 바이베르크를 통해서 국채를 사겠다라는 걸 통해서 시간을 벌어놔서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외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란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란과 대화가 하루 이틀이 될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시간이 걸릴 거니 그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시간을 확보하고 이 안에 나름대로 유의미한 이란과의 어떤 협상의 결과가 나오면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빠지겠죠. 그럼 더 이상 국채 바이백을 안 해도 되고
1: 예.
0: 이걸 안 해도 4% 초반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여지가 돼요.
1: 네.
0: 이걸 하려고 시간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1: 네.
0: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냐면 국제유가라는 게 처음에 오르면 물가를 자극을 해요.
1: 예.
0: 그렇죠? 뭐 휘발유 가격도 오를 거고 막 그럴 거지만 이게 한 분기 정도 지나면 오히려 경기를 둔화시킵니다.
1: 네.
0: 유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덜할 거고 소비를 덜하게 되면 고용도 줄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돼도 금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인 게
1: 네.
0: 우리 시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요.
1: 예.
0: 그래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이 정책은 굉장히 일시적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이분도 알아요.
1: 네.
0: 대신에 뭔 할 수 있죠? 시간은 벌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벌어들인 시간에서 1차적으로 9월 달 정도부터 시작되면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소비에 관련 지표들이 둔화될 거니
1: 네.
0: 그러면 사실은 금리가 저절로 일부는 떨어질 거고
1: 예.
0: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란과의 협상들을 통해서 쉽지는 않지만 협상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면 또 유가가 많이 내릴 경우는 물가가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1: 예.
0: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4% 초반까지만 내려와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도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간도 걷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스콧 베산트 장관은 시간을 잡아두고 금리를 더 못 오르게 막아두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현재 있었던 미국의 국채금리 수준을 영국의 국채금리 수준을 일본의 국채금리 수준을 일정 부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일본도 영향이 있는 게 일본도 결국 이것 때문이거든요.
1: 그렇죠.
0: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이 지금 엔화 방어한다라는데 국제유가 오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그러면 국제유가를 내리는 게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에서 빠진 거고
1: 네.
0: 이제 군사적인 행동은 안 하는 거고 베센트 자만이 장관이 들어간 네. 이유가 이래서 그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 네. 아니 이렇게 금리 걱정하고 물가 걱정하는 주 원인이 이란 전쟁인데 그럼 전쟁이라도 좀 빨리 끝내주면
0: 네.
1: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급전직하 전쟁이 빨리 끝내졌다 종전이 됐다 그러면 이런 금리 불안전성은 단기간에 빨리 회복될까요? 아니면 조금 천천히 회복될까요?
0: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라는 우려만 완화가 돼도
1: 예.
0: 유가가 생각보다 빠질 수 있고요.
1: 왜냐하면
0: 그 뒤로 지금 오펙에 있는 국가들이 증산을 이미 결의했거든요.
1: 네.
0: 그럼 그 증산 물량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기대는 좀 빨리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빠르게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이렇게 전쟁이 아직까지 확정적인 어떤 기조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고 또 증시도 좀 불안불안하고 또 금리도 오른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화자산이 요즘 관심이 많아지는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예.
1: 이런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0: 뭐 사실 비트코인은 보니까 뭐 나름대로 지금 전망하신 분들이 비트코인은 이제 다 왔다. 쉽지 않다라는

0: 전망을 주셨었고, 뭐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역시 앞으로 또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질
1: 예.
0: 거라는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의미 안에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 높아진 금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시간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벌어서 해결이 돼도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재정적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결국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쪽 쉽게 하면 돈을 푸는 거 아니겠느냐. 즉 돈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국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의 통과가 있을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니어스 액트 법이 있고 클래리티 법이 있는데 지니어스 액트 법은 통과가 됐고 클래리티 법이 남아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의외로 미국 국채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립니다. 또는 혹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오르면
1: 네.
0: 결국 마지막 수단은 미국 중앙은행이 네. 역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돈 찍어서 국채 사는 거죠.
1: 네.
0: 이런 것들을 저는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경화자산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두긴 둬야 되겠네요.
0: 금은 일정 부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제가 잘 모르는 자산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1: 네. 이제는 좀 매크로적인 환경도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역시 관세 충돌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중심에 놓인 거는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를 두고 거의 정면 충돌하다시피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유럽도 미국과 지금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면 이것도 결국 세계 경제에 악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인 거고 경제 불확실성이 우리 그 소비 주체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영향도 되게 큽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1: 예.
0: 관세 전쟁도 문제인데 트럼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란 분이 관세 전쟁을 하는 건 좋은데 시장에서 굉장히 흔히에겐 짜증은 뭐냐면 이분이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한테 50%를 했다. 그러면 이 50%와 관련해서 내가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나중에 완화시켜줄 수 있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야 되는데 할 때마다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만 트럼프란 분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건지 우리도 모르겠고
1: 맞아요.
0: 본인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예, 본인도 모를지도 예, 몰라요.
0: 본인도 몰라요. 우리 이란 전쟁할 때 보면 매일 발 바뀌잖아요.
1: 그렇죠.
0: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1: 예.
0: 그러면 항상 모든 대화는 트럼프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높은 협상력이란 말이에요.
1: 네.
0: 강하게 보이면서 이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캐나다든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우리한테 뭔가에 대해서는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그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줬었을 때는 관세를 조금 면세해 주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걸 우린 대화라고 하고 협상이라고 하는데
1: 네.
0: 할 때마다 계속 바뀌고 해놓고도 또 뒤집고 이러다 보니 각국의 입장에서 별로 트럼프와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1: 예.
0: 어차피 해도 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실제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또 뒤집을 건데 내가 구태여 대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협상들과 관련된 불협화음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다라 보셔도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런 변화들 속에서 지금 머리 터질 사람 중에 하나가 전 케빈 워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지금 이 흐름이 여러 가지 네. 진단해 주신 흐름이 큰 변화가 없다면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더 많고 그리고 물가도 이란 전쟁 길어지면 안 잡힐 가능성도 많고 그런데 자기를 임명해 준 트럼프 대통령은 너 기준금리 올리면 안 된다.
0: 그렇죠.
1: 이런 뭐 엄포 아닌 엄포도 분명 났겠죠. 그럼 이 케빈 워시는 그 과정에서 무슨 선택지를 선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마침 이번에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0: 네.
1: 케빈 워시 상황 어떻게 보세요?
0: 우선 처음에 임명됐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우려가 많았어요.
1: 네.
0: 이분이 트럼프의 필명을 받고 온 사람인데
1: 네.
0: 파월까지 이제 내보내면서 임명된 사람인데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6월 달 FOMC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어요.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1: 예.
0: 야, 그래서 다른가 봐라고 했는데
1: 예.
0: 7월 달에 본색을 드러냈죠. 그렇죠? 7월에 물가가 오르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세 분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미 국채금리가 오른 거고 국채금리 이 정도 올랐었으면 충분히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인플레이션 제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장에선 이분 뭐지? 결국은 트럼프의 우리가 복심이었구나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던 거죠.
1: 예.
0: 사실 미국채 금리가

0: 일조분 모른 데는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아. 이 사람에 대한 의구심. 예. 이 사람이 정말 물가를 잡을 의지는 있나? 네.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인데 9월 달에 금리를 못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예. 선거를 아. 앞두고 감히 우리가 생각하는 케빈 워시가 트럼프를 거스리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의구심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의구심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험 때가 28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금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28일이 금요일이니까 아침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통화정책회의에 그 잭슨 홀에서 있는 잭슨 홀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휴양지죠. 네. 거기서 이제 이번에 주제 자체가 사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뭔가 이제 결제와 관련된 이런 건데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회피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는 한다라면 나름대로 이제 경기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소통이거든요. 네. 아, 그래 알겠는데 당신의 어떤 원칙은 알겠는데 그래도 소통은 좀 해줘야 이 어려울 때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할 텐데 케빈 워시는 방식 자체가 소통을 안 하겠다는 방식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안 주겠다라는 예.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점을 찍는 점도표도 저 안 하겠다라는 예. 거고 거기에다가 기자회견도 축소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렇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그럼 우리 보고 경기지표 보고 하라는 건데 어떻게 시장이 경기지표 보고 그거를 판단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올 때도 과하게 반응하고요. 예. 또는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얘기도 과하게 반응하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사실 이번에 앞서 말씀 주셨던 스콧 베센트 전문관이 나선 예. 것도 예. 사실 케빈 워시가 좀 함량으로 놓고 보면 약간 아쉽다라는 아. 표현들이 있어서 아니 이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 왜냐면 이분이 나름대로 매파적인 성향이라고 느껴져서 금리를 잘 잡을 것, 그러니까 물가를 잘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있었으면 예. 국채금리가 올라도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더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나섰고 그래서 28일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일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일에도 혹시 이런 정도로서 유가가 좀 더 지속된다라면 우리는 그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는 줘야 되는 거죠. 네.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경기가 둔화된다거나 다른 요인들을 달아서 해도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나름대로 좀 우려가 있을 땐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심어줄 것인지 그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하이퍼스케일러를 비롯한 일부 회사들은 AI 대서사 지금 투자 안 하면 우리 다 미래 없다 죽는다 이 확고한 신념 아래 투자 캐파를 더 늘리고 자금도 어떻게든 조달해서 더 성큼성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도 아직은 일단락될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은 없고 그리고 금리도 좀 더 올라가고 물가도 불안한 요소는 많고 게다가 이런 불안감까지 다 이제 투자 심리에 더 얼어붙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인데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살피지 않았던 신규 최강자로 보이는 신규 회사들도 IPO로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이렇게 복잡다기한 상황 속에서 이미 다들 상처도 많은 분들이 꽤 계실 텐데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0: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상반기에 비해서는 어려워진 배수가 몇 배는 더 된 것 같습니다.
1: 더요.
0: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판단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을 거고 네. 또 금리 전망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도 정말 투자를 저렇게 다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반기 시장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경계는 제가 볼 때는 온당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너무 과도한 경계라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조금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우리도 이제 이런 시장이라면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출 필요는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상반기에 없었던 게 포트폴리오였었어요. 예. 원래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특정 한두 종목이 아닌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시장의 안정성을 기하는데 상반기에는 딱 두 종목 빼놓고는 사실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조금 위험도 완화를 하시면서 목표 수익률을 낮게 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우려들이 완화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반도체 외에 이제 슬슬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산업군들이 어디일까요?

우선은 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에너지 쪽이 양쪽 다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지금 메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예. 있죠. 근데 그 메가 프로젝트에서 1번 핵심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선결과제고 오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에너지 특히 전력기기도 중국산은 절대 쓰면 안 되라고 행정명령에 네. 내렸고 예.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는 이유도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네. 뭐 선거 앞두고 나서 막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또 전력 부족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중국 국경 인근에 위치한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9명으로 급증했다고 네팔 경찰이 밝혔습니다. 바그마티주 트리술리강 인근에서 실종된 인도인 관광객 100명과 중국인 노동자 25명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며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신고가 잇따르면서 실종자 수도 하루 사이에 823명으로 급증했는데요. 네팔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서 KC-330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KC-330 시그너스를 활용해서 최소 수십 명 규모의 추가 구조

0: 인력 파견과 구호물자 이송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이 현재 이란과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대통령이 느낄 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번 주 발표한 경제적 고립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래빗 대변인은 이어서 해군의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덕분에 여전히 개방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 강화에도 이란은 석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모후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에 따르면 파크네자드 장관은 판매량이 줄어들었지만 먼 해역에 있는 고객들에 대한 원유 인도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크네자드 장관은 또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적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구체적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서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권 최대 80, 전라권과 충청권 최대 70m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5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털 빛깔이 흰 사슴은 백록으로 한라산 백록담도 흰 사슴과 관련된 전설에서 붙은 이름이죠. 사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사슴인 건 아닌데요. 우리말 개발사슴은 발이 개발같이 생긴 큰 고라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슴과의 하나인 고라니는 노르웨이 일종으로 복장노루라고도 불리고, 고라니와 사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자 고라니 미, 사슴 록을 쓴 미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984년에 개봉한 영화 Against All Odds를 만들었던 감독은 이 작품이 개봉하기 전에 미완성 편집본을 들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룹 제네시스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 사용할 음악을 의뢰하기 위해 직접 제네시스의 필 콜린스를 만날 생각이었던 거죠. 필 콜린스는 투어 도중이라 호텔에서 이 영화를 봐야 했지만 영화를 보고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데요. 본인의 솔로 앨범에 넣으려고 했던 How Can You Sit There란 곡을 영화의 분위기에 맞게 편곡해서 제목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1984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한 이 영화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8월 27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필 콜린스의 라이브입니다. Against All Odds.

8월 27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첫 무대는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였습니다. 1102님 신청곡이었어요.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항상 라이브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8월에 라이브 특집을 할 날이 이렇게 찾아왔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7월 말쯤에 여름을 좀 힘들어하고 또 8월에는 개인적으로 좀 일이 많아서 8월이 그냥 정신없이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말처럼 돼버렸습니다. 정말 8월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8월에 라이브 특집할 날이 또 와버렸어요.

0: 그렇네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우리가 라이브 특집을 하니까 항상 라이브 특집 할 때마다 아, 이제 이번 달도 다 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예, 이제 8월이 마무리되는 그 끝에서 라이브 특집을 맞이하게 됐네요. 자, 오늘의 첫 무대는 필 콜린스였습니다. Against All Odds. 영화 Against All Odds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음악이었는데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음악을 영화에 맞게 편곡을 해서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시킨 그 노래의 그 무대를 한번 만나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가수들의 어떤 무대들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변함없이 받고 있습니다.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그냥 평소처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마지막 목요일에는 라이브 특집 할 거니까요. 그때 듣고 싶은 라이브 실황 생각나시면 지금부터 신청해 주셔도 괜찮아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make that change.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 그 중에서도 8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아서 8월의 라이브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로 들으신 이 무대는요,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Man in the Mirror, 4576님 신청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라이브는 진짜 우리가 지금 귀로만 듣고 있는데도 약간 눈앞에서 뭔가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마이클 잭슨의 라이브 무대들은

0: 워낙에 영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나 무대 시작 전에 그냥 무대 밑에서 싹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전체의 공간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주는 약간 라이브계의 아이콘처럼 그런 느낌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뮤지션이라 그런지, 그리고 뭐이 맨 인 더 미러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워낙에 춤도 그렇고 무대 구성도 그렇고 보이는 음악을 좀 지향했던 그런 아티스트여서 귀로 듣는 라이브 무대인데도 눈앞에서 뭔가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9749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네요. 올 여름에 좋아하시는 복숭아는 많이 드셨나요? 올해는 많이 더웠어서 그런지 복숭아가 달달하니 너무 좋았어요. 이번 라이브 특집에 미카의 해피엔딩 신청해 봅니다. 가사는 희망도, 사랑도, 영광도, 해피엔딩 사라졌다는데, 이 라이브를 들으면 아직 열정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냥 좋더라고요. 남은 8월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라이브 음악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올여름에 좋아하는 복숭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복숭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름의 제철에 딱 먹어야 또 제맛이기 때문에 그 제철을 놓치지 않고 올여름 복숭아 꾸준히 먹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좀 날이 더워가지고 복숭아는 당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올여름의 폭염이 저한테 도움을 준게 하나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여름, 해피엔딩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래가 제목이 해피엔딩이어서 그냥 마냥 밝고 기분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사는 정반대의 음악이에요. 희망도, 사랑도, 영광도, 해피엔딩도 우리에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를 들으면 열정은 남아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그래도 열정은 있으니까 이런 음악을 만들고 이런 음악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이 음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한번 들어보죠. 9749님이 신청해 주신 미카의 무대입니다. 해피 엔딩.
1: This is the second time that we've actually done this live, and it's always been a different singer every time we've done it. So I tried to steal her away from the classical stuff that she's doing. This is Ida, and we recorded the demo of this song in a garage in Chiswick. And I think if you had told us that we'd actually be singing it everywhere, singing it tonight, we probably both would have giggled. But it's called Happy Ending.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아서 8월의 라이브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한 무대는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였어요. 레이디 마말레이드 라이브 무대였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렸는데 꼭 라이브인데 라이브 같지 않게 너무 깔

시작이고요. 이어서 김남영님이 신청해 주신 본조비의 Living on a Player, 그리고 김성민님이 골라주셨습니다. AC/DC의 Rock'n'Roll Train까지 새 밴드의 라이브 무대로 8월의 라이브 특집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8월의 라이브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무대, 에릭 클랩튼의 무대입니다. 5825님이 고등학생 때 에릭 클랩튼의 더블 트러블을 처음 듣고 그냥 멍하고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 기분을 오늘 다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에릭 클랩튼의 더블 트러블, 이 라이브 무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or so many years I thought I'd never find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Kaio 9299. Yoginen Kaio 92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火曜99.9여기는 가요 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를 뜻하는 우리말 어두컨이죠. 종종 어두컨이로 잘못 쓸 때가 있지만 표준어는 어두컨입니다. 앞에 어두가 붙은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다는 뜻의 어두침침하다와 어둡고 컴컴하다는 뜻의 어두컴컴하다인데요. 형용사 어두컴컴하다를 어두캄캄하다로 쓰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어두컴컴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을 덮친 대홍수로 360여 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9명은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5: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밤사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대응은 없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 한 달 만에 정체 정선이 다시 형성되면서 오늘부터 2차 우기, 이른바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까지 수도권에 60mm, 그 밖의 지역엔 곳에 따라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악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8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네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 한국인 노동자 9명도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현지 시간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와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는 커다란 상처만 남겼습니다.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던 아름다운 마을은 진흙더미에 묻혀버려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7: 15분 만에 모든 게 파괴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쿠마르산이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6: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하지만 진흙벌 아래에서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식이 닿지 않는 가족을 찾기 위해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지만 구조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7: 제가 바라는 건 오직 남편이 무사히 제 곁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실종자 아내의 발언입니다.
6: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만 360여 명. 실종자 수는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800여 명은 외국인으로 상당수는 성지순례나 등산을 하기 위해 방문을 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한국인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입니다. 현지 공사 현장에 고립되어 있던 한국인 노동자 10명 중 9명은 헬기를 타고 안전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주 네팔 대사관 직원 2명은 다른 직원들의 무사복귀를 확인하기 위해 잔류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이번 홍수로 도로 40km, 다리 80개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1,200여 명은 집을 잃고 긴급 대피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홍수는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 빙하가 흙더미와 함께 네팔 계곡과 강을 따라 쏟아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는

0: 강상류의 여전히 토사로 막힌 부분이 남아있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우리 합동 신속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해 본격적인 수색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실종자 중엔 외국인도 많은 만큼 각국 정부도 인력과 장비를 현지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2: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소속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카트만두 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수색, 구조하기 위해 현지로 급파된 겁니다.
3: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정부는 또 구호 장비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그너스는 앞서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예비 작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각국 정부도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까지 280여 명의 자국민이 실종된 인도는 식량과 의약품 등 47톤가량의 긴급 구호물자를 네팔에 보냈고 최소 65명이 연락이 끊긴 미국도 재난지원 대응단을 급파하는 한편 식수와 위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영국은 네팔에 5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긴급 구조대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와 우크라이나, 호주 등 자국민들이 실종된 국가들도 속속 네팔 현지로 외교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4: 34명 외에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호주인이 더 있는지 계속해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페니 윙 호주 외무 장관입니다.
2: 현재까지 파악된 외국인 실종자는 최소 910여 명으로 인도와 미국, 이탈리아 등 확인된 것만 30여 개국 출신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수색과 구조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형이 험준한 데다 도로까지 유실되면서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5: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옷을 벗어 하늘을 향해 흔듭니다. 건물 아래엔 홍수가 휩쓸고 간 흔적이 선명합니다. 헬기에 탄 군인이 별다른 장비도 없이 맨손을 뻗어 남성을 간신히 태웁니다. 네팔 당국은 군과 경찰 병력 7천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형이 험악한 라스와 등 상류 지역에는 헬기로 부상자를 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와 다리가 파괴돼 육로 접근이 어렵다 보니 125명을 헬기로 구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4: 지금 홍수가 난 그곳에 제 아들이 갇혀 있습니다. 운전기사입니다. 실종자
5: 그나마
4: 가족입니다.
5: 접근 가능한 하류 지역에 구조 캠프를 설치하고 지상 수색을 병행하고 있지만 도로와 건물이 토사에 묻혀 있어 작업 속도는 더딥니다. 흙더미 속에 묻힌 사람들을 하나씩 빼내 뻘처럼 푹푹 빠지는 지대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건강한 성인들은 일부 대피했지만 많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혹시 병원에서 찾을 수 있을지 벽에 붙은 환자 명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0: 긴 회의를 취소하고 직접 네팔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0: 이 대통령은 실종 국민을 위해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신속대응팀, 관련 기업을 총동원하고 네팔 정부와도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 접근이 어려운 현지 사정을 고려해 네팔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지원 방안도 미리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이 어떤 게 가능한지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필요 방안들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0: 또 실종된 한국인 9명의 가족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라며 이들 가족을 살피고 구조 상황을 공유할 담당 직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각 1박 2일간 워크숍과 연차대를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일정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워크숍을 시작하며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국민의힘도 연천회를 열며 현지 국민 구조에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상황을 고려해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초청 오찬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2: 길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어제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충청권과 강원 내륙으로 비가 내리고 주말엔 수도권까지 확대돼 최대 10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3: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또다시 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전남 광주와 경남 김해 등 남부지방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해 오늘은 충청권과 강원 내륙까지 모레부턴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물러나고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와 맞부딪히면서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흔히 가을 장마로도 불리는 이 시기를 기상청은 2차 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어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3: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강원 남부 최대 80mm, 충청권 최대 70mm입니다. 수도권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져 수도권엔 60mm가, 그 밖의 지역엔 최대 100mm까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길었던 폭염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는 다음 주 초엔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로 습도가 낮아지면서 한결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폭염이 물러난 뒤엔 태풍 등 또 다른 기상재난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최근 몇 년간 피해가 컸던 태풍과 극한호우 대부분이 장마철 이후 집중돼 왔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5: 이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쪽 7.4km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약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우리 국적 60대와 20대 남성 2명이 기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고 다른 승선원 16명은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기대감이 약화하며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58% 오른 배럴당 83.53달러에 브렌트유 10월 물도 2.12% 상승한 배럴당 89.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협상이 없다고 잇따라 밝힌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엔비디아 호실적 기술주 급등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1.57% 오른 26,541.35,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2% 오른 53,569.4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무역 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캐나다를 자극하는 조치로 해석됐는데요. 북미 5대 호중 하나인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의 대형 호수이며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북 충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대구 30에서 80, 세종 충남 10에서 70, 제주 산지 최대 60mm 이상입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엄정원이었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MBC 뉴스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중국 국경 인근에 있는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현재까지 실종자가 1,4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네팔 홍수 사태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지구적 빙하 붕괴의 서막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0년 이후에 히말라야 빙하 붕괴 속도가 이전보다 2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수량이 급증하고 있고 늘어난 물의 양이 견디질 못하고 빙하호가 터지게 되면 이번 네팔 참사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번 홍수가 처음으로 시작된 렌데강 상류의 잔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요. 두 번째 홍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경고,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요. 8월 28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볼까요? 서울 26도, 부산 28도, 대구 25도, 대전 27도, 광주 25도, 강릉 23도고요. 제주는 27도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8월 2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어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핀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에 대해서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을 인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헬기로 국회에 내려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임단장에게 징역 12년,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이상현 전 특전사 1 공수단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는데요. 이 밖에 계엄 전부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씨를 만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정성욱 전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명기회 없이 병역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인천 병무지청의 고발로 재판 도중 직장에서 퇴사 처리됐는데요. A씨는 병역기피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이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병역기피자의 해직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기피자만 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헌재는 이런 현행 병역법상 절차적 측면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2028년 2월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두 줄로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한 줄로 서고 다른 한쪽으로 걷는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에 대한 두 가지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7대 대도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소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 서기 한다는 응답은 49.9%, 한 줄 서기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걸어 올라간다는 응답은 50.1%로 나왔는데요. 현행 에스컬레이터 규정은 걷거나 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줄 서기를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 때문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한 줄 서기의 이유로는 빠르게 가려는 사람을 배려하려고가 40.1%로 가장 많았는데요. 한편 에스컬레이터 사고 10건 중에 7건 이상이 이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60세 이상 이용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프로야구는 이 더위 속에서도 흥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1000만 관중 돌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 네, 26일 기준으로 시즌 총관중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5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선두

0: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시즌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해서 순위를 조금이라도 올리려는 팀들의 치열한 경쟁들, 그리고 가을 야구를 포기할 수 없는 팀들의 추격도 좀 흥미롭고요.
1: 네.
0: 순위 경쟁뿐만 아니라 홈런 왕 등 이 개인 타이틀 경쟁도 팬들을 즐겁게 하면서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기아의 김도영 선수 홈런 기록도 화제더라고요.
0: 일단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26일 수요일 롯데전에서 시즌 39호 홈런을 쳤습니다.
1: 네.
0: 이 기록이 김도영 선수가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에 올랐던 2024년에 38홈런을 넘어선 개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입니다.
1: 네.
0: 개인적으로는 이 기록을 세웠고요.
1: 네.
0: 이제 야구계의 시선은 김도영 선수의 최연소 40홈런 달성 여부에 쏠려 있는데요.
1: 최연소.
0: 네. 네. 단 하나를 지금 남겨놓고 있잖아요. 40홈런에.
1: 네.
0: 그런데 최연소 40홈런 기록은 레전드 이승엽 전 감독이 가지고 네. 있습니다. 1999년에 이승엽 선수 시절에 22세 11개월 5일의 기록으로 40홈런을 쳤습니다.
1: 네.
0: 2003년 10월 2일생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1: 네.
0: 그래서 오는 9월 6일 이전까지 홈런 한 개를 추가해서 40홈런 고지를 밟게 되면
1: 예.
0: 1999년에 이승엽 전 선수가 세웠던 바로 KBO 리그 역대 최연소 40홈런 기록을 27년 만에 갈아치우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승엽 전 감독의 KBO 등록 생일이
1: 예.
0: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간 이 기록에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 논란을 KBO가 바로 정리를 했는데요.
1: 네.
0: 이승엽 전 감독이 생일을 등록한 대로 계산해서
1: 예.
0: 김도영 선수가 9월 6일 이전에 40홈런을 치면 최연소 기록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1: 네.
0: 과거에 이제 프로야구 초창기에 생일을 음력으로 등록한 선수들이 많았던 만큼 왜냐하면
1: 네.
0: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1: 맞아요. 70~80년대생까지는 좀
0: 그런 경우가 있었죠.
1: 네, 생일하는 분들이
0: 네,
1: 있습니다.
0: 그래서 모든 선수들 생일을 전수조사해서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변환하는 게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KBO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70~80년대생 중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0: 네.
1: 더불어 홈런왕 경쟁도 재밌다면서요.
0: 김도영 선수의 뒤를 쫓는 경쟁자들의 기세가 매서운데 특히 오스틴 선수,
1: 네.
0: LG의 오스틴 선수가 사실 방망이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방망이가 살아나면서 26일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기록하고 34호, 35호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1: 네.
0: 네, 어제 기아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서 김도영 선수는 뭐 출전이 어려웠고요.
1: 예.
0: 오스틴 선수도 홈런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아직은 김도영 선수가 홈런 4개 차로 홈런 1위로 앞서가는 상황인데
1: 예.
0: 변수는 아시안게임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이제 아시안게임이 출전하기 때문에 대표팀 합숙훈련부터 대회 결승까지 고려하면
1: 네.
0: 최소 7 경기 이상 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오스틴 선수가 차곡차곡 홈런을 추가하게 된다면
1: 네.
0: 홈런왕 판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1: 그렇군요.
0: 이 홈런왕 싸움은 두 선수의 정규 시즌 MVP 경쟁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프로야구 팀 순위 경쟁은 어떻습니까?
0: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강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5강 안에서의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1: 네.
0: 어제는 롯데 대 기아의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서 4경기만 열렸는데 SSG가 한화를 13-6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한화가 4연패에 빠졌거든요.
1: 네.
0: 5위 두산과의 격차가 이미 9경기 차가 되기 때문에 한화의 가을 야구는 좀 힘겨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1: 네.
0: 1위 KT, 2위 삼성의 선두 경쟁도 재밌는데 어제 KT가 두산을 5-4로 이기고 삼성이 키움을 15-2로 이기면서 두 팀의 1, 2위 간의 격차는 그대로 반경기 차를 유지하게 됐고요.
1: 네.
0: NC는 LG를 13-3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1: 네.
0: 1위는 KT, 2위는 삼성 그대로고요. 3위 기아, 4위 LG, 5위 두산. 여기까지는 가을 야구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1: 오늘까지.
0: 네, 근데 5위 아래 팀들도 가을 야구를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6위 NC가 두산과 8경기 차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고
1: 네.
0: 7위 롯데, 8위 한화, 9위 SSG, 최하위 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우리 안세영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진짜 참 대단해요.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 바로 세계선수권 우승이네요.
0: 그것도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우승입니다.
1: 아, 진짜 대단하네요.
0: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야마구치를 2-0으로 이기고 2023년에 이어서 3년 만에 세계선수권

0: 두 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정말 안세영 선수의 근성을 확인한 대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1: 네.
0: 지난 7월에 일본 오픈 하다가 왼쪽 발등 통증 때문에 16강에서 기권을 했었거든요.
1: 네, 그게 지난 7월이었는데.
0: 맞아요. 딱 한 달 전이었는데
1: 예.
0: 그 후 중국 오픈 포기하고요. 한 달 정도 재활에만 매달려서 다시 나선 대회가 바로 이 세계선수권 대회였습니다.
1: 네.
0: 안세영 선수가 출국하면서 통증은 아직 있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첫 경기부터 결승까지 6경기를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전부 2대0 승리하고 우승을 차지를 한 겁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맞습니다. 말이 세계선수권 대회지 사실
1: 네.
0: 아시안게임 전초전이나 마찬가지였던 게
1: 네.
0: 일단 여자단식 세계 랭킹 1위가 안세영 선수고요. 2위가 결승전에서 만났던 야마구치,
1: 일본.
0: 3위가 왕지이,
1: 중국.
0: 네, 4위가 천이페이,
1: 네. 네,
0: 5위 한회까지 이제 중국 네. 선수들이 3, 4, 5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시아권 선수들이 빅5에 올라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의 일정을 보면 8강에서 세계 랭킹 5위 중국의 한회를 이기고 준결승에서 3위 왕찌를 이기고
1: 예.
0: 결승에서 2위 야마구치를 한 게임도 허용하지 않고 이기면서 우승을
1: 네.
0: 했거든요. 아시안게임 2연패를 향한 금빛 리허설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보통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했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시안게임 한국 배드민턴 정말 기대됩니다.
0: 안세영 선수가 올 시즌 45경기에서 44승 1패. 승률이 97.8%입니다.
1: 네.
0: 지난 시즌보다도 더 강해진 모습이라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1: 예.
0: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백하나 이소이조가 여자복식 우승을 했거든요.
1: 네.
0: 거기에 남자복식 세계 랭킹 1위도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1: 아.
0: 김원호, 서승재조인데 이 선수들에게도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세계선수권 종합 1위라고 지금 귀국을 했거든요. 이 기세를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정말 한국 배드민턴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0: 네, 다시 한번 전성기를 네.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기쁜 소식이고요.
0: 네.
1: 근대오종도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0: 남녀 간판 서창원 서승민조가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1: 혼성계주는 선수죠.
0: 네,
1: 네네.
0: 서창원 성승민.
1: 네네.
0: 근데 이 혼성계주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아니에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대회를 앞두고 세계 정상급 경기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 펜싱도 사실 금메달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근데 이번에 전력 분석에 인공지능 AI 전력 분석
1: 네.
0: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대단하더라고요.
0: 네, AI 기반으로 경기 직후에 득실점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해주고
1: 네.
0: 상대 선수의 전술 공격 패턴 등을 좀 강약점을 구별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1: 네.
0: 선수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1: 예.
0: 반면에 아쉬운 소식도 있었는데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걸었던 이매지 선수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 선수가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다고 그래요.
1: 아하.
0: 그래서 아시안게임 출전이 좌절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 아, 네. 이매지 선수 얼마나 속상할지 저희도 이렇게 속상한데 사실 이렇게 올림픽 또 뭐 아시안 게임 이렇게 큰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뭐 긴장을 한다거나
0: 네.
1: 아니면은 뭔가 보여주려고 무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막판에 다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0: 사실 이제 2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1: 네.
0: 지금은 무엇보다 부상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부분에서 이매지 선수의 소식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 아, 네,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축구 얘기 좀 해볼까요? 18살의 K리거 김혜건 선수 세르비아 리그에 출전했습니다.
0: 이 선수가 2008년생이고 지난달 11일에 프로 데뷔해서 두 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해외 클럽들이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김혜건 선수는 황인범, 서령우 선수가 뛰었던 세르비아 리그 지베지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1: 네.
0: 계약 기간 5년이고요. 등번호 19번을 달고 뛰는데 서령우 선수의 조언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 예.
0: 정작 서령우 선수는 분데스리가로 이적을 합니다. 아우크스 부르크로 이적이 확정이 됐고요. 2030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K리그에서는 전북의 이승우 선수 그리고 김현석 울산 감독이 경기 중에 언쟁을 좀 벌였어요.
0: 선수와 상대팀 감독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라서 좀 이례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인데
1: 네.
0: 울산과 전북의 경기 도중에 전북 이승우 선수가 상대 선수와 경합을 하다가 쓰러졌거든요.
1: 네.
0: 이승우 선수가 습관성 어깨 탈골이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니까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었나 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김현석 감독이 이승우 선수가 시간을 끌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울산 원정 팬의 야유에 대한 이승우 선수의 반응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서 좀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 네.
0: 어쨌든 뭐 이승우 선수가 어깨에 탈골에 대해서 민감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1: 네, 네.
0: 이번 사건은 승부욕과 매너의 경계선에 대한 문제가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경기를 하는 상대들이 선수든 감독이든 함께 축구를 구성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매너와 존중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농구 대표팀 경기도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0: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2라운드 첫 경기였고요. 레바논 전이었는데
1: 네.
0: 74-93으로 우리가 대패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경기력이어서 당장 아시안게임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이었어요. NBS 조사였습니다.
5: 네. 여기만 놓고 보면 일단 하락세의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0%였습니다. 네.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는데요. 부정평가는 43%로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조사에서 해당 기간 조사 중엔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지면서 49%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50%선을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네. 물론 1%포인트 차이가 뭐 오차범위 내기도 하고 이게 통계학적으로 뭐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은 멈췄다라는 데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0%였고요.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50%였는데요.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23%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3%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요. 핸드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응답률 15.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3: 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사실 눈에 띄었던 것이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시에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죠.
5: 네. 그러니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차기 대선

0: 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3%가 나왔습니다.
1: 네.
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는데요. 눈에 띄는 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불출마 선언 요구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1: 네.
0: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을 해도 55%, 진보층으로 보아도 51%가 동의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하는 층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딱 절반인 50%가 불출마 선언 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는데요.
1: 네.
0: 지금 여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개헌론이 차기 대통령 임기부터 적용되는 연임제 개헌, 즉 지금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네.
0: 그래도 뭔가 지금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출마 의사를 그냥 먼저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0: 이 네팔 상황 때문에 오늘로 예정된 여당하고의 오찬 일정도 미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어제 원래 예정돼 있던 회의는 수석 보좌관 회의였는데 이걸 미루고 네팔 홍수와 관련된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0: 네.
1: 네팔에서는 지금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9명 연락이 두절됐고 한국 남동 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 등 우리 국민 10명이 한때 고립이 됐다가 이제 다행히 연락이 됐습니다.
0: 네.
1: 정부는 외교부, 소방, 경찰 등총 11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도 앞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0: 네.
1: 청와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오찬도 수년을 했는데요. 강유정석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하면서요.
0: 네.
1: 민주당도 이 때문에 어제 의원 워크숍 공식 만찬에서 술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연찬의 공식 행사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 네, 사안의 엄중함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팔 젊은이들이 또 특별히 또 앞으로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던데, 국제적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가 어제 모두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민주당 풍경 어땠을까요?
1: 네, 민주당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 호텔에서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서 본인이 내세워왔던 민생 실용 확장을 당의 노선으로 못 박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김 대표는 이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새로운 ABC를 제시했습니다. 먹고,
0: ABC요?
1: 네, ABC.
0: 네.
1: 유시민
0: 다른
1: 작가의
0: ABC.
1: ABC와는 다른 ABC였습니다.
0: 네.
1: 일단, 먹고 사는 민생, affordability, 크고 넓은 덧셈과 확장,
0: 네.
1: 브로드닝, 또 유능한 정치, 컴피턴스를 제시했는데요. 다음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여당 선거는 쉽지 않다. 죽어라고 해야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의원들을 좀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또 비공개 강연에서는 민주당이 특히 2030 세대와 수도권 민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좀 냉정한 진단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0: 네.
1: 20대와 30대의 70%가 넘는 비율이 민주당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소개가 됐고, 부동산 문제, 공소취소 논란, 그리고 스타벅스 논란 등이 지방선거 당시에 오히려 보수층 결집을 불렀다, 이런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프레젠테이션 중에 정청래 전 대표를 언급해서 논란이었다고요?
1: 네, 그 워크숍을 시작할 때만 해도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꽃다발과 감사패도 전달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날선 충돌이 벌어진 건데요.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의 차이, 노선 경쟁으로 규정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0: 네.
1: 본인은 기존 지지층에 중도 보수까지 더하는 구조적인 다수를 주장했지만 정청래 전 대표는 중도는 없고 진보 진영이 단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두 사람의 판단 차이는 절충하기 어렵다라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다라면서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 선택한 게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었다는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본인의 노선이 이제 받아들여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1: 네, 어제 사진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0: 네.
1: SNS에도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를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앞뒤를 자르고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란 말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1, 2분 정도 나눈 이야기를 김 대표가 발표 자료로 활용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 독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런 황당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다라고까지 했고요. 필요하다면 방해 노선을 놓고 공개 토론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0: 네, 민주당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고 국민의힘 연찬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1: 네, 국민의힘은 경기도 고양시 소독하면서 연찬회를 열었는데

0: 최근 이제 비당권파에 대한 무더기 징계라든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계속 좀 내부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지도부가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는 단합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하나가 돼서 함께 싸우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하나로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민자 정책위원장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동지고 하나이고 원팀이라는 마음이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이 아이디어 발표회를 해갖고 이제 좀 시상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어제 나온 아이디어 발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당직자가 국민의힘 엘리트 정당 부자정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당에 대한 현장의 솔직한 인식, 분위기가 이런 거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1: 엘리트 정당, 부자정당.
0: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깨야 된다. 이거 이야기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당직자는 그러니까 원래 봉사활동 한 달에 한 번 카메라 없이 국회의원이 직접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성과를 공천과 의원 평가에 반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이야기가 나오죠.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원팀 구호와는 달리 소속 의원은 190명이지만 실제 참석한 건 80여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 등 20여 명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 그랬군요. 그런데 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어요. 단상에 올라서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것 때문에 저도 고향시 갔다 왔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내부 분열을 멈추고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라면서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에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건데요.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가 많이 있었고 장동혁 대표를 퇴진을 요구하는 이야기도 지금 뭐 당원들에서 나오고 있고 당 안팎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읽히기도 했는데요. 지도부를 향해서도 대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 당을 이끌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물론 이제 여권에서는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을 당 공식 행사에 앞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제 현장에서 분위기는 상당히 좀 뜨거운 편이었고요. 뭐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좀 인사를 하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몰려들면서 단체 사진 촬영하는 이 순서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1: 보통 전직 대통령들이 뭐 메시지 내고 뭐 누가 찾아오면 뭐 그런 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되는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당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 등판을 해줬기 때문에 대구시장 수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 별명이 무색하지 않았다라는 자체 평가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등 이제 선관위 부실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이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에 올림픽공원 현장 감식 관련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되어 있는 247만 장의 투표용지를 국회가 재검증한다면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명 안팎을 현장에 보낼 거라고 하고요. 만약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이 되면 광학 장비 등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 이건 향후 수사의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재검증 과정에서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이런 취지를 읽힙니다.
1: 근데 여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 공문을 놓고 정반대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0: 똑같은 공문을 놓고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해왔던 특검에 참여 조건까지 충족이 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이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 특검과 협의해서 하자라고 계속해서 재검증의 조건을 붙였지만 특검도 현장에 온다고 하니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아 이거 하루 만에 바로 247만 장을 재검표하자는 걸 특검이 동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거 보존의 이 가능성,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의사항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요.
1: 네.
0: 국조특위가 활동이 오늘 31일까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잠정 합의했던 재검표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국조특위 활동이 곧 끝나는데 니탓공방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0: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11: 네, 8월의 마지막 주말은 우산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충청 이남으로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수도권 강원 북부로는 소나기로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 산지 전남 광양 강진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일요일 오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남부지방 제주도는 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대구 31도 예상되고요. 다음 주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0: 민희로 임영철님이요.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남부지방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모든 분들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는 말씀 주시면서 김현식 권이나 강윤원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청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세차용품도 보내드릴게요. 영철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도로 위에서는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적절하게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막히거나 접촉사고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이 원칙은 보행자가 등장하는 순간 달라지는데요. 차량 흐름이 보행자의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회전을 앞두고 멈춰선 차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인 차량을 향해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곤 합니다. 차량 흐름은 불편함의 문제지만 보행자 보호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쪽 7.4km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다가 약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우리 국적인 60대와 20대 남성 2명이 기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고 다른 승선원 16명은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망자 수가 359명으로 급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실종자 수도 910명으로 급증했는데요. 네팔 접경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산사태로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자치구 전체 사망자는 362명, 실종자 수는 1,4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도 네팔에 도착해 본격적인 수색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소 288명의 자국민이 실종된 인도는 식량, 의약품 등 47.5톤급 규모의 긴급 구호 물자를 네팔로 보냈고 100명에 육박하는 자국민이 실종된 중국은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소 65명이 실종된 미국도 5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최소 33명이 실종된 영국도 네팔에 500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기대감이 약화하며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58% 오른 배럴당 83.53달러에 브렌트유 시월물도 2.12% 상승한 배럴당 89.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협상이 없다고 잇따라 밝힌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후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중재국 카타르 알사니 총리와 만나 미국의 침략 행위를 응징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으며 외교와 협상을 여러 차례 배신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북, 충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대구 30에서 80, 세종 충남 10에서 70, 제주 산지 최대 60mm 이상입니다. 7시 뉴스 엄정훈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한여름에 들에 나가보셨나요? 그늘 한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농어촌이 이렇게 물, 그늘, 휴식에 취약한데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곳이 많다 보니 올해도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어요. 어르신들과 이주노동자들, 농어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앤옥,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실종 사건 여파로 제주 관련 괴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어제 안전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죠. 위성곤 제주지사를 2부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9명의 한국인이 아직도 실종 상태인데요. 현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나희 씨를 연결하고요. 3부에서는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평가해보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0: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0: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2324님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제 김장 배추를 심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4: 김장 배추를 지금 심나요?
5: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제이비한테 물어보려고 소개한 건데요.
4: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5: 아, 뭔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김장 배추 지금 심으면 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4: 김장 배추니까 김장하겠죠.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5: 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다고
4: 배추,
5: 하셨는데
4: 배추가 약간 서늘할 때 그래서 고랭지 배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 맞네요. 네. 예, 그렇죠.
5: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징가님이 여름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들판에 이삭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시선 집중도 더 깊은 심도 있는 비평 기대합니다.
4: 아이고 고맙습니다.
5: 라고 해주셨는데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6: 국민의힘 연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시종 일관 당의 단합을 강조를 했는데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입장에서 주목할 바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민생을 돌보는 것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기본 역할입니다.
5: 네, 왜 이 대목을 골랐습니까?
6: 한마디로 평하면 메시지와 메신저의 극심한 부조화를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뭐였습니까?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범행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경유착이었습니다. 그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의 극심한 부조화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많이 지적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유체이탈 화법이었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5: 네, 촌철님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님, 이분이 보수의 가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아엘리님은 또 누가 만들어준 대사를 말하고 있군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6: 흘러간 물을 되돌리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구나 그 물이 흙탕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 가치가 없고 그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야 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냐? 가치 정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것이죠.
5: 네, 가치 정립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통합에도 크게 도움이 될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JB는 넘기셨는데 보다 보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통합의 말에 장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거다. 당권파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친한계든 비당권파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4: 뭐 그거야 뭐 오래된 얘기인가 뭔데 근데 서로가 그거를 아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저 출발점. 부터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네,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 연찬대회로 가볼까요? 연찬회로?
6: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주목할 장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8: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0: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새로 내렸습니다.
4: 네, 여기서 말한 서로라고 하는 것은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입니다.
5: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절충이 안 된다고 김민석 대표가 지금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서로 노선과 방향이 다른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절충이 안 된대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증명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민석 대표는 정당을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됐습니다. 실행력을 가지고 있고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하는 가치와 노선을 당에 접목시켜서 구현

0: 변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명의 주체도 김민석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대표 이런 발언에 대해서 SNS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1: 네.
0: 뭐라고 밝혔냐면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서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반격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임금님께 캔디님이 혹시 김민석 대표가 한 지붕 두 가중을 인정한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해석이 되셨나 봐요.
0: 아니, 그 정당 안에는 입장의 차가 있고 노선의 차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당 민주주의라는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이 다름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 다름이 어떻게 그러면 해소되느냐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지금 김민석 대표는 절충불가라고 선언을 한 게 사실은 눈길을 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1: 네. 파란대모님이 혹시 아직도 전당대회 중인가요? 라고 물음표 두 개 보내주셨고요. 신원서파님은 이건 공개적으로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래서 화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반면에 호랑이님은 노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지지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물음 보내주셨네요.
0: 그 노선이라고 하는 게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거다를 두고 지금 갈리는 게 노선 아닙니까? 그죠?
1: 그렇죠.
0: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12.3 내란 때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을 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김연태 전 707 특임단장. 법원이 어제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가담한다는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인데요. 양형사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엄은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하나.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걸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 자승자박, 사필규정 이런 말로 대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 따로 말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오, 두 가지나요? 어떤 거죠?
0: 첫 번째, 김연태 전 단장이 어제 재판받으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군인들은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0: 네,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진 군인을 단죄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그 화를 가져오느냐. 내란 동조, 쿠데타 꼭두각시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단은 필요했고 그것에 부응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1: 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겁니까?
0: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전한길 씨입니다.
1: 아, 요즘에 짝꿍처럼 같이 다니죠?
0: 야, 짝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뭐라지만 김연태 전 단장의 거의 사형. 사형, 사제와 사형 아시죠?
1: 네.
0: 무협지에 많이 나와요. 그죠?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 선배가 되는 사람을 사형이라고 하는데 거의 사형처럼 움직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한길 씨는 자, 김현태 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찌 돼야 할까요? 자주 찾아가고 영치금 넣어주고 계속 격리하고 그럴까요? 어떨까요?
1: 일단 어제 재판은 같이 갔죠.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전한길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잠깐 봤는데 거기서 뭐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2026년 8월 27일은 군인에게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날이다. 오늘은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목소리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뭐 재판 판결이 있으니까 계기성이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를 냈겠죠. 평소가 이제 궁금해진 거죠.
1: 그러니까요.
0: 평소 어떻게 할지.
1: 앞으로 어떻게 할지.
0: 그치?
1: 네, 지켜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기억하시죠?
1: 하죠.
0: 할아버지 전두환을 학살자이자 범죄자라고 비판을 했고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를 했고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 뒤에 뭐하고 살까가 궁금했는데

0: 3월 29일 유튜브 채널 위선자에 올린 나의 요즘 일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택배 포장 및 상하차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쓰고 일하고 있는데 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려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원 씨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1: 어떤 걸까요?
0: 자,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 받았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심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두 눈 치켜뜨고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얼치기 이념에다가 되도 않는 정치 논리에 양심을 갖다 바치고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의 환호에 들뜨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에 털난 게 아니라 양심이 각질화된 사람들이다. 전우원 씨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거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양심이 각질화됐다고요?
0: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네, 오티스님이 땀 흘리고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호랑이님은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됩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헌법재판소가 베트남인 응우옌모 씨 자녀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느냐?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거주이고 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뭐 체류에 좀 문제가 있는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이를 보장할 입법 의무가 국가에 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찌 본다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 것 같은데 참 오래 걸렸다. 이렇게 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그러면 국가가 법을 뭐 개정할 필요 없이
0: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회가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1: 그러니까요. 것이지. 거기서 막힐까 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아침에 아까 시작하면서 배추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심어도 되냐? 어떤 촌철분께서 올려주셨어요. 배추는 3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이 내리기 전에 수확하려면 지금 심어야 한다.
0: 김장배추에 수육 싸 먹으면 기가 막힌데. 자, 마무리하고
1: 네, 이렇게 상식 하나 올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가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 남성은 주거 침입 강간 그리고 미성년자 강제 추행 이렇게 성범죄를 잇따라 저질렀고 각각 징역 6년 그리고 5년을 선고받은 다음에 출소를 한 상태였는데요. 전자발찌 부착은 2039년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외출 제한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00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가 됐고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던 거죠.
0: 근데 벌금이 10만 원이에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남성이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 출소자 임시 거주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 다른 생활관 내 다른 호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같은 생활관 내.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인정을 했고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형을 이제 정했다고 판시를 했는데 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사실상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각에서 고작 10만 원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판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건들을 담당을 했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펴봤는데 형량에 대한 편차가 꽤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0: 그러면 어떤 판례들이 있었는데요?
4: 제가 오늘 세 가지 판례를 가져왔는데 공통적으로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끔 이제 선고

0: 확보가 됐고 매출 제한은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인 사례들입니다.
1: 네.
0: 2022년 창원지법 판결인데요. 새벽 5시 53분에 집을 나가서 배회를 하다가 58분에 돌아왔습니다. 정당한
1: 네.
0: 사유 없이 네. 5분 동안 매출 제한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점을 들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했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올해 2026년 창원지법 판결이었는데 제한 시각을 2분 넘겨서 이제 귀가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 사항을 위반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부당한 목적은 없었던 걸로 보아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를 한 케이스였고요.
1: 예.
0: 또 마지막으로 2026년 올해 의정부지법 판결이었는데 이건 밤 11시 44분까지 이제 104분의 외출 제한을 좀 금지를 위반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에서 영업이 끝나고 퇴근을 한 다음에 쇼핑몰에 들러서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근데 하필 눈이 많이 내려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원래 귀가 시간보다 2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했던 케이스였는데
1: 네.
0: 법원은 피고인이 이제 제출한 증거자료, 그러니까 극심한 교통정체를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뭐 당시 신문 기사라든가 날짜별 차량 평균 속도 등을 감안을 해서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무죄? 편차가 너무 큰데요?
0: 상당히 크죠.
1: 예.
0: 그러니까 이 양형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뭐 구체적인 동기라든가 위반의 정도, 뭐 위반으로 초래된 결과 혹은 개별적인 사항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지만
1: 예.
0: 결과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건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양형 기준이 없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사기나 횡령, 살인, 폭행, 공무집행방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만 양형 기준에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서는 보통은 그걸 존중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안의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죠. 횡령 편차가 크다.
1: 그럼 이 양형 기준은 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 추정을 해보기로는 이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은 좀 특수한 범죄라서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1: 예.
0: 다만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해서 내가 걸어서 귀가를 할 텐데 조금 늦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 그 과정을 보호관찰관 또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10분 늦게 귀가를 한 사건이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 외출 제한 위반을 무죄로 봤거든요.
1: 예. 근데
0: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10분이라도 제한 시각보다 늦게 귀가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요. 관련 내용도 한번 조범석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를 해줘서 선처를 해주고 그러면은 법의 실효성이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면은 그걸 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뭐 택시가 좀 안 잡히고. 근데 이거는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이미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매출 제한이라든가 이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의미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거죠. 더 엄격한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제 정해진 준수 기간 동안에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첫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세 가지 판례 전해드렸잖아요.
0: 네.
1: 그 가운데 두 개가 올해 발생한 사건이죠.
0: 예.
1: 그러면 양형 기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월 이후에 이제 나온 판결이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 나는 사건도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상

0: 스마트폰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제주도를 둘러싼 온갖 괴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위성곤 제주지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입니다.
4: 네, 여기서 뭐 괴담을 자세히 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지사님도 그 괴담을 접하셨죠?
5: 예, 예, 예.
4: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 괴담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서.
5: 허위, 이제 사실이, 이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네. 걱정이 많고요.
4: 예.
5: 또 이 범죄 심각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각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요. 예. 일단 좀 하나 궁금한 게 혹시 관광객 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5: 아, 전체적인 뭐 관광객 숫자 변화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4: 예.
5: 예. 그 앞으로 이제 관광객 추이라든가 예. 뭐 숙박료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4: 뭐 지금 외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라는 보도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5: 예, 외국인 범죄율이 좀 증가를 한 건 사실입니다.
4: 네.
5: 외국인 범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증가를 했냐면
4: 네.
5: 외국인 피의자가 2021년에 505건이었는데
4: 네.
5: 2024년에 610건으로 늘긴 했습니다.
4: 네.
5: 그렇지만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가
4: 네.
5: 535만 명 미만에서
4: 네.
5: 외국인 그 관광객 범죄율이 늘긴 했지만 관광객 수는 실질적으로 2024년 기준 191만 명이 증가해 있고요.
4: 오, 예.
5: 지난해는 이제 224만 명,
4: 예.
5: 17.7%가 증가해서
4: 예.
5: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에 비해서 예. 범죄율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아, 그렇네요. 대비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아무튼 어제 그 관계기관 안전대책회의를 가졌잖아요.
5: 네네.
4: 좀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5: 그동안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4: 네.
5: 관련되어진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4: 네.
5: 초기에 대응해 나가겠도록 했습니다.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이제 그 함께 모여서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고 그리고 또한 이제 민간 수색 인력들을 포함해서 구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4: 예.
5: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 예.
5: 또한 아동이나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범죄나 자살 위험이 높은 그리고 또 제주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4: 예.
5: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1인 관광객이 제주에 많이 오고 있는데
4: 네.
5: 이제 그분들에게 안심 관광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등록하면 안전을 관리해주는 그런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4: 그 사각지대, 취약지대 CCTV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좀 있던데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5: 예. 지금 이제 그

0: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이제 어두운 농장길이었는데요.
1: 네.
0: 주변인들이 가는 기관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공간들이었는데 그런 공간에 이제 CCTV를 확대하고
1: 네.
0: 또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만들었고요.
1: 예.
0: 또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
1: 예.
0: 그 야간 순찰도 함께 강화하고 또 휴대전화 불통 지역인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1: 근데 사실 뭐그뭐 제주도 가면 뭐 어두운 길이 많다, 으슥한 곳이 많다, 외진 곳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농촌 아닌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0: 맞습니다. 그 제주는 뭐 해안도 많고 올레길이라든가 산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되는 땅에 인구가 66만이 살고 있고 관광객이 1,300만 정도가 오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도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안 되어진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다니시고 함께 다니신다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1: 그러니까요.
0: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사실 이제 그 제주도 이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것은 또 사실 올레길이잖아요.
0: 예.
1: 이 올레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좀더 그러니까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지사님?
0: 예, 올레길은 이제 올레길 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서요. 올레길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확보하고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레길에서 일탈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올레길을 걷는 분들께 올레길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레길을 걸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그 올레길 지킴을 좀더그 확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무튼 이런 그 이상한 이야기, 뭐 괴담 같은 게 나오면서 제주 도민들의 뭐 신경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좀 도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지사님?
0: 예, 도민들께서는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매우 이제 그 분노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제주도 전체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뭐 이제 의용 소방대라든가 주민자치 경찰대라든가 이분들이랑 회의를 했는데요. 충분히 저희들이 나서서 안전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하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제가 볼때 안전합니다. 물론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이 넓다 보니 이제 안전하지 않은 공간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하실 때는 충분히 이웃과 함께 또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럿이 함께 한다면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범죄율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가 특별하게 이제 범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주는 이제 66만 명 정도가 사는 공간인데 관광객이 하루 체류 일수를 대충 계산하면 생활 인구로는 한 82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 비율이 전국 평균을 좀 상회하긴 하지만 아주 높진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제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 중에는 유명인들도 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신가요?
0: 예,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관련된 통계와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생산한 자료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활동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나가려고 합니다. 뭐 이제 저희가 그분들에게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근데 사실이 왜곡돼서 사실은 이제 제주를 위험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내적으로만 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이상한 이야기가 돈다는데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0: 예.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또 그것

0: 좀 얘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1: 예예.
0: 그 허위 종교랑 그 경찰관 있잖아요.
1: 예예.
0: 사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가 좀 제일 궁금해한데 지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1: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0: 예.
1: 그 사건 조사를 통해서
0: 예.
1: 그 명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시스템이 그동안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0: 네.
1: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시스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고 제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시스템 말씀하셨으니까 실종 신고가 네. 들어와서 뭐 허위 종결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1: 예.
0: 그래서 뭔가 찾으려고 하더라도 이제 경찰력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럼
1: 네,
0: 혹시
1: 그 그렇습니다.
0: 제주 행정력하고 좀 결합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희가 뭐 만약에 이제 사건이 제대로 접수됐고
0: 네.
1: 또 만약에 이제 경찰 측에서 접수된 사건이 조금 이제 지연되면
0: 네.
1: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그 수색 협조 요청을 했으면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관련되어진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이제 임해서 수색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0: 아 그동안
1: 뭐
0: 해왔어요?
1: 저희 이제 예, 예. 저희 제주 민간 자원의 뭐 드론 수사 드론을 활용한 이런 이제 주민 자치 저 경찰대도 있고요.
0: 네.
1: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의용 소방대 그리고 주민자치 경찰대 그다음에 방재 방범 생활대 뭐 방재단 네. 등 저희가 한 5천여 명의 자원봉사 조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 요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0: 이 사건이.
1: 네.
0: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 참.
1: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서부 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0: 예.
1: 그런 행위에 대해 행위를 왜 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스템을
0: 예.
1: 이제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0: 예.
1: 그것이 이제 여러 그 이제 관계자에게 확인 가능하게 하고 종결을 스스로 할 수 없게끔 하고. 그리고 발생된 지 며칠이 되어지면
0: 네.
1: 수색 활동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매뉴얼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0: 그래요.
1: 어제 회의에서는 이제 네. 주민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 그다음에 해경,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책해 나가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치경찰 이제 제도, 이번에 이제 업무는 자치경찰에 했던 게 아니고 국가경찰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0: 네.
1: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0: 예.
1: 이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의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은 전혀 모르는 상황 안에 이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혹시
0: 예.
1: 이제 자치경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부모경장이 그 처리한 실종사건이 298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네네네.
0: 경찰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1: 예.
0: 이 전수조사를 벌이는 경찰이 제주도청 쪽에도 뭔가 좀 이러이러한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협조 요청하고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1: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실종 신고됐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됐는가까지가 이제 다 밝혀져야 이제 이 전수조사가 끝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1: 그렇죠.
0: 어디에 있고 뭐 하고 이거 다 이제 그러니까 저기 추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예.
0: 행정력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봤던
1: 예,
0: 거고요.
1: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임해 갈 거고요.
0: 네네.
1: 실제 뭐 통화와 현장 확인을 했는지 수색이 이루어졌는지 가족에게 종결 사실을 알렸는지
0: 예.
1: 실종자의 현재 소재가 확인되는지에
0: 네네.
1: 대한 그 사건별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 검증에
0: 예.
1: 제주도가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였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네팔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400명, 실종자 수도 1,500명에 육박하는 걸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숫자인데요. 여기에 한국인 실종자 9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팔 현지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현지 교민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김나희 씨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이 산사태가 난 지역과는 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 아,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네팔 카트만두 수도이고요.
0: 예.
1: 네, 사고 현장과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지금 카트만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1: 카트만두에는 이번 홍수 사태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고요.
0: 예.
1: 다만 다들 무겁게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0: 그저께인가요? 통신과 전기 이용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1: 홍수 피해가 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카트만두 지역은 통신과 전기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다만 피해 지역에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트만두 구호 단체들이 계속 태양광, 파워뱅크 같은 구호 물품들을 좀 모아서 이 지역으로 보내자는 움직임이 어제 많이 보였습니다.
0: 그래요. 근데 우리 김나희 씨 지인 가운데 한 분도 네팔 현지인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실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소속이 남동 건설 쪽인지 두산 에너빌리티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요.
0: 네.
1: 어쨌든 그 수력반전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이고 아내분께서 한국인이셔서 저희 모두 다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럼,
1: 다만 더 업데이트된 내용은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0: 아유, 그럼 그 가족분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1: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기는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0: 그렇죠.
1: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변 분들께서 계속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더 이야기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여기 산사태가 난 지역에 지금 뭐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차단돼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1: 네, 현재로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요.
0: 네.
1: 그래서 다들 헬기로만 이동을 하는데 카트만두에 계시는 실종자 가족분들은 이동이 아직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근데 아무튼 네팔 현지에서는 이 산사태 홍수의 원인을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1: 처음에는 홍수 발생 당시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이었다고 저희도 소식을 들었는데요.
0: 네.
1: 이제 외신이나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사태를 관찰할수록 빙하가 녹아서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팔도 빙하에 집중을 해서 빙하로 인한 지진, 진동으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좀 전문가들이 사전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이 빙하가 녹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사전 경고를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네팔에서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좀 공론화된다든지 무슨 안전대책이 강구된다 혹시 이런 과정이 좀 있었었나요? 어땠습니까?
1: 제가 사실 그 산간 지역에 사는 시민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0: 네.
1: 저희 사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핸드폰에 재난 알람이 울린다거나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알람이 있는데 네팔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교에서도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피해서 교육을 한다거나라는 부분들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다들 홍수가 난 이후로 학교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다행히 학교 단체 학생들 모두 피해가 있는다거나라는 소식은 아직 접한 것은 없습니다.
0: 지금 2차 홍수 가능성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어제 저녁 8시 정도에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2차 홍수가 산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메시지를 저희 교민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0: 네.

0: 그래서 이 지역으로는 가지 마시고 네, 계속 안전에 유의하면서 뉴스를 봐달라는 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 그렇잖아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 대사관 쪽에서 교민들에게 그거 말고 또 뭐 특별히 당부하거나 전달된 내용이 뭔가 추가로 더 있나요?
0: 추가적으로 더 나온 부분들은 계속 아무래도 한국 분들 실종이 사건이 있으니 이 사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셨습니다.
1: 아 계속.
0: 그리고 네네네 어제 12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저희 이 기업인분들이 계속. 네, 구조가 되는 상황들을 저희 한인 교민 단톡방에서 네,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네팔에 있는 한국 교민이 한 610명 정도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 카투만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아니에요.
1: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정보 공유되고 내지 대사관에서 체크되고 좀 이런 과정은 좀 있나요 그러면?
0: 네 대사관에서는 계속 피해 가족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예. 대사관에 바로 연락해 달라고 지통 번호도 공유를 했고요. 네, 피해 접수 관련해서 하나하나 다 저희 교민들한테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1: 그렇겠죠. 예.
0: 다만 추가적으로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계세요.
1: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실종자에 대해서 더 나오는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는 아직은 없는 거고요.
0: 네, 네팔 현지에서는 아직 전해지는 이야기는 없고, 저도 오히려 한국 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제 고립됐던 분들은 상당수 일단 좀 구조는 됐다라는 이야기는 좀 전해지고 있던데 현지에서 그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0: 네, 네팔 관광청에서도 이제 구조되신 분들의 성함까지 다 이제. 리스트를 오픈을 해서 네. 네팔 분들에게도 네 여기 한인 교민들에게도 모두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1: 그나저나 이재민 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대요?
0: 이재민 분들은 제가 최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본 거는 네. 우선 텐트를 치고 피난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지역에서 이불이나 이제 음식들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도 이제 파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그래요.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뭐 이제 구호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그 들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0: 중국과 인도에서 이제 원조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 네팔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카트만두에 사시는 시민들의 힘으로 우선 구호물품을 보내자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렸습니다.
1: 그러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 전체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교민으로서 혹시 고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거나 내지 우리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이런 게 있을까요?
0: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예. 혹시 네팔 자체에서 이제 어려운 구호 물품이나 서비스 인프라가 혹시 이야기가 긴다면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죠.
1: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팔 교민 김나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0: 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오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부동산 토론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0: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껌이나 자일리톨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현재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남해안 쪽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전남 광양 강진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가 충청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 강원도는 일요일 오전에, 충청권은 일요일 저녁에 그치겠고, 남부지방 제주도는 월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강원 북부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 나타난 곳들이 많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로 오늘도 습하고 무덥겠고, 그래도 다음 주는 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공급 대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제가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예. 용산공원 얘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아니고. 얘기가 이것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일단 좀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4: 네, 뭐 저는 용산공원 관련해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때 이미 용산공원 특별법을 해서 국민들은 이제 거기가 공원으로 개발될 거라는 합의가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시 공공주택지로 부상시켰는데 이게 이제 뭐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사실 우려스럽고, 다만 그래도 공공주택이나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정책의 수장들이 만났다 하면서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사실은 지난 1년간 주택 정책을 잘했냐?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현실이 봤을 때 그런 원인 진단도 하고 진정성 갖고 대안을 만드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어제 2차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니 공급 확대의 그 부지에는 평행선. 근데 이견을 좁혔다는 데가 뭐냐 했더니 재개발 규제 완화예요. 재개발 규제 완화가 부작용 없이 공급된다라는 거에는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의제거든요. 뭐 집값 상승, 또 공급 효과도 미비, 불로소득 사유화, 환경 파괴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은 뭐 잘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그냥 규제 완화? 이거는 진정성 갖기 어렵다. 다음에 만나신다면 좀 제대로 된 공공주택 개혁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 이런 방안을 조금 모색해주면 좋지 않겠냐 기대도 해봅니다.
1: 우리 사무총장님 진정성을 몇 차례 강조하신 게 혹시 용산공원 얘기는 별로 실행 의지도 없으면서 애드벌론 띄우는
4: 맞습니다.
1: 쇼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4: 예, 서울 뭐 국토부가 작년에 97 대책 발표할 때 135만 호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 813 할 때도 23만 호 플러스 알파 얘기하셨는데 거기 그 많은 땅을 그래서 개발하려면 지난 1년간 공공주택이 상당히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실적이 되게 초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땅이 없어서 꺼내겠다, 그리고 그린벨트도 해제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까지 거론된 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로운 계획을. 정치적 네. 이슈로 던졌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5: 우리가 이제 닥치고 공급은 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나? 사회적 이제 합의라면 합의인데 뭐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저는 민간이고 공공이고 이제 뭐 닥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규제 완화에 합의했다 점도 이제 뭐 인정은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만나서 규제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한다 안 한다를 우리 국민들이 그게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는

0: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작년에 135만 원, 올해 8.13에 23만 원 하면 이게 얼마인가요? 158만 원인가요? 네. 거기에 1월 달에 발표했던 유부지도 있고 하면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발표한 거에 집중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벌써 1년 한 3개월 지났죠. 나머지 뭐 대선 기간 빼고 나면 한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새롭게 또 이게 스핀오프가 돼서 용산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저는 정부가 무한한 능력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용산을 그럼 용산을 개발하려면 그 대통령 공약 사항에 들어갔어야 되고요. 이게 철학이라면 1년 3개월 동안 꾸준히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8.13 대책에도 안 들어갔던 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고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고요. 합의가 되더라도 법 개정이 돼야 되고 법이야 뭐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좋아 합의를 보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느냐인데 토지 정화가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 최소가 걸릴지. 최소가 7년이라잖아요. 최소가.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5년 안에 힘들 것 같은데 임기 끝나버리는데 다음 대통령이 용산 개발 왜 해? 한마디 하는 순간 토지 정화는 했는데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공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 어차피 그러면 용산공원은 공수표다. 에도벌론이다.
0: 어차피 시기적으로도 안 된다.
2: 제가 아까 한 말을 조금 더 보태자 하면 지금 용산공원 주변을 개발하자는 분들은 정부와 여당이고 네. 탄천 물재생센터와 재개발 규제 완화는 야당과 서울시장입니다. 맞아. 여기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기 좋은 이슈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 논란을 국민들에게 던져주면서 좀 약간 면피하려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딱
1: 들더라고요. 중간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한 135만 호 공급만 제대로 해도 그 공급량은 충분하다.
0: 제대로만 해도요.
1: 정부가 근데 국민 앞에서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하면 이게 국민이 반발할까 봐 뭔가 새로운 카드를 내놓으려고 용산공원을 그냥 억지로 꺼낸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러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면 국민들이 어우 카드가 좋네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2: 저는 같아가지고. 135만 호와 이번에 23만 호도 숫자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해서 나온 숫자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적정한 양에 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이런 구체성이 지금 정부 대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 그 발표한 135 5만 호 그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평가라고
0: 그걸 보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1: 아무도 몰라요.
2: 아무도 모르고. 모르지만 실적으로 LH 주택을 공공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LH공사, SH공사, GH공사입니다. 수도권에서 인천공사랑요. 그분들의 그 분양 실적 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3만 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고
1: 그래요?
2: 예.
0: 135만 호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우리가 이제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270 윤석열 정부 때는 270만 호, 문재인 정부 때
1: 300만 호 얘기 나오고
0: 200만 호도 나오고 공약 때 300만 호 나왔는데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예요.
1: 아 분당 그러니까 그렇게 9만 호?
0: 그러면 분당 신도시의 14개를 임기 내에 착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3기 신도시 있잖아요.
1: 말이 안
0: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이 5개 물론 광명은 늦게 했으니까 빼더라도 이 5개가 17만 5천 호밖에 안 돼요. 그럼 이번에 추가 발굴하는 23만 호가 3기 신도시 5개를 합친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135만 호 빼고 23만 호 추진하기도 힘들어요.
2: 예, 그래서 정부가 숫자를 이번에 발표했지만 국민들이 이거 뭐 가능한 건가 내 이 정부에서 공급될까라는 것은 다들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두 분의 평가를 좀 그러니까 그냥 정부는 일단 속칭 일단 지르고 봤다.
0: 그게 이제 뭐 이번 현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대안은 그러면 좀 이따 말미하고 하나만 더 지금 그 불가증계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안 된다. 대신 탄천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현실성을 어떻게 보세요?
2: 탄천 물재생센터 앞서 이제 사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입지도 좋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일대니까 개포주공 아파트와 SH공사가 있는 대청역 앞이에요. 그래서 좋고 부지도 용산 공원 일대인 어린이 정원보다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000호 얘기한 것들이 실적으로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전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10년 안에도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능한데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건 이거를 개발을 제시하는 서울시장의 그 구상 안에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서울시의 공공이 가지고 있는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또 하계울역에 있는 여기도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세택부지 여기를 팔아서 민간에 팔아서 그 돈을

0: 활용하고 민간은 같이 복합 개발하겠다는 구성입니다. 근데 저희는 공공주택 공급하겠다고 하시면서 알짜배기 공공자산을 또 판다? 이거는 사실 전혀 동화기가 어렵고요.
1: 민간 분양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로또 분양에다가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저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고 공공자산을 늘리자는 취지가 여기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왜곡될 소지가 있어서 우려되고 이러한 사례가 과거로 돌아다 보면 그 개포동 일대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단지 대규모 단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민간 매각을 해서 거기 민간 분양이 됐고요. 또 용산 공원에도 인근에 그 미군 이전 주변 부속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엔사 부지인데 4만 5천 제곱미터로 넓어요. 탄천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민간 분양에서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재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시선이 저는 분명히 있고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그러면 동의하기 어렵다.
1: 제가 단순 무식하게 질문을 드리면 탄천을 개발을 하는데 모든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면 어떨까요?
0: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공공주택이 또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저기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네.
2: 아니 뭐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핵심 부지를 이제 매각을 해서 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팔았고 있는 그 돈을 어디다 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1: 아 몰라요 그걸?
2: 그거는 정부는 알겠죠.
0: LH공사 같은 경우가 사업 단위로 그걸 공개하지 않고 연 단위로 공개하니까 어디에서 어느 사업에서 수익이 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이번에 물재생센터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려운데 용산공원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1: 그렇죠, 거기는.
2: 그러면 이전 부지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기술적으로 돈을 투입하면 지하 깊숙이 뭐 시설을 만들고 지상 공간에 주택을 지으면 저는 돈이 들어갈 뿐이지 안 되진 않느냐고 봅니다.
1: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다 그걸 지하화 한다고든.
2: 그래서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에 공원과 아파트를 지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을 서울시 주체로 서울시가 알아서 할 것인가, 공공이 이제 같이 개입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서울시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서울시가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뭐 세택 부지를 팔아서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돈이 없나? 지금 초과 세수가 40조 그렇죠. 얘기하고 내년에 100조가 들어온다는데 물론 AI도 써야 되고 반도체도 써야 되고 돈 쓸 데가 많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뭐 부동산이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다루듯이 1순위잖아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1: 민생에 직결되는
2: 그러면 1순위죠. 저는 그중에 한 20조? 한 20조 빼서 GTX 조기 개통에 좀 사용하고 물재생센터에 한 3조 5조 정도 투입을 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만 보면 공공 분양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투입해서 저렴하게 15,000 세대라도 청년 주택으로 저렴하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용산공원은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
0: 재원 관련해서도 사실 최근에 여당과 여당이 정부와 합의하는 게 국민연금이라는 그 1% 정도는 주거안정 위한 재원으로 쓰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팔아도 공공한테 팔아서 그 땅이 민간으로 팔리지 않게 하는 방식을 모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과세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여기서는 좀 시도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2: 아무튼
0: 안정적인 해결할 수 임대 수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1: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일단 용산공원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2: 너무 피곤해요.
1: 뭐 하나라도 좀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서
0: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적 공방으로만 넘어가야지 실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좀 회피한다는 생각이 계속 강하게
1: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중간 정리를 하면 용산공원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지금 뭔가 이거다라고 하는 묘수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닥치고 공급은 필요한데 그러면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135만 호 그 공급도 모호하고 그러면 거슬러 가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3기 신도시 그 속도 올리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세요.
0: 네. 저는 이제 닥치고 공급이라고 했는데 닥치고 공급을 무엇을 공급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도 강조하셨듯이 저희도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라는 거지 민간에서 지금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싼 가격의 아파트 공급을 서민들한테 사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땅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상계 신도시가 이미 있는데 정부가 여기서 공급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보여져요. 속도전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가 없는

0: 것도 아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도 얘기하셨고 또 세택 부지도 있었지만 서울 의료원 부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용산공원 주변에 캠프킨 부지, 수성 부지 등의 이전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은평구의 혁신파크 부지도 있습니다. 이런 곳곳에 있는 땅들을 이제 활용해서 여기서 언제 어떤 주택이 나갈 거야라는 것들을 저 계속 시장에 보내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아 기대하고 예측 가능한 심정의 어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 결국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계 추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정부가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심리전이다.
0: 그렇죠. 상당히 영향이 있죠.
1: 심리전 차원. 뭐
0: 숫자만 제시할 게 아니라.
2: 심리가 중요한데요. 이제 이게 처음이면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이미 공수표를 많이 남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숫자 발표한 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믿어요. 야,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줘봐. 자녀가 배고프다는데 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봐, 저녁 기다려봐라고 했는데 나무로 하고 씨앗을 가져옵니다. 뿌려서 농사 지어서 1년 후에 아빠가 열매 따줄게. 그러면 애들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 말씀하신 게 저는 3기 신도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유혹은 있죠. 나무를 심고 임기 내 열매도 따고 싶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는 차기 차차기 정부에서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열매를 따는 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발굴했던 나무를 우리가 지금 열매를 잘 따야 되거든요. 근데 열매를 잘 안 따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책이 61페이지 공급만 61페이지 금융이 21페이지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데 61페이지 중에 한 장이 뭐가 들어갔냐면 3기 신도시 올 하반기에 2기 3기 포함해서 올 하반기에 18,000호 분양하겠다. 내년에 27,000호 분양하겠다라고 했는데 뉴스에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정부 관계자도 얘기도 안 합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1: 왜 그러는 거예요?
2: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주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뭐 3만 가구라는 수치는 확인해봐야 되는 얘기지만 네. 공공분양 실적이 매우 초라하고 또 공공분양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대규모 신도시 공급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아까 분당 일산도 있지만 가까이는 위례 신도시 뭐 과천 또 광교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됐던 건 판매용 집장사, 땅장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했더니 공공주택으로 남는 건 별로 없고 그 불로소득을 건설사도 가져가고 공기업도 가져가고 수분양자도 가져가더라. 이런 주택 모델은 이제 하지 말자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말씀하신 그 8.13 대책에 한 페이지에 들어간 것들의 공공주택에 보면 양은 있지만 어떤 공공주택은 또 없습니다. 그게 하나 거론되는 게.
1: 분양하는 게 어떤 주택인지.
0: 그렇죠. 공공분양도 과거와 같은 판매용 공공분양을 85%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나마 조금 진전이 있었던 건 30년간 나눠서 지분을 나눠서 그때그때 팔겠다. 30년간 나눠서 팔겠다. 또 30년간 파는데 20, 30년간 파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액을 국민연금이라고 하나요? 그 수익을 좀 나누겠다. 이런 모델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제발 좀 땅 좀 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땅을 안 팔고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토지는 국가 소유,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네. 주택에 대한 모델들이 계속 싱가포르 주택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이전에서 달라진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1: 알겠습니다.
0: 보여져요.
1: 아까 소장님이 GTX 조기 개통 말씀을 잠깐 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갖고 있는 문제 아니 자꾸 없는 서울 땅 자꾸 그러니까 마른 수건 쥐어짜려고 하지 말고 교통만 좋으면 경기도에 살 수 있잖아요.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2: 충분해요.
1: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 GTX ABCD 조기 개통하면은 서울에 살려고 해도 좀 더 값싼 경기도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 저는 충분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열매를 빨리 따고 싶잖아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GTX를 조기 개통하는 건 이제 결국 돈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쉽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물론.
2: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초과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순위를 둔다면 GTX 하나 만드는데 4조 좀 들거든요. 한 개 완전히 그러니까 조기 개통하는 데는 4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한 2조씩 한 6조 투입하면 조기 개통 될 거예요. 한 2년 단축하고.
1: 그게 더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이 너무 쾌적해요. 그래서 저는 업무 용지도 좀 줄이고 용적률도 좀 올려서 용적률을 올려도요. 서울보다 쾌적해요. 그러면 지금 17만 5천호라고 했잖아요.

0: 5개가 용적률 올려서 30만 호 해도 서울보다 쾌적하니까 힘들게 발굴해서 서울에 만 세대 만들려고 예산 투입하느니 3기 신도시 30만 호 하고 단 저렴하게 하자. 이것도 저는 예산 좀 투입하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전용 팔사 분양가 한 7억 확정해 줄게. 5억 5억 정도 해 줄게. 그리고 대출도 해 주면 요즘 서울이 막 19억 18억 가잖아요. 저는 7억 5억만 해 줘도 전용 59 5억. 전용 팔사 7억 해 주면 그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1: 저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7억 얘기하시는데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0: 지금 토지 임대부로 하면 더 낮아지죠.
1: 최근에 그 마곡에 59 전용 59가 건물값을 분양하는데 3억이었고 토지 임대료가 월 66만 원입니다.
0: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라 하면 더 줄어들죠.
1: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고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택도 좀 많이 나오면 지금 청년들 뭐 이번에 4억 이하로 LTV 80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2: 그렇죠.
1: 이런 주택에 해 주시면 되거든요.
2: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청년비례 보금자리론. 그죠?
0: 네.
2: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리지만 4억 이하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 비아파트를 살 경우에 LTV를 최대 80% 적용해 준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1: 먼저
0: 이게
1: 말씀하실까요?
0: 친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잖아요. 혜택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니들은 전세 끼고도 사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집값도 다 올랐고 다 하는데 우리는 전세 끼고도 못 사고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이제 비아파트 빌라 들어가라는 거냐에 대한 불만인데 굳이 비아파트가 들어갔어야 되나. 그냥 사업 80% 생애 최초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
2: 아파트를 사든 빌라를 사든.
0: 근데 4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에는 잘 없어요.
2: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하는 거고 4억이 그러면 6억으로 해줘도 되는 거고요.
2: 예.
0: 또 7천만 원까지 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럼 7,100만 원은 안 되고 6,900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득 기준도 너무 이렇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해주려면 제대로 좀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청년 주거 불안 얘기하면서 페퍼스 얘기 나왔고 또 막 욕조 고시원의 욕조를 이렇게 따라서 청년들한테 불만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1: 뭐 다양히 비아파트에 한정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대상으로 그 메리트가 있지 않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정부 대출이 떠받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린 그걸 경험한 게 전세 대출이거든요. 전세 대출을 주거 불안 해소에서 해줬더니만 결국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됐다라는 평가가 지금
2: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빌라 값이 더 떨어지는데
1: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공공주택 시장으로 이런 대출 제도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공주택은 사실 가격에 거품만 없으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청년들한테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2: 공공주택이면
1: 비아파트의 민간주택 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시장의 거품을 떠받치려는 내려갈 수 있는데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효과는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2: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새로운 거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잘해라.
0: 정답.
2: 이거죠.
1: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는 게 이 지금 김윤덕 장관님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시는 주체이시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다 주거 정책이 없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대선 시절에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내 임기 내에. 그런데 그 기본주택 개념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새로운 공공 모델이거든요. 그거를 강조하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이 대책이 또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 오세훈 시장도 다르지 않으세요. 그 과거에 공개적으로 반값 아파트 얘기하셨습니다. 용산 정비창구지 혁신파크. 그리고 이번 후보 시절에는 토지인데 건물 분양 6천 호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약속 이행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0: 앞에서 자치자치하는 힘이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3%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을 예고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꺾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한풀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 25조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상당 부분 바꾸기로 했다는데 이 소식도 좀 챙겨 들어보죠. 정부가 우리나라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지급 대상은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죠. 8월 2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 나오셨고요.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5: 예, 한국은행 금리 올린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네. 금통위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이제 두 번 올린 거예요.
7: 네. 네. 어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보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백투백 인상인데요. 야구에서 연달아 홈런 치면 백투백 홈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 연속 바로 금리 인상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금통위가 지난달 7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3.0% 된 거고요.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게 1년 반 만입니다.
5: 꽤 이례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있던데 뭐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7: 그러니까 백투백 인상이 이제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다라고 어제 그 신현송 한은 총재가 말할 정도로 그게 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게 역대 세 번밖에 없었고요.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백투백이 2022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을 때 그때거든요. 예. 이번 결정 보면은 금통위원 7명 중에 6명이 백투백 인상 찬성했고요. 정부가 추천한 그 관료 출신 황건일 예. 위원 한 명만 이제 동결하자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이제 신 총재 발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었는데 바로 선제적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 단어를 14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담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다.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든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호미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는 금통위는 이제 앞으로의 물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집값이 1년 새 두 자릿수로 오르고 가계 빚이 2천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보였습니다.
5: 금융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7: 그 시장 충격이 백투백 치고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과서대로라면은 기준금리 올리면 주식은 빠지고 채권금리는 올라야 되는데 어제는 좀 반대였습니다. 코스피는 1.53% 오른 6,900선으로 마감했고 예. 이제 3년 만기 고채 금리 봤더니 뭐 0.06% 포인트 내린 연 3.75%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이제 금리 인상 공개된 직후에는

0: 는 오전에 이제 1377원대까지 뚝 떨어졌다가
1: 예.
0: 기자간담회 끝나고 오후에 하락폭을 줄여서요. 1380원 위에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금리 인상 강도가 세구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긴장이 완화되는 과정이 이런 시장 움직임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1: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그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원화가 강세인 쪽으로 움직이는 게 교과서적인 움직임인데,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뭐 오후에는 다시
0: 네,
1: 회복을
0: 좀
1: 했다, 다시
0: 완화가
1: 돌아갔다는
0: 됐다.
1: 얘기군요.
0: 네. 근데
1: 예.
0: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함께 공개된 점도표가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많지 않을 것 같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게 6개월 뒤에 적정 금리 수준을 금통위원들이 모두 21개 스티커로
1: 예.
0: 찍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그
0: 위험들
1: 자기가 두표, 세표 행사할 수도 있는
0: 네,
1: 거죠?
0: 세 표까지. 그래서 속마음을 보여주는 뭐 일종의 스티커 투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점도표 봤더니 지금 금리보다 0.25%포인트 높은 3.25%에 가장 많은 그 스티커가 붙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앞으로 반년간 한번 정도 더 올리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문 문구에서도 시장이 이제 해석을 좀 완화적으로 해석을 한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7월 결정문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1: 예.
0: 8월 결정문에 이 문구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1: 그럼 앞으로는 금리 이제 안 올려 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0: 안 올려는 아니지만 뭐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거다 상황 보면서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는 뺀 거죠.
1: 올릴 수도 있지만 안 올릴 수도 있다.
0: 네,
1: 우리도
0: 그러니까
1: 이제 일단 뭐 휴게소까지는 도착한 것 같다.
0: 네, 그러니까 우측 깜빡이는 켰는데 가속 페달에서는 발을 살짝 뺐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제 금통위 결과를 두고 덜 매파적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백투백 인상이라는 이례적 조치에도 조금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1: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선생님이 화를 한번더 내셨는데 그냥 문 닫고 나가시네? 뭐 그러니까 한번 끝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비슷한 분위기였나 보네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렸군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 네, 하느니 경기의 자신감을 좀 나타냈습니다.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0.7%포인트 올렸어요. 내년 전망치도 많이 올렸거든요.
1: 예.
0: 2.1%에서 2.9%로 0.8%포인트나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3.3% 성장이 현실화가 되면은 이게 5년 만에 최고치예요. 직전에 가장 높았던 해가 그 2021년 4.7%였는데,
1: 예.
0: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 이제 마이너스 0.7%까지 주저앉았던 그 기저효과로 높았던
1: 전년에
0: 거거든요.
1: 망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
0: 맞습니다.
1: 같았던 건데.
0: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착시 없이 나오는 3%대라는 점에서 좀 이번 숫자가 무게가 다릅니다.
1: 반도체 수출액이 생각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것 때문이었겠죠?
0: 네, 맞아요. 근데 또 반도체 수출이 더 늘어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좀 3.5%? 예, 그렇게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까지 나왔어요.
1: 예.
0: 그리고 하는 설명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면,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과 고용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 온기가 소비로 퍼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선제적 금리 인상의 배경에 소비 증가에 따른 그런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고요. 이렇게 금리를 연달아 올려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제 체력이 된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근데 한은이 또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만 제시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빅테크 AI 투자가 상당폭 조정이 되면 내년 성장률이 2.5%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한해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국면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그렇게요. 이게 이제 많이 넓게 퍼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0: 네.
1: 성과급을 뭐 받았다고 해서 동창들 모여라 해서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러니 물론 이제 본인이 소비도 늘리고 뭐 뭐도 큰 것도 사고 하면서 그게 퍼지긴 퍼지겠으나 얼마나 잘 퍼지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이번에 올린 게 큰 부작용이 없을 텐데.

0: 자, 오찬종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엔비디아 실적 뭐 한 번 더 체크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1: 네, 어제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랐던 이유는 예. 아마 이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엔비디아

0: 발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주가가 오히려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100점이 아니라 120점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꼬투리가 잡힌 게 잉여 현금 흐름이었어요. 전분기 486억 달러에서 213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이게 매출이 급증하면서 메모리 선구매 같은 투자가 늘어난 탓인데 시장에서는 애플처럼 이 주주 환원을 대폭 늘릴 여력은 줄었다는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게 EU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 CFO의 한마디였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다음 분기를 넘어서서 다음 연도까지 매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자신감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1: 예.
0: 이 매출 전망이 무려 70% 증가 수준이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 성장은요 챗 GPT가 처음 나온 해 그해 125%를 찍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 예.
0: 내년에는 한 40% 중반 정도로 시장이 전망 중이었는데 이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전망이 나온 겁니다.
1: 매출이 내년에 올해보다 70% 네. 늘어날 걸로 봤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우리는 네,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확 이제 반대로 크게 올라가는 걸. 투자자들은요. 그럼 내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변곡점이 오겠네. 이런 기대감이 나왔고 실제 주가도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1: 근거가 뭡니까? 내년에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0: 네. 특히 엔비디아 매출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말한 근거는 이 젠슨 황 CEO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비디아 하면 빅테크만 얘기하는데 그건 전체 그림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콕 집어 말한 건데요. 실제로 발표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절반은요
1: 예.
0: 이미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새롭게 분류한 일명 ACE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이 ACE가 뭐냐면 ACE인데요. A는 오토. 로봇 같은 피지컬 AI를 말하고요.
1: 예.
0: C는 커스텀, 그러니까 세계 각국 정부 맞춤형 AI를 말합니다. 마지막 E는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빅테크 외에 평범한 우리 같은 일반 기업을 말합니다. 젠슨 황은요, 이제 엔비디아는 소수 기업의 매출이 집중된 게 아니고 고객층이 전 세계 정부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밝힌 겁니다.
1: 하긴 한국에서도 엔비디아한테 칩 달라고 하는데.
0: 그렇죠.
1: 한국에 사실 빅테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듯이
0: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네.
1: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수요가 있다.
0: 시장이 그러니까
1: 꼭 구글이 안 사고 뭐 저 아마존이 안 산다고 해서
0: 그렇죠.
1: 수요 꺾일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네. 한 건가 보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운영하는 메타는 이게 뭐 엄청난 돈이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게 됐네요.
0: 네. 엔비디아는 장사를 어제 잘한 것 같은데 메타가 네. 좀 큰 지출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가 어제 미국 52개 주와 천문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금 규모가 180억 달러.
1: 예.
0: 우리 돈 25조 원에 달합니다. 25조 원이면 웬만한 뭐 대기업 1년 매출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야, 액수입니다.
1: 25조 원을 쓸 돈이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0: 네. 근데 돈도 돈인데
1: 돈 잘 버는 회사였으니까요.
0: 그렇죠. 근데 돈도 돈인데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액수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1: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랬던 거예요? 네.
0: 당장에 미국의 예. 청소년들은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딱 하루에 2시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릴스 넘겨서 보다가 2시간이 되면은 PC방처럼 로그아웃이 되는 겁니다.
1: 아, 자동으로 그렇게 해라.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0: 그렇죠. 여기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아예 접속이 차단되는 심야 셧다운도 적용이 되고요.
1: 예.
0: 학교 수업 시간대에는 알림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1: 아, 누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든 뭐 친구 신청을 없어요. 했든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안
0: 되죠. 예. 네. 이걸 풀려면 부모의 직접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요. SNS에 집착을 만든 이 좋아요 숫자도 기본적으로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 좋아요 누가 눌렀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0: 네. 이제? 그 숫자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한테는.
1: 아, 찾아보려면 일부러 막 꺼내야 되는.
0: 그렇죠.
1: 야, 이게 고잼인데.
0: 그렇죠. 그 중독성 요소를 좀 최대한 낮추겠다라는 예. 건데요. 근데 메타가 이렇게 전례 없는 엄청난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에 미국 33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먼저 냈었는데
1: 예.
0: 이 재판에서 최종 패소를 하게 되면 최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33조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메타 전체 시가 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니까 회사의 명운을 걸린 이런 상태에서 25조 원 선으로 서둘러서 판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거의 뭐 25조 원 푼돈처럼 느껴지죠.
1: 그런 게 걸려 있었군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메타인지 뭔지 이상한 회사가 이상한 SNS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거의 폐인이 됐어요. 당신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런 소송을
0: 모든 주가 손잡고 걸었으니.
1: 아, 그래서 거기서 지면 한 2천조 날릴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0: 그렇죠. 문 닫을 판이었다.

0: 거죠.
1: 그럼 메타 입장에서는 큰 돈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또큰 리스크 막았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0: 네, 좀 불확실성은 잡았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느껴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돈줄이라고 할수 있는 이 웨타의 맞춤형 타겟 광고 시스템, 이건 이번 합의에서 거두지 않고 그대로 지켜냈고요.
1: 예.
0: 이 때문에 자체 추산으로는 매출 감소가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긍정적인 자체 해석은 내놓고 있습니다.
1: 당장은 이렇지만 이제 젊은 분들이 아유 SNS 재미없네.
0: 그럴 수도 있죠.
1: 이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지 하루에 2시간만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0: 굉장히
1: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0: 그렇죠.
1: 2시간 할 바에는 안 하지 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0: 중장기적으로
1: 앞으로는 어떨지 좀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이 2시간 이후에는 경쟁사한테 또 경쟁사 SNS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또 영리한 협상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1: 예.
0: 메타는요. 180억 달러 중에서 127억 달러는 먼저 내는데 나머지 잔금이라고 할 수 있는 53억 달러는
1: 예.
0: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경제사들도 똑같은 수준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도입을 한다면 그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1: 우리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0: 그렇죠. 네, 다 같이 2시간으로 묶이게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은 내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란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이젠 틱톡 뭐 SNS 등등 뭐 인스타 다 2시간씩밖에 못 하는 거예요?
0: 당장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처럼 이용 시간을 강제로 묶는 규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정부와 국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국 같은 경우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알고리즘 추천 같은 소위 과몰입 유발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들은 줄줄이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픈 사례가 있죠. 과거 2011년도에 도입했다가 실효성 논란 속에서 사라졌던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내 정책은 무조건적으로 전면 금지 이렇게 나오기보단 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업계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건 진짜 의견들이 다 다를 텐데
0: 네.
1: 빨리 도입해야 된다. 지금 애들 망칩니다. 이런 분들도 꽤 있고.
0: 네, 청취자분들도 많이 다 의견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 기성세대들이 이제 안 하고 성장했던 그거를 이제 신세대들은 하니까 저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더 위험한 데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막아놓으면.
1: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전자사전으로 영어 단어를 찾더라고요.
0: 네.
1: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0: 아, 전자사전도 안 된다?
1: 아니, 이게 사전을 펴가면서 스펠링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펠링이 외워지는 거지.
0: 종이로. 네.
1: 무슨 쿼티 자판에서 이게 누르면 이게 외워지겠냐? 절대 쓰지 마. 그건 이제 제 생각이 틀렸더군요. 그런데
0: 네.
1: 그 새로운 문물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0: 자동 번역을 하는 시대니까. 또.
1: 그렇게 또 그런 일도 있었네요.
0: 네.
1: 자, 정지석 기자님.
2: 네.
1: 기초연금이라고 이제 노인들한테 노인들 이제 생활비 없으시니까
2: 네, 어려우신 분들
1: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노인의 70%를 주니까 그 안에는 안 어려우신 분들 좀 섞여 있기는 섞여 있었겠죠. 덜 어려우신 분들.
2: 맞아요. 그러니까 주는 방식도 좀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1: 예.
2: 그러니까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월 한 35만 원 정도씩 지금 받고 계세요. 근데 정부가 개편하겠다고 검토하는 안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누가 받을지를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거랑 그다음 지급액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를 하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준다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인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정부안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시작을 해서 2028년에는 86.6%, 2029년에는 83.3% 이런 식으로 2030년에는 80%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 딱 중간계 층의 고소득의 80%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2: 네.
1: 기초연금은 안 드린다.
2: 네네네.
1: 그 얘기네요.
2: 네.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이제 올해 기초연금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였냐면 247만 원이었고
1: 예.
2: 올해 1인 가구 그러니까 단독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한 256만 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럼 현재 기준이 결과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한 96%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숫자로 단순 비교만 하면 기준 중위소득 90%는 한 23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만약에 이제 월 240만 원 정도 되는 노인분들은 지금은 받을 수 있지만 새 기준을 적용 올해 새 기준을 올해 소득 수준에 적용을 하게

0: 되면 대상에서 내년부터 빠지게 되는 거죠.
1: 아슬아슬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기네요.
0: 네네네. 대신에 이제 저소득층은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는 내년에는 38만 원, 그리고 2028년에는 4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20%에서 40%까지는 내년에는 35만 9천 원, 2028년에는 36만 7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40% 초과되는 수급자분들은 현재 수준인 35만 원 안팎으로 지금 동결되는 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상을 좀 줄이고 더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더 주겠다.
1: 차등적으로 주자. 네. 지금 노인 10명 중에 7명한테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
0: 맞아요.
1: 주는데
0: 네.
1: 그러지 말고 그 중에서도 10등 9등 노인한테는 더 주고.
0: 그죠.
1: 이제 지금은 4등 노인도 받았는데 4등은 이제 안 드리고
0: 네.
1: 뭐 그렇게 차등으로 해서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재원,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저소득층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지금 깎아오던 부부 감액도
1: 예.
0: 이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는 1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뭐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분들 이분들과 배우자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은 뭐 다양한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가 좀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재정 부담이 갈수록 너무 커지니까 지금은 고령화가 빨라져서 노인이 70%에게 전부 다 지급을 하게 되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조 원 정도 예산이 조금 못 미치는데요. 이게
1: 노인 숫자가 지금 갑자기 늘죠.
0: 너무 늘어나니까. 네. 근데 이게 24년, 그러니까 2040년만 돼도 52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요. 2050년 되면 67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 빈곤을 좀 완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적인 가능성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취지죠.
1: 지금은 10명 중에 7명이 받는데 나중에는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꽤 줄어들겠군요. 숫자가.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어제 이걸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사유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최종안이 논의가 조금 더 돼야 한다 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언제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이 없이 지금 언제 하냐 원래 정부는 이제 이거를 예산안이 9월 1일에 발표되고 나면 내년 4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었는데
1: 예.
0: 아무래도 이렇게 줄이다 보면 결국에는 받던 사람 그러니까 받던 분들 중에서 못 받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도 해서 아마 앞으로 지금 마지막 최종안을 두고 조금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이거는 좀 개념은 이렇게 네. 나눌 건데
0: 방향성은 이런데요. 세부안을 두고는
1: 어려운 분들한테 얼마나 더 드리고 또는 뭐 좀 덜 드리게 될 건지
0: 네.
1: 또 얼마를 자를지는 모르겠고 방향은 그렇게 바꿀 것이다.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꽤 있기는 할 텐데 좀 뭐 또 다른 얘기 나오면 좀 더 저희도 업데이트하죠.
0: 예. 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지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씩.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예, 정지석 기자, 오찬종 기자, 하수정 기자 세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올 여름 여행 좀 다녀오셨나요? 여행과 인생은 서로를 은유하는 오랜 짝꿍인데요. 철학자 김태길 교수는 이렇게 썼죠. 인생은 종착지에 빨리 도달하려는 여행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보는 관광여행이다. 우리들의 하루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고 모레를 위해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이 그 자체의 뜻과 중요성을 가졌다. 언뜻 공부나 일도 훗날의 성공을 위해 한다 싶지만 그게 아니라죠. 공부든 일이든 그날의 성취와 만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쌓이면 내일도 밝아진답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9: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0: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